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픽토그램을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번 픽토그램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픽 심볼 개발에 초점을 뒀고요. 안내보행 지원과 수어, 자막, 음성 해설, 터치투어 등 문화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구성을 했는데요. 픽토그램은 포스터와 리플릿, 영상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할 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관련 자료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기 위해서 천안시 장애인식 개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마련했는데요. 영상과 그림, 사진 등 세 개 분야에서 작품을 접수하고 천안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시민 등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전자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서 양식은 천안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상작은 앞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전시와 홍보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제주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에서 장애학생들을 지원하는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직무지도원은 장애학생이 사업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대인관계와 직장예절 등 현장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7월 15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무지도원 사이버 교육을 마친 후에 제주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을 수료하면 직무지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0: 조성민의 장애 칼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입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오늘 미국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을 지켜왔던 두 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애인법 혹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 재활법 504조라고 해서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법률인데 이 법률과 또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그런 해석을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내놓으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0: 예. 네. 먼저 이번 논란을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미국 법무부가 무엇을 발표한 건가요?
1: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그 미국의 그 재활법 504조와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미국 장애인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법률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살려고 할 때 그러면 그 모든 그 예산이나 이런 거를 주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무부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그게 의무가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꼭 지원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재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좀 논란이 된 거죠.
0: 네. 법 자체를 바꿨거나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 해석과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가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은 있는데 그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예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는 그 법률을 달리 해석함으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지원이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살게 되면 집도 줘야 되고 또 뭐 병원도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주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그리고 실제 옴스테드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판결 역시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판결한 거를 그게 의무가 아니다.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0: 예, 네. 이번 논란에서 미국 법률 또 옴스테드 판결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옴스테드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1: 그 옴스테드 판결은 아마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꽤 유명한 판결이어서 그러니까 이 1999년에 난 미국 대법원 판결인데 이 판결로 인해서 사실 미국 장애 인권의 역사 확실히 바뀐 그런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장애 차별금지법이 있고 그 법에서 법에 의해서 그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그 조지아주의 정신질환 여성 두 분이 이제 그 주립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었고 그 병원에서는 이제는 이제 지역사회 나가 살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나와 살려고 하다 보니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생활이 보장돼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송을 제기했죠. 그 누구를 상대로 했냐면 미국 조지아주 주립의 장애인 복지국에 토미 옴스테드라는 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옴스테드 판결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을 받아들인 연방 대법원이 미국의 그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활법 504조와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당연히 주정부가 지원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렸고 그것이 이제 미국의 자립생활과 탈시설 운동에 굉장히 근간이 됐고 이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0: 예. 미국 장애인법과 재활법은 어떤 법이고 해당 법안 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건가요?
1: 뭐 핵심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제 장애인법,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큰 영향을 미친 법률인 거고요. 그러니까 뭐 고용이라든지 심지어 민간, 뭐 호텔 이런 데도 우리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간까지 일정 부분 시설 접근성을 다 의무화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차별이다라고 이제 그 법률에 규정한 그런 법률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1990년에 이제 제정이 된 건데 그 이전에 70년대 어떤 법이 나왔냐면 미국 재활법 504조에 따르면 미국 연방행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기관들, 그 기관들이 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는 장애를 차별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법률이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된 그런 법률이었던 거죠.
0: 예. 네. 왜 이런 법률 해석을 내놓았을까요?
1: 저는 이제 그 뭐 거기에 그 소식에 그렇게 뭐 정확하게 규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거는 재정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반드시 의무를 이렇게 지워지니까 예를 들면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오게 되면

0: 그 모든 예산을 다 주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그 재정적 부담이 있었고 예. 실제 이거에 앞서서 지난 아마 1월 달인가 2월 달부터 몇 개 주정부가 이 법률을 다시 해석해 달라고 연방 정부에 계속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제는 연방 정부도 좀 책임을 좀 벗어나서 주정부가 알아서 해라. 결국은 이제 재정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예. 예. 뭐 이번 사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권리가 축소가 된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0: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차별적 영향 혹은 이제 간접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간접 차별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기준은 차별이 아닌데 결과적 차별을 유래하는 거죠.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소위 이제 간접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채용할 때 그냥 장애인은 안 돼 이게 아니라 신체 용모 또 나이는 몇 세 이상 이런 거를 예. 기준을 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미국 행정부가 또 이제 해석을 좀 하기 시작한 거죠.
1: 예. 네.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0: 결론적으로는 뭐 물론 이제 이거를 해석을 미국의 해석을 보고 좀 인용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미국은 연방 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따로 주정부마다 또 뭐 아시겠지만 법률이 좀 다르게 해석. 할 예.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법률은 한국 중앙 정부가 이제 뭐 운영을 하고 지방 정부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 또 하나는 법률 자체도 우리는 법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각각 활동 지원법, 또 자립 지원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은 이 두 법률과 해석에 따라서 그 대법원 해석에 따라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자립 생활이 이제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좀 아마 유의미하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예.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하거나 개선을 해야 할까요?
0: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자립생활지원법이 이제 시행이 이제 됐고요. 그리고 활동지원법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장애인들이 만약에 시설에서 지역사회 나왔을 때 인프라가 사실은 이제 많이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문제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역시 이제 주거의 문제가 가장 크고 노동 고용의 문제,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이것이 과연 원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이번에 제정이 됐으니 시행령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놔야 되는 법적으로 좀 더 강하게 담아놔야 되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네. 자, 앞서 UN 장애인 권리협약 이야기도 몇 차례 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겠죠?
0: 맞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런 기사 내용에는 없지만 미국이 이렇게 법을 해석할 수 있었던 때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미국은 가입하지 않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19조에는 자립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은 그런 거로부터 유엔 권리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런 거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준한 나라인 만큼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좀 있는 거죠.
1: 예. 자, 끝으로 오늘 말씀 정리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법률이 있다고 해서 이제 이거는 단순히 이제 해석의 문제가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장애인이 어디에 살든 그거는 복지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도 살고 싶은 데서 사시잖아요. 이사할 권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장애인도 시설에만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지역사회에서 살겠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살 수 있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고용의 힘 뭐 예를 들어 일할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국가가 그거를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로 바라보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있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예. 네. 자 미국에서는 장애인 관련 법률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장애인 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오늘 들었는데요.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역시 보다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민의 장애 칼럼 한국장애인재벌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상황을 같이 살펴보고 의미 있는 판결과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2: 네, 최근에 학교를 둘러싸고 학생 인권, 그리고 교권 침해, 학교 폭력, 학부모 민원 등의 문제가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 내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예, 요즘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학교 내 인권 문제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2: 네, 드라마 참교육은 학교 폭력, 교권 추락, 학부모 민원 같은 문제를 아주 강하고 좀 자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참교육이라는 제목 자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참교육은 학생을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을 뜻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참교육 당했다라는 말처럼 잘못한 사람을 강하게 응징하거나 혼쭐 낸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말의 중심이 존중과 성장에서 응징과 제압 쪽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1: 예. 왜 참교육이라는 말이 그렇게 바뀐 걸까요?
2: 네, 학교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답답함과 분노가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나 선생님이 악성 민원 앞에 혼자 놓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누가 강하게 나서서 한 번에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의 학교는 드라마처럼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누군가를 제압한다고 해결되지 않죠.
1: 예, 드라마를 보면 학교 현장이 정말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학교가 그렇게 위험한 공간인지도 궁금한데요.
2: 네, 학교 안에 문제가 좀 많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고통받는 데도 있고 교사가 악성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로 크게 상처받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의 학교를 학생 대 교사나 학부모 대 교사의 전쟁터 같은 공간으로만 보면 해법이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학교가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학교는 갈등이 생기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갈등을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1: 예, 드라마처럼 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나 인력을 학교에 투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2: 네, 교사를 보호할 공적 기구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구가 갈등을 교육적으로 풀기보다 누군가를 제압하고 또 빨리 종결하는 방식으로만 설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폭력이나 교육활동 침해에는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 뒤에는 사실관계 확인, 피해 회복, 또 재발 방지, 관리자 책임이나 교육청 지원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1: 예,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약해졌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학생 인권 조례는 어떤 제도인가요?
2: 네,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도 학교 안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니다. 대표적으로 체벌 금지나 강제 야간 자율학습과 같은 것을 규제하거나 과도한 두발 복장 규제의 제한, 종교의 자유, 사생활 보호, 차별 금지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죠. 쉽게 말하면 학생이라도 함부로 때리거나 모욕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학교 현장에 세우는 것입니다.
1: 예, 학생 인권 조례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뭔가요?
2: 네, 찬성하는 쪽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를 더 민주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기본 장치라고 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되면 생활 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의 권위가 약해진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학생인권과 교권을 서로 빼앗는 관계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학생이 맞지 않을 권리와 교사가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 둘 다 보호되어야 하는 거죠.
1: 예, 학생인권조례가 실제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저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교권 침해는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의 부재나 교사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행정 업무, 관리자 책임의 공백,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지원할 전문 인력 부족 같은 문제가 함께 작용을 합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교사를 괴롭힐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권리 보장은 방임이 아니라 모두에게 지켜야 할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1: 예, 학생 인권과 교권은 어떻게 함께 보호를 할 수 있을까요?
2: 네, 출발점은 권리가 부딪힐 때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학생에게는 안전하게 배울 권리가 있고 교사에게는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가 있죠. 학생이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하면 즉시 보호되어야 하고 교사가 악성 민원이나 위협을 당하면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빨리 멈추고 또 공정하게 사실을 확인하며 재발을 막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예, 학교 폭력 문제도 학교 내 인권의 중요한 부분이겠죠.
2: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한 장난이나 아이들끼리의 다툼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될 수 있고요.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을 즉시 보호하고 또 가해 행동을 멈추게 하며 목격 학생이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모든 사안을 처벌 절차로만 가져가면 학교가 법정처럼 변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접근도 함께 필요합니다.
1: 예, 요즘 학교 폭력이나 교권 침해 사건이 점점 사법화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2: 네, 사법화라는 것은

0: 학교안의 갈등이 대화나 교육적 조정으로 다뤄지기보다는 고소나 고발, 행정심판, 소송 중심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론 중대한 폭력이나 범죄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모든 갈등이 법적 싸움이 되면 학생도 교사도 지치고요. 학교는 관계를 회복할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와 함께 안전한 중재와 회복적 대화가 작동할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1: 예,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강조해 왔는데요. 핵심 내용은 뭔가요?
0: 네, 인권 친화적 학교라는 말은 학생 마음대로 하라는 뜻도 아니고 교사가 참기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학교의 생활지도 기준 안에 학생의 존엄과 안전을 분명히 넣고 교육활동 침해나 학교폭력 사안은 당사자를 방치하지 않는 공적 절차로 다루자는 뜻입니다.
1: 예.
0: 또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책임 전가도 교사의 인권 문제로 함께 다뤄야 합니다.
1: 예. 자,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0: 네, 참교육이라는 말을 좀 다시 좋은 의미로 돌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교육은 혼내주는 교육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갈등은 생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특정 학생이나 특정 교사, 특정 학부모의 문제로만 몰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갈등이 반복되는지, 또 피해를 막는 장치가 충분했는지, 교사가 혼자 감당하도록 방치되지 않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교육은 강한 처벌 하나가 아니라 대화와 책임, 회복과 제도 개선이 함께 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1: 예, 오늘은 학교 내 인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다정한 하루 되세요.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전철의 해운대 연가.

0: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일터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장애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시간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분들도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게 신청 절차를 설명을 해 주시죠.
1: 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장애인 근로자분이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신다면 사업주 동의를 얻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와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신청서 내용이 막 어렵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제로 어떤 도움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필요한지 적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신청서를 내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 소진 시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한참을 기다렸다가 받아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점을 신청하시기 전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그러면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을 하는 건가요?
1: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직접 제출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수행기관에 제출을 해도 되는데요. 근로지원인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접 운영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같은 다양한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 근로지원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0: 예.
1: 때문에 수행기관에 제출을 하게 되면 진행사항 등 세세한 피드백을 아무래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공단에 제출을 해도 장애인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행기간이 배정된 다음에 수행기간 담당자와 소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0: 예. 그러면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인가요? 장애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죠?
1: 네, 맞습니다. 물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통해 업무 수행이 원활해지고 직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서비스가 장애인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인 근로자가 필요한 업무 지원을 받게 되면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도 생산성과 조직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 역시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근로지원인이 없을 경우 동료들이 대신해서 업무를 도와야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근로지원인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동료들은 자신의 업무에 더욱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더 나아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근로지원인이라는 전문 직무가 생겨나고 이를 통해 또 다른 고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면서도 사업주, 동료 근로자, 그리고 근로지원인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가 큰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앞서 신청 절차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신청과 관련해서 꼭 알아두면 좋은 점이나 추가로 안내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1: 네, 지난번에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다고 제출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 서비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소재지에 따라서 관할이 나뉘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서울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접수를 해도 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단 거거든요.
0: 예.
1: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은 알고 계시지만 이러한 지역 구분까지는 알지 못해서 또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0: 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역별로 지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이 가까운 지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역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1: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 25개구로 가장 많다 보니까 제가 서울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0: 예.
1: 서울 지역본부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0: 네.
1: 서울 남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네.
1: 동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 북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결정까지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1: 그러게요. 앞서 서비스 신청 절차까지는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막상 신청 후에 이용 결정까지의 과정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0: 예.
1: 신청서와 근로중임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까지 해당 관할 지역 장애인 고용공단 혹은 본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수행기관에 제출을 하셨다면 추후 장애인 고용공단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나가서 실제 근무하는 환경이라든가 배정된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후 서비스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통지를 받게 돼요. 우선순위에는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기타 공단이 정한 우선 지원 대상 등이 있습니다.
0: 예, 신청을 한 뒤에 실제로 근로지원의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는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1: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저도 업무를 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예산 상황에 따라 빠르게 통지가 날 때도 있고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기간만 해도 올해는 예산 소진이 빠르게 되어서 대기를 한참 하시다가 실제로 서비스를 받게 된 장애인 근로자분들도 계십니다.
0: 예. 그러면 혹시 조금 더 빨리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 알아두면 좋을 방법이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1: 저는 그래서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취업을 하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근로지원의 서비스 신청서도 같이 작성하시는 거를 사실 권장드리고 있어요. 근무에 적응을 하시다가 막상 추후에 필요로 할 때 신청을 하게 되면 막상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
0: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혹시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을까요?
1: 네. 이용부담금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받을 때 1시간당 300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게 될 때 월 160시간 기준으로 4만 8천 원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서비스를 이용 시 무조건 이 정해진 이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다만 실제로 서비스를 받은 시간에만 부담이 된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간혹 서비스를 신청한 시간만큼 부담금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장애인 이용자분들이 계신데 예를 들어 장애인 근로자가 연차를 낼 수도 있고 출장을 가게 되어 근로지원인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만큼은 이용부담금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시지원을 받게 될 경우 이용부담금도 줄어드는데 동시지원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0: 예. 장애인 근로자와 근로지원인은 어떤 기준으로 매칭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1: 앞서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장애인 근로자분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공단에서 수행기관에 통지가 가게 되고 저와 같은 수행기관 담당자가 장애인 근로자분께 연락을 드리게 돼요. 어떤 업무를 하고 실제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근로지원인은 대기 인력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근로지원인 분들을 모집하여 이용자분들과 매칭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매칭 과정은 각 수행기관 담당자마다 업무 스타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0: 예, 앞서 설명해 주신 동시지원은 뭔가요?
1: 네, 근로지원인이 장애인 근로자와 매칭된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같은 근무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다수 있을 경우에 한 명의 근로지원인이 여러 명의 장애인 이용자와 매칭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명일 경우에는 2:1, 3명일 경우에는 3:1. 현재는 최대 5명까지 가능한데요. 다만 3:1까지는 바로 매칭이 가능하지만 4:1부터는 별도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통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지원으로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앞서 나온 이용부담금도 줄어들어요. 기존 시간당 300원에서 2:1은 180원, 3:1은 120원으로 줄기 때문에 부담도 같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함께하는 일터 오늘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방법과 이용 결과 안내 절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장혜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H.O.T.의 캔디.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긍정의 힘으로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2: 네, 오늘의 긍정의 힘은 이 마니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러 갑니다. 예. 마니아는 어떤 한 가지 일에 몹시 열중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마니아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정말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다만 가족이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선에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만 쌓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어떤 갈등이든지 이해하지 못할 건 없을 거라고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때 정말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공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0: 좋아하는 것이 생겨서 마냥 신난 장애인이 있어서 소개도 하고 또 배울 점은 진하게 한수 배워보려고 합니다.
1: 예, 좋아하는 것이 생겼지만 가족의 공감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인가요?
0: 네, 그러니까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 등의 어려움이 정말 많았죠. 더군다나 자기만의 세계에 갇혔었기에 집 밖 출입을 극히 싫어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부모님의 마음은 갈수록 걱정이 커져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장해 가면서 몸집은 커가는데 인지능력은 낮아지는 게 뚜렷하게 보였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좋아하는 것을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임세훈님입니다. 임세훈님은 락에 살고 락에 죽는 남자다라는 거죠.
1: 예.
0: 발달장애인 밴드에서 보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꿈이 굉장히 크죠. 세계적인 록 가수가 되겠다라고 꿈꾸고 있으니까요.
1: 아, 세계적인 가수를 꿈꾸고 계시는군요. 꿈이 창대하니까 꼭 뭐라도 해내실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꿈이나 목표는 정말 정말 크게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리고 반드시 꼭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실천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고 혹시 이루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가깝게는 갈 수 있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1: 예.
0: 이처럼 록과 하나가 되어서 꿈을 향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임세훈님은 20대 후반이죠. 발달장애로 인하여 소극적인 성향이었었는데 완전히 성향이 달라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락을 좋아하게 된 사연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의 등쌀에 떠밀려서 집 밖으로 나가서 여기저기 구경하던 중에 길거리 공연 있지 않습니까? 버스킹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완전히 빠지게 됐죠. 와, 멋지다로 시작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로 바뀌게 된 타이밍이었습니다.
1: 예, 뭔가에 빠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죠.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건 좋은 게 아닐까요?
0: 맞습니다. 제대로 보셨는데요. 이제는 할 게 있고 내가 궁금해 할 게 있으니까 심심할 틈이 없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 록 음악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직접 불러보면서 점점 더 매력에 빠지게 됐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반응도 결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락에 열중하고 공부하는 열정을 쏟는 모습이 훨씬 더 보기가

0: 하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은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락이나 헤비메탈이라는 사람들을 떠올려보면 의상 있지 않습니까? 네,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그리고 패션 스타일이 독특하다라는 겁니다.
1: 예.
0: 이제 느낌이 갈 거예요. 그게 갈등 요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얼굴에는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하죠. 입술도 새빨갛게 바르고 귀걸이도 작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걸로 하고 셔츠는 검정색 바탕에 아주 무서운 디자인의 옷과 가죽 자켓에는 독특한 액세서리를 직접 하나하나 달아서 달고 다닌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부모님은 너무 과하다고 하고 임세훈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니 갈등이 커져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집에서 연습할 때도 이 완벽하게 갖춰입고 난 후에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 갈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노력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0: 그게 이제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하나의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못하게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그렇다고 예. 그냥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던 거죠.
1: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그런 모습 보면 참 속상하시겠죠.
0: 맞습니다.
1: 예.
0: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가족 간에도 또한 풀지 못할 갈등은 없을까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1: 예.
0: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조금만 더 공감해주면 어떤 갈등이든지 풀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부모님은 생각의 틀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1: 아, 부모님께서 좀 양보를 하셨군요.
0: 맞습니다.
1: 예.
0: 집에서는 과하지 않게 하고 밖에서는 마음껏 하고 다녀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또한 임세훈님은 남들의 시선을 오히려 즐기는 수준이었습니다. 나는 락을 하는 사람이라고 패션으로 알리고 싶어 했다라는 게 임세훈님의 입장이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좋은 점은 감사한 점을 먼저 생각하고 좋았던 거하고 감사한 점을 먼저 생각하니 어찌됐건 고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거죠.
1: 예.
0: 그로 인하여 꿈도 있고 락 마니아가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하철도 혼자 타고 가서 연습하고 오는 걸 보면은 감사할 따름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예.
0: 그래서 갈등은 작아지면서 좋아하는 락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1: 예. 부모님의 생각이 먼저 바뀌셨군요. 우리 속담에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는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죠.
0: 맞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빠를 거라고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닌 상대방의 기준에서 딱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의 교훈이 많이 하는 좋아하는 것에 빠질 수 있는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예,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에코의 마지막 사랑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여름이면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있죠. 바로 음악을 온몸으로 즐기는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뛰며 그 순간을 마음껏 즐기는 시간인데요. 우리 시각장애인도 뮤직 페스티벌에 갈 수 있을까요? 자, 어쩌면 이런 질문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편견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물론 이동이나 정보 접근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근 이런 장벽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철원 고석정에서 열린 DMG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에는 장애인 음악 팬들도 함께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락 페스티벌을 즐겼다며 그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들 했는데요. 이런 경험이 가능했던 건 계단 뿌셔 클럽과 조금 다른 주식회사가 함께 진행한 우정원정대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우정원정대는 장애인도 음악축제를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국내 대중음악 페스티벌 접근성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음악을 좋아한다면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또 즐기고 싶은 마음 똑같은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즐길 수 없는 게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음악이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관객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바뀌고 있는 축제들,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이런 축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월 7일 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조용필이 부릅니다. Bounce.

우리는 안 가죠. 화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씨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티켓 교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여름 뮤직 페스티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서 여름 휴가 여행을 잡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금요일에 함께하는 우리 신세미 씨 같은 분들이 그러는데, 낮에 즐겁게 놀고 숙소인 호텔로 돌아왔는데 호텔에서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즐거웠던 기분이 한순간에 사그라든 경험 있으시죠? 있을 텐데. 여행의 설렘을 오래 이어가기 위해서는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어떤 배려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호텔에서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또 매주 화요일에는 화면 해설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지역 대표 음식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음식 문화 등을 매주 한 편의 푸드 멘터리로 꾸며낸 KBS의 인기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을 화면 해설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로꼬와 펀치가 부른 Say Yes.

0: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오늘도 장애인식 개선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뭐 네. 이미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대규모 인원들이 이동을 할 텐데, 그때 네. 호텔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1: 많이 이용하죠, 요즘.
0: 그쵸. 근데 호텔 이용 시에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한 내용을 오늘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이제는 꼭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0: 많죠.
1: 있어요.
0: 많죠. 네. 네.
1: 가격이 여전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 호텔 이용이 많이 대중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를 이용해 호텔 패키지, 즉 호캉스를 떠나는 장애를 가진 분들도 굉장히 늘고 있어요. 오늘은 호텔 이용 시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호텔 객실을 이용할 때 그러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제가 이런 에티켓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도 소음이고 두 번째도 소음이에요. 네. 옆방까지 들릴 정도의 소음은 당연하게 피해야 하겠죠. 늦은 밤 큰 소리로 뭐 대화를 하거나 TV를 크게 틀어놓는 것도 다른 투숙객에게 휴식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 전에 파티를 할 때도 네, 호텔 네. 방을 많이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은 옆방을 좀 배려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냄새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호텔에서는 객실 내 흡연이 금지되어 있어요. 담배 냄새나 음식 냄새도 오래 남아서 다음 투숙객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0: 그 방금 냄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호텔 객실에서 배달 음식 주문해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1: 어마어마하죠.
0: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또 생각할 게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일단 호텔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우선 배달의 과정에서 객실까지 배달이 가능한 곳도 있고요. 로비에서 수령을 해야 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을 시켜놨다가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물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안 좋겠죠. 네. 이용 전에 호텔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객실에서 음식을 먹었다면 뒤처리도 신경 쓰는 게 당연하겠죠.
0: 그럼요.
1: 네. 객실 이용을 하는 이용료에 청소 비용까지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객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겠죠. 네. 정리하는 직원의 입장도 고려해야 될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한 곳에 모아서 정리를 하고 새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0: 네. 네. 그 호텔을 이용할 때 맞다 아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 객실 내에 있는 각종 네. 비품들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떤 건 가져가도 되고 어떤 건 가져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
0: 예, 이 얘기 좀 해주세요.
1: 호텔에는 대부분 간단한 일회용 세면 용구들이 있죠.
0: 그렇죠.
1: 네. 이를 어메니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한 객실 용품은 호텔의 자산이죠. 즉 어메니티는 가져가도 될 수 있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네. 그 일회용품들이니까. 네. 객실 안내 책자나 수건, 옷걸이 이런 것들은 그리고 헤어드라이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비품류 이런 것들은 호텔의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가져놓으면 안 되겠죠. 또한 객실용 슬리퍼들도 호텔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회용 슬리퍼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일회용 슬리퍼 그쵸. 어떤 건지
0: 네.
1: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겠죠. 가져가도 되겠죠. 그렇지만 재사용하는 슬리퍼는 분명히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호텔도 있으니까 확인 후에 뭐 가져가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 최근에 환경 문제로 일회용 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1: 환경 보호 정책에 의해서 일회용 세면 도구를 객실에 비치하지 않는 호텔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네, 필요한 경우에는 프런트에서 별도로 구매를 하거나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0: 네.
1: 실제로 환경을 생각해서 개인 세면 도구를 별도로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많.

0: 많아지고 있어요. 여행을 떠날 때 칫솔, 치약, 그리고 면도기 등 기본적인 세면 도구를 준비해 간다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1: 네. 그 욕실 사용과 관련해서도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샤워할 때 샤워 커튼을 치거나 샤워 부스의 문을 확실히 닫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바닥이 물로 흥건하다면 불편할 수 있겠죠.
1: 그럼요.
0: 샤워 후에 물기를 정리하는 것은 동행한 투숙인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넘어짐 사고 등에 대한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시각장애인 분이에요. 여행을 갔다가 이 물기 때문에 가가지고 첫날 이 팔이 부러지신 분도 있어요.
1: 아이고,
0: 이 물기 때문에. 물기가 시각장애인한테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해외여행 시에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럽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호텔들, 특히 오래된 호텔들은 욕실 바닥에 배수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샤워 부스 안이나 욕조 안에만 배수 시설이 있어서 물이 밖으로, 즉 샤워 커튼을 해놓지 않으면 물이 밖으로 이렇게 튀게 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화장실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1: 그 객실 내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주의를 네. 해야 되겠고요. 객실 네. 밖에서라면 네. 어떤 걸 좀 주의해야 할까요?
0: 우선 복장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1: 왜?
0: 아무리 숙소를 하고 하더라도 잠옷 차림이나 그리고 지나치게 편한 복장으로 호텔 내부를 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목욕 가운 차림으로 로비나 식당 등을 이동하는 경우는 그런 건 적절하지 않죠. 그렇죠.
1: 네네. 네.
0: 목욕 가운이나 잠옷 차림은 사적인 공간의 차림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곰곰이 보면은 성인의
1: 있어요.
0: 경우에 네, 성인의 경우도 일부 있지만 네.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1: 네.
0: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복장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배웠던 에티켓, 기본 에티켓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조식을 먹으러 갈 때 너무 간단한 복장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텔은 기본적인 격식을 갖춘 공간이기 때문에 외출이 가능한 공간 정도의 그런 복장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특히 고급 레스토랑에 만약 가시게 된다면 식당 분위기에 맞는 복장을 갖추는 게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1: 왜냐하면 어떤 데는 또 그 복장 규정을 안 맞추면 못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요.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네. 자, 그리고 이제 해변 인근이나 네. 수영장 있는 호텔들이 굉장히 많은데
0: 네.
1: 그럴 때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0: 저도 이렇게 호캉스나 이런 데 가면은 많이 만나는 분들이기도 해요. 해수욕을 한 다음에 몸에 모래가 묻은 상태로 호텔 안을 돌아다닌다든지 수영한 뒤 물기를 이제 뚝뚝 흘리면서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바람직하지
1: 네.
0: 않죠. 네. 왜냐하면 거기는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기를 정리하고 이동하는 것이 에티켓이겠죠. 네.
1: 그 최근에 어린이 고객의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네. 노키즈 존
0: 네.
1: 호텔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0: 실제로 많아요.
1: 네.
0: 만 18세 이하 투숙객의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 존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투숙객이 편안하게 싫어왔으니까 그럴 권리가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라는 거죠. 아이를 동반한 경우에도 복도나 객실에서 과도한 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다른 이용객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주는 그런 태도도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1: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반려동물 친화 호텔 이런 것도 있는데
0: 네.
1: 반려동물과 만약에 함께 투숙을 한다면 이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잖아요.
0: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1: 네. 네.
0: 반려견과 함께 숙박을 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호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호텔마다 이용 기준이 다릅니다. 반려견의 크기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게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객실에 동반 가능한 마리수를 정하는 것도 있어요. 예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겁니다. 반려견과 함께 호텔을 이용할 때에도 에티켓은 중요합니다. 침대나 소파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된다면 매너벨트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호용품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배변 관리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철저히 해야 됩니다. 호텔 내 이동 시에는 이동장이나 목줄을 이용해야 되고요. 반려견을 혼자 객실에 두고 장시간 외출하는 것은 당연하게 피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당연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1: 그 호텔을 비롯한

0: 그래서 휴가지에 숙소를 이용할 때 이런 점은 특히 주의하면 좋겠다는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1: 네. 예전에 비해서 호텔에서 여유를 즐기는 호캉스 문화가 많이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인인 만큼 나 자신만을 위한 휴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휴식도 함께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모두에게 즐겁고 쾌적한 호캉스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0: 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식개선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보아가 부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서 살고 있는 신나윤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저는 좋은 글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음성으로 보내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소리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그리하여 희망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녹음을 하니까 편안하게 느껴지는가 봐요. 핸드폰에 보면 동영상에 들어가면 좋은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읽고 이게 희망적인 메시지라면 확대를 해요. 사진을 찍어서. 제가 시각장애인이니까 작은 글씨나 못 봐요. 대신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몇 번 읽어요. 그 메시지, 글씨니 때 메시지 마음이 있잖아요. 연습하고 또 녹음하고 다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보내요. 반응 너무 좋죠. 편안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때로는 노래도 불러드리고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고 나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시고 희망을 느끼신다면 저는 계속 하고 싶어요.
1: 어머, 서울 도봉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신나윤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네, 너무 좋았고요. 좋은 글이나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직접 읽어서 녹음을 하고 지인들에게 보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요. 왜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지금 좋은데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뷰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글을 어떻게 읽어주시는지 상상이 됩니다. 좋은 목소리로 읽은 글을 들으면 그 울림이 더 클 때가 있죠, 그렇죠?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낭독가로 함께해 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찾아 듣고 싶어집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Wet, Wet, Wet이 부르는 Love is All Around.

0: 화제 TV 프로그램을 화면 해설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달 어떤 프로그램을 화면 해설로 만나보나요?
1: 네, 7월에는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하고 있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곳곳의 음식 문화를 깊이 있게 짚어볼 수 있고요. 네. 오늘은 한국인의 밥상 제465회 호로록 호로록 오묘한 국수의 세계편을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국수를 볼 수 있는데요. 여름이면 우리가 시원한 국수를 많이 찾게 되는데 특히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냥도 주목을 하겠지만 면이 나오니까 더 네. 주목하게 됩니다.
1: 면 좋아하시는군요.
0: 엄청 좋아합니다. 네, 라면을 한 초등학교 이후로 하나를 끓여본 적이 없습니다.
1: 아, 하나로 안 끝나시나요?
0: 아, 그럼요. 기본이 두 개 아니에요. 자, 어쨌든 다양한 국수를 만나기 네. 위해서 떠나볼 텐데 어디로 먼저 가나요?
1: 네, 경상남도 거창으로 가서 거창. 이 지역에서 먹는다는 국수에 대한 이야기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동호마을이란 곳으로 같이 가보시죠.
0: 네, 화면 해설로 들려드리는 KBS 한국인의 밥상 이선영 성우의 화면 해설로 함께합니다.
2: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홍호마을.
3: 넣어줄까?
2: 두 안악이 밀가루에 부추물을 부어 반죽을 한다.
3: 좀 매워. 부추 갈아서 만든 거. 예, 옛날에는 들을 쓰는 풀도 썼다라는데, 아유, 이거 귀한 겁니다요.
4: 색깔 나고.
5: 색깔 좋고, 맛 좋고, 그러라고 했어요.
6: 질문. 밀반죽은? 밀의 맛을 깨우는 작업. 이렇게 치대야 밀 속에 글루텐이 활성화되면서 탄성이 살아난답니다. 다음 요리사는 바로 홍두깨. 그런데 요새 원래 쓰임은 옷에 주름을 펴는 다리미였다네요.
7: 이 홍두깨를 쓰기 시작한 게 상당히 오래됐죠.
2: 81세 성행자씨.
8: 해가지고 따짐이 쫙 해가지고 여기다가 입혀가지고 뚜지기 막. 네. 아무것도 거기 구금지기 하나도 없습니다.
7: 그 이제 저 다듬이 똘 놓고 다듬이 예. 지르는 거 예. 같은 원리군요. 예.
9: 예. 홍두깨가 몇 년 전에 돼서
8: 그 수건 되는 사람 해본 게 81개 60년 딱.
9: 아이고야.
5: 아이구나.
8: 60년 가서 따듬어가 와서 우리 아버지가 따듬었어. 올해 그때도 국수 밀고 예. 옷도 하고 그랬어요. 비.
6: 부엌 살림꾼인 홍두깨 덕에 대가족 국수 먹이는 일이 훨씬 수월했답니다.
2: 밀가루 반죽을 칼로 썬다.
6: 얇게 편 밀반죽을 칼로 썬 것이 절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면법입니다.
9: 아이고야, 물 끌래. 아이고야, 불 좋다. 불심 좋고.
6: 논일 하느라 힘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미꾸라지.
2: 미꾸라지를 끓는 물에 넣고 주걱으로 휘휘 저어 삶는다.
10: 이거 뭐 요새 주탕이 몸에도 좋다고 해서 보신도 되고 네. 별미로 낮에 한번 해먹어볼라.
6: 추어탕을 밥과 같이 먹기도 하지만 밀을 많이 재배했던 동우마을에선 어탕국수로 즐겨 먹었답니다.
9: 아이고야, 색깔 이쁘다. 어머.
2: 부추면을 미꾸라지 삶은 물에 넣는다.
8: 너무 마요만 맛없어.
9: 아, 그래요?
8: 됐다, 지금 미꾸라지다.
9: 야, 저거 저 파. 아, 예. 파가 없어서.
11: 뭐예요?
9: 방아.
6: 밀국수에 향내 짙은 부성기까지 더하면 동호마을 별미국수가 완성됩니다.
9: 지금은 쌀이 있으니까 이거 국을 해갖고 밥을 말아 먹지만은 옛날에는 쌀이 없었잖아. 보리가 좀 해갖고 그래갖고 뭐 그걸로 꽤 살다 했는데 그렇게 이제 요걸 국수로 노인들나
6: 이렇게 한 솥 끓여 놓으면 식구들 먹일 마음에 안 먹어도 부자가 된 듯 배가 불렀다는 추어 부추 칼국수입니다.
2: 추어 부추 칼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든다. 81세 성행자 씨.
8: 다 같은 농사인데 그때는 와 그래 안 되었던 거 몰라. 그런 견해로 밀 해가지고 참 그거 넣어 먹는 거는 국수거든. 물 많이 부어갖고
4: 오늘 맹기를 칼집에서 끓이마 물구름해도 거기 어울려서 한 그릇 떼고 그래.
8: 다 열렸고. 네.
6: 돌아보기도 싫을 줄 알았는데 어렵던 시절의 기억은 왜 더 또렷해지는지. 그 시절의 맛을 자꾸 더듬게 되는데요.
2: 고구마와 김치를 끓는 물에 넣는다.
6: 국수 미는 날이면 꼭 해먹는 음식이 하나 더 있답니다.
8: 꼬다리래 언니. 꼬다리.
11: 꼬다리?
8: 응. 개똥매를 해가지고 또 꼬도 먹고 그랬어. 물에 이랬는데 꼬부 갖고도.
6: 국수를 밀고 남은 꽁다리는 결코 버릴 수 없는 귀한 양식. 남은 찬밥에 제철 채소를 양껏 썰어 넣으면 끓일수록 양이 늘어나는 마법의 솥단지가 되곤 했답니다.
2: 88세 문연희 씨.
8: 혹시도 좀 삶으면 마. 씻고 만날 때는 갈라마 많다네. 네. 그러마 또 이제 국수를 이제 좀 해서 갈라갖고 또 이제 물 좀 부어가지고 또 장 좀 떠나가지고 또 국물 따라 먹고 또 그래도 거기다 물 부어가지고 장 나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산 거는 말도 못해.
2: 81세 성행자 씨.
12: 눈물 나요. 너무 그래 살았어. 국수는 고급이 있었어 그래. 국수는 고급이라면.
6: 가족들 배골치 않는 게 간절한 소원이었던 그 시절 어머니들. 그들의 눈물로 끓여낸 추억의 한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2: 자막 꼬랑지 국수.
0: 와, 이름 독특해요. 추어 부추 칼국수.
1: 네.
0: 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부추로 물들여 반죽한 칼국수를 추어탕에 넣어서 끓여 먹는다. 이거 완전 몸보신 되겠어요.
1: 맞습니다. 네. 저도 추어탕을 딱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여름이었거든요. 땀이 얼굴에 조금씩 맺히는데 속은 시원하면서 든든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맛집이었는데 미꾸라지를 갈아서 조리를 해주니까 먹으면 했습니다.
0: 형체가 없네.
1: 네, 네. 그래서 그런가 영상을 보면서 맛이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0: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꼬랑지 국수. 이것도 이름 재밌어요.
1: 네, 국수를 밀고 나면 나오는 그 끄트머리 부분을 남은 찬밥에 제철 채소를 양껏 썰어 넣어서 끓여 먹어서 이름이 꼬랑지 국수라고 하는데요. 지금이야 많이 먹어서 문제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 시절의 추억이 담긴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볼 곳은 강원도입니다.
0: 네, KBS 한국인의 밥상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2: 강원도 횡성군 돈내면.
6: 8월이 돼야 꽃이 피는데 성질 급한 녀석들은 일찌감치 몽우리를 터뜨렸네요. 메밀꽃입니다. 한반도에선 밀보다 흔한 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
2: 마을 아낙들이 평상에 모여앉아 맷돌에 메밀을 갈고 있다.
6: 특히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되죠. 메밀 역시 껍질이 단단해 가진 수고를 보태야 가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61세 장명란 씨.
13: 메밀 껍데기는 되게 속에도 들어가고 이 녹살 갖고서는 이제 냉면도 해먹고 부침개도 굽고 묵도 쏘고 통떡도 하고 옛날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14: 이게 맛은 좋아요. 네. 이래도 아직 이렇게 해도 먹게 할래 멀었어요. 엄청 많이 가요. 오늘 다 해지도 못해.
6: 대여섯 번을 이렇게 채쳐야 한다니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2: 메밀가루에 전분을 섞는다.
13: 이 전분가루 100% 말면 힘이 없어요. 약해서 똑똑 떨어져서 힘이 없어서 지금 쫄깃쫄깃한 맛을 내기 위해서 예습 섞고 있어요. 반죽을 맞춰줘요.
2: 명란 씨가 물을 넣고 반죽을 치댄다.
6: 메밀은 밀과 달리 글루텐 함량이 적어서 탄성이 떨어지는데요.
2: 메밀 반죽이 동그랗게 완성된다.
6: 그래서 면을 만드는 방법도 사뭇 다릅니다.
2: 가마솥 위에 나무틀을 걸쳐 놓는다.
11: 이기 냉면기계요. 오. 지금 거는 유압식이라 막국수라고 그러는데 이기 냉면기계라. 오. 원조.
6: 반죽을 틀에 넣고 눌러서 만드는 면을 압출면이라고 한다죠?
1: 명란 씨가 반죽을 구멍에 집어넣는다.
13: 네, 갑니다.
6: 네, 이제 첫 먹던 힘까지 다 모아서 지렛대를 눌러야 합니다.
1: 세 남자가 지렛대를 힘껏 누른다.
6: 틀에서 나온 면은 그대로 뜨거운 물에 투하. 이래야 뚝뚝 끊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네요. 국수 한번 만들다 배 다 꺼지겠습니다.
1: 가느다란 면발이 가마솥 뜨거운 물 속으로 떨어진다.
6: 네, 맞고 치대고 누르고 과정을 보니 검은 국수발이 예사롭게 보이질 않습니다.
1: 72세 최치원 씨.
11: 작은 근육으로 센 압력을 눌러야 되니까 그 사람이 힘이 많아야 되잖아. 옛날처럼 뭐 100kg씩 안 나가니까.
15: 깊은 맛이 더 낫지. 그냥 사 먹는 것보다.
16: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17: 힘이 들어가니까.
11: 그렇지, 내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더 맛있지.
17: 노력의 대가.
1: 삶은 면을 얼음물에 넣는다.
6: 이번엔 냉탕에 들어가 몸을 굳히면 끊어질 염려 없는 메밀면이 완성됩니다.
1: 명란 씨가 장작불을 피우고 있다.
6: 냉면을 만든다고 하는데 육질을 내기 위해 닭 한 마리를 푹 삶습니다.
13: 이 생강가루예요. 메밀은 좀 차잖아요. 그래서 이 따뜻한 성질을 이제 같이 조합을 해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육수를 냈어요.
6: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메밀냉면은 원래 육수와 동치미 국물을 반반 섞어야 한답니다. 여름엔 동치미 대신 청갓김치.
13: 냉면 육수를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이 갓김치를 갖고서는 새콤달콤하고 좀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6: 김장때 담은 곰삭은 청갓김치가 냉면에 알싸한 맛을 더하죠.
13: 닭 삶은 물이에요, 이게. 닭육수 물고낸.
6: 거기에 식초와 설탕을 넣으면 새콤달콤 냉면 육수가 완성.
1: 메밀면을 그릇에 담고 육수를 붓는다.
6: 메밀냉면은 예로부터 인기가 좋아 세종실록에는 메밀을 더 진상케 했다는 기록도 있다네요. 아, 먹음직스럽습니다.
16: 야, 또 얼마나 좋아하셨길래 메밀을 더 내오너라 하셨을까. 네. 네, 세종대왕이 심지어 메밀 음식을 좋아하셨나 봐요.
1: 네, 메밀냉면이 당시에 인기가 좋으니까 메밀을 더 진상을 해라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세상에, 합니다. 네. 메밀냉면이라고 하면 이게 뭐지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의 막국수가 메밀냉면입니다. 춘천에서 막국수라고 특허를 내면서 막국수로 불리게 된 거고 그 전에는 이 지역에서 모두 메밀냉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6: 전 지금 막국수 가 특허낸 음식이었다는 것도 처음 네. 알았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닭갈비의 그 영원한 짝꿍이잖아요, 그죠? 우리 유혜진 리포터 혹시 인생 막국수 있어요?
1: 있죠. 오. 제가 리포터 된지 얼마 안 돼서 강원도 쪽으로 특집 취재를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연히 간 닭갈비 집이 있었는데 닭갈비보다 곁들여 먹는 막국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16: 비빔입니까 물입니까?
1: 물이었습니다. 아. 동치미 그 육수가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네. 좀 피곤해서 입이 깔깔했는데 딱 그 느낌이 사라지면서 입맛이 돌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우연히 갔던 곳이고 제가 운전을 한 게 아니니까 네. 더군다나 2011년에 갔던 곳이라 어떤 식당인지 전혀 알

0: 수가 없어서.
1: 혹시 고성 아니에요?
0: 고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네. 찾고 싶어요. 어딘지 알고 싶어요.
1: 아 모른다?
0: 네, 몰라요. 한번 먹고 끝났어요.
1: 아니 이렇게 자극만하고 빠지실 거예요?
0: 자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네. 음식은요. 군산에서 맛볼 수 있는 짬뽕과 짜장면입니다.
1: 네, KBS 한국인의 밥상 계속 이어갈게요.
2: 전라북도 군산시
3: 시간을 돌려놓은 듯한 군산의 근대 역사 문화거리에 남아있는 한 건물. 일제가 물러나고 처음으로 이 건물을 인수한 것이 제분 회사였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미리 귀했던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이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이 한국 전쟁 후 미국에서 밀가루가 들어오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후 미국의 잉여 농산물인 밀가루를 원조받으면서 한국인의 밥상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2: 당시 흑백 자료 영상.
3: 이후 정부에서 분식을 장려하면서 국수는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의 든든한 한 끼가 되어주었죠.
2: 최불암 씨가 어느 음식점으로 들어간다.
4: 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밀가루가 흔해지면서 인천을 시작으로 중국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 당시 많은 국수 요리가 태어났죠. 3대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설안정 씨는 산둥성 출신의 화교로 그의 조부모가 약 100년 전 인천을 거쳐 당진에 정착했습니다.
5: 원래 그 중국식 짬뽕입니다. 밀가루가 이제 삼등반도 성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빵이나 만두이나 국수나 이렇게 많이 식사하는데요. 밥 한 그릇 주시고 면 한 그릇 옆에 넣어주시면 면만 듣죠. 밥은 안 치덕입니다. 그렇게 면발이 좋아하십니다.
3: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둥성은 유서 깊은 국수 본고장인데요. 중국집 주인들이 대부분 산둥성 출신인 것도 국수 요리를 발전시키는 데 한 몫을 했답니다. 이들은 산둥성의 국수 요리를 바탕으로 짜장면, 짬뽕 등 한국식 면 요리를 탄생시킨 것이죠.
2: 작업대 위에 밀가루를 잔뜩 뿌린다.
3: 중국 면 요리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수타면이죠.
2: 밀가루 반죽을 길게 늘여 작업대에 내려친다. 밀가루 반죽이 반복된 과정을 거쳐 여러 가닥으로 나뉘어진다.
3: 이것을 난면이라고 합니다. 아무 도구도 없이 면을 만드는 가장 오래된 제면법 중에 하나입니다.
2: 67세 손한정 씨.
5: 수타는 바로 라면입니다. 중국말 라면.
6: 라면?
5: 예. 면 치고 땡기고 늘어두고 라면. 즉석 빼니까 바로 집어넣어야 돼요. 반죽 아주 부드럽게 나왔기 때문에 금방 익어요.
2: 삶은 면을 찬물에 씻는다.
3: 늘려서 만드는 국수를 중국어로 라면이라고 하고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 인스턴트 라면이 된 거라지요. 한국 발명품인 짜장면에도 이름의 기원이 있는데요. 짜장면의 짜는 한자어로 튀길 자, 채소를 기름에 볶는 중국식 요리법입니다.
5: 중국말은 면장, 한국말은 춘장이라고 합니다.
3: 거기에 보태지는 것이 바로 직사광선에 발효시킨 색이 까만 춘장입니다.
2: 채소에 춘장을 둘러 만든 소스를 면 위에 끼얹는다.
3: 이것이 바로 튀길 짝, 장장, 국수면, 작장면. 그래서 짜장면이 된 겁니다.
2: 최불암 씨가 짜장면을 먹고 있다.
7: 옛날 먹던 추억이 입속에 떠오르네요. 이 수타국수로 거기에는 심도 너무 많이 들고
8: 요즘에 힘듭니다.
7: 네.
8: 이제 겨울에는 쏘는 날씨는 면발 잘 나옵니다.
7: 네.
8: 그 여름에 날씨 더울 때는요 면발이 안

0: 일단은 라면도 두 개 라면이라고 네. 하셨으니까.
1: 저는 그래서 이 고민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럼 다 시켜 먹으면 되지.
0: 다 못 먹으니까요. 다 시키면.
1: 네, 어쨌든 우리 유혜진 리포터는 오늘 선택한다면 오늘 지금.
0: 오늘이라면 제가 약간 어린이 입맛이라서 어린이 입맛은 뭐니 뭐니 해도 짜장면이다.
1: 그렇죠. 네.
0: 그냥 짜장면도 맛있는데 이 방송에서는 수타면으로 만든 게 나왔잖아요.
1: 여의도에 기가 막힌 데가 있는데.
0: 어딘가요? 알려주세요.
1: 네, 정말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0: 끝나고 알려주세요. 네. 이 수타면의 쫄깃한 매력이 더 드러나는 게 좀 짬뽕보단 짜장면이 아닐까 맞아요.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방송 들으면서 배달 앱 켜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콩국수, 돼지고기 볶음, 비빔국수, 수박국수를 만나러 부여로 가보시죠.
1: 네, KBS 한국인의 밥상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2: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3: 보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이는 국수가 있는 풍경이죠. 자연 마람에 말린 국수를 걸어놓고 파는 소규모 국수 공장. 이제는 전국에 몇 개 안 남았다죠. 박화순 씨 부부는 외지로 나갔다가 22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친척 어른에게 제면 기술을 배웠답니다.
2: 66세 박화순 씨.
4: 국수 만드는 기계예요. 주물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 기계가 50년대 그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3: 이런 국수 공장은 일제강점기에 하나 둘 생겨나 일본의 제면 기술로 소면, 중면을 만들게 된 건데요. 1960년대 밀가루가 흔해지면서 전성기를 누렸다네요. 이 제면기는 우선 얇게 편 반죽을 늘려 천처럼 돌돌 말아줍니다. 그런 다음 칼날이 있는 부분에 반죽을 넣으면 가늘고 긴 국수가 모습을 드러내죠.
4: 국수 잘 됐다. 기분 좋다.
3: 그러니까 소면은 늘리는 라면과 칼로 쓰는 절면 두 가지 제면법으로 만들어진 국수인 것입니다.
2: 막대에 걸어놓은 면발이 바람에 흔들린다.
4: 매끄럽고 이렇게 재 보면은 벌써 쫄깃거리잖아요. 봐요, 늘어나는 거 봐봐요. 이 정도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럼 좋은 거거든요, 이봐요. 이만큼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 고무줄 같아, 고무줄 같아. 탱탱하게. 늘어나는 거 봐봐요.
2: 박화선 씨 부부가 면발을 줄줄이 걸어 놓는다.
4: 아, 날씨 좋고, 바람도 잘 부네.
3: 네, 이제부터는 볕과 바람이 국수를 만드는 시간. 대략 하루면 국수가 알맞게 마릅니다.
4: 국수 말리는 데는 적당한 햇빛, 또 적당한 습도, 적당한 바람,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바람이 지금처럼 약하게 이렇게 불어주는 날이 참 좋죠.
3: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국수가 콩국수죠.
2: 아내 오키 씨가 재료를 믹서에 넣는다.
5: 그다음에 호두, 마늘이요, 생강이요.
4: 이제 생강하고 마늘이 들어가면은 그 텁텁하고 그 콩 맛만 안 나고 마늘하고 향이 있어서 더 이제 콩 맛도 더 구수한 맛을 더 이렇게. 그 향이 해주죠. 그래서 더 좋아요.
3: 콩국수는 단백질이 풍부해 자칫 소홀하기 쉬운 여름철 영양까지 챙기는데요. 슴슴한 국수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콩국의 고소함을 빛내는 유능한 조력자입니다.
2: 화순 씨가 잘게 다진 고기를 후라이팬에 볶고 있다.
4: 비빔국수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더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고기를 이렇게 볶아서 비빔국수에 넣고 있습니다.

0: 점심은 늘 국수를 먹다 보니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의 국수 메뉴를 많이 개발했다는데요. 볶은 돼지고기 고명을 얹은 비빔국수는 부부의 최고 인기 메뉴입니다.
1: 차막 돼지고기 볶음 비빔국수.
0: 부여에 수박이 많이 간다죠.
1: 화순 씨가 수박을 반으로 가른다.
2: 야, 잘 익었다.
0: 이거 수박으로도 국수를 만들 모양입니다.
2: 여름에는 국수를 먹으려면 뜨거운 게 싫잖아요. 더 시원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더 나거든요.
1: 화순 씨가 숟가락으로 수박을 뜨고 얼음과 함께 믹서에 간다.
0: 어떤 재료로 만들어도 국수는 그것의 본연의 맛을 잘 살리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토록 오랜 세월 인류의 사랑을 받는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빈 수박통에 갈아놓은 수박 육수와 면, 그리고 간장 양념과 고명을 얻는다. 자막, 수박 국수.
3: 다른 국수는 이럴 것 같다 이 느낌인데 네. 수박국수 와 이거는 상상도 안 됩니다.
4: 근데 이게 짠맛하고 단맛이 만나면 단맛이 좀 더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3: 그렇게 알고 있죠.
4: 뭔가 수박의 단맛과 시원함이 극대화된 맛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내가 좋아하는 시원한 국수와 함께 여름 더위 이겨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KBS 한국인의 밥상 오늘은 맛있고도 오묘한 국수의 세계에 대한 내용 함께 감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자 마지막 곡으로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오늘도 강박과 살아갑니다. 신재현 지음, 성우, 길기철 읽음. 1장 강박의 정체. 왜 멈추려고 할수록 더 강해질까? 강박사고와 강박행동. 마음이 만드는 두 개의 고리. 분명히 확인했는데 왜 돌아서면 다시 불안할까요? 강박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메비우스의 띠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무언가가 불안해서 확인하고 확인해서 잠깐 안심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이어 더 강력한 의심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 마음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강박을 지탱하는 두 개의 거대한 축,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의 연결고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엉킨 실타래 같은 마음의 구조를 고리라는 형태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원치 않는 침투 사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지극히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침투 사고와 강박의 중요한 차이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떠오른 그 생각을 어떻게 해석하고 다루는가에 있습니다. 여기서 개념을 아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침투 사고, 원치 않는데도 불쑥 떠오르는 생각, 이미지, 충동,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음. 강박 사고, 침투 사고를 위험 신호로 해석하며 마음이 거기에 붙잡히는 상태. 강박 행동, 붙잡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안을 낮추기 위해 반복하는 행동, 의식, 몸으로 하든 머릿속으로 하든. 즉, 강박은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과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특정한 고리로 굳어진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박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혹은 너무 예민한 경보 시스템을 가진 뇌가 혹시 모를 위험을 끝까지 책임지려다 만들어낸 과잉 보호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라는 두 축이 맞물리면 다음의 6단계가 작동합니다. 1. 침투사고. 원치 않는 의심, 이미지, 충동 등이 침투합니다. 이것이 위험신호로 해석되면 강박사고가 됩니다. 2. 불안, 찝찝함. 큰일 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발생합니다. 3. 강박 행동. 몸 또는 마음이 불안을 없애려 시도합니다. 4. 잠깐의 안도감. 휴, 다행이다 라는 짧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5. 학습, 부적 강화. 뇌가 이렇게 배웁니다. 불편함은 행동으로 처리해야만 안전하다. 6. 강화. 다음번엔 더 빠르고 더 강한 불안이 찾아옵니다. 강박의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회복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불안에 휘둘리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5단계의 학습, 부적 강화는 강박을 끝나지 않게 만드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한편, 강박사고와 혼동되는 또 다른 개념으로는 걱정과 반추가 있습니다. 강박사고,
확실해야 안심한다가 핵심입니다. 불안을 낮추려는 중화 행동, 의식이 따라붙기 쉽습니다. 걱정, 미래 대비 중심입니다. 어떻게

0: 어떻게 해결하지? 가 핵심 질문입니다. 단추, 과거 되감기와 자책, 중심입니다. 왜 그랬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우울과 연동되기 쉽습니다.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확실함을 찾고 있는지,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자책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이 중 어디에 가장 가까운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고리, 강박사고. 떠오른 생각에 붙잡히는 마음 강박. 사고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침투하는 생각, 이미지, 충동을 말합니다. 세균에 오염될까봐 걱정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워하며, 심지어 혹시 내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닐까? 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가장 괴로워합니다. 이런 끔찍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증거 아닐까요? 하지만 강박은 바로 이 지점, 즉 생각 자체가 아니라 생각에 붙은 의미에서 힘을 얻습니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심리학자 라치먼과 드실바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끔찍하고 당황스러운 생각을 흔하게 하며 그것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스릴러 영화를 볼 때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다치는 장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이 덧붙이는 해석입니다. 일반적인 반응. 별 이상한 생각이 다 드네. 하고 지나갑니다. 강박의 반응. 이 생각이 떠올랐다는 건 위험 신호야. 내가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야. 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퍼던과 클라크 역시 강박을 지속시키는 핵심이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에 대한 믿음과 통제 시도라고 설명합니다. 생각을 현실의 경보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통제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강박사고가 그토록 괴로운 이유는 그 내용이 당신의 가치와 정반대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중한 아이를 해칠까봐 두려운 건 그만큼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실수를 두려워하는 건 그만큼 책임을 다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게 있어서 불안한 것입니다. 강박적 불안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의 틈새를 파고듭니다. 두 번째 고리, 강박 행동. 불안을 잠재우려는 몸과 마음의 언어 강박. 행동은 강박 사고로 인해 치솟은 불안을 끄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손 씻기, 확인하기, 정렬하기, 숫자 세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강박 행동에는 회피도 포함됩니다. 불안한 상황을 피하면 당장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회피는 뇌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건 위험해. 피해야 안전해. 하지만 그렇게 불안의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집니다. 강박 행동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의 불안을 끄는 것입니다.

0: 실제로 강박 행동은 즉각적인 안도감을 줍니다. 확인하면 마음이 놓이고 씻으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유효기간이 아주 짧은 가짜 안도감입니다. 이 가짜 안도감이 뇌에게는 너무 강력한 보상이 되어버립니다. 아, 이렇게 하면 편해지는구나. 그 결과 처음엔 한 번이던 확인이 세 번, 다섯 번으로 늘어납니다. 불안을 줄이려던 행동이 역설적으로 불안을 유지시키는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도 치열한 강박적 의식이 진행 중입니다. 뇌는 몸으로 보이는 행동과 내면의 의식을 완벽히 구별하지 않습니다. 몸의 반응이든 마음의 반응이든 무언가를 함으로써 불안이 내려갔다는 경험 자체가 강박을 강화합니다. 마음속 숨은 강박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상황을 비디오 돌려보듯 반복하며 실수를 안 했는지 검증하기. 완벽한 확신이 들 때까지 논리로 스스로를 설득하기. 나쁜 생각을 지우기 위해 좋은 생각이나 특정 단어를 반복하기. 인터넷으로 증상과 사례 검색을 끝없이 하며 안심 얻기. 주변 사람에게 확인받기. 나 괜찮지? 이상한 거 아니지?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아예 피하기. 회피. 뇌에 꺼지지 않는 경보 시스템, 강박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비유는 너무 민감한 화재 경보기입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들은 강박장애가 전두엽과 기저핵을 잇는 회로, 즉 오류감지 시스템의 과열과 관련이 있음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원래 이 시스템은 문이 닫혔는지 손이 깨끗한지 확인하는 고마운 기능입니다. 하지만 강박의 뇌에서는 이 시스템이 뭔가 잘못됐어, 다시 확인해 라는 신호를 너무 크게, 너무 자주 내보냅니다. 문이 분명히 닫혀 있어도, 손이 충분히 깨끗해도 마음속 느낌은 계속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직 아닌 것 같아. 뭔가 찝찝해. 딱 한 번만 더. 이것은 단순한 의지 부족의 문제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울리고 있는 경보가 그만 울려 라고 외친다고 해서 꺼지지 않는 것처럼 강박은 마음을 설득한다고 바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경보가 왜 과열되는지 그리고 왜 막연한 찝찝함이 남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더 깊이 다루게 될 겁니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그래서 강박을 다룰 때의 핵심은 생각을 없애자가 아니라 경보가 울려도 그 경보에 끌려가지 않는 법을 배우자입니다. 강박의 본질은 생각이 많음이나 생각이 이상함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과 싸우는 방식, 그리고 그 싸움이 만들어낸 행동의 고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을 지우는 대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아, 지금 뇌가 또 나를 지키려고 과잉 경보를 울리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연습. 이것이 앞으로 배울 강박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입니다. 강박에 대한 깊은 이해는 불안을 즉시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 속에서 숨쉴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 틈이 생길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강박의 고리는 반복될수록 더 단단해질까요? 다음 글에서는 짧은 안도감이 보상으로 굳는 방식, 즉 뇌가 불안을 학습하는 공식을 통해 당신의 강박이 끝나지 않는 이유를 더 깊이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의 강박이 끝나지 않는 이유. 뇌가 배운 불안의 공식.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딱 한 번만 확인하고 그만하자. 강박을 겪는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는 말입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압니다. 이미 충분히 확인했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느낌이 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이 문장이 마음을 가득 채우니 이성은 잠깐 밀려나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결국 다시 문고리를 잡고 다시 가스밸브를 돌립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이 간다는 것도 멈추지 못하는 거지?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불안을 그렇게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강박은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형성된 잘못된 학습의 결과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강박이 생각, 불안, 행동, 안도감, 강화의 고리로 작동한다는 걸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고리를 끊기 어렵게 만드는 뇌의 작동 메커니즘, 즉 뇌가 정확히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쓴 오늘도 강박과 살아갑니다를 들으셨습니다. 강박의 핵심은 이상한 생각이 떠오른다가 아닙니다. 생각은 누구에게나 떠오를 수 있다. 문제는 그 생각을 위험신호로 과해석하고 불안을 없애기 위해 반복 행동을 하며 뇌가 공식을 만들어버리는 데서 시작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에서는 뇌과학, 인지심리, 행동치료 관점에서 강박장애를 설명하며 환자와 가족이 일상에서 어떻게 강박과 공존하고 회복해 나갈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지금까지 성우 길기철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1987년 겨울 새해가 되어 14살이 되더니 나는 겁이 없어졌다. 모든 게 만만해 보였다. 언니들이 앞서 길을 터놓았고 난 그 길을 뒤따르기만 하면 됐다. 어쩌면 나란히 설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키도 자랐고 말빨도 늘었다. 단지 늘지

0: 아니?
1: 나 이거 진짜 보고 싶었는데. 서점에서 포스터 봤거든.
0: 그렇게 유명한 연극이야?
1: 그럼. 이게 원래 카프카 원작이거든.
0: 카프카?
1: 응. 어느 학술원의 보고라는 소설인데 그걸 1인극으로 각색한 거야. 원래 이 모노드라마를 공연하던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대. 아, 내 평생 그 공연 못 본 건 아니디. 서울 가서라도 봤어야 했는데.
0: 은수야, 넌 진짜 박사다, 박사.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1: 뭐. 이 책 지난주에 고모님 댁에서 읽었거든.
2: 아, 무슨 일이야?
3: 뭔 일 있어?
1: 아니, 큰언니가 연극표 줬는데.
0: 아니야. 준 거 아니야. 어? 한 장은 내 거야.
1: 아, 우리 연극 보러 간다. 또라니 얼마 만인데.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야.
2: 또 둘이서만 간다는 의미겠지.
0: 아, 잠깐만. 이 연극에 말이야 나이 제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15세인가 12세인가 아닌가?
2: 나도 잘 꾸미면 고등학생 같아. 지수 언니랑 키도 비슷하고. 옷 바꿔 입으면 내가 은수 언니 친구인 줄 알걸?
1: 혜수야, 응? 너 원숭이 좋아해?
2: 와, 엄청 좋아해.
1: 이런 막 빨간 원숭이라도 좋아?
2: 이게 뭐야?
0: 근데 말이야, 이 표 준호가 준 거야.
2: 준호 오빠가?
4: 준호 오빠가?
0: 응. 아까 골목 앞에서 서성이고 있길래 뭘 하냐고 했더니 갑자기 이걸 나한테 내밀더라?
1: 잠깐! 그럼 둘이 가자고 준 건데 언니가 두 장 다 받아온 거 아니야?
5: 두 장 줬고 우리도 간다고 얘기했어요.
6: 야, 심부름 잘하네.
5: 근데 가난하다면서 막 이런 데 돈 써도 돼요?
6: 가난해도 연극은 볼 수 있는 게 대학생 특권이지.
5: 시골에 호러머니 계신다면서 나 같으면 용돈 보내드리겠다.
6: 야이씨, 됐고. 이로써 네가 원하는 계약...
5: 서로가 원하는 거죠.
6: 서로가 원하는 계약은 성사된 거다.
5: 계약서대로 서로 선 넘지 말기.
6: 방금 전처럼 선 넘으면 계약 위반.
5: 알았어요.
6: 그럼 이제 음악 그만 듣고 숙제 좀 하지.
5: 근데 연수 누나 좋아해요?
6: 아이, 또 선 넘는다.
5: 아님, 은수 쪽인가?
6: 야 임마, 너 친구 만들어주려고 해. 친구 하나 없다며. 사람 만나는 법도 모른다며.
5: 없는 게 뭐 이상해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6: 다른 사람이 불편하거든. 인간관계를 안 해봤으니 사회성도 떨어지고,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떤 기분일지 전혀 조정이 안 되는 거 너 몰랐지?
5: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 선생님이죠. 저야말로 어른들, 외국인, 노숙자 다 상대해봤거든요. 선생님 냄새 나는 거 알아요?
6: 뭐 임마?
5: 뭐랄까, 그 오래된 책방에서 나는 냄새. 어우, 구려워.
6: 에이, 또 기어오른다. 공부하세요, 도련님.
5: 저 때문이라면은 연극까지는 안 봐도 되는데.
6: 나도 보고 싶었던 거야. 마침 대학 극단에서 하는 공연이라 표도 저렴하고. 그리고
5: 그러니까 연수 누나예요? 은수예요?
6: 아이씨.

0: 은수야, 나 대학교 안에 처음 들어와봐.
1: 나도 마찬가지야.
0: 대학생들도 우리랑 똑같이 생겼구나.
1: 언니, 대학생은 뭐 외계인인 줄 알았어?
0: 되게 세련되고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
1: 이 언니, 언니가 훨 세련됐고 훨 이뻐.
0: 아이,
1: 우리도 나름 딸 부자잖아.
0: 그렇지. 어릴 때 시장 가면 아줌마들이 우리를 보고 딸 부잣집이라고 했는데 엄마가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아들 못나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고 화내니까 그다음부턴 딸공주집이라고 불렀지.
2: 아우, 오글거려.
0: 우리 아빠는 어떻고? 아예 우릴 보고 작은 아씨들이라고 하잖아.
2: 어, 더 오글거려.
3: 여기에요.
4: 저기 있다. 저기서 공연하나 봐.
5: 그냥 청바지 하나 사 입고 올걸. 나만 너무 직장인 같아.
4: 어,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6: 잘 찾아오셨네요.
7: 맞냐?
0: 학교가 되게 넓으네요.
6: 정문에서 만나 같이 올 걸 그랬어요.
1: 아, 그래. 근데 오늘 이 공연이요, 대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6: 대학 동아리 사람들이 하는 거야.
1: 아, 동아리요?
6: 취미가 같은 사람들 모임? 대학 서클이라고도 하는데.
1: 아, 멋지다. 그럼 같이 카프카 읽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6: 카프카 동아리는 없지만 뭐 이 연극하려면 카프카 정도는 읽고 토론했겠지?
1: 카프카 좋아하세요?
7: 어허, 은수라 연극 알고 있구나.
1: 아, 그럼요.
0: 카프카. 잘 지냈어? 연극 자주 봐?
7: 아, 가끔요. 저 둘은 연극 얘기하기 바쁘네요.
0: 아, 은수는 연극을 좋아해.
7: 누나는요?
0: 나? 어, 나도 뭐 기회 되면 보려고 하지. 일만 하기 따분하잖아.
7: 누난 무슨 일해요?
0: 에이, 그냥 회사 다녀. 작은 무역회사.
7: 아, 원래 그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0: 글쎄, 뭐 관심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저기서 취업 소개가 들어와서. 아이, 내 얘긴 재미없다. 네 얘기해봐.
7: 제 얘기는 더 재미없는데. 아, 저 요즘 드럼 배워요. 이 시골에도. 아, 제 기준에 여긴 너무 작은 도시라. 음악 학원에서 드럼을 가르치더라고요. 연습 숙제 내주는데 하루 종일 스틱으로 타이어 두드리고 오기. 너무 웃기죠. 근데
0: 웃기네.
7: 그게 묘하게 어렵거든요. 나중에 대학 가면 그룹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0: 야, 그럼 너 대학 가야제도 나오고 그러는 거야?
7: 아유, 그러면 좋지만 전 유학도 생각하고 있어서요.
0: 유학이면?
7: 아니, 아직 몰라요. 할아버지 뜻에 따라야죠.
0: 사람들 입장한다. 우리도 들어가자.
7: 네.
1: 언니, 가자. 무슨 얘기 그렇게 재밌게 했어?
7: 비밀 얘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갔다 이거지? 몰래? 왜? 데려가 달라고 조를까 봐? 치사해 진짜. 어? 여기 다 숨겨놓은 줄 모를 것 같아? 이거 봐. 합성 테이프도 혼자만 듣고. 어? 이거 봐. 좋은 공책, 좋은 연필은 다 가져가고. 어? 여기 있다. 이게 작은 언니가 쓴 소설 맞겠지? 이거 봐라. 재밌네.

0: 원작이잖아.
1: 카프카?
0: 어, 그런 게 있어.
1: 넌 그런 책은 어디서 구해 읽어?
0: 책 많은 집엔 대체로 있던데. 할아버지 서재는 금지된 구역이야?
1: 아, 그런 책이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찾아볼 생각도 안 했지. 아.
2: 은수야, 우리 제과점에 잠깐 들렀다 갈까?
0: 그럴까?
3: 아, 좋죠. 따뜻한 차라도 한 잔씩 하죠.
2: 아니요, 어. 동생들한테 미안해서 빵이라도 좀 사다 주려고요.
3: 아, 제가 살게요. 차 한 잔 할 시간만 주시면.
1: 우리 선생님 되게 짠돌인데 오늘 무리하시네.
4: 야, 너 계약서에 뭐라고 썼어? 서로 면박 주지 말자며.
2: 계약서? 어머나, 둘이 그런 것도 있어요?
1: 우린 계약관계라요.

0: 이제 들어오네.
1: 다들 조용하네. 자나?
2: 아, 재미있었니?
3: 네.
1: 제가 좀 들러서 빵 사왔어요.
2: 피곤하겠다. 어서 들어가시오.
3: 네.
4: 혜수는 오늘 여기서 잘 거야?
0: 응.
4: 아직 안 자면서 나와보지도 않고?
0: 아니야. 엄마, 나 여기 있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4: 아무한테?
0: 응.
4: 어, 엄마가 누구한테 말하지 말까?
0: 그냥 다 말하지 마. 조용히.
4: 어, 쉿. 어, 어.
0: 아, 추워. 아,
4: 2층에 불이.
0: 하, 꺼졌다.
4: 아, 올라올 때마다 눈치 보게 되네.
5: 어? 어? 어? 왜 물건들이 다 엉망? 아, 잠깐만. 어딨지? 설마. 어디 갔지? 어? 어, 뭐야?

0: 엄마 나 좀 숨겨줘. 나 숨겨줘.
1: 어디에 숨으려고? 무슨 일인데?
0: 엄마 뱃속으로 다시 숨겨줘. 둘째 아버지가 나 죽일 거야.
2: 아 왜래? 엄마 간지러워. 엄마 간지러워. 야 정이수 너 이리 와. 이리 안 와? 너
1: 아, 이 밤에 무슨 일이야? 동생한테 왜 그래?
2: 동생? 야, 네가 내 동생이야? 엄마, 엄마까지 그렇게 나오면 내가 진짜 서운하지. 너 일로 와.
1: 야, 얘 놓고 말로 해. 어, 말로.
2: 얘가 내가 쓴소설 다 찢어놨다고. 놓자는 거를 다. 내가 1년 내내 쓴소라고 했더니.
1: 아, 잠깐만. 어디 옮겼어? 근데 없어.
0: 내가 안 그랬어.
2: 뭐? 나 그냥. 종이 다 붙여놓으라고. 다 붙여서 다시 써놓으라고.
1: 혜수야 얼른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
2: 이래서 엄마 내 방이 필요하다고. 동생들이 손 못대게. 복사는 나만 쓴다고 했잖아.
3: 야 준호야, 무슨 일이냐?
4: 아, 저 집이요. 싸움 났네요. 아, 역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3: A mother with a large brood never has a peaceful day. 영어가 훨씬 직설적이지. 그럼 우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지. 과연 평화와 통솔을 적절히 하려면 그룹 내 몇 명 정도가 최적일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4: 뭐야, 갑자기 웬 잘난 척. 들어가서 주무시죠.
3: 그럼 불 끄고 스위치 오프.
4: 아, 아직이요?
3: 굿나잇.
4: 아, 근데 주머니에 여자 손수건은 왜 갖고 다니는 거야?

0: 스케이트장이 어디 있다고?
1: 버스 타고 좀만 가면 있어. 실외 스케이트장. 겨울에 잘 어는 호수가 있거든. 거기서 한 판?
0: 너 은근 경쟁 좋아한다.
1: 우리의 내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너 버스는 타봤냐?
0: 버스 타봤냐고? 나를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네.
1: 오, 그래?
0: 넌 스케이트는 타봤어?
1: 뭐, 한때는 내가 롤러장 죽순이었다는 사실. 뭐, 롤러스케이트랑 뭐 크게 다르겠어?
0: 얼음 위는 다를걸?
1: 근데 여긴 내 구역이거든. 얼음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지.
0: 뭐, 난 겨울에 캐나다에서 스키도 타본지라.
1: 캐나다? 너 방금 캐나다라고 했니?
0: 응.
1: 거긴 빨강 머리 앤이 탄생한 곳인데.
0: 앤 머리가 빨개?
1: 아! 야, 넌 캐나다까지 갔다면서 앤을 모르니?
0: 어?
1: 아, 루시 모드 몽고메린 더 모르지?
0: 걔도 빨간 머리야?
1: 헐!

0: 없이 어딜 가는 거야?
1: 얼음 어때? 탈만해?
2: 저 가운데 쪽으로 가지 마. 얼음이 좀 녹았네.
1: 저기 빨간 줄 처진데?
2: 저기
1: 왜?
2: 방금 해수 본 것 같은데?
1: 무슨. 자, 우리 슬슬 몸 풀었으니 시합해 볼까?
2: 좋아.
1: 간다.
2: 야, 너 항상 반칙이야.
3: 쟤는 언제 온 거야? 못 따라왔나?
2: 내가 이겼다!
1: 오, 빠른데. 주행만 잘하면 뭐하냐? 턴할 줄 알아?
2: 그럼, 내가 투턴을 한다. 자,
1: 오, 백스텝도 가능?
2: 그럼, 이것 봐.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여섯 번째

0: 아, 이렇게 바쁜데 어딜 가려고요?
1: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올게요.
0: 하필이면 오늘?
2: 정미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가리켰다. 북적이는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느냐는 눈치까지 하자 승범은 어깨를 으쓱였다.
1: 누가 오늘 이럴 줄 알았나?
0: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2: 어렵사리 장영감님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약속까지 잡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오늘이었다. 다른 날로 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나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아야 했다. 특히나 이 약속은 자신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다. 승범은 정미의 어깨를 두드렸다.
1: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가서 할 일도 아주 중요한 거니 이해해 주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0: 아, 대체 어디 가는 건데요? 뭘 하려고? 아, 김쌤!
2: 승범은 정미의 부름도 무시하고 피에로를 지나쳤다. 그러다 몇 걸음 안 가 피에로에게로 되돌아와 그에게서 정체모를 빨간 풍선을 빼앗았다.
1: 공평하게 줘야지 말이야. 아까부터 손 내밀고 있는 거 안 보이나?
2: 구시렁거리며 아이들 뒤에서 손을 내밀던 사내 아이에게 그 풍선을 내밀었다. 다른 아이보다 키가 작아 풍선을 향해 뻗은 그 손이 보이질 않는지 피에로는 자꾸 다른 아이들에게 풍선을 줬다. 일전에 계단에서 만난 아이는 승범과 눈이 마주치자 다시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혀를 차며 승범은 작은 손을 붙잡고 풍선을 잡게 했다. 며칠 내내 이곳에 있는 것을 보니 철물점 아들인 것 같았다.
1: 뭐, 그 아버지가 도와준 것도 있고 하니까.
2: 피에로와 아이들 모두 인상을 찌푸리며 승범을 쳐다봤다.
1: 그깟 새치기 좀 했다고 기분 나빠하기는. 에이, 이래요 일. 어? 얘들아, 이 아저씨가 금방 만들어주실 거야.
2: 대충 둘러대고 승범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허공에 잠시 머물던 풍선이 바람에 날아갔다.

0: 4. 장영호 영감.
1: 네, 한약방과 한의원이 한바탕했다는 소리는 들었지.
0: 승범이 사온 바카스를 한 번에 마시고 탁자에 내려놓은 장영감은 입맛을 다셨다. 그리고 상자에서 다시 하나를 꺼내 뚜껑을 땄다. 장영감이 일련의 행동을 할 때 승범은 집안을 훑었다. 오래된 단층 벽돌집 거실에는 낡은 가죽 소파와 TV, 그리고 장식장에 쌓인 담금주가 다였다. 불 꺼진 주방에는 집기와 먹다 남긴 음식이 정신없이 쌓여 있었고, 반쯤 닫힌 안방 문 안은 승범이 오기 전까지 장영감이 누워 있었던 이부자리로 어지러웠다. 시큼한 냄새가 났지만 승범은 입꼬리를 올렸다.
2: 아휴, 그 소식이 여기까지 퍼졌습니까?
1: 자꾸 조용한 동네에 큰 소란이 아니든가. 게다가 여기는 거의 집성촌이니 전화 몇 통이면 한의사 선생이 어제도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다오. 심지어 속옷 색깔도 알고 있을걸? 아.
0: 웃는 노인의 이가 군데군데 빠져 횡했다.
2: 아이고, 그 정도입니까?
0: 따라 웃으며 말했지만 제법 그럴듯해서 소름이 끼쳤다. 장영감은 바카스를 마저 마시며 물었다.
1: 근데 무슨 일로 얘까지 오셨어?
2: 어르신의 해안이 필요해서 말입니다. 제가 잠시 예민했던 일

0: 때문에 큰 오해가 생겼고, 아, 물론 그건 제가 잘못한 일이죠. 그 어떤 일에도 우더름께 대드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아, 해서 어르신의 도움을 얻고 싶어서 말이죠.
1: 그래서 내 도움을 얻고 싶다?
0: 예.
1: 근데 뭐 이 방구석 노인이 뭘 어떻게 도와준다고?
2: 장영감은 소파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소파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0: 성품이 좋아 모두가 어르신을 따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막했던 저에게 유일한 빛이십니다. 아이고 이런, 제가 너무 예의 없이 무작정 부탁을 드리는군요.
2: 승범은 가지고 온 서류 가방에서 종이봉투를 꺼냈다. 노인의 잿빛 눈이 탁자 위에서 밀리는 봉투에 꽂혔다. 열린 틈 사이로 누런 지폐가 보였다.
0: 제가 마음이 급해서 누를 끼쳤습니다.
1: 아닐세.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네.
2: 장영감이 봉투를 들었다. 손 안에 가득한 두께가 만족스러운지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1: 뭘 이런 것까지 준비했는가?
2: 봉투 속을 보면서 껄껄 웃었다. 만약 이 모습을 정미가 봤다면 돈으로 환자를 사는 짓은 불법 아니냐고, 면허 정지되고 싶냐며 멱살을 쥐고 흔들어댔을 것이다. 그러나 저 욕망에 번들거리는 장영감의 눈빛을 보니 걱정은 필요 없었다.
0: 뇌물로 마음을 사는 것. 한 번은 실패했어도 두 번의 실패는 없다.
1: 사실 나도 한약방의 고선생이 좀 그래. 자네 마음이 이해가 간단 말이야. 자네가 예민해서도 그렇게까지 치받게 만든 게 다 고선생의 그 깔깔한 성격 때문이 아니겠는가. 안 봐도 비디오지. 이 빈정거리면서 사람 속을 긁어대는 게 그 사람의 행실이니.
2: 승범은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싸가지가 없다고 손가락질했는가. 그때 그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정작 본인들이 그 일을 겪었다면 자신의 마음을 이해했을 터였다. 걸레밭 물을 맞았을 때 얼마나 짜증나고 불쾌하고 화가 치미는지. 게다가 사과만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성질까지 내던 수정이었다. 승범은 왜 사람들이 자신한테만 손가락질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듯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니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감사함이 우러나왔다.
1: 같은 업종을 지척해서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만 이 엄연히 급이 다르지 않은가. 게다가 자네는 서울에서 유명한 병원에 있었고. 걱정하지 말게. 내가 전화 몇 통만 돌리면 그간의 오해는 풀릴 걸세. 모두가 자네의 억울함을 알아야 하지 않겠나. 사람들도 제대로 된 한의원에서 치료받아야 하고.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어르신입니다.
1: 뭘 이런 곳까지 와서 얼마나 고생이었는가. 에이, 참 이제 정신 좀 먹게. 이 온손님한테 뭐라도 내오지 않고. 이해하게. 이 나이가 되면 그런 자잘한 걸 잘 까먹는다네.
2: 장영감이 굽은 몸을 폈다.
0: 괜찮습니다. 곧 가야 해서요.
1: 이렇게 보내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그럼 잠깐만 기다려보게. 우리 새끼들이 나은 거라도 가져가게.
2: 노인은 휘적휘적 부엌으로 걸어갔다. 승범은 그를 따라 일어났다가 앉기도 뭐해서 거실을 서성였다. 장식장에 진열된 담금주를 별 감흥 없이 봤다.
0: 더덕, 인삼, 아이고, 뱀까지?
2: 예전에 한방병원에 있을 때 한 환자가 감사하다며 뱀술을 가지고 온 적이 있었다. 간에 좋고 피를 맑게 해주며 노화에도 좋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버렸다. 고개를 내저으며 그 밑을 보자 가운데 어디서 봤던 단지가 보였다.
0: 아, 노인이 들

0: 내밀었다.
1: 장난이네. 우리 집에서 귀한 놈들의 알이야.
2: 아유, 감사합니다.
0: 받아들자 노인은 손을 뻗어 단지를 쓰다듬었다.
1: 우리 마누라가 이곳에 시집와서 고생을 참 많이 했어. 손이 귀한 집에서 연달아 딸 셋을 낳아 어머니께 혼도 많이 났지. 다행히 아들을 낳았고 대접 좀 받았지만 애가 좀 허약해서 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집안 살림은 맡겨놓고 나는 밖으로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답답했대는가 말이야. 안 그러나?
2: 네, 그렇겠군요. 저 얼굴을 어디서 봤더라?
1: 마누라가 갑작스레 사고로 죽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좀 더 잘해줄 걸. 염습하는데 뼈만 남은 몸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내 이걸 들고 다닌다네. 마누라가 늘 함께한다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였으니 죽고 나서도 내 곁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애가 다르니 또 언젠가 한 번쯤은 보지 않겠나.
2: 네, 그렇군요.
0: 승범은 고개를 끄덕였다. 익히 아는 얘기였지만 다시금 죽어서 잘해주면 뭘 하나 싶었다.
2: 죽고 나서도 곁에 있다고 생각하다니 거참.
0: 노인이 그를 빤히 쳐다봤다. 생각이 들킨 것 같아 급히 말을 이었다.
2: 그 뭐랄까요? 아,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참으로 애처가시군요.
0: 노인의 입술이 귀까지 찢어졌다. 눈까지 반달이 되는 걸 보니 그 말이 정말 좋은가 보다.
2: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잘 먹겠습니다.
1: 그래, 나만 믿고 가게.
0: 장영감은 앙상한 나뭇가지 같은 손을 흔들었다.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가 부스럭거렸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다. 노인의 노골적인 태도 변화에 준 돈만큼 제값을 해주겠다는 믿음이 생겼다. 칠이 벗겨진 대문을 나서서 높은 담을 따라 걸었다. 그때 앞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다.
3: 너 여기서 뭐했어?
0: 갑자기 나타나 소리 지르는 여자를 보고 승범은 들고 있던 봉지를 떨어뜨렸다. 사진 속의 여자였다. 그리고 수정 한약방에서 자신의 배를 가르던 여자 귀신.
3: 여기서 뭐 했냐고?
0: 그동안 귀신 같은 걸 보지 않아서 다 나은 줄 알았다.
2: 아, 약 먹고 다 나은 거 아니었나? 더 먹었어야 했나? 아직도 기가 환가? 왜 계속 보이지?
0: 승범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경악하며 바닥에서 봉지를 들고 뛰기 시작했다. 여자가 뒤에서 쫓아왔다. 시퍼런 얼굴이 잔뜩 구겨져서 승범을 죽일 듯이 노려봤다. 자기가 대체 뭘 그리 잘못했는지 가늠도 되지 않았다. 길 위를 달리며 기억에도 없는 주기도문을 외워보고 십자가를 그려봐도 귀신은 서슬퍼런 얼굴로 쫓아왔다.

0: 진료실에서 승범은 앞에 구부정하게 앉은 세탁소 사장님의 셔츠를 들어 옆구리를 봤다. 수포가 올라온 부분을 건드리자 중년의 남자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1: 이거 제가 보기에는 대상 포진 같은데. 아프신 지 얼마나 됐다고 하셨죠?
2: 일주일 전부터였나? 세탁물을 정리하는데 뜨끔하더니 점점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아, 담인 줄 알았는데 대상포진이요?
3: 네, 이거는

0: 외과 가시는 게 빠르세요?
1: 아, 이왕 왔는데 침으로는 안 됩니까?
2: 침으로 면역 체계를 끌어올려 통증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좀 더뎌서. 아, 그러면 오신 김에 침 놔드릴 테니까 끝나면 내과도 가세요.
3: 승범은 정미를 불렀고 진료실에 들어온 정미가 환자를 데리고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승범은 한숨을 내쉬었다. 환자는 드물게 왔다. 홍보덕과 장영감의 소개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오는 환자 수가 생각보다 적어서 홍보와 장영감에게 준 돈마저 아까울 지경이었다. 게다가 귀신은 계속 보였다. 그 아줌마 귀신은 항의하듯 한의원 앞까지 왔다가 장영감이 소개해준 사람들만 왔다 하면 불편해하면서 자리를 비켰다. 볼 때마다 익숙해지지 않는 그 모습에 매번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나저나 이대로 돈만 축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출이자는 꾸준히 나갔고 지금 벌이로는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간당간당했다. 다행히 오늘은 서울에서부터 알던 환자가 온다고 연락이 왔다. 승범은 감사한 마음으로 송기훈보다 몇천 배나 친절히 진찰하겠다고 다짐했다.
4: 왜 사람들이 저쪽으로 더 가지?
3: 자비로 산 화분에 물을 주고 커피를 마시며 밖을 보던 정미가 하는 말에 승범은 그 옆에 섰다. 맞은편 한약방을 보니 여러 사람이 부산스럽게 길을 걷는다. 그 뒤를 보던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람들 뒤를 마냥 쫓던 남자 귀신이 두 팔을 벌렸다. 팔의 근육이 움직이더니 팔이 점점 길어졌다. 휘청거리는 팔이 도로가를 벗어나려는 한 할머니의 팔을 스쳤다. 멍하니 앞을 보던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 인도로 올라섰다. 승범은 귀신에게 붙들렸던 발목이 무척 시렸던 게 떠올랐다. 할머니는 사람들의 틈에 섞여 한약방에 열린 나무 문으로 들어갔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여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을 기록해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0.26% 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7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3% 증가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총리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7월 말 정도에 발표할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독일 업체가 선정되며 한화오션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현지 시각 6일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 해군기지에서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우선 협

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와 성남공항에서 튀르키예로 출발했습니다. 공항 환송 행사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한명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나토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산림청은 모레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등 중부지방과 대구, 경북, 전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또 부산, 울산과 경남, 광주특별시는 앞서 발령된 주의 단계를 유지합니다. 제주에서 역주행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서귀포여중 인근 도로에서 SUV 두 대와 승용차 등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60대 남성 한 명이 차에 끼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50대 여성과 탑승자 3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황제조사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등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과 관련해 김거리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알선 수재 방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레카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정보통신망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 정보신고 처리 절차와 자체 운영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정보 게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광고나 후원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잇따르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80mm, 그 밖에 중부지방엔 최대 60mm, 남부지방엔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오늘 비는 오전 중으로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후부터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40mm가량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KBS 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매미 소리는 점점 더 우렁차지고 또 과일은 조금 더 달달해지고 시원한 걸 찾느라 냉장고 문 여는 횟수도 부쩍 늘어났죠. 그리고 또 하나, 계절이 깊어가는 만큼 우리 마음속에 쌓이는 여름날의 추억도 조금씩 커져가는데요. 오늘은 절기상 작은 더위라는 뜻의 소서입니다. 이름은 작은 더위지만 이제부터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뭐 날짜가 그렇게 큰 의미

냐 싶기도 하지만 오늘은 럭키 세븐이 두 개나 들어간 행운의 7월 7일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점, 작은 더위는 가볍게 흘러보내시고요. 7월이 준 행운은 두 배로 챙겨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 첫 곡 여자친구입니다. 여름 여름해.

해마다 우리 곁을 찾아오는 더위지만 늘 올해가 가장 덥다고 느껴지고 또 올여름은 어떻게 버텨야 하나 이런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처럼 7이란 숫자가 나란히 두 개나 서 있으면 오늘은 좀 좋은 일이 많을려나? 올여름에는 아주 행운이 많이 있을려나? 그렇죠.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죠. 어쩌면요. 행운이라는 거는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이런 작은 설렘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7월 7일에 기분 좋은 에너지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강원의 놀이소물 화요일엔 럭키 라떼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보적인 끼 90년대 패션 아이콘 홍록기 씨와 함께 행복한 추억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요.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븐이 부르는 와줘 이 노래 듣고 홍록기의 럭키 라떼쇼 출발해보겠습니다.

0: 빠른 충전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입니다. 럭키 라떼쇼 틴틴5의 영원한 센터이자 춤추는 럭키가이, 영원한 X세대이자 귀여운 철부지 홍록기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홍록기입니다.
0: 랄랄랄라.
1: 세븐세븐 세븐세븐 더블세븐. 행운의 7이 두개인 날이죠.
0: 그렇죠. 내년이면 27년의 7월 7월이네.
1: 어 그러네.
0: 7이 3개나.
1: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0: 예전에 우리 가방 메이커 중에 네. 7이 들어가는 가방 메이커가 있었어.
1: 세븐 있었어. 맞아.
0: 이제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가방을 들고 다녔나라는 생각도 안 들 정도로. 근데
1: 기억이 안 나지.
0: 요즘 애들은 네. 가방도 여러 개.
1: 아 너무 많아. 우리 때는 너무 많고.
0: 우리 때는 그냥 하나 들고 다닐까 말까 하다가 또 그것도 형한테 물려받고 막 그랬었는데.
1: 자, 지금이 그 절기상 소서네요. 소서. 소서. 사실 뭐 절기를 따져가면서 사는 나이는 아닙니다만 네.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아 이게 그 절기 아 역시 예전들이
0: 그게 예전에는 야, 몰랐는데
1: 이거를 요때 요렇고 저때 저렇고 이런 걸 만들어 와 대단하다.
0: 우리가 막 덥다가도 야 이 더위 계속 갈 텐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 선선해져. 그 절기가 있어.
0: 가을 절기가 딱 맞으면 또 시원해지고.
1: 야 그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선조분들이 이런 걸 잘 만들어 놓은 게 보면 맞아요. 와 대단한 거야. 이걸 발견했다는 게.
0: 그러니까 음식 꼭꼭 씹어 먹어라. 따뜻할 때 먹어라. 하루 3끼 잘 챙겨 먹어라. 이게 진짜 예전부터 물러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분이 인생을 살면서 역시 새끼 먹는 게 제일 네. 낫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니까
1: 원래서도 그렇지만 아기들을 보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라 이 세 가지만 하면 정말 잘 크거든요. 그리고 소서가 작은 더위래요.
0: 네, 그러니까 네. 작은 더위인데 그게 더워요.
1: 더워요. 아우 6월부터 엄청 더웠죠.
0: 이 더위를 또 언제 견디냐 견디나 하는데.
1: 근데 또 이렇게 있다 보면 또 땀 좀 흘리다 보면 옛날에 진짜 지금이야 에어컨이 진짜 보급이 많이 되고 없는 집이 없잖아요.
0: 한여름에도 감기 걸린다니까요.
1: 에어컨 때문에. 근데 지금 막 선풍기 한 대에 여러 명이 그거 한 번 더 쐬려고 싸우고 맞아. 그랬던 기억도 나고. 야.
0: 선풍기뿐만 아니라 그때 부채라는 게
1: 부채. 맞아. 부채 있었고.
0: 그게 또 부채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그게 약간 좀 매로 많이 사용됐어요 저는.
1: 매.
0: 부채 아니면 효자손 있죠.
1: 맞아.
0: 효자손이나 그런 걸로 많이 맞곤 했었는데 아무튼 또 그때 그런 시절이 그립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네. 이맘때 하면 딱 생각나는 이야기. 오늘 주제 더위를 식혀줄 라떼 여름 간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1: 여름 간식.
0: 더위를 식혀줄 라가 잘 안 되나 한번 해보자.
1: 라떼. 여름 간식.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먹을 게 시원하게 너무 많잖아. 아이스크림도 많고 많은데 라떼는 정말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 먹는 어떤 간식들이 상당히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더위에 항상 냉장고 생각을 하잖아요.
0: 네.
1: 냉장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0: 뭐예요?
1: 엄마의 등짝 스매싱.
0: 왜요?
1: 문을 너무 길게 열어놓는다고.
0: 전기세 나온다고.
1: 그 얼음을 꺼내야 되잖아. 네. 그럼 여름이 옛날에는 이렇게 칸에다가 해서 물렀잖아요. 그럼 그게 그 자체가 얼어. 빼려면 이게 잘 안 빠져. 그걸 열어놓고 빼다가 야 지금 전기세가 얼마인데 이러면서 냉장고 열어놓으면 등짝 쫙 그러니까. 맞으면 사실 잠깐 시원하긴 했어요. 아프지만 엄마의 등짝 스매싱이 기억이 납니다.
0: 그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냉장고를 한번 오래 열었다가 닫는 게 전기세가 덜 나오는지 아니면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가
1: 자주 그러는지
0: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1: 맞아.
0: 그리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 참 쓸데없는 것 같고 참 많이 했던 것 같아.
0: 근데 그만큼 그때는 많이 아꼈어요.
1: 그리고 그 냉동실을 잘 보면 지금은 덜한데 항상 냉장고는 그 1년 내내 돌아가잖아요. 그럼 냉동실 잘 보면 서리가 껴 있어. 그 하얀 그 눈 같은 게 서 있어.
0: 약간
1: 기억나요?
0: 고드름 같은 느낌도 있고.
1: 그게 사실 좀 뭔가 좀 냉장고에 이슈가 잘못됐을 때 생기는 건데.
0: 그 숟가락으로 긁어 먹으면
1: 안 돼.
0: 숟가락으로 긁으면 팥빙수가 되지 않나 막 그런 생각.
1: 그 느낌은 그런 느낌 먹으면 안 돼요. 야, 얼음도 사실은 냉장고가 보급되면서부터 얼음이라는 걸 집에서 했었지. 옛날에는 얼음집이 있었어요.
0: 그럼요.
1: 연탄 팔고
0: 얼음 가게가
1: 있었기 때문에 뭐 심부름 하면 얼음 사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0: 그때 그 포장지가 돼지고기 포장지는 신문지였고 얼음 포장지는 새끼였어. 새끼줄.
1: 아, 새끼줄.
0: 새끼줄로 이렇게.
1: 광원호 씨 나이가 되게 많으신가 봐. 예, 예. 아, 연탄도 새끼줄로 했었고. 연탄도 새끼줄. 한 장씩 할 때는. 그래서 옛날에는 얼음을 그러니까 큰 걸 가져오면 뭔가 잔치가 있거나 왜 어른들 오시면 왜 이렇게 뭔가를 얼음으로 요리를 하잖아요. 맞아요. 뭐 오이 냉채 같은 것도 하고 하잖아요. 아. 그럴 때는 이걸 넣어놨다가 그러니까 꽃 뭐지 그 송곳 갖고 깨서
0: 맞아 맞아 망치 같은 걸로 탁탁탁 깨가지고
1: 사실 엄마가 깨면 그 남 부스러기들 있죠. 그거 먹으려고 뛰어들
0: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입에다 넣었겠다.
1: 맛도 없는데 아이, 그랬던 아. 기억이 나네요. 참.
0: 그리고 이제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많이 이제 그 우리가 시원한 물을 마셨던 게 우리가 지금은 정수기로 뭐 찬물 뜨거운 물 마시지만

0: 그때는 냉장고에다가 그 뭐 유리통 있잖아요. 그 뭐 델몰로 시작되는 아, 브랜드 아, 그 유리통 그 이제
1: 오렌지주스
0: 오렌지주스 통에 거기다 이제 보리차를 넣어가지고 딱 넣어놨고 시원하게
1: 먹지.
0: 아, 아버지가 시원한 물 한 잔 갖고 와라고만 맞아. 따라가지고 갖다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1: 그걸 안 버렸어 엄마들이.
0: 맞아요.
1: 그래서 활용도가 너무 좋은데 단점이 뭐였냐면 오래 쓰다 보면 그 주스병 뚜껑이 쇠예요. 에. 녹이 슬어.
0: 아하.
1: 기억나죠?
0: 그렇죠.
1: 녹이 슬어.
0: 거기도 새기도 해.
1: 그랬던 기억이 얼핏 나네요. 아오.
0: 그리고 또 시원하게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설탕 팍팍 뿌린 토마토.
1: 아오. 그 지금도 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개종됐다 그러나 토마토 중에 아예 단 토마토가 있어요. 옛날 토마토는 달진 않았어.
0: 그러니까 감자맛도 났어요. 이상해.
1: 설탕을 막 뿌려서 먹자. 근데 요즘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나는 추억의 음식이라고 그래서 지금 토마토 먹을 때는 설탕을 뿌리면 이제 와이프가 이제 그 설탕 먹으면 안 좋은데 뭐 얘기를 루안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다가
0: 탄산 음료보다
1: 한 번은
0: 적어요.
1: 빵 식빵에다가 그 버터 마가를 뭐 그 발라가지고 설탕 뿌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 그래도 구우면 안 돼. 그냥 생 식빵에다 해야 돼.
0: 그런 거 먹을 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라떼는 말이야.
1: 라떼는 말이야. 여기다가 설탕을 뿌려 먹었어.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0: 그래요. 아, 또 요런 또 그 여러 간식이 있었네요.
1: 뭐
0: 야쿠르트를 꽁꽁 얼려가지고 뒷부분부터 이렇게 살살 갈가 먹었던.
1: 맞아. 요쿠르트입니다. 요쿠르트.
0: 알겠습니다.
1: 앞에 야자는 브랜드입니다. 네.
0: 아,
1: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슬슬 해야 되는데 노래 듣고 올까 어떻게 할까요?
0: 그래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홍록기와 함께하는 럭키 라떼쇼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노래 나눠 보겠습니다. 시스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Loving You. S I P A R

0: 화요일에 만나는 홍록기의 럭키 라떼쇼. 행성가의 홍록기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더위를 식혀줄 라떼의 여름 간식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 텐데, 자,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네.
0: 먼저 5위 알아보겠습니다.
1: 5위 가겠습니다.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더위를 식혀줄 라떼의 여름 간식 5위. 얼음 쫙 시원함 끝판왕 아이스 케이크 아저씨가 있었어요.
0: 아이스 케이크를 네. 우리가 가게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분은 친히 오셔가지고
1: 어, 맞아
0: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1: 그 아이스박스 큰 거를 어깨에다 메고 아. 아이스 케이크 아이스 케이크 아이스 케이크
0: 빈대떡도 있어요 예전에.
1: 아 그러니까 그분이 낮에는 아이스 케이크를 하시고 하면은 빈대떡 잡쌀떡 메밀묵
0: 빈대떡을 올리고 아니야. 빈대떡을 올리고
1: 저기요 강원래 씨 어? 빈대떡은 아닙니다. 빈대떡 구워서 먹고 찹쌀떡이에요. 왜 이러세요?
0: 미안해요. 찹쌀떡은
1: 메밀묵 찹쌀떡
0: 맞아요. 그 억양이 있어요. 어, 예전에 그러니까
1: 멜로디가 있어.
0: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동네 가다가 테이프를 하나 줬었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그래서 야 카세트 테이프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틀어봐야지. 아니면 이걸 내가 딱 다른 걸 녹음해야지. 근데 딱 가서 딱 트니까 생선이 왔어요. 생선이. 이면수 고등어. 그를 한 시간 동안 녹음을 해가지고 거야,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했던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그 멜로디가 왜 아이스 케이크 그리고 잡쌀떡 메밀묵 잡쌀떡 이게 그 계속 자기가 본인 목소리를 냈을 때 오래 낼 수 있는 멜로디고 멀리 보낼 수 있는 그게 다 과학 있더라 이유가 있더라고
0: 들어서 금방 알 수 있고
1: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계란이 왔습니다 굵고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계란.
0: 아, 우리 동네 생선 가게 아저씨 왔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게 생태가 왔어요. 생태가 눈을 끄벅끄벅 떴다 감았다 싱싱합니다. 뭐 그렇게 했던 얘기가 기억나네.
1: 아, 옛날에는 그 시장 마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간식거리들이 그 아저씨가 이제.

0: 여름 골목을 누비면서 했던 기억이 나고, 아, 그 참 이게.
1: 근데 이때 이 아이스케키가 메이커가 아니었어요.
0: 그럼.
1: 그쵸?
0: 거의 아저씨가 따로 만드시거나.
1: 어디서 만드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0: 근데 이거를 또 여러 명에서 먹잖아요. 돈 뭐 한 10원, 20원 하면 먹잖아. 먹고 나면 애들 거, 다른 애들 거 먹으려고, 뺏어 먹으려고 빨리 먹는 애가 있어.
1: 그 룰 알아요? 뭐. 하드의 정석. 뭐. 한 입만 좋아할 때 어디 베어 먹는 줄 알아요?
0: 어디?
1: 맨 밑에. 맨 밑에 거기를. 맨 밑에.
0: 맨 밑에.
1: 한 입만 먹자 그러면 야, 먹, 그러면 야, 너 먹었던데 말고 맨 밑에 그래가지고. 그치, 거기서 그치, 그치, 그치. 그런 기억.
0: 그때는 그, 그냥 그 하드였죠. 이렇게 빡.
1: 하드,
0: 거기다 그 안에 뭐 여러분들 이게 웃긴 게 빨리 먹고 옆에 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다가 머리 띵.
1: 맞아.
0: 너무 아파. 그리고 그 거기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넣으셨어. 옛날에 얼음도 넣었지만 아이스박스에다가 뚜껑을 달고 리어카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그러면
0: 아이스박스 딱 열니까 열면 그 드라이 아이스가
1: 그렇죠.
0: 그 재미도 있었죠.
1: 우리가 지금도 지금도 가끔 이렇게 국도변 달리다 보면 뭐 만두 팔고 떡 하나 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듯이. 아이스케키 뚜껑 열 때 뭔가 이게 찬
0: 퍼포먼스지.
1: 그게 확 나올 때. 그게
0: 퍼포먼스야. 아. 드라이 아이스가 공연할 때 노래 부를 때 막 연기.
1: 맞아.
0: 그게 퍼포먼스야.
1: 퍼포먼스.
0: 얼음 넣으면 되는 걸. 예.
1: 자, 아이스케키. 네, 홍록기와 함께하는 럭키 라떼쇼. 오늘은 더위를 식혀줄 라떼 여름 간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4위 알아보겠습니다.
0: 자, 럭키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더위를 식혀줄 라떼 여름 간식 4위. 4위 국민 여름 과일 수박과 수박 화채. 야, 이거는
1: 수박 화채.
0: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얼음집에서 큰 얼음을 가져오는 게 지금 알 그 냉장고에 있는 알여름보다 이 큰 얼음으로 깨서 해야 화채가 진정한 화채야.
1: 아.
0: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얼음 동글동글한 거로는 그 화채 맛이 안 나.
1: 아.
0: 그 불규칙함과 그 수박의 그 어떤 불규칙함과 그 얼음의 불규칙함이 만나서 그 시원함. 그 왜냐면 이 통얼음은 깼는데 유리 같은 느낌이잖아. 에. 안에가 보여. 그런 느낌들.
1: 야.
0: 아, 그게 살아야 돼.
1: 그리고 또 큰 통에다 넣어야겠네요.
0: 큰 통에. 약간 그 세수대 같은. 아, 진짜 그랬다니까?
1: 근데 그 큰 통도 플라스틱이면 안 돼.
0: 뭔가 스테인리스 큰 거 이런 거 김치 담을 때 하는 그런 걸로. 아무튼 칼, 아 맞다, 아버지가 송곳 없으면 칼로 얼음을 깨고.
1: 맞아
0: 그랬던 기억이 나.
1: 그때는 그런 좀 험한 일들은 아버님들이 다 도맡아서 하셨던 거죠.
0: 수박 화채는 진짜 맛있었어. 거기다가 수박만 넣는 게 아니죠. 사이다를 사이다, 넣어줘야죠.
1: 사이다. 근데 그 조화가 좀 약간 좀 어색하기도 어색해요.
0: 왜?
1: 근데 그냥 먹을 때는 맛있는데 우유와 사이다의 만남이라는 게 우리가 좀 약간 어색한데.
0: 사실은 배가 아팠어요.
1: 아, 그래요?
0: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화채 중에 우유를 넣는 화채가 있고 그냥 우유 안 넣고 사이다만 넣는 화채가 있어요. 근데 사이다와 지금 원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엄마가 사이다랑 우유를 같이 넣었어요. 마셨어. 맛있어. 먹고 나면 배가 꾸룩꾸룩해.
1: 맞아.
0: 이유가 있습니다. 스펀지에서 옛날에 했던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콜라를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네모다 폭발해요. 그 왜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 동그란 그 콜라에다가 동그란 거 넣는 거 있잖아요. 빡빡 터지잖아. 네. 그런 거와 똑같은 효과예요.
1: 아.
0: 콜라를 마시거나 뭐 아이스크림 먼저 먹거나 하여튼 두 개를 같이 합치면 배에서 난리가 나요.
1: 그러면 그 트러블이 생기는군요.
0: 네,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당시에는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유하고 그런데 또 우유 안 넣으면 맛이 또 안 나잖아. 달달함에 그 화채 그리고 수박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같이 나오는 애들 더 과일 화채.
1: 그쵸.
0: 과일 화채 하면 또 나이트클럽 아닙니까?
1: 화채 안주.
0: 화채 안주. 그 이렇게 또 동그란 정말 화채 그릇이 되게 예뻤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국자 같은 거 담겨져 있고.
1: 참 우리가 얼마나 아끼고 아꼈는지. 그 나이트 클럽 끝났는데 화채 국물 좀 남아 있잖아.
0: 다 마시고
1: 남아있는데.
0: 그리고 거기에 그 깡통으로 된 프루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게 있어. 뭐 앵두 같은 것도 있고
1: 파인애플도 들어있고
0: 파인애플 그런 걸 먹었던. 아니 수박 화채를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1: 아니 얘기만 들어도 시원하다 아주. 큰 흐름을 깨는 것도 그렇고.
0: 여러 명이 둘러 앉아갖고 먹는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진짜 원래 씨 얘기대로 이렇게 약간 다 먹고 나면 그 남는 국물.
1: 그것도 원샷 해야지도 원샷. 아유, 아, 그래요.
0: 아우 재밌다.
1: 자, 화요일에 만나는 홍록기의 럭키 라떼 쇼 이제 다음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 알아보겠습니다.
0: 네, 3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랭킹 쇼 라떼 베스트 5 더위를 식혀줄 라떼 여름 간식 3위. 문방구에서도 집에서도 최고의 호사 달콤 새콤 가루 주스. 아 이게
1: 정체불명의 가루예요. 그러니까,
0: 옛날 말씀드리면 불량식품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1: 근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 친구들하고 같이 먹다가 이거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 책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 찍어서 모으고 모아가지고 손 하나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딱 찍어 먹었던 그 가루 주스.
0: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어느 회사 제품인지도 몰라요.
1: 맞아요. 불량식품이었어.
0: 안 먹었던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런 말씀드리면 뭐지만 트렌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달콤하기만 했으면 유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새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슈가 됐었고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러니까 아니, 한 6살? 5살 maybe? maybe 5살, 6살, 7살 그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좋아하는 게 새콤한 맛이에요. 그때에서 내가 이렇게 보면 뭐 어떤 학자는 아니지만 그 나이에 혀에서 느끼는 어떤 그 맛에 대한 게 익숙해지는 그런 때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두상학 때문에 씹는 거에 대한 퍼포먼스와 맛에 대한 그 쓴 거, 단 거, 뭐 느끼한 거 이런 것들을 느낄 수 많이 느끼는 나이라서
1: 맞아.
0: 오히려 가장 자극적인 새콤한 거에
1: 그러니까.
0: 목숨을 건대요 애들이.
1: 아니 사탕이 짜진 않잖아요.
0: 아니 근데 저 아마 건가? 선이 그 사탕 먹는 거 중에 시큼한 거 먹어.
1: 아니 어렸을 때 자두를 굉장히 좋아했어.
0: 그러니까 시큼한 거 좋아하잖아.
1: 저는
0: 나 너무 싫어하거든.
1: 근데
0: 아빠 먹어. 야 이야 너 이걸 왜 줘? 근데 보면
1: 근데 그날 때 그런 거 많이
0: 영어로 써 있어. Sour. 시큼한 거. S-O-U-R. Sour. 그러니까 그런 맛을 좋아해요. 그 또래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어렸을 때 그 달콤하고 새콤한 맛에 그때가 그때잖아.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정체불명의 가루 주스인데 어디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간혹 우리가 배탈도 났었어요.
0: 그럼.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새콤 달콤 그 주스 가루 주스 때문에 가루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 차가운 걸 많이 먹어서
1: 그렇죠. 그래. 근데 하여튼 뭐 그 우유하고 사이다를 섞어가지고 먹었어도 배탈은 근데 그때는 그 배탈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금 어머님 아버님처럼 야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 아니라
0: 아니야 이때는 다 먹었어
1: 달달한
0: 별의별 거 다 먹었어 없어 못 먹었지 뭐 다 먹었어
1: 아유 가루 이거 어디 안 파나 찾아 먹고 싶은데
0: 그 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그만 얇은 튜브에 쫙 들어있는 거 빨아먹는 거 있지?
1: 에이.
0: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 다시 나오고.
1: 그래요?
0: 요즘은 문방구가 무인으로 돼가지고, 뭐, 태권도 학원이나 학원들 밑에 보면 애들 이렇게 막 그 안에 뭐 먹을 거부터 불량식품 쫙 있고, 문방구긴 해요.
1: 에이.
0: 연필도 있고 다 있지만, 거기에 뭐 장난감들도 많고, 조그만한 거, 싼 거. 에이. 그런 것들이 있는 데가 있어. 애들 막 줄 서요.
1: 쫀득이 같은 거 먹고
0: 싶다. 있어. 있다니까. 옛날부터 똑같이 있다니까.
1: 그리고 뽑기 있었잖아요, 뽑기.
0: 있지. 뽑기는 없지. 지금은 없어.
1: 그래, 뽑기는 이제 집에서 해서 줄 수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0: 먹는 거 말고 요즘 유행하는 건 키보드. 키링인데 그 뭐라 그래 이거 누르는 걸 뭐라 그러지?
1: 아 키보드.
0: 키보드를
1: 키보드 건반
0: 세 개씩 탁탁탁 소리 나는 거. 그거가 유행이에요. 가방에 다 메고 다니고.
1: 우리 애들은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 그러겠네. 야 라떼는 말이야.
0: 키보드 누르고 불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갖고 했어. 요즘 그렇대 진짜로 보면 우리 루안이도 뭘 사달라고 그러냐면 키링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 뭐냐면 키캡이에요.
1: 키캡.
0: 그러니까 키보드가 3개짜리. 근데 그 모양이 뭐 초밥 모양도 있고 뭐 별의별 모양이 다 있어요. 이런 걸 가방에 대고 다니는 거 아이스크림 모양도 있고. 그러니까 키캡을 누르는 재미가 있나 봐요.
1: 알겠습니다. 자, 홍록기와 함께하는 럭키 라떼 쇼. 오늘은 더위를 식혀줄 라떼 여름 간식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임명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사랑.

0: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럭키 라떼쇼, 럭키가의 패셔니스타 홍록키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더위를 식혀줄 라떼 여름 간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1: 네.
0: 자, 이제 계속해서 2위 알아보겠습니다.
1: 자,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더위를 식혀줄 라떼 여름 간식 2위. 2위. 파란 빙수기, 얼음 갈갈, 국민 디저트 팥빙수.
2: 아, 팥빙수, 팥빙수,
1: 빙수기,
2: 팥빙수.
1: 파란 빙수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성처럼 생겨가지고
2: 성 그게
1: 그거를 꼭 파,
2: 약간 에펠탑처럼,
1: 에펠탑처럼 생겼어. 그리고 그게 꼭 파란색이야. 여름이니까. 그래서 그 돌려 아저씨가 그거를 리어카에서 받아 먹으려고. 근데 그 지금 팥빙수는 막 우유를 곱게 갖고 막 이렇게 녹잖아. 근데 옛날에는 진짜 얼음이었어.
2: 그냥 얼음 갈아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뭔가 있어요.
1: 있어. 아.
2: 그걸 막 이게 막 뿌려.
1: 그게 시럽이야.
2: 아, 시럽인데.
1: 따지면. 그리고 팥빙수를 해주고 파서 얹어주고 연유인가 우유 뿌려주고 막 그랬던 건데 보면 다 얼음이야. 그래서 옆에서 있으면 시원했어. 막 튀어가지고 그 가루들이 튀잖아.
2: 그것도 이게 바닥에 이게 뭐지 거기
1: 뭐에
2: 맞아. 떨어지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1: 아, 팥빙수는 진짜 길 가다가 아우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서 못 먹어요.
2: 아,
1: 그 팥빙수 하나는 두 명 정도 이렇게 먹고. 근데 디테일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이야 뭐 망고 빙수도 있고 막 떡도 있고 막 그런데
2: 체인점도 있어요.
1: 어,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그렇게 막 뭐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
2: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서로 빨리 먹으려다가
1: 머리띵해지고
2: 한 숟갈 한 입씩 먹어야 되는데 막 두 입씩 막 이렇게 먹다 보면 머리띵해지고. 그러니까
1: 그 골목이나 그 시장 앞에 있었어. 학교 끝나거나 시장 가는 쪽 골목이 앞에 항상 있어. 그러니까 그 아저씨의 자리가 있었어.
2: 아, 맞아, 맞아.
1: 그래서 그 옆에는 잉어 뽑기 하는 아저씨가 있었고, 근데 그 아저씨는 겨울에는 좀 괜찮아. 왜냐면 이렇게 뜨거우니까. 아. 근데 여름에는 별론데, 그러니까 팥빙수 쪽 아저씨가,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2: 그리고 또 그 뻥튀기도 있었어요.
1: 뻥튀기, 뻥튀기도 있고, 뻥튀기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또 떡볶이 하는 아줌마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길거리 음식이라서 뭐 학교에서는 불량식품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했는데, 그걸 안 먹고 자란 친구들 없을걸요?
2: 그러니까요.
1: 우리 세대 때? 그럼 먹어줘야지, 라떼지.
2: 뭐, 칼로리, 마이어 이런 거 신경 다
1: 이따 좀 해라! 무슨 상관이야!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2: 돈이 없어서 못 먹었지.
1: 아, 그래서 팥빙수를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
2: 맞아요.
1: 그래갖고 저 라떼 그 애들 중에 좀 있는 집에 하나 있었는데 여름만 되면 그 앞에서 막 애들 사주는 거야. 그것도 기억이 나.
2: 아주 좋은 친구.
1: 좋은 친구야. 네,
2: 천사야, 천사.
1: 내가 걔를 많이 웃겼지.
2: 그래요. 네. 자, 랭킹쇼 라떼 베스트 이제 1위 알아보겠습니다.
1: 아이고. 자, 랭킹쇼.

0: 라떼 베스트 5 더위를 식혀줄 라떼 여름 간식 1위. 이거는 뭐 엄마의 손맛 그대로 미숫가루. 아, 희한한 게 뭐냐면 미숫가루 자체가 여름 음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얼음, 그 얼음도 그 알얼음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통 얼음 있죠. 그거를 깨서 그 엄마가 이제 미숫가루 타 그다음에 얼음 넣는 거거든. 아, 그게
1: 미숫가루에도 설탕이 한두 스푼 들어가야지.
0: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리고 가끔은 어떤 분들이 요즘 뭐 우유 타서 맛있게 노노노노노.
1: 야, 진짜.
0: 나는 오리지널 그대로가 좋아요.
1: 미숫가루 안 먹으면 죽게 된다.
0: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래 얼음 없어요. 일단 얼음은 안 넣고 그릇에다가 미숫가루를 담아요. 물을 담아요. 설탕을 넣어요. 그리고 큰 밥 먹는 숟가락으로 저어요. 저으면 거품이 생겨. 그리고 중간에 지들끼리 안 섞인 놈들이 있어. 그거를 숟가락으로 밀어서 옆에 있는 그릇 벽으로 이렇게 밀어서
1: 터뜨려.
0: 그다음 다시 또 얘를 또 섞어. 이런 그거를 계속 해줘야 돼.
1: 맞아.
0: 또 재밌는 거. 저의 방식입니다.
1: 맞아. 미숫가루 얘네들이 안 섞였어.
0: 안 섞여. 그래서 요즘 뭐 쉐이크인데 그게 아니라 딱 손으로 하다 보면
1: 미숫가루 가끔 이렇게 마시다가 그 덩어리가 한번 걸리면
0: 씹혀. 밥이야 밥.
1: 이빨에 또 껴요.
0: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물을 저는 많이 안 넣었어요. 많이 안 넣고
1: 걸쭉하게
0: 죽처럼 거기다 설탕을 막 넣어. 한 숟갈 배불러요. 남들 먹는 미숫가루 두 배 정도 먹을걸.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야, 니는 왜 그래 먹노? 이래 뭐야 배가 부르다. 그러면 이제 미숫가루를 남들 그 물 많은 미숫가루 한 모금 하는 거 말고 두 배 정도를 타요. 물은 반 넣어. 그러면 진짜 끈적끈적. 심지어는 물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거의 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꿀쩍꿀쩍 정도가 아니라 막 뭐라 그럴까 죽보다 더 드라이해요. 진짜 맛있게 먹어 그거를. 나는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 그런데 또 엄마가 이제 어디 갔다가 땀 흘리고 학교 갔다 오면 덥잖아. 그러면 엄마가 미리 해놔서 냉장고에 넣어놔. 그러면 냉장고에 미숫가루 있어 먹어. 그러면 먹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먹으면 안 돼. 깔아 앉거든. 저 숟가락을 한번 젖어줘야 돼. 맨날 엄마 얘기해. 저 냉장고에 미숫가루 타놨으니까
1: 흔들어 마셔라.
0: 숟가락 한번 젖고. 숟가락 젖고 몰라. 다 먹고 그럼 남아. 어떡하지 이거.
1: 맞아.
0: 그랬던 기억들이 나는.
1: 근데 이 미숫가루가 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한 가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0: 그럼요.
1: 보리, 현미, 찹쌀, 옥수수, 콩,
0: 깨, 만들었죠.
1: 수수, 이 수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빻아서 만든 가루네요.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선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숫가루 가깝죠. 몸에 좋은 것들을 가루로 해서. 그래서
1: 안 먹으면
0: 사실은
1: 깨겠다.
0: 여름에 왜 미숫가루가 왜 많은 경험이 있냐면 여름 되면 우리가 이제 한참 자랄 때지만 입맛이 없어요. 땀을 많이 흘리면 지금도 그래요. 땀 많이 흘리면 입맛이 없잖아요. 이럴 때 배는 밥 먹어야 되는데 밥맛이 없어. 그럼 미숫가루 쫙 먹는 거야. 그러면 좀 뭔가 달달한 게 들어갔기 때문에 몸이 확 일어나. 그때 밥 먹이는 거지.
1: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오렌지 주스통을 하나 살 거고 그 유리로 된 거 그다음 미숫가루를 사서 거기서 흔들어가지고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이렇게 마셔줘야지. 또 애들 앞에서 또 라떼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고.
0: 아유.
1: 이게 최고의 간식이었다.
0: 지금 막 우유도 넣고 막 연유도 넣고 별의별 미숫가루들이 많은데 하여튼 저는 오리지널로 먹는 게 좋습니다. 설탕과 미숫가루 물만 그래요. 딱 해가지고
1: 오늘 아이스케이크 또 수박 하체 가루 주스 팥빙수 미숫가루 얘기하니까 배가 다 부르네.
0: 아우, 나 지금 가서 미숫가루 먹고 싶다.
1: 그래요.
0: 엄마! 미숫가루 하나 타줘!
1: 그래요. 자, 홍록기의 럭키 라떼쇼. 오늘은 더위를 식혀줄 라떼 여름 간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습니다. 홍록기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주에 더욱더 재밌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준비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1: 그래요. 자, 홍록기 씨 보내드리면서 윤종신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팥빙수.

0: 아이스 포인트.
1: 방금 들으신 곡 팬텀의 아이스였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 꿍따리 잡아라.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CU 편의점이 전국 18,000여 개 모든 점포에 이동 약자를 위한 특별한 QR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이름은 이동약자 도움벨 QR 서비스인데요. 원래 매장 앞에 누르는 벨이 있었는데요. 이걸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편의점 문 앞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직원이 들고 있는 기계와 계산하는 기계에 알림이 울려서 직원이 나와 이동약자가 편의점에 들어오는 것을 도와주고요. 만약 휠체어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직원이 필요한 물건을 대신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CU는 제주와 부산 등의 장애인 편의점도 운영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 고객을 위해 물건의 이름과 가격을 소리로 알려주는 인공지능 앱도 만들었죠. 앞으로는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서비스를 늘려갈 거라고 하니까 편의점 이용하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동방신기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풍선.

내일은 푸른 하늘, 동방신기의 풍선으로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와 함께 인권사각지대에 함께하고요. 일자리가 만사다에서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지원사업의 일부 변경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나들이에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손책놀이 프로그램과 제21회 전국장애인 도예 공모전 소식 전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최주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도 시각인데요. 시력을 한 번에 갑자기 잃으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서서히 잃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서서히 잃어간다는 얘기는 점점 눈이 나빠져서 결국 실명에 이른다는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도 저 시력 좀 보여서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아닌 척하고 다녔어요. 그게 괜히 되게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아, 이게 내가 케인 힌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게 창피하다고 안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되게 빨리 나온 편이에요. 제가 이제 사회초년생일 때 일했던 선배

사수가 있는데 그 선배 사수가 여자분이었거든요. 네, 그분의 신랑 되시는 분이 농내장으로 한 40대 때 아마 시력을 잃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았던 인연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데 한동안 연락을 못했었어요, 언니한테.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너 왜 연락이 없어? 그래서 언니 사실은 좀 2차 저차 해서 내가 좀 그래 했더니 진작 얘기하지 라면서 언니가 형부 얘기를 하면서 제가 형부의 도움을 받고 그분이 먼저 어쨌든 걸었던 길인데 정보를 찾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를 계속 불러냈어요 밖으로. 근데 제가 한 2, 3년 집에 있다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분 덕분에. 그래서 조금 일찍 정보를 얻고 직업 재활 교육도 그분 덕분에 좀 빨리 받았고 직업 재활 교육 받으면서 장애인 일자리도 그분 덕분에 알게 돼서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조금 더 빨리 정보를 찾으시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 알고 있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또 제가 이렇게 다니면 또 저로 인해서 또 나오는 분이 또 1년에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임상아의 뮤지컬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짚어보는 인권사각지대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살펴볼까요?
1: 아, 네, 맞습니다.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9세 아동이 특수교사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다, 또는 정말 싫어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장애 아동의 불안 증세를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가 이 아동의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고, 그렇게 확보된 녹취를 근거로 이 웹툰 작가 주우민 씨, 이 아버님께서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사건이 시작했습니다.
0: 네, 예. 아,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크게 이슈화됐었는데 그동안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죠?
1: 아, 네. 1심 재판부는 이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어긋나지만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보아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 특수교사에게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는데요. 그런데 2025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 피해 아동과 어머니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녹음을 아동 본인의 녹음과 같게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통신비밀법이 보호하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0: 네.
1: 이 결국 증거 자체가 사라지면서 이 특수교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0: 지금 대법원에서 다루는 핵심 쟁점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1: 네. 핵심은 이 통신비밀보호법 14조인데요. 이 14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부모가 자녀보호 목적으로 몰래 녹음했을 때 과연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존 대법원 판례 중 비장애 아동학대 사건에서 이미 선례가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선고된 관련 판결은 학부모가 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내용이라도 이 통비법 위반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그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판단을 했던 것인데요. 결국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아이 보호를 위한 녹음이었고 이 교사의 발언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되는 사적 대화가 아니라 일반적 폭언에 가깝다라고 주장했습니다.
0: 네.
1: 결국 개인정보 그리고 통신의 비밀이라는 이 가치, 그리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 피해 아동 쪽과 장애계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1: 네.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이 통신비밀보호법은 애초에 국가나 제3자의 부당한 감청으로부터 시민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이 오히려 자신의 피해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학대를 증명할 유일한 통로를 막아버리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항소심 선고 이후 장애인 부모연대 쪽에서는 장애아동이 학대 상황에 놓여도 이를 대처할 법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중증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동은 CCTV도 없는 교실에서 벌어진 일을 부모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고, 녹음 말고는 사실상 방어 수단이 없다라는 게 검찰의 상고 논지이기도 했습니다.
0: 그 미국에는 이와 비슷한 법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대리 동의라는 법리인데요. 이 미국 연방도청방지법도 대화 당사자 중 한쪽에 동의가 있으면 녹음이 위법하지 않다라고 보는 이제 일방 동의가 있으면 된다라는 구조인데, 문제는 이 미성년 자녀는 법적으로 스스로 동의할 능력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이 유타주 연방지방법원의 톰슨 대 델레네니 판결에서 처음 제시된 법리는 보호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선의 그리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면 자녀를 대신해서 녹음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주의 법원들이 이 법리를 받아들였고, 심지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을 위해 성인 형제 자매가 대리 동의를 한 사례가 인정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모든 법원이 이 법리를 받아들인 건 아니어서 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동의 개념을 법원이 임의로 확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거부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0: 네.
1: 결국 부모의 선의 그리고 객관적 필요성을 어떻게 심사하느냐가 관건인 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반대로 교원단체, 특히 전교조를 비롯한 교직단체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1: 네. 단체들은 교실 내 몰래 녹음이 이제 증거로 인정되는 순간 교육 현장의 신뢰관계 자체가 무너진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황순인 무죄 판결 이후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이렇게 교원단체 세 곳이 함께 대법원에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고 또 여기에 전국교원 2만 4천여 명이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학부모들이 자녀의 옷이나 또는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는 사례가 이 전국 특수학급에서 수십 건씩 확인이 되면서 이 교사들 사이에서는 언제든 나의 말이 녹음되고 있다라는 불안감과 또 방어적 태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이 교원단체들의 공통된 호소입니다.
0: 네. 장애계는 학교 외에도 장애인 시설이나 아동시설, 노인시설에서 학대를 발견하고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도 좀 살펴볼까요?
1: 네. 특수교육 환경뿐만이 아니라 이 미취학 아동시설, 또 장애인 거주시설, 뭐 요양시설, 정신병원, 또 특수학급처럼 이 폐쇄적이고 감독의 눈이 닿기 어려운 공간에서는 구조적으로 학대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은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이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예. 또 CCTV 등 객관적 기록 장치가 없는 공간이 대부분이고요. 또 가해가 의심되는 인물과 또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또 심리적 힘의 격차가 크고 또 시설 내부의 동료 종사자들이 서로를 감싸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설령 학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입증할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 CCTV도 없고 또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떨어지는 아이들만 모인 교실이라는 특수성을 언급했던 것도 바로 이 지점을 얘기한 건데요. 결국 이 사건은 이 특수교육 현장의 문제를 넘어서 아동, 노인, 장애인이 노인 돌봄 공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특히 장애계는 그 발달장애 사건에서 녹음 증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1: 네, 맞습니다. 이 2024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그외 학대로 판정된 1,449건 가운데 71.1%의 피해자가 직접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진술하고 방어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학대를 당하면서도 정작 가해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데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런 구조를 두고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이 가해자는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구조라고 짚으며 이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확인과 방어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장애인권 단체들은 보호자의 녹음이 발달장애 아동이나 뭐 중증장애인 또 치매 노인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피해 입증 수단이라 나라는 이제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장애계에서는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노인에 대해서는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예외를 두어야 한다라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1: 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이제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을 함께 손보는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을 두고 이 교육계 그리고 법조계의 반응이 확연히 갈리고 있는데요. 장애계와 아동인권 쪽에서는 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하며 환영하는 반면에 교원단체들은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수업, 상담 또 생활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발언이 매시간 녹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고 또 무고성 신고에 더 쉽게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그럼 끝으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좀 어떤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할까요?
1: 네. 이 사건의 진짜 어려움은 이 통신비밀 보호도 교육활동 보호도 이 피해자 보호도 모두 그 자체로는 정당한 가치라는 데 있습니다.
0: 예, 예.
1: 그런데 이제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이 겪은 학대를 증명할 다른 방법을 과연 우리 제도가 마련해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녹음이 유일한 증거수단이 되는 현실 자체가 사실은 특수교육 현장의 과밀학급, 인력 부족, 또 감독체계의 공백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사실 그 판결 하나로 이 문제가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 또 특수교육 여건 개선, 또 시설 전반의 학대 예방 체계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였습니다. JK 김동욱의 노래 이어드리죠. 미련한 사랑.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장애인 고용정책과 장애인 취업 관련 구인정보 안내드리고 있죠. 일자리가 만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올해 새롭게 도입된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지원사업에 일부 변경사항이 생겼다는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1: 네, 맞습니다.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은 기업의 점진적인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100명 미만인 고용 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릴 경우에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남성은 월 35만 원, 중증 여성은 월 45만 원까지 지원되는데요. 올해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판단하는 방식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변경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1: 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 사업주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확대된 점인데요. 기존에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증가한 달이나 그 직전 달 가운데 한 알의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와 고용 의무 미이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전년도부터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 근로자가 되는 달의 기간 중 사업주가 원하는 시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요.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시점과 고용 의무 미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럼 이번 개정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1: 그동안에는 특정 시점의 기준 때문에 실제로 중증장애인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 덕분에 사업주가 보다 합리적인 기준 시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장애인 고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장애인 의무 고용의 이행을 단계적으로 유도하면서 양질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더 많은 사업주가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장애인 고용 개선 장려금의 신청 방법도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1: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상시근로 요건을 갖춘 다음 달로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장애인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해서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니까요.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이번 장려금 제도에 많은 관심 바라고요.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가까운 장애인공단 지사나 지역본부로 문의 바랍니다.
0: 네.
1: 이번 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
0: 자, 다음은 철도역을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플랫폼이죠. 섬섬옥수와 관련된 소식인데 올해 참여 기업 모집 중이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섬섬옥수 프로젝트는 철도 운영 기관과 민간 기업 그리고 장애인 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철도역 활용 장애인 일자리 플랫폼 사업인데요. 철도역 공간에 네일케어 매장을 조성해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전국 12개의 역사에서 총 8개의 기업이 함께 운영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 사업에 참여할 민간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모집 일정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도 함께 안내해 주시죠.
1: 참여 기업 모집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이 되고요. 7월 중에는 사업 설명회와 8월 심사를 거쳐서 최종 참여 기업이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참여 기업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는 것과 동시에 취업시장에서 소외된 중증 장애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함께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장애인공단 고용컨설팅부로 지원서와 구비서류 갖추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0: 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채용 정보 들어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으로 정규직 채용을 진행 중이네요.
1: 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으로 5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은 관리 6급으로 선발할 예정인데요. 채용된 직원들은 공사의 경영 행정 업무를 비롯해서요, 주택 도시 금융 관련 사업 지원과 일반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규직으로 임용이 되지만 신입 직원의 경우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근무는 주 5일, 하루 8시간, 총 주 40시간 기준으로

0: 근무지는 부산 본사나 전국의 영업 부서입니다. 보수 수준은 성과급을 제외하고 약 4,700만 원의 연봉으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복리 후생을 갖추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네. 지원 자격과 채용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0: 지원 대상은 만 60세 미만으로 입사 예정일 이후로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는 장애인이면 되고요. 일정 점수 이상의 공인 어학 성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 AI 면접과 인성 검사, 마지막으로 1, 2차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의 경우 NCS 직무 적합 평가 점수와 전공 필기 점수를 합산한 다음 환산해서 점수화합니다. 지원 희망한다면 7월 8일 오후 2시까지 허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 바라고요.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허그 콜센터 02-3210-3824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1: 네. 한국산업은행에서는 장애인 청년 인턴을 모집 중이라고요.
0: 네, 산업은행에서 은행 업무 지원직 분야로 20명의 장애인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근무지는 산업은행 본점과 서울 경기권 소재 지점으로 학력이나 전공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인턴이기 때문에 만 34세 이하의 장애인이어야 하고요. 산업은행 청년 인턴에 경험이 없는 지원자여야 합니다. 인턴들은 영업점과 본점 부서에서 각종 행정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고요. 국내 대표 정책금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 네. 근무 조건과 인턴 참여 혜택도 함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채용된 인턴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는데요. 근무 평가가 우수한 경우에는 희망사에 한해서 3개월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요. 급여는 4대 보험과 세금을 포함해서 월 216만 원 수준입니다. 2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 평가 결과가 보통 이상이면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어서요. 향후 산업은행 신입 행원 채용 시에 우대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7월 9일 오후 4시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요. 서류 전형과 대면 면접 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8월 11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장애인공단 서울 남부지사 026004-106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다음은 훈련 정보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학사 학위 취득 과정에 참가할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죠?
0: 네, 장애인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과 부산디지털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장애인 맞춤형 학사 학위 취득 과정에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번 과정은 부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습과 자격 취득을 지원을 받아서 부산디지털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하는 과정으로 부산디지털대학교에서 2년간 학업을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학사 학위 취득은 물론이고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과 취업 지원까지 연계가 되어서요. 학업과 직업 역량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과정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1: 네. 이번 과정에 참여하면은 어떤 교육과 또 어떤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0: 훈련 참가자는 컴퓨터 공학과, 사진 영상학과, 시각 미디어 디자인학과, 경영학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요. 부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교육 장비와 소프트웨어 지원, 온라인 강의 보강과 실습 교육, 매월 훈련 수당 지급, 식사와 기숙사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정도와 자격 요건에 따라 등록금 감면과 국가장학금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학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모집 대상은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 해당자 가운데 부산디지털대학교 편입 자격을 갖추었다면 누구나 지원할

0: 수 있습니다.
1: 네, 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모집 일정도 함께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이번 맞춤형 학사 학위 취득 과정의 모집 기간은 8월 19일까지이고요. 지원을 희망한다면 부산 디지털 대학교에 편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입학평가는 7월 말과 8월 말 두 차례 있고요. 학사 학위 취득 과정은 입학 일정에 따라 2년간 교육 과정을 이어서 학사 학위 취득과 자격증 취득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사 학위 취득과 자격증 취득, 취업 지원까지 연계되는 만큼 관심 있는 지원자들의 많은 지원 바라고요. 이번 과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부산 디지털대학교 입학 홍보처 051-320-191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였습니다. 윤종신의 음성으로 듣죠? 동네 한바퀴.

0: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에는 장애계와 비장애계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 나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국립장애인 도서관이 2026년 청각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손책놀이를 운영한다고요?
1: 손책놀이는 손과 책으로 세상을 누리다라는 뜻을 담은 프로그램인데요. 청각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 책읽기와 수어해설, 독후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입니다. 12월 16일까지 격주 수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수어 영상 도서를 활용해 다양한 주제의 책을 함께 읽습니다. 첫 회차에는 장애인 정보 놀이터를 둘러보고 수어 영상 도서 어플리케이션 사용 방법을 익히는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이후에는 사서 박봉석의 생애를 다룬 우리 도서관의 선구자 박봉석을 비롯해서 드론, 제주도, 클레오파트라, 홍길동전, 장보고, 독립운동가, 우리나라 지리, 전통문화 등을 아우르는 책을 만나게 됩니다.
0: 와, 진짜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군요.
1: 네, 더 좋은 점은요.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용 이해와 토론, 경험 나누기 같은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다룬 회차에서는 제주도에 다녀온 경험이나 기억에 남는 장소를 나누고 홍길동전을 읽는 회차에서는 차별과 억울함, 도움을 주고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기입니다. 9월에는 초청 강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터키 출신 농인 청년 지혜 씨의 한국 정착 이야기와 한국 생활 경험을 듣고 참가자들이 공감한 점과 인상 깊었던 내용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0: 네, 이어서 제21회 전국 장애인 도예 공모전 소식 전해주시죠.
1: 장애예술가들의 창작 역량을 발굴하고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21회 전국 장애인 도예 공모전이 열립니다. 예술적 감수성을 개발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작품 전시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도예라는 예술 분야를 통해 장애인 예술가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작품으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응모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입니다. 출품 작품은 최근 3년 이내에 제작한 작품이어야 하고요. 다른 공모전에 출품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공모 부문은 창작 도예와 생활용품 도예 제품 두 분야로 나뉘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팀 단위 참가도 가능합니다.
0: 작품 크기는 어느 정도 돼야 하는 거죠?
1: 작품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0cm 이내여야 합니다. 전시에 필요한 좌대와 케이스를 포함한 크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품 전 규격을 꼭 확인해 하셔야 합니다. 서류 접수는 7월 13일부터 7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은 온라인 접수와 우편 접수를 모두 완료해야 하는데요. 온라인 접수는 이메일로 하시면 되고 접수 기간 안에 제출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실물 작품 접수는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KCDF 갤러리 제1, 2, 3전 시장에서 진행하고요. 출품자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작품을 직접 설치하거나 접수해야 합니다. 전시는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열립니다. 이 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도 자유롭게 방문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요. 전시 기간 동안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역량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0: 자, 이번에는 콩쿠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예술인 국제음악 콩쿠르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요?
1: 장애예술인들이 클래식 음악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참가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자국 법령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고요. 분야는 기악과 성악을 포함한 클래식 전 분야입니다. 연주는 5분 내외 자유곡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선은 연주 영상 링크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서류 심사와 함께 예선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는 8월 1일 클래식카 서울 공연장에서 본선 실현을 하게 됩니다.
0: 네, 혹시 팀으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1: 네, 개인뿐만 아니라 앙상블 등 팀 단위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팀으로 참여할 때는 장애인 단원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요. 비장애인 단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7월 25일까지고 접수 링크를 통해 참가 신청서와 신분증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그리고 연주 영상 링크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번 콩쿠르에서는 모두 6명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합니다. 고등학생까지의 청소년부에서 3명, 대학생 이상의 대학 일반부에서 3명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심사 결과와 참가자 실력에 따라 특정 부문에서 추가 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발된 참가자에게는 1:1 레슨과 멘토링, 연주회 개최, 연주료 지급, 실황 연주 음반화와 음반 유통 등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심사위원이 연주에 대한 개인 코멘트를 한두 줄로 작성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0: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창작 뮤지컬 엘리엘리 팡팡이 관객들 만나고 있다고요?
1: 온 가족 뮤지컬 엘리엘리 팡팡은 인기 뮤지컬 나무늘보 릴렉스 제작진이 함께한 신작입니다. 여기에 대학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연극 방패맨의 이소금 작가가 극작과 연출로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엘리엘리 팡팡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발달장애라는 주제를 따뜻하고 쉽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그대로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작품은 고래를 사랑하는 10살 소년 도윤이가 친구들과 함께 신비로운 엘리섬에 떨어지면서 펼쳐지는 모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배려와 공감, 존중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합니다.
0: 그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겠군요.
1: 발달장애라는 주제를 설명으로 풀어내기보다 모험과 판타지, 친구들의 관계 속에 담아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이들의 솔직한 감정과 서로를 향한 마음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면서 관객들도 자연스럽게 다름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만나게 됩니다. 무대 연출도 관람 포인트입니다. 섬이 배로 변하는 입체적인 무대 장치와 미디어 영상을 활용해 환상적인 바다와 고래 세계를 생생하게 구현했고요. 배우들이 직접 움직이는 고래 오브제와 역동적인 신체극이 더해져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 관객에게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뮤지컬 엘리엘리 팡팡은 7월 18일까지 평일에는 오전 11시, 토요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 4시에 공연합니다. 공연 시간은 쉬는 시간 없이 60분입니다.
0: 이어서 국내외 차세대 무용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울 국제무용콩쿠르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1: 제23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7월 1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광진구에 있는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2004년 창설된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무용수들을 배출해온 국제 콩쿠르입니다. 올해는 국내외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 1,250명이 본선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대회는 발레, 컨템퍼러리 댄스, 민족춤, 안무 부문을 아우르는 종합무용 콩쿠르로 진행합니다. 7월 1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민족춤 부문, 컨템퍼러리 댄스와 안무 부문, 발레 부문 경연이 차례로 이루어지고요. 시상식과 폐막식은 7월 23일에 열립니다. 그랑프리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되고요. 각 부문 시니어부 1위에게도 상금이 주어집니다.

0: 또 국내외 저명 무용인들이 심사에 참여해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그 콩쿠르와 함께 열리는 다른 행사들도 있다면서요.
0: 네, 7월 14일에는 민족춤 페스티벌, 19일에는 컨템퍼러리 댄스 안무 페스티벌, 24일에는 월드 갈라 공연이 마련됩니다. 올해는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주니어 갈라 공연도 다시 마련됩니다. 8월 8일에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서울 국제무용 콩쿠르를 통해 성장한 신예 무용수들이 출연하고요. 광주와 전라 지역 출신 수상자들이 주축이 돼서 수준 높은 무대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1: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문화 나들이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시간 안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이 부르는 출발,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을 기록해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0.26% 는 것으로 잠정 직배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7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3%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세제 개편을 7월 말 정도에 발표할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구 부총리는 이른바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 대응 기금 구상에 대해 추가 세수라고 말하고 싶다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작업을 위해 쓰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와 성남 서울공항에서 튀르키예로 출발했습니다. 공항 환송 행사에는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나토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취임 뒤 처음입니다. 물엿, 포도당, 과당 등 식품 원료로 쓰이는 전분당과 전분 가격을 담합한 업체 네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전분과 전분당을 제조해 판매하는 대상, 사조 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네 개사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7년 5개월간 13차례에 걸쳐 판매가 변동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에 이어 상표권 사용료 관련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CJ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오전 CJ지주사와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등 계열사의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화그룹과 마찬가지로 CJ그룹 상표 사용료와 관련해 계열사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과도하게 수취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스페인과 벨기에가 각각 포르투갈과 미국을 꺾고 8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스페인은 오늘 대회 16강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1분 터진 미케일 메리노의 결승골을 앞세워 포르투갈을 1-0으로 이겼습니다. 벨기에도 16강전에서 샤를 드케 텔라르의 두 골을 앞세워 미국을 4-1로 완파하고 8강에서 스페인과 격돌하게 됐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산림청은 모레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등 중부지방과 대구 경북, 전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또한 부산, 울산과 경남, 광주특별시는 앞서 발령된 주의 단계를 유지합니다. 지인에게 집을 판 것처럼 꾸며 1주택자 신분이 된 상태에서 고가 주택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다주택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혐의를 받는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이 흐리거나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저녁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가 5에서 60mm, 충청권과 경북권, 전북 북부, 경남 내륙에 5에서 40mm입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대부분 권역에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3라디오 도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사소한 것도 짜증을 불러일으키기가 쉽죠. 그 중에 하나가 소음인데요. 조용한 등산로나 산책로에서 스피커로 음악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전거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멀리서부터 들릴 정도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니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공공장소에서 음악이나 라디오, 동영상 속의 소리를 듣고 싶으면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착용하고 혼자 듣는 게 애치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 가운데 어르신들이 많아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면은 그냥 여름철 소음에 대한 짜증뿐만 아니라 노인 전체에 대한 인식마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나 혼자 편하자고, 나 혼자 좋자고 소음을 발생시키면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폰이나 헤드셋이 처음 사용할 때는 불편해도 공공장소에서는 꼭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전천 리포터의 화제 현장에 이어서 인문학당 상무회 대표 우웅순 박사와 함께하는 우웅순의 신나는 인문학, 그리고 재테크와 세무,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인생설계, 세무설계에서는 오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세무 관련 새로운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노년층 일자리가 반려동물 돌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건강한 어르신이 또래를 돌보는 노노케어가 대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반려동물 산책, 위생관리, 병원 동행 같은 생활 밀착형 돌봄 수요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반려동물 방문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반려동물 돌봄이 노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전문 교육과 책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은 경로당 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고령인구 1,000명당 경로당 수도 전국 평균의 두 배 가까이 많지만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 데이터 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북의 경로당은 8,039개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1,000명당 12.3개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도보 10분 내 도착 가능한 고령인구 비율은 83.5%로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을릉군이 59.1%로 가장 낮았고 경산시와 구미시를 제외한 대부분 시군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요양병상 구조조정에 나선 결과 지난 2024년 기준 요양병상을 27만 3천 개로 처음 목표했던 60% 감축 대신 약 28%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일본 정부는 장기 요양병상이 돌봄 기능에 치우쳤다며 38만 병상 중 60%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병원과 환자들의 반발로 목표 시한을 여러 차례 늦췄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요양병원 1,300곳 가운데 생활형 병원 800곳의 수가를 삭감하려는 정책과도 유사한 흐름으로 두 나라 모두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 조정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남진이에요. 둥지.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화요일 전수연 리포터의 화제 현장입니다. 전수연 리포터와 함께 화제가 있는 거리로 가보실까요? 어디로 갈까요? 전수연
2: 네,
1: 씨.
2: 네. 오늘은요. 네. 서초구에서 몸도 마음도 아주 건강하게 갖고 가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바로 국학기공 동호회 현장이었습니다.
1: 국학기공
2: 네. 동호회. 네. 문을 열고 제가 쫙 들어가 봤더니 시끌벅적한 그런 소리보다는요. 굉장히 이렇게 좀 차분한 집중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고 네. 서로 간에 응원하면서 함께하는 그렇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던 네.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천천히 몸을 풀고 그리고 어떻게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동작 하나하나에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정성을 담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1: 네.
2: 와, 이거 동작 하나에 정성이 들어가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현장이었는데 네. 어쨌든요. 그 건강한 에너지가 느껴졌던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1: 네.
3: 자, 천천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인보건공 여러분들이 그 소멸되어 있는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동작과 호흡과 의념을 가지면서 수련할 때 여러분들의 그 자연치유력을 도로 양생하는 공법들이에요. 첫 번째 동작은 조식 토납이에요. 천천히 왼발이 자기 어깨 넓이 정도로 벌어지면서 천천히 두 손을 올릴 때 들여 마셨어요. 천천히 내쉬면서 그대로 상체 반듯하게 내쉬고 다시 들여 마시고요. 다시 내쉬면서 들여 마셨어요. 그 다음에 그대로 제 위치로 왼발이 가서 오른발 옆으로 가서 멈추고 내쉬고요. 자, 왼쪽으로 했기 때문에 항상 반대 오른쪽 방향으로 양쪽으로 균등하게 운동을 해주셨을 때 우리 몸의 자세를 또 반듯하게 잡아주게 되었어요.
1: 네, 저는 그냥 전혀 상식 없이 이 선생님 구령에 따라서 몸을 움직여보니까 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네요.
2: 엄청 느리더라고요. 네. 저처럼 성격이 급하거나 네.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처음에 가면 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
1: 네.
2: 근데 사실 천천히 하는 것들이 운동이 더 힘들거든요.
1: 그럼요.
2: 다른 운동보다.
1: 그럼요.
2: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 그게 맞는 거였고요.
1: 네.
2: 어쨌든 이 수련장은 정말 조용했지만 회원님들의 그 집중하는 모습이 진짜 천천히 하다 보니까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선생님 지도에 맞춰서 몸의 긴장을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면서 호흡을 고르면서 수련에 몰입하는 이제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그 이름부터 어렵게 느껴졌던 도인보공 공법도 제가 네. 알고 보니까 몸을 좀 부드럽게 이완을 시키고요. 거기에다가 호흡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기혈을 순환을 좀 돕는 그런 전통 기공 수련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 네, 네.
2: 네. 겉으로 보기엔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긴 하지만 몸도 그리고 또 마음을 함께 돌보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수련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요. 기공이 과연 어떤 운동인지 좀 자세히 소개 우리 박현도 회장님께 들어봤습니다.
1: 네.
3: 저희 기공이라는 것은요. 움직이는 명상법으로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관절, 요통, 어깨에 많은 그 스트레스가 와서 쌓여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고 굳어있으시고 저희 운동을 하시면 성인병, 질병을 예방한다든지 치료도 되고요.
2: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3: 천천히 하셔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몸에 질병을 예방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녀노소를 또 불문하고 특히 노인분들이 성인병과 노인들의 그 관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 우리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갖고 있는 마음의 병, 우라병, 그래서 움직이는 명상법이라고 또 표현하죠.
1: 네네.
2: 들으신 것처럼 기공은 몸만 움직이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요. 호흡을 통해서 마음까지 다스리는 이제 그런 수련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 네.
2: 누군가에게는 이 기공이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겐 명상이 되면서 바쁜 일상의 작은 쉼표가 돼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제가 할 수 있었는데
1: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 네.
1: 그리고 일단은 무릎에 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 근데 또 중요한 건
1: 네.
2: 힘이 없는 분들이 이런 천천히 움직이는 걸 통해서 무릎에 또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1: 네.
2: 그래서 보니까 제가 중장년 진상들이 많은 이유가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을 받았던 건 그만큼 이제 무릎도 건강해지는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거였는데
1: 네.
2: 그렇다면 새롭게 이 동호회에 들어온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는지 궁금해서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1: 네.
3: 제가 중국에 실크로드 여행을 가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침마다 이런 공터나 공원에 모여서 다 이 기공 체조를 하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니면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허리가 굽은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척추가 꼿꼿하시고 그래서 언제고 한번 기공을 배워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전에부터 제가 기체조 이런 기수련은 했었는데요. 기체조는 이제 좀 스트레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너무 체력이 딸리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제 이 기공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동작이 유연하면서 예술적이고 또 우리 전통 춤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것 같아서 굉장히 동작이 아름다워요. 지루하지 않게 그런 이상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4: 네, 와가지고 기공 관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우고 수련을 좀 했는데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제 평생에 제 몸에 이렇게 손을 닿아본 적도 없었고 너무나 평생 동안 아팠었기 때문에 누가 만질 수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어떻게 그 너무 이완이 잘 되다 보니까 제 몸을 만지는데도 믿음도 가고 이렇게 훈련하고 이런 동안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1: 네네
2: 정말
1: 극찬입니다.
2: 네. 네 이렇게 수련하는 명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운동만 아니라 함께 하는데
1: 네네.
2: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났다라는 걸 이분들 통해서 지금 알 수 있었고
1: 네.
2: 또 운동만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건강과 또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는 공간이기도 하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고요. 건강을 위해서 주변의 권유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수련하는 시간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오랫동안 함께한 회원님들 기공을 통해서 몸과 이 마음에 다양한 변화들이 느껴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계속해서 또 만나보시죠.
1: 네.
5: TV라든가 이런 데 볼 때 한번 배워보고 싶었고 그것도 유연성이 딱딱하고 힘든 것보다가 오히려 이렇게 사뿐사뿐 할 수 있는 그게 좀 멋있다 매력적이다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움직일 때 왈칵왈칵은 잘 움직이는데 이 섬세한 거를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걸 보면은 아 이게 뭐 잘못되었구나를 조금 감지할 수 있습니다.
2: 좀 어렵긴 어려우신가 봐요.
5: 예, 저 강한 운동, 강한 동작보다가 조용히 조용히 가는 게 더 힘드는 거 확실히 느끼겠습니다. 좀 생소한 운동 같긴 한데 지금 테니스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 정도를 하지만 그거보다가 이런 거는 또 색다르면서도 조용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아주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주 보드라우면서도 땀을 많이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 내 생활에서 생각지도 못하고 뭐 그러면서 피곤하게 앞만을 바라보고 막 뛰었거든요. 이제 그랬던 거를 조금 좀 내려놓고 천천히 하는 법을 좀 배우려고요. 어느새 내가 이렇게 피곤을 느끼지? 나이 탓만도 아닐 텐데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너무나 내 몸에 대해서 몸은 돌보지 않고 내 몸에 대해서 좀 미안한 그런 감을 이제 나이 들으니까 갖게 됐거든요.
2: 네.
6: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러한 기회가 있는 거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저는 많은 친구들 막 이렇게 후배 이렇게 막 같이 오자 해서 오늘 왔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다들 좋아서 조금 좀 기가 왕성한 것 같아요.
1: 근데 모두가 차분하시네요.
2: 아니 근데 목소리가 네. 단단하지 않아요?
1: 힘이 있으시고.
2: 네, 그 목소리의 그 길을 보면서 이분들이 귀와 명상과 그 혈이 순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나. 차분한데 목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고 꽂히는 걸 보니까 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누구든지 또 할 수 있지만 또 아무나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워. 왜냐면 기공이라는 자체가 좀 무겁게 느껴져서 그런데 네. 막상 하시면 또 이런 분들의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들을 느끼셨다고 하는데 그 작은 변화 같지만 그 변화가 삶의 전체를 바꾸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또 인상적으로 다가왔고요. 기공이 어느새 제2의 인생이 됐다라는 회원님들 진심 어린 얘기를 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확인해 보시죠.
1: 네.
7: 제가 여러 가지로 잔병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잔병들을 약으로는 못하는데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하면 나은 것 같다 그래서 한 번을 했어요. 근데 한두 번 가지는 안 되고 네. 적어도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한 석 달을 그래서 했더니 예를 들어 이제 나는 천식이 있는데 천식도 가벼워지고 요통 뭐 또 무릎 쓰시는 거 그다음에 잘 좀 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서서히 좋아지더니 정말 약 한 번 안 쓰고 이걸 했기 때문에 하여튼 한 번 하고 나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노곤해서 더 아파지는 것지만 그 시간을 그걸 극복을 하면은 점점 좋아지고 이걸 하고 나면 목욕한 것보다 정말 아주 정말 여행한 것보다 살아 새로운 공기를 마시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아주 경쾌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가볍고 머리가 가볍고 다시 청춘을 되찾은 것, 회춘한 것 같은 기공의 결과의 꽃이 내 얼굴이자 내 몸이자 이게 아주 제가 실체입니다. 왜 일찍 좀 알지 않았나. 이걸 하니까 명랑하던 사람이 더 명랑하고 모든 일이 잘 돼요. 자식 농사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단어가 주는 묵직함은 있어요. 기공 아이고 이거는 요술 부리는 건가 그런데 10년 혹은 20년 젊어지시니까 이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1: 네, 국화기공은 우리나라 전통 수련법인 기체조, 단요가, 단전호흡, 명상 등을 결합해서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 체계화한 생활체육 종목인데요. 격한 움직임이 적다 보니까 우리 시니어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참여하면서 건강을 증진시켰다 이렇게 모두들 말씀해 주시는데 대만족들 하시는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수연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한영이에요. 완행열차.

한영의 완행열차 들어봤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세요. 상원에 뽑힌 분에게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입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웅순의 신나는 인문학 이어집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 생활의 활기를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인문학당 상회의 대표 웅순 박사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매달 첫 주는 시를 읽고 있는데요.
0: 네네.
1: 오늘은 AI가 지어준 시 중에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0: 오, 네네.
1: 네, 제목은 여름의 하얀 위로입니다.
0: 네네.
1: 네, 하얗게 눈이 내린 사발 속에 여름날의 열기가 녹아내린다. 맷돌이 정성스레 자아낸 노래, 뽀얗고 걸쭉한 국물 한 모금에 목줄기를 타는 고소함이 번진다.
0: 네. 맷돌, 뽀얗고 걸쭉한 국물. 이 구절을 보니까 혹시 우 박사님께서 AI에게 준 명령어가 콩국수 아닌가요?
1: 네, 정확히 바로 맞추셨습니다.
0: 네, 맷돌, 뽀얗고 걸쭉한 국물. 네네. 네.
1: 아무래도 무더위에 활동량이 적어지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또 입맛도 떨어져서 여름 무더위에 입맛을 돋우는 음식에 관한 시, 특히 콩국수 어떨까 하고 했더니요. 순식간에 네. 콩국수, 냉면, 열무김치 등의 단어가 들어간 시를 딱 내놓더라고요.
0: 아, 네네.
1: 그러더니 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시 써주겠다고 해요.
0: 네.
1: 네, 그래서 또 다시 써봐 했더니 또 매끈한 밀국수 위로 진하게 쏟아지는 돼지의 고소함, 붉은 열무김치 한 조각 얹어 와작 소리 내며 씹다 보면 한낮의 뼛속까지 시려오는 완벽한 여름의 안성. 이런 시도 지어줬어요. 그런데 처음엔 괜찮았어요.
0: 네네.
1: 그런데 두세 번 읽다 보니까 신문 기사라든가 요리책의 구절들을 조합해서 급조해낸 거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0: 아무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성능이 좋은 AI가 나오더라도 시인이 오랜 시간 마음과 언어를 벼려서 빚어낸 그 시의 깊이를 따라갈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1: 네, 짝입기 편집의 기술은 높아지겠지만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 따뜻한 감동을 따라잡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정말 여름이면은 입맛이 없어지면서 기력이 떨어진다는 시니어분들 많으신데 여름철에는 정말 이열치열로 삼계탕 같은 보양식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겠어요.
0: 네, 그런데 저부터도 네. 날도 더운데 간단히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 앞서요.
1: 네네.
0: 네, 좀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1: 네네.
0: 네, 이번에는 고명재 시인의 신작 시집 네.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에 실린 밥은 먹고 다니는지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네, 내가 궁금한 것은 오래 앓던 병이 끝나고 듣게 되는 새소리는 어떤 것인지, 내가 궁금한 것은 유도 선수가 상대를 당길 때 그의 가족들은 무엇을 함께 쥐고 있는지, 내가 궁금한 것은 갓 나온 떡을 식칼로 썰 때 나를 붙은 떡의 찰기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인연이나 가족에 비할 만한지, 소금새 꼬집은 얼마만큼의 바다인 건지,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것은 또 이런 게 아니다. 내 머리칼과 외투에서 감자탕 냄새가 나는 것.
1: 네네.
0: 이렇게 이어집니다.
1: 그러니까 AI에서는 이런 글이 안 나와요.
0: 네, 안 나옵니다.
1: 네네. 시인의 따뜻한 마음 온기가 그대로 전해지는데 상대방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새소리, 떡의 찰기, 소금 새꼬집 그 등등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최대한 이것저것을 챙기는 게 사람 사는 모습이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인간에게 지각의 문이 정화된다면 만물은 인간에게 있는 그대로 무한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어요.
1: 네네.
0: 저는 이 구절을 깨끗하게 정화된 마음과 지각 능력을 지닌 사람만이 시인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봅니다.
1: 네.
0: 네, 그런데 고명재 시인의 시집을 딱 펼치면요.
1: 네.
0: 첫 장에 사실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1: 네.
0: 어깨에 머리를 기대면 순한 당신이 저를 배려해서 숨을 얇게 쉬었다는 거. 이런 문장이 딱 있는 거예요.
1: 숨을 얕게 쉬었다는 거.
0: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네. 내 마음으로 옆 사람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알고 또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 나는 제대로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1: 네네.
0: 네, 밥을 먹고 다니는지 궁금하다는 시인의 마음은 정말 시집에 다양한 음식을 소재로 한 시에서도 전해지는데요.
1: 네네.
0: 시 제목이 묵국, 화채, 표고, 다슬기, 호떡, 솥밥, 국화밥, 호두 등 이런 시들이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시를 읽다가 저는 묵국이 먹고 싶어졌고요.
1: 네.
0: 또 솥밥을 딱 먹으면 입맛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1: 네네.
0: 네, 묵국에서요. 펄펄 끓는 솥 안에서 무 조각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둥그러진다. 저게 바로 가족이고 가슴이란다. 땀을 다 빼야 투명해지는 마음이 있다. 이런 구절을 딱 읽으니까
1: 네.
0: 여름이지만 보양식으로 묵국도 좋겠다.
1: 네.
0: 네, 그러면 묵국을 딱 한 사발 먹으면 좀 허전한 마음이 가라앉고 기운이 날 것 같았어요.
1: 그러니까요. 저 지금 밑줄 그은 데가 소금 세 꼬집은 얼마만큼의 바다인 건지, 그때 또 땀을 다 빼야 투명해지는 마음이 있다라든지.
0: 네.
1: 정말 39살이네요. 지금 보니까.
0: 네, 젊은 시인입니다.
1: 젊은 시인인데 어쩜 이렇게
0: 네.
1: 우리 박사님이나 조금 더 먹은 전화. 생활해온 그대로가 나타나서 더더군다나 요즘 TV 켜면은 먹방과 요리 프로그램 막 넘쳐나고 SNS는 맛집과 요리법 소개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그런데 이제 묵국이나 솥밥은 순 가정식이잖아요.
0: 네, 가정식 좋습니다.
1: 네네.
0: 저의 경우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기보다는 먹던 것만 자꾸 먹게 돼요.
1: 네네.
0: 그래서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도요, 저거 먹어봐야지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1: 네.
0: 하지만 묵국에 대한 시를 읽는 순간, 묵국 맛있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1: 네네.
0: 네, 이번에는 고명재 시인의 화채라는 시를 읽으면서 어릴 때 어머님이 만들어주셨던 화채에 대한 추억도 떠올랐어요.
1: 네네.
0: 네,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여름이 오면 그대는 항상 오미자물을 우려서 한 사흘은 냉장고에 차게 두었다. 크고 실한 수박을 사고 체리를 씻고 착실하게 속을 다 파내는 것이다. 수박은 일단 귀부터 시원해지지 숟가락 끝에서 눈 밟는 소리가 가벼이 들리지. 우리는 수박을 파내며 서론 한가운데 있다가 참외, 배, 능금, 자두 설탕을 넣고 아카시아 꿀을 휘휘 세 바퀴 둘렀다. 우리는 머리를 아주 가까이 맞댄 채 얼음이 가득한 오미자물을 잔뜩 삼켰다.
0: 와, 이거 정말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하체가 아니군요. 미리 우린 오미자물을 냉장고에서 차게 식히고 수박, 참외 등 제철 과일로 맛을 낸 화채를 읽으니까 바로 그냥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의 화채 만들기는요. 네. 저희가 그때 냉장고가 없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시장 입구에 얼음집에 뛰어가서 쇠구이줄에 묶인 얼음덩이를 사오는 것에서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얼음 덩어리를 작게 깨기가 힘들어갔고요. 네, 냉장고가 있기 전에는 화채 얼음을 같이 먹을 수 없었고
0: 네.
1: 화채를 다 먹은 다음에는 큰 얼음덩이가 둥둥 남아있었습니다.
0: 네.
1: 하지만 큰 스테인레스 그릇에 가득한 수박 화채를 일남삼녀가 머리를 맞대고 부지런히 먹었던 기억은 또렷해요.
0: 네.
1: 근데 지금은 수박을 보면서 다 먹을 자신이 없어서 한 통을 못 사고 소분한 것을 사고 있는데요. 사실 화채를 만들 기회도 없습니다.
0: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이고 우리 집도 화채 만들어 먹은 지 오래됐어요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야말로 화채는 대식구가 머리를 마주하고 먹어야 제맛인데 식구 수도 적죠. 또 과일에 대한 선호도도 각기 다르니까 이게 어려워요.
1: 네. 화채 엄두를 못 냅니다.
0: 네네.
1: 그래서 또 보니까 이렇게 가정용 화채는 또 파는 것도 없더라고요.
0: 네네.
1: 네, 이렇게 시에서 잊었던 음식 맛을 떠올리고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시인의 소박한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0: 네.
1: 그래서인지 고명재 시인의 낭독회에서는 작품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0: 네.
1: 그럴 때마다 시인은 행복하게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왜들 이렇게 우시느냐고 위로를 한다고 합니다.
0: 네,
1: 저의 경우도 펄펄 끓는 소단에서 무조각들이 어깨를 부딪힌다. 이 표현 너무 좋았어요.
0: 네.
1: 또 우리는 머리를 아주 가까이 맞댄 채 얼음이 가득한 오미자물을 잔뜩 삼켰다. 이런 구절 읽으면 저도 모르게 코가 시큰해집니다.
0: 네. 그야말로 AI가 급조해놓은 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감동이지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고 과거와 현재의 나와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면서 살 힘을 또 얻게 되잖아요.
1: 네. 이게 중요한데 이 중요한 걸 놓칩니다. 그리고 우선요. 올여름 이제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좀 음식 리스트를 좀 마음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0: 네.
1: 저의 경우 새콤한 비빔국수, 냉면, 콩국수, 화채, 그리고 뜨거운 묵국, 삼계탕 이런 식으로 여름 입맛을 살리는 나만의 별미 리스트를 만들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0: 네. 우리 모두 이번에 이렇게 리스트 만들어서 건강하게 맛있게 좀 드시면 좋겠어요. 우흥선의 신나는 인문학 오늘은 고명재의 신작 시집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에 실린 무더운 여름날 입맛 돋우는 시들을 읽어봤습니다. 인문학당 상우의 대표 우흥선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이어지는 노래 이정석이에요. 여름날의 추억.

0: 인생설계, 재무설계 이어집니다. 세무와 증권,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을 매주 각 분야 전문가 모시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천지세무법인 대표이신 박점식 세무사를 모시고 세무에 대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네. 이달의 세무 일정으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죠?
1: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0: 네.
1: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만 명이 증가했네요.
0: 네.
1: 작년에 679만 명, 올해는 692만 명이랍니다.
0: 네.
1: 또 일반 과세자, 개인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556만 명, 법인사업자는 136만 개가 되겠습니다.
0: 네네.
1: 간이과세자 중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 대상자가 약 9만 명 되는데요. 이분들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0: 네.
1: 또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따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0: 네.
1: 다만 예정부과 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고 또 신고 시에는 그 이미 부과된 세액은 취소하게 됩니다.
0: 네네.
1: 또한 올해 4월에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전면 재정비했는데요.
0: 네.
1: 이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이제 과세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가 있을 겁니다.
0: 네.
1: 뭐 일반 과세자로 있다가 간이 과세자로 바뀌기도 하고 또는 간이 과세자였는데 일반 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들이 있어요.
0: 네.
1: 뭐 이런 사람들은 이번 2026년 1기 확정 신고에서는 전환되기 전 과세 유형으로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0: 네.
1: 신고서는 홈택스, 손택스, 미리 체험 서비스를 활용해서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고요.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지속되는 고환율이나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 등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0: 네. 네.
1: 또 조기 환급은 원래는 27일에 신고하고 이제 8월 11일까지 조기 환급이 되는데 이거를 조금 당겼어요. 5일 앞당겨서 8월 6일까지 지급하는 걸로 했고요.
0: 네.
1: 일반 환급은 12일을 앞당겨서 8월 14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0: 네, 네.
1: 국세청은 신고 기한 종료 후에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서 엄정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0: 네.
1: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급증했는데요.
0: 네, 네.
1: 이에 따라서 서울, 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 숙박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해외 국세청 등과의 정보 교환이라든지 또는 애한 수치 자료 등을 분석해서 공유 숙박 업체의 신고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하니까요.
0: 아.
1: 뭐 이런 것 누락 없이 성실하게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0: 네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 제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1: 예, 우선 납부 지연.

0: 세금 체납 이후에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 지연 가산세 산출 방법이 종전에는 일일 단위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것을 월 단위 산출로 변경돼서 가산세 계산이 보다 간소화하게 됐습니다.
1: 네.
0: 이거는 올해 7월 1일 이후에 지정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연금 계좌로 해외 간접 투자를 했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외국 납부세 공제가 적용이 되네요.
0: 그렇습니다. 간접 투자 외국 납부세 공제 대상이 연금 소득, 퇴직 소득, 기타 소득, 이자 소득 등 연금 계좌 인출 소득으로 확대가 됩니다.
1: 네.
0: 기존에는 연금 계좌로 해외 간접 투자한 경우 간접투자 예금납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1: 네네.
0: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제가 가능해지면서 연금계좌 인출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적용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으로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 인출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1: 네네.
0: 예, 연금계좌를 타금융사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계좌 내 자동 적용되고요. 금융사 간 연금계좌를 이전한 경우에는 기존 연금계좌가 있던 금융사 또는 현재 연금계좌가 있는 금융사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1: 네네. 또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가 확대가 되죠?
0: 그렇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1: 아, 네네.
0: 그래서 올해 6월 30일까지 납입분은 종전 납입 한도를 적용하고요.
1: 네.
0: 7월 1일 이후 하반기 납입분은 계정 후 납입 한도를 적용합니다.
1: 네, 네.
0: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분기, 2분기 각각 300만 원씩 한도 다 이제 납입을 했는 경우에 하반기 추가 납입 한도는 이게 종전 같으면 600만 원밖에 안 될 텐데 연 1,800만 원이니까 그것에서 상반기 600만 원을 뺀 1,200만 원까지
1: 네.
0: 올 하반기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습니다.
1: 네.
0: 예, 노란우산 공제는 납입한 공제 부금에 대해서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서 200만 원부터 6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 그리고 간이 과세 배제 지역에 대한 기준도 전면 정비가 됐어요.
0: 그렇습니다. 전국 544개 간이 과세 배제 지역이 정비가 됐고요.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1: 네네.
0: 지원 대상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이라든지 집단상가 등에 소재한 직전연도 고급 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고요.
1: 네네.
0: 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한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하지 않아도 지난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적용이 됩니다.
1: 네.
0: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에 비해서 낮은 부가가치세율. 일반과세자들은 10% 세율인데요.
1: 네네.
0: 이 낮은 부가가치세율은 매출액의 1.5 내지 4% 이걸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0: 또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시에는 납부무가 면제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도 매년 2회에서 1회로 간편해지겠습니다.
1: 네. 면세 범위 이내의 면세품은 교환 절차가 간편해지네요.
0: 그렇습니다.

0: 복잡했는데요. 네네. 앞으로는 구매한 면세점의 고객센터에 교환 요청을 하고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택배나 우편 중 자유롭게 교환 방법을 선택해서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네네.
0: 그러나 면세범위 초과 부분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1: 아, 체납자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하는군요.
0: 예,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했습니다. 이게 네네. 이제 징수체계를 구축했는데요. 모든 체납자의 경제력을 직접 확인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신설 확대 운영합니다.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1: 네.
0: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연계 등 정제재기를 지원하고 국세청의 징수 역량은 고액 상습 체납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 네네.
0: 예, 그래서 국세 체납 생계형 체납자가 납부 후 소멸 신청을 하면은 실태 조사를 거쳐서 5천만 원 이하의 종합소득세 등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고요.
1: 아.
0: 예, 전체 국세 체납자 134만 명, 또 국세 외 수입 체납자가 424만 명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도 구축이 되는군요.
0: 네,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구축해서 해외 직구를 악용한 위해 물품 차단 또 개인정보 보호에 나선답니다.
1: 네네.
0: 예,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보유한 거래정보 사전 입수 또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전자상거래 공급망 정보 기반의 이용관리 체계 구축 또 개인 통관 고유번호 도용 방지 전자상거래 전용 웹 구축이 골자입니다.
1: 네네.
0: 또 오늘 8월 15일부터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 포털에 접속해서 개인 통관 고유번호 발급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개인 통관 고유번호 발급 갱신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통관 포털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요.
1: 네네.
0: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1: 네네.
0: 또한 포털을 통해서 개인별 통관 현황, 인증번호 발급 내역 등 실시간 조회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네. 인생설계 재무설계 오늘은 천지 세무빈 대표신 박점식 세무사와 함께 새로운 세무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본격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 소서인데요. 내일은 지역에 따라 또 많은 비도 예상되고 있는데 장마철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인과 촌장의 사랑일기 끝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오늘은 작은 더위란 뜻을 가진 소서절기입니다. 비록 작은 더위라지만 사실 이 무렵부터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됩니다. 옛말에 소서가 지나면 새참이 두 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농사일이 바빠진다는 뜻인데요. 논에서 김매기에 한창인 농부님들도 그렇겠지만 어느 일터에서든 덥고 습한 날씨가 시작되는 이맘때가 가장 지치기 쉬운 때겠지요. 바깥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물과 염분을 잘 보충하셔야겠고 요즘 많이 나오는 제철 음식까지 챙겨 드신다면 작은 더위든 큰 더위든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시원한 추억의 노래로 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해변의 여인 나훈아의 노래입니다.

네, 오늘은 학창시절에 한 번쯤 소리내 읽어봤을 법한 여름시 이육사의 청포도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한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청포도 사랑 주염입니다.

0: 네, 여름 한낮에 잠깐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가면은 에어컨 바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 잠깐의 서늘함에 바깥 무더위를 잠시 잊을 수가 있지요. 오늘 이 시간이 어쩌면 시원한 은행처럼 잠시 더위를 잊게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뭐 사실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을 많이 하니까 은행 창구 갈 일이 많지는 않은데 과거 한여름에는 특별히 볼일 없어도 지나가다가 은행 꼭 들어갔잖아요.
1: 아예 약속을 은행으로 잡을 경우도 있었어요. 몇 은행, 시에.
0: 창구 안에서 보자.
1: 그렇죠. 예. 자동 판매기도 있으니까.
0: 아 그렇네요.
1: 커피도 한 잔씩 하고. 오. 예, 그랬습니다.
0: 그 객장의 수많은 고객들을 보면서
1: 네.
0: 네, 은행 직원들은 흐뭇하셨겠죠. 네.
1: 그랬을 것 같습니다.
0: 더위를 피하시는구나 하시면서. 네. 뭐 요즘은 수없이 많은 커피숍이나 카페가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것 같네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더위를 식히려면 한낮에 더울 때는 네. 정말 그런 데 들어가서 더위를 식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아 그래야죠.
1: 예,
0: 쓰러집니다.
1: 너무 따갑더라고요. 네. 햇살이요. 예.
0: 어르신들 특히나 고열 증상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1: 네.
0: 항상 그 다니시다가 좀 지치거나 힘드시면은 그늘에 꼭 들어가셔야 되고 어디든 그 실내에 들어가서
1: 네.
0: 땀 식히고 가셔야 돼요.
1: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무더위 쉼터 그런
0: 맞아요.
1: 것들 많이 생겼더라고요.
0: 예, 예. 예. 고마운 복지 제도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오늘 주제는 뭔가요?
1: 요즘에는 우리 가요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또 뭐 K-POP이라는 장르가 해외에서도 이제 해외 음악인들도 K-POP이라는 장르를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세세하게 분류할 수 있는 음악들이 많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좀 전해드렸던 엘비스나 비틀스의 음악을 연주했던 것 같이 1970년대 이후에는 기존 가요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조금씩 해외 전통적인 장르를 수용한 음악들을 좀 선보이기 시작했는데요.
0: 예.
1: 그 가운데서 이번 주에는 보사노바 음악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여름에 잘 어울리는 장르죠?
1: 좀 살랑살랑 느낌이 좋죠.
0: 네.
1: 예, 살랑살랑 부는 바람 같은 그런 음악입니다.
0: 여름에 그늘 아래서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 맞을 때 기분 상쾌하잖아요.
1: 아, 그렇습니다.
0: 쾌적하고.
1: 네.
0: 보사노바도 남미에서 탄생한 걸로 아는데 어떤
1: 그렇죠.
0: 특징이 있죠?
1: 1950년대 후반에 브라질에서 탄생한 음악 장르인데요. 이름 자체가 새로운 경향, 또 새로운 물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0: 뭐 뉴 웨이브 이런 거군요.
1: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브라질 음악 하면은 삼바.
0: 삼바.
1: 예. 좀 정열적인 춤과 동반된 그런
0: 그렇죠.
1: 음악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브라질에서도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0: 네.
1: 그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맨날 이 음악 들으면서 춤만 추고 이래야 되나 좀 감상 전용의 어떤 삼바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0: 좀 세련되고
1: 네 그래서 이제 발생한 음악이 그 보사노바라고 합니다.
0: 아.
1: 그러니까 감상용 삼바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럼 기존 삼바 음악에 다른 장르가 좀 결합된 건가요?
1: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냥 기존 삼바 음악이 느린 형태 아니면 감상 형태였었는데 이 음악이 세계 박람회 같은 데 갔다가 유럽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 재즈하고 잘 어울리겠는데.
0: 아, 재즈.
1: 예, 그래서 유럽 쪽에서 재즈와 접목된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됐어요.
0: 아.
1: 우리나라에서 지금 들을 수 있는 보사노바 음악은
0: 네.
1: 거의 재즈와 결합된 보사노바 음악들이 많습니다.
0: 그 약간 유럽풍이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자, 그럼 어떤 노래를 먼저 들어볼까요?
1: 우선 김민기 씨의 아하 누가 그렇게 그리고 양희은 씨의 그 사이 이렇게 두 곡을 준비했어요.
0: 김민기 씨의 음악도 보사노바가 있었군요.
1: 그렇습니다. 국내 초창기 보사노바 음악들은 재즈가 아니고 포크에 접목이 되는데요. 이렇게요.
0: 네.
1: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하 누가 그렇게와 그 사이가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하 누가 그렇게는 아침이슬에 수록된 김민기 씨의 역사적인 데뷔 앨범에 담겼던 곡이고 오늘 준비한 두 곡 모두 김민기 씨가 작곡한 곡인데
0: 네.
1: 음악 자체를 보사노바 풍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편곡 과정에서 보사노바로 편곡되는 느낌이 많아요.
0: 네. 편곡자의 영향이 많이 들어갔군요.
1: 그렇습니다.
0: 누가 하셨는데?
1: 편곡은 정성조 씨가 있습니다.
0: 아, 정성조 씨.
1: 예.
0: 재즈 뮤지션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두 곡 모두 이제 정성조 씨가 편곡을 맡았고
0: 예.
1: 연주 자체도 아예 정성조 코텟이 담당을

0: 했어요.
1: 예.
0: 정동조 씨는 아시다시피 재즈 메신저스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하기도 했던 재즈 뮤지션인데요. 포크 싱어 송라이터와 만난 재즈 뮤지션. 좀 독특한 보사노바 넘버들입니다.
1: 네, 그렇게 탄생한 노래 두 곡 들어보시죠. 김민기의 아하 누가 그렇게, 양희은의 그 사이.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은 보사노바 풍 가요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김민기의 아하 누가 그렇게, 또 양희은의 그 사이. 김민기가 만들고 정성조 씨가 편곡을 해서 이렇게 보사노바 풍으로 멋지게 탄생한 곡들이었습니다. 숲속 나무에다가 그 해먹이라고 하죠.
1: 네. 네,
0: 그물 침대를 걸어놓고 거기 누워서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1: 저는 해먹은 무서워서 못 눕겠더라고요.
0: 아니, 낮게 걸잖아요. 떨어지면 좀 얼마나 아프겠어요.
1: 낮게 걸어서 이렇게 자다가 제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0: 하긴 뭐 뒤집어서 떨어져서 뭐 이마를 박을 수도 있고.
1: 네, 네. 살랑살랑 바람 불고 하면. 네, 살랑살랑 바람 불고 그러면은. 잠이 솔솔 오잖아요. 그런데서.
0: 그렇죠.
1: 예. 예. 그래서 그 이후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무서워서 해먹은 잘 안 올라갑니다.
0: 가끔 영화에서 보면 그 부럽더라고요. 아, 저거 좀 편하겠다.
1: 제가 이 여름 지나서 여름하고 가을 사이에 이제 페스티벌 하는 게 하나 있는데
0: 예, 예.
1: 야영과 더불어서 이제 숲속에서 페스티벌 하는 게 있거든요.
0: 해먹이 꽤 설치되겠네요.
1: 예, 해먹을 많이 설치해 놨어요. 근데 가서 보면은 네. 거의 아이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0: 아이를 찾으군요.
1: 예, 가족들이 와가지고 아이 해서 좀 밀어주고 좀 네. 흔들흔들 해주고 그런 그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0: 잠재우기 좋겠는데요. 네. 다음 곡들은 어떤 곡들입니까?
1: 이번에도 두 곡 준비했는데요. 장현 씨의 나는 너를 그리고 이정선 씨의 행복하여라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나는 너를은 신중현 씨가 만든 곡인데.
1: 네. 장현 씨는 저음이 매력적인 가수로 뭐 신중현 씨가 작곡한 블루스 음악들을 잘 소화했던 그런 가수였었죠.
0: 뭐 대표적으로 뭐 미련, 마른 잎 이런 곡들이 떠오르는데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너를 이 곡을 좋아하지만은 이 노래가 보사노바로 분류가 되나요?
1: 그렇죠. 들어보시면 생각 안 하고 들을 때는 보사노바 였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0: 네.
1: 딱 들어보면은 이제 드럼 리듬이나 이런 게 이제 보사노바 리듬을 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0: 예.
1: 그 뭐 마른 잎이나 미련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 신중현 씨가 만든 거의 유일한 보사노바 넘버가 아닌가 싶어요.
0: 그러게요.
1: 네.
0: 이어서 들어볼 이정선 씨의 행복하여라 어떤 곡입니까?
1: 이정선 씨의 행복하여라는 1976년 공식 데뷔 앨범에 담긴 곡이고요. 보사노바 리듬이긴 하지만 당시 편곡은 그 느낌이 살짝 덜하고 1988년에 발표한 셀프 리메이크 버전은 확실하게 또 보사노바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0: 그러면은 88년도 셀프 리메이크 버전을 들어봐야겠네요.
1: 76년 버전을 들어봐도
0: 오리지널.
1: 예, 거기서도 보사노바 느낌은
0: 나긴 나니까.
1: 나긴 나니까요.
0: 70년대의 원곡은 왜 덜 났을까요?
1: 어떻게 생각하면 1970년대는 장르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좀 부족했고 그 표현 역시도 서툴렀던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0: 흉내내는 정도.
1: 네. 이정선 씨보다 한 해 전에는 이동원 씨가 먼저 발표를 했었고요.
0: 아, 그래요.
1: 독특하게도 이정선 씨와 같은 해인 1976년에 남진 씨의 앨범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0: 아, 남진 씨가요?
1: 네.
0: 좀 생뚱한데.
1: 남진 씨의 이정선 작곡집 앨범이 하나 있어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네, 남진 씨의 앨범에 있는 버전은 보사노바하고는 완전히 벗어난 또 남진 씨 스타일로 편곡이 되어 있고 이정선 씨 앨범에는 그

0: 그 보사노바 풍으로 편곡이 되어 있습니다.
1: 남진 씨가 발표한 이정선 작품집, 이것도 한번 귀한 자료가 되겠네요.
0: 재미있는 이정선 작품집도 있는 윤복희 씨 앨범 중에 이정선 작품집도 있고.
1: 그래요.
0: 그러니까 당시에 그 레코드사 전속으로 이제 전속 작곡가로 활동을 하던 무렵이라서 이정선 씨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조합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1: 레코드사의 기획이군요.
0: 아, 그렇습니다.
1: 예. 홍보는 잘 됐겠습니다. 자, 두 곡 들어보시죠. 장현의 나는 너를, 이정선의 행복하여라.

0: 네, 이정선의 노래 행복하여라 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나는 너를, 장현의 노래였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우리 가요에 스며든 보사노바풍 노래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많이 익숙해졌지만 초기에는 보사노바 음악이 좀 어색했을 수도 있겠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좀 모험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1: 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고. 네. 당시에 이제 음악인들이 해외 보사노바 음악을 들었을 때 처음 듣고 쏙 빠질 수가 있잖아요.
0: 그럼요.
1: 나도 네. 이런 음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음악 스타일도 이런 식으로 뭐 편곡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욕심들이 생겼겠죠, 아무래도요.
0: 네. 자, 이번에 준비하신 곡들은요.
1: 네, 이번에는 최성수 씨의 후인하고요. 11월에 머물고 싶은 순간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네, 최성수 씨의 노래가 있었네요. 최성수 씨는 보사노바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최성수 씨가 1988년에 발표한 세 번째 독집에 담긴 곡인데요. 편곡을 유영선 씨가 했어요.
0: 아, 그래요.
1: 나중에 자신이 만든 오리엔탈 쇼크라는 밴드의 앨범에도 다시 수록하기도 했었는데 이 노래는 최성수 씨가 조금 더 성인가요 스타일로 접근하면서 보사노바와 어떻게 보면 트로트가 좀 맞물린 예, 그런 독특한 트랙으로 폭넓은 사랑을 받았던 트랙입니다.
0: 자, 이어서 들려주실 11월이란 팀은 밴드죠?
1: 예, 11월은 하늘바다라는 그 듀엣의 앨범에 음반 세션에서 만난 음악인들이 결성한 밴드인데요.
0: 아, 전문 세션 밴드.
1: 그렇습니다. 하몬드 올간을 연주하는 김효국 씨가 만든 밴드예요. 김효국 씨의 이름은 뭐 7, 80년대 많은 음악인들의 앨범에 보면은 네. 이제 세션으로
0: 오르간은 거의 김효국.
1: 예, 그렇습니다.
0: 네.
1: 1989년에 밴드를 결성한 데 착안해서 밴드명을 11월로 지었다고 해요. 세션을 통해서 탄탄한 연주력을 인정받았던 멤버들을 주축으로 이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주가 돋보이는 팀이었었는데 데뷔 앨범에 담긴 곡이고요. 오늘 준비한 네. 머물고 싶은 순간. 밴드 사운드로 표현한 보사노바 음악이에요. 김효국 씨가 리더였던 만큼 하몬드 올겐 연주가 들어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사노바 음악에서는 하몬드 올겐이 잘 등장하지 않는데 독특한 넘버라고 할 수 있어요.
0: 오르간 종류 중에 한 종인가 보죠. 하몬드 오르간.
1: 하몬드 올겐은 오르간 중에서 이제 앰프를 연결해서 그 오르간인데.
0: 그러니까 밴드용이군요.
1: 네. 스피커가 돌아가요.
0: 스피커가요?
1: 네, 스피커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소리가 크게 들렸다 작게 들렸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0: 오르간 자체에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1: 그러니까 앰프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0: 예. 예.
1: 그렇기 때문에 비브라토가 올겐 연주에서 나오는 네. 그런 올겐이라고 생각합니다.

0: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예. 하몬드 오르간. 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제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0: 전에 김효국 씨가 예전에 이제 그 밴드 이름을 따서 11월이라고 산장 같은 걸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1: 11월 산장.
0: 예. 지금은 안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인터뷰를 한번 갔었는데 예, 예. 설치가 딱 돼 있더라고 얼견이.
1: 아 멋졌겠네요.
0: 네, 그래서
1: 손님들한테 들려주시기도 하고.
0: 네, 만지지는 못하고 그 옆에 앉아서 사진 한 장 찍고 왔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1: 아, 그런 추억이 있으시군요. 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최성수의 후인 11월에 머물고 싶은 순간.

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우리 가요의 스며든 보사노바풍의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최성수의 후인, 그리고 11월에 머물고 싶은 순간 두 곡 듣고 왔는데요.

0: 있으니까 정말 멋진 휴양지로 떠나고 싶은 기분이 절로 드네요. 올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1: 아직 못 세웠고요.
0: 여름에 페스티벌도 많이 있잖아요.
1: 네, 페스티벌 취재들 일단 다니고 네. 그거 지나서 휴가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다음 곡들 뭡니까?
1: 다음 곡 또 두 곡 준비했는데요. 네. 동물원의 말하지 못한 내 사랑 그리고 강인원 권이나 김현식 씨의 비 오는 날 수채화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다 유명한 명곡들인데.
1: 네.
0: 동물원의 노래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1: 이 노래는 동물원의 유준열 씨가 만든 곡인데요. 유준열 씨가 고등학교 때 당시에 AFKNTV라고
0: 네. 미군방송.
1: 미군방송이 나왔었죠. 예. 거기서 영화 007 카지노 로얄을 보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주제가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The Look of Love를 듣고서
0: 유명한 곡이죠.
1: 예, 첫 귀에 반했다고 하는데 네. 이 노래는 그 영향으로 대학교 3학년 때 만든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래요.
1: 유준열 씨와 강승원 씨를 주축으로 결성된 우리 동네 사람들의 앨범에 다시 실리기도 했어요.
0: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The Look of Love 그 노래와 비슷한 점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말하지 못한 내 사랑이. 이따 들어보면서 확인을 해보죠. 이어서 준비한 비오는 날의 수채화. 영화보다 유명해진 주제가였죠.
1: 그렇습니다. 곽재영 감독의 데뷔 영화 주제가고요. 강석현 씨, 옥소리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로 영상미가 참 아름다웠다는 기억이 있는 영화예요.
0: 네.
1: 1990년 제26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주제가상 받았고요. 제10회 영화평론가협회 음악상, 일간스포츠 골든디스크상, KBS 가요대상, 작사상.
0: 상 많이 받았네요.
1: 예, 한국 노랫말 대상. 가요 관련상을 무려 7개나 휩쓸면서 네. 1990년을 대표하는 노래가 됐는데요. 90년에 김현식 씨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김현식 씨의 거의 마지막 활동과도 같은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곡은 강인원 씨가 만들었던가요?
1: 예, 그렇습니다. OST 자체를, 음악 감독 자체를 강인원 씨가 맡았었어요.
0: 영화의 음악 감독 하시면서 예, 주제가도 그렇죠. 만들고.
1: 음반에 보면은 권인하 씨 솔로곡도 있고 뭐 신영원 씨 솔로곡도 있고 네. 강인원 씨 솔로곡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0: 그 앨범 자체가 참 명반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편하게 듣고 있기 좋은 음반이라고 하겠습니다.
0: 특히 이제 비 오는 날 들으면 더 좋겠죠.
1: 예.
0: 자, 들어보시죠. 동물원의 말하지 못한 내 사랑, 강인원, 권이나 김현식의 비 오는 날의 수채화.

0: 구체화. 자, 오늘 세월따라 노래에 따라 송명아 씨와 함께 옛 노래 이야기 꾸미고 있는데요. 보사노바가 접목된 가요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보사노바 음악은 참 묘한 것 같아요. 이게 슬픈 것 같으면서 여유가 있고 또 경쾌한 듯 차분하고.
1: 네.
0: 송명아 씨는 보사노바의 매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여유로움, 그리고 한가함,
0: 네.
1: 무리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0: 자칫하면 좀 늘어짐 이런 거니까요. 네.
1: 요즘 특히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0: 네.
1: 단시간에 눈에 띄어야 되니까 기승전결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드라마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노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0: 그래요.
1: 그리고 클라이맥스 부분에서는 정말 천장을 뚫을 것 같은 그런 고음을 구사하고
0: 네.
1: 힘줘서
0: 클라이맥스 부르고. 만들고.
1: 예.
0: 네.
1: 보사노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흘러가는 대로.
0: 아주 편안하게.
1: 예, 예. 그렇게 부르는 음악.
0: 이지 리스닝의 뭐 대명사 같죠. 자, 이제 마지막 곡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준비하셨네요.
1: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면 준비했습니다.
0: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김현식 씨의 3집 앨범에 참여했던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멤버 가운데서 김종진 씨 기타와 드럼을 맡은 전태관 씨가 만든 팀이고요. 그리고 베이스 기타의 장기호 씨와 키보드의 박성식 씨는 빛과 소금이라는 팀으로 나오게 되죠.
0: 그렇죠.
1: 두 팀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신촌블루스와 같은 소속사였어요. 그래서 신촌블루스의 앨범에
0: 네.
1: 요 노래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예, 그래서 마지막에 담긴 곡이었었고
0: 네.
1: 우정 출연해가지고 한 곡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그럼 오늘 마지막 곡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면 띄워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아 씨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박화목 씨 임금수곡 그대 창밖에서입니다.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박화목 씨 임금수 곡 그대의 창밖에서를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과민성 방광은 느닷없이 소변이 급해지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꾸 깨는 아주 불편한 증상을 보입니다. 그럼 요실금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또 뭘까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과민성 방광의 치료는 약물일까요? 오늘은 일상의 불편을 더하는 과민성 방광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땀이 많은 계절, 땀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뇨장애는 일상의 불편이 크죠. 비뇨기 여러 질환들의 증상이기도 한데요. 과민성 방광 역시 배뇨장애를 증상으로 합니다. 과민성 방광은 어떤 상태일까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과민성 방광으로 짐작하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태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과민성 방광은 어떤 질환인가요?
1: 네, 먼저 용어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네.
1: 과민성 방광이란 이름은 원래 영어 이름의 overactive bladder라는 용어를 번역해서 사용한 건데요.
0: 네.
1: 원래대로라면 과활동성 방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니까 본인이 너무 신경이 예민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0: 네.
1: 실제로는 방광의 기능이 과활동성이라서 생기는 병이라는 의미인데 뭐 어찌됐든 오늘은 이제 표준 용어가 과민성 방광이니
0: 네.
1: 저도 오늘은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겠습니다.
0: 네.
1: 과민성 방광은 단순히 소변을 자주 보는 병이 아니라
0: 네.
1: 방광에 저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참기 어려운 요의를 반복적으로 느끼는 질환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갑작스럽고 강한 요의를 의미하는 요절박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0: 네.
1: 여기에 빈뇨,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야간뇨가 동반되고요. 일부 환자분들은 심한 경우에는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해서
0: 네.
1: 화장실 가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소변이 찔끔 나와버린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상적인 방광의 기능 중에 저장 기능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0: 네.
1: 원래는 배뇨 시점에서만 수축해야 되는 방광이 과민성 방광에서는 저장 단계에서 방광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감각 신호가 예민해지고 그래서 소변이 별로 있지도 않은데 강한 요의를 느끼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0: 요실금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나요?
1: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은 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연관되어 있긴 하거든요. 과민성 방광은 여러 배뇨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요실금은 그중에서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소변이 새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요실금은 모두 다 과민성 방광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기침, 재채기, 줄넘기, 뛰거나 웃을 때 소변이 새는 것은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해서
0: 네.
1: 과민성 방광과는 완전히 다른 다른 질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환자분들이 과민성 방광 환자들 중에 요실금을 경험하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소변이 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질환은 서로 다르지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여러 증상들을 동시에 겪기도 하나요?
1: 네, 실제 진료에서는 한 가지 증상만 있는 경우보다는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낮 동안에는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고 밤에도 여러 번 깨고 급할 때 참지 못하는 증상이

0: 함께 나타날 수도 있고요.
1: 네.
0: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수록 이로 인한 수면장애 또는 낮 동안의 어떤 피로도가 증가한다거나
1: 네.
0: 사회활동을 좀 스스로 제한하게 되고 꺼려하게 되는 이런 삶의 질 저하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 일반인들이 스스로를 과민성 방광으로 생각하는 건 특정 상황에서 갑작스런 요실금 증상을 보일 때입니다. 물소리만 들으면 화장실이 급해진다거나 하는 경우거든요. 과민성 방광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1: 네.
0: 실제로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집 앞에 도착하거나 또는 물소리를 듣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갑자기 소변이 급해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1: 아, 그렇군요.
0: 이런 현상은 단순히 방광의 용적 문제라기보다는
1: 네.
0: 이 배뇨를 담당하는 뇌의 신경 전달 체계하고 방광 사이의 신경 조절 체계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생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특정 자극에 배뇨 욕구가 연결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것만으로 진단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증상의 지속기간과 배뇨 양상을 종합해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한다면 아 이것이 과민성 방광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 때문인지를 감별할 수 있겠습니다.
1: 과민성 방광은 주로 여성들에게 많은가요?
0: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여성에게도 좀 더 흔한 질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볼 때 40대 이후 여성으로 보면 폐경기 이후에 중년 여성분들부터 증상이 시작된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요.
1: 네.
0: 이러한 배경에는 임신과 출산 또는 폐경 이후에 골반의 근육의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령화됐잖아요.
1: 네.
0: 고령화된 사회에서는 남성의 비율도 굉장히 흔합니다.
1: 네.
0: 특히 일부 보고를 보니까 70대 이상 또는 80대 이상의 고령화 사회에서는 여성의 그런 유병률 못지않게 남성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아마 이것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신경이성 방광과 같이 기저질환이 조금 더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1: 앞서 과활동성 방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뭔가요?
0: 네,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하나로 이렇게 딱 정의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과민성 방광 이렇게 딱 끝내지 않고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1: 아, 네.
0: 증후군이라는 것이 원인이 명확치 않은데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의학적으로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현재는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방광 근육 자체의 과활동성 또는 감각신경의 예민화, 중추신경계 조절의 변화, 근육의 변화, 나이의 증가, 비만, 수면장애, 당뇨, 카페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런 배뇨 증상을 일으키고 그중에 하나가 과민성 방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많은 분들이 방광염과 혼동해서인지 과민성 방광염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방광염과 과민성 방광은 다른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방광염은 세균 감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염증성 질환을 말하고요.
1: 네.
0: 과민성 방광은 감염의 증상 없이 방광 기능 조절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혼동되는 이유는 증상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감기 증상도 기침 재채기를 하고 기능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천식도 기침 재채기를 하지만 두 가지 질환은 완전히 다른 것인 것처럼 방광염과 과민성 방광도 증상은 비슷하지만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도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과민성 방광염이라는 말도 적절치 않은 거고요.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1: 과민성 방광의 진단은 우연히 알게 된다기보다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면서 진단이 될까요?
0: 그렇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증상 자체가 환자분들이 어떤 통증을 느끼거나 그렇게 아주 생활에 바로 병원을 찾아야 될 만큼 불편함을 못 느끼게 됩니다. 증상 자체가 서서히 진행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환자분들이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찾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과민성 방광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아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이 과민성 방광이 주는 불편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짐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많죠.
0: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삶의 질에 영향이 큰데요.
1: 네.
0: 대표적으로 환자분들의 어떤 이동 수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야 되고 또는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는 곳을 극도로 꺼려하시기 때문에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버스를 이용해서 장거리 여행하는 것조차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 그렇군요.
0: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굉장히 멀리 지방에서 저에게 진료를 보러 오시는데 항상 기차 시간에 맞춰서 오십니다. 본인은 3시간 이상의 어떤 장거리 여행을 할 때 한 번도 자가용이나 열차와 같이 자기가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버스처럼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걸 이용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치료를 통해서 그러한 삶의 어떤 질의 개선이라든지 제약을 많이들 이제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과민성 방광을 치료하는 비뇨기과 의사의 역할 그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과민성 방광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하나요?
0: 가장 중요한 것은 과민성 방광이라는 질환 자체가 환자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의 기인에서 우리가 정의를 내린 질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병력 청취와 환자분의 배뇨 패턴을 확인하는 배뇨일지라는 것을 작성하는 것을 안내해드립니다. 배뇨일지라는 게 본인이 소변을 언제 얼마큼을 보고 그 당시에 얼마나 요의를 느꼈으며 요실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적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이런 배뇨일지를 작성을 하게 되면 과민성 방광 증상의 어떤 형태를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본인의 배뇨 활동을 인지함으로써 어떤 치료의 효과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한 이후에 환자의 이런 배뇨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영상학적 검사, 혈액이나 소변을 통한 검사, 그리고 조금 복잡하지만 방광의 기능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요역동학 검사라는 정밀 검사까지 환자의 증상의 정도라든지 기간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치료는 일상의 불편이 큰 만큼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춰지겠어요?
0: 네, 가장 기본적인 건 삶의 질의 개선입니다.
1: 네.
0: 치료 목표는 완전한 정상화라기보다는 환자가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증상을 조절하는 것을 첫 번째로 두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민성 방광이 일정 부분 노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젊었을 때 정상적인 배뇨 활동으로 100% 돌아간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어떤 꾸준한 노력과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배뇨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1차적인 치료 목표가 될 수 있겠죠.
1: 상태에 따라서 단계별 치료가 진행이 될까요?
0: 과민성 방광의 치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환자의 질환의 정도라든지 유병 기간에 따라서 단계적 접근을 권유합니다. 생활습관 교정이라든지 행동치료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배뇨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습관을 마련해주는 것을 첫 번째로 시행을 하고요. 이후에는 약물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복잡한 시술, 수술 이렇게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활습관 변화, 행동치료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 순으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1: 행동치료는 뭘 말하는 건가요?
0: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행동치료하니까 환자의 행동을 어떻게 치료한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더 정확한 표현은 배뇨 훈련이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방광을 정상적으로 다시 훈련시키는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광이라는 것이 두 가지 큰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완, 즉 소변을 저장을 하는 기능이고요. 하나는 배출, 소변을 다 배출하는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원활하게 조절이 됐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배뇨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수분 섭취를 조절하고 어떤 배뇨 간격을 조절한다든지 골반 근육의 운동을 강화시키고 조절하는 것, 이러한 일종의 비뇨기학과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라고 할까요?
1: 네.
0: 방광을 적극적으로 다시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배뇨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배뇨 활동을 유도하는 것, 이것을 바로 행동치료라고 명명합니다.
1: 네. 그럼 그렇게 생활습관이나 환자의 상황들에 대한 개선으로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은가요?
0: 네. 꽤 많은 경우에 이러한 행동치료라든지 생활습관 변화만으로도 정상적인 배뇨 활동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0: 우리 환자분들은 굉장히 빠른 치료 효과를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어떤 행동치료라든지 생활습관의 변화라는 것들을 좀 번거롭거나 귀찮아하는 것도 현실이에요.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에게
1: 네.
0: 또 약물 치료보다는 체중 감량이라든지 유산소 운동을 권유했을 때 환자분들이 아 그것보다는 그냥 약물 치료를 통해서 빨리 혈압을 떨어뜨리고 싶어 또는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있잖아요.
1: 네.
0: 아, 과민성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활습관 변화라든지 행동치료는 좀 번거롭고 좀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환자분들의 배뇨 그 정상적인 배뇨 활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매우 기본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 앞서 배뇨 훈련이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방광 훈련이나 시간제 배뇨법, 또 골반 근육 강화 운동 같은 게 치료의 하나로 또 진행이 되는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소변을 얼마 간격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겠죠. 수분 섭취의 양에 따라서도 또는 날씨나 계절에 따라서도 이 배뇨 시간 자체는 조금 조금씩 변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 너무나 잦은 배뇨와 너무나 잦은 요의를 느끼기 때문에 적절한 배뇨 시간이 될 때까지는 소변을 참는다든지 또는 그 참는 과정에서 골반 저근이라고 하는 소변을 조절하는 그런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함으로써 정상적인 방광의 저장 기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방금 말씀드린 방광 훈련, 시간제 배뇨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처음에 권해드리는 시간제 배뇨법의 배뇨 간격은 3시간 정도입니다. 주간에 3시간 정도 시간 이내에 만약에 요의를 느낀다면 한 번쯤 참아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상적인 배뇨 시간이 목표 배뇨 시간인 3시간 정도까지 소변을 참을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약물 처방도 되는 거죠?
0: 과민성 방광의 가장 기본적인 의학적 치료는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약물 치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방광의 저장 기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약제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름은 조금 복잡하지만 항콜린제 또는 베타3가 항진제라고 하는 이러한 자율신경계통을 조절해주는 약제를 통해서 방광이 스스로 더 잘 이완하고 불필요한 요의를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약물에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서 살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0: 환자분들이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또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어떤 AI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민성 방광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시고는 약물 치료가 굉장히 좀 위험하거나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요즘 많이 볼 수 있어요. 일정 부분은 항콜린제라든지 베타3가 항진제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뇨기학과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어떤 약물 치료를 접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하지만 비뇨기학과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항콜린제 또는 베타3가 항진제와 같은 약제들은 이미 많은 환자분들께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안전하게 장기간 사용해도 된다는 보장을 받은 약제들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항콜린제 같은 경우에 입마름이라든지 변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비뇨기학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약제를 변경한다든지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작용을 다 극복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부작용 때문에 약물 치료를 조금 더 꺼려하시거나 불편해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 부작용의 증상에 따라서 약물을 조절하나요?
0: 약물의 종류도 바꾸기도 하고요.
1: 예.
0: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부작용들을 획기적으로 줄인 신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일부 보고에 따르면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약물을 중단하는 환자의 비율이 30%까지 보고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약물 부작용 때문에 약을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는 5% 미만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은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또는 약이 새로 개발됨에 따라서 부작용의 발현 비율, 중증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게 약물이 처방이 되고요. 보톡스도 치료의 하나라면서요.
0: 보톡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청취자분들이 이거는 성형외과에서 쓰는 약제 아니야? 이렇게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보톡스는 기본적으로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약제이거든요. 따라서 방광의 수축을 담당하는 방광 평활근을 이완시킴으로써 저장 기능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방광 안에 약물 보톡스를 주사함으로써 이러한 저장 기능을 향상하는 치료법을 사용을 합니다.
1: 네, 방광 안에 보톡스를 놓는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보톡스를 어디에 놓는 건가요?
0: 네, 보톡스를 방광 내시경이라고 하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1: 네.
0: 방광의 평활근에 대략 20군데 정도 넓게 주사를 하게 됩니다. 내시경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보톡스라고 하는 굉장히 예민하고 정밀한 약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비뇨기내과 전문의 중에서도 이러한 보톡스 치료에 대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약물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았던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1: 네.
0: 그 과정은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효과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선택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1: 재발 위험도 얘기가 되던데요. 재발이 잦은가요?
0: 과민성 방광이 재발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1: 예.
0: 저는 과민성 방광은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과민성 방광이 완치됐다는 것이 아니라 조절이 된 이후에도 꾸준한 생활습관 변화라든지 방광 훈련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간헐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서
1: 네.
0: 정상적인 배뇨 활동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치료 목표가 될 수 있겠죠.
1: 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0: 과민성 방광 때문에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1: 네.
0: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비수술적 치료 또는 보톡스 주사와 같은 시술요법을 통해서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1: 네.
0: 중증의 환자분들 그리고 치료 기간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는 분들께는 일부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수술적 치료의 가장 복잡한 거 하나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인공방광치환술이라는 걸 합니다.
1: 네.
0: 다시 말하면 방광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너무 예민해서 기능을 못해서 콩팥 기능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소장을 이용해서 방광을 좀 확장을 해주는 수술을 하거든요.
1: 네.
0: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하고 큰 수술임을 아마 이해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과민성 방광 때문에 수술적 치료까지 가게 되면
1: 네.
0: 굉장히 큰 괴로움과 수술의 번거로움이 있으니 조기에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배뇨 장애를 증상으로 하는 과민성 방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여름입니다. 더운 게 당연하죠. 땀이 많아지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같은 환경에서도 유난히 좀 땀이 많은 분들이 있으시죠?
1: 네. 여름에 땀이 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0: 네.
1: 땀은 우리 인체의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하나의 정상적인 방어 반응이기 때문에요. 정상적으로 체온이 올라가면 땀샘이 자극을 받고요. 이 자극받은 땀샘에서 땀을 분비하게 되고
0: 네.
1: 이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체온이 37도보다 높아지면 뇌는 체온을 감지해서 신체가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땀을 내라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그러면 우리 몸의 전체 분포돼 있는 190만에서 240만 개의 땀샘에서 땀이 분비가 됩니다.
0: 네, 땀이 190만 개에서 240만 개의 땀샘에서 분비가 되는군요.
1: 네.
0: 전신에 분포돼 있는 거죠?
1: 네. 전신에 있는데요.
0: 네.
1: 이 땀은 주로 에크린샘이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색깔이 없고요.
0: 네.
1: 냄새도 없고 99%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땀이 잘 배출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신호이고요.
0: 네.
1: 정상인은 하루에 600에서 700ml의 땀을 흘린다고 하고
0: 네.
1: 보통 여름철에는 2배 이상의 땀 배출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더운 여름철에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0: 네.
1: 하루에 1.5에서 2리터가량의 땀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0: 하루 평균 흘리는 땀이 그렇게 많은 건데요.
1: 네.
0: 그런데 흔히 땀냄새라고 하는데 무색무취라고 하셨잖아요. 땀이 원래
1: 네네.
0: 냄새가 없다는 건가요?
1: 예. 원래 땀은 색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런데 우린 다 땀나기 시작하면 땀냄새를 걱정하잖아요.
0: 네.
1: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땀샘이 두 가지여서 그런데요. 에크린샘이라는 것과 아포크린샘이라는 두 개의 땀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가 흘리는 그 땀의 대부분은 이 에크린샘에서 나옵니다.
0: 네.
1: 에크린샘은 이 교감신경계의 신호를 받아서 체온을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 체온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땀샘이고요. 우리 온몸에 전신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땀은 99%가 그냥 물이고요. 1%가 노폐물입니다.
0: 네.
1: 그럼 물이 99%니까 이렇게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에서 나는 땀은요. 원래 냄새가 없습니다.
0: 그럼 땀 냄새는 아포크린샘인 거네요?
1: 네네. 에크린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크린샘은 문제가 없는데요. 이 땀 냄새의 문제는 아포크린샘에서 분비되는 땀입니다.
0: 네.
1: 여기에서 나오는 땀은 단백질, 지질, 중성지방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0: 네.
1: 다소 끈적하고요. 그 이 아포크림 땀샘에서 나온 단백질과 지방 성분을 피부에 있는 그 지방 분해 세균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지방산과 암모니아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0: 네.
1: 이것 때문에 흔히 말하는 땀냄새가 나게 됩니다.
0: 땀냄새가
1: 심한 분들은
0: 네.
1: 이 아포크린 땀샘이 다른 분들보다 발달했거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0: 네.
1: 그리고 이 아포크린샘은 사춘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활동을 시작하는 땀샘이고요. 사람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머리의 일부 그리고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런 만큼 아포크린샘이 발달한 사람들은 땀냄새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1: 네.
0: 그래서 또 땀냄새를 줄이는 여러 제품들도 있지 않나요?
1: 네. 땀냄새가 또 신경 쓰이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0: 아, 그렇죠.
1: 예. 네, 그래서 나온 제품이 있는데요.
0: 네.
1: 데오드란트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이게 땀 냄새를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미용 제품입니다.
0: 네.
1: 주로 이제 겨드랑이 부위에 많이 사용하죠. 우리나라는 쓰는 분은 계속 쓰시고 안 쓰는 분은 안 쓰시는데요.
0: 예.
1: 사실 서양인,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90%가 사용할 만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이 데오드란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네.
1: 그러면 이건 무슨 원리로 땀 냄새를 억제하냐 하면 알루미늄 혼합물이라는 것이 섞여 있어서 이것들이 땀샘을 막아서 땀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얘가 순세균, 피부에 원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피부의 세균 증식을 억제해서 세균이 분해해서 냄새가 난다 그랬잖아요.
0: 네.
1: 세균이 발생하는 냄새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이 데오도란트가 뿌리는 거죠?
1: 네. 그게 스프레이 제품이 아마 가장 흔한 제품인데요.
0: 네.
1: 스프레이 제품도 있고 롤온이라 그래서 이렇게 앞에 달린 공에 액체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형태도 나와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스틱 형태 제품도 있습니다. 딱 풀처럼 생겨서 이렇게 돌려서 끄집어낸 고체 형태로 된 것도 있습니다.
0: 네.
1: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스프레이 제품인데요. 스프레이 제품을 쓰실 때는 충분히 흔들어서 최소 항상 이 스프레이 제품들은 흡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기로 숨 쉬면서 들어가는 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2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한 2초 정도 뿌려주시면 되고요. 롤온 제품은 액상 타입으로 원하는 부위에 직접 바르면 되는데
0: 네.
1: 이렇게 발라주는 제품이 스프레이처럼 흡입 독성 위험은 좀 낮은데 이게 바른 직후에 좀 촉촉하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스틱형은 고체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제모를 깨끗이 한 후에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역시 건조된 후에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0: 네.
1: 또 파우더형도 있어요. 파우더형은 가루 타입으로 퍼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부위에 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주면 되는데요.
0: 네.
1: 역시 이제 파우더를 도포한 후에는 좀 시간을 가지고 흡수를 시킨 다음에 옷을 입는 것이 좋은데요. 가루 날림이 좀 심할 수 있고
0: 네.
1: 그 제품을 사용한 부위만 허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데오도란트 종류가 뿌리는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용할 때 조심할 점은 없나요?
1: 이게 특성상 이제 어쨌든 모공, 그 땀샘이나 땀이 분비되는 그 부위에 닿는 거잖아요.
0: 네.
1: 화학 성분이 직접 닿기 때문에 사실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간지럽거나 따가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사실 사용 후에는 깨끗이 잘 씻어서 없애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균을 없애기 위한 항균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 항균제 성분이 피부를 좀 자극할 수도 있고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특히 이제 사용하시려는 부위, 예를 들어 겨드랑이에 습진이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데오드란트 사용이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0: 네.
1: 후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주의인데요.
0: 네.
1: 아까 물기를 잘 말리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데오드란트 제품은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0: 아.
1: 그래서 이미 땀이 났을 때 사용하면 안 되고요.
0: 네.
1: 왜 그러냐면 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데오드란트를 바르면 염산 성분이 생성돼서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샤워 후에 잘 말리시고 건조시킨 다음에 데오드란트 제품을 적용하시고
0: 네.
1: 그리고 옷을 입기 전에 미리 이제 바르시고 그다음에 건조시킨 다음에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여름철에 이제 제모하신 부위에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제모한 직후에는 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1: 제모 자체가 이렇게 피부에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자극을 가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데오드란트 제품을 사용하면 발진이나 따가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네. 향수와 함께 쓰는 분들이 있던데요. 어떨까요?
1: 그러니까 데오드란트도 땀 냄새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고 향수도 이제 향이 좋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섞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이게 섞이면 네. 데오드란트에 있는 화학성분과 향수의 화학성분이 결합해서 뭔가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0: 네.
1: 그리고 그런 작용이 일어난 것들은 당연히 더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고요.
0: 네.
1: 그래서 만약에 같이 사용하실 때는 섞이지 않도록 부위를 다르게 쓰셔라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제품 다 어쨌든 화학물질이 소량이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사용한 뒤에는 제품을 발랐던 부위를 좀 깨끗하게 잘 씻어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 네. 다한증도 또 있지 않습니까?
1: 아,
0: 단순히
1: 예.
0: 땀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던데요. 손발이라서 좀 다르게 이해하지 않을까요?
1: 아, 네. 손발 다한증이 가장 많습니다.
0: 네.
1: 피가 그러니까 땀이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나올 때를 우리가 다한증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다한증은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다한증 치료제로 허가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
0: 네.
1: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한증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여름철에 땀이 많이 나는 것이 걱정되는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이런 시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0: 네.
1: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된 이유는 주요 유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염화 알루미늄 또는 글리코피롤레이트라는 성분을 주성분으로 합니다.
0: 네.
1: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또 바르기 쉽기 때문에 손발에만 땀이 많이 나는 손발 다한증이나 또는 여름철에 겨드랑이에 땀이 너무 많이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일차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약입니다.
0: 네.
1: 작용 원리는요, 땀이 나는 부위에 바르는 외용제로 나와 있고요. 그 피부에 에크림 땀샘에 그 땀샘 위에 젤리 형태의 막을 형성해서 땀구멍을 살짝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 땀 분비가 아무래도 적어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입니다.
0: 네. 그럼 이렇게 바르는 다한증 치료제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1: 역시 피부에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가장 큰 부작용은 피부 자극입니다.
0: 아, 그렇겠네요.
1: 예, 이게 이제 데오드란트 같은 일반 의약품이 아닌 제품보다
0: 예.
1: 의약품 성분이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극은 좀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다한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자극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의 비율이 20% 정도로 좀 높습니다.
0: 네.
1: 그래서 5명 중에 1명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처음 제품을 사용했다가 피부 자극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셔야 되고요.
0: 네.
1: 혹시 자극감이 심하게 올라오거나 피부가 붉어지거나 발적이 생겼을 때는
0: 네.
1: 스테로이드 연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불을 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근데 이 제품이 사용이 점점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더워지기도 하고 땀을 관리하는 제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래서 지금은 좀 순한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농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0: 네.
1: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예전엔 한 가지뿐이 없었다면 요즘은 이제 염화 알루미늄을 쓰는데 농도를 20%짜리와 12%짜리로 이렇게 두 개를 세분화해서 순한 거, 좀 더 효과적인 거 이렇게 상품이 나와서 시판 중이고요.
0: 네.
1: 또 다른 피부에 좋은 여러 가지 성분들 결합해서 같은 제품의 이 라인 안에 세네 가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게 손발이나 겨드랑이에 땀이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요. 또 유난히
1: 네.
0: 얼굴에만 땀이 많은 분들도 있지 않나요?
1: 아, 네. 보신 적 있을까요? 제 친구 한 명도 네. 그랬는데요. 이 얼굴과 머리에만 땀이 그냥 비오듯이 흘러는
0: 네.
1: 특히 뭐 매운 거 먹거나 뜨거운 거 먹을 때도 그렇고
0: 네.
1: 여름철에는 너무너무 힘들어했었는데요.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 두한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증상이 심하면 이렇게 비가 오듯이 이렇게 땀이 너무 많이 흘러서
0: 네.
1: 보기에 뭔가 어디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건 아닌가.
0: 아.
1: 저도 몇 번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나 원래 이래 여름철에 원래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한증의 경우는 좀 그래도 질환을 살펴보셔야 될 게, 예. 많은 비율이 있는 분들이 비염이나 축농증, 인후두염, 그래서 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 쉽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원리를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될 텐데요. 우리 몸은 이제 호흡을 통해서도 열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조절하는데 이 코나 축농증, 비염이나 축농증 때문에 코 윗부분이 막혀 있으면 숨을 쉬는 게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깊은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요. 이 배출되지 못한 열은 피부를 통해서 배출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얼굴 쪽에 땀이 유난히 많이 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코와 관련된 코를 막고 있는 질환이 있다면 그걸 먼저 치료하시는 것이 좋고요. 수영이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폐활량을 좀 늘려주면 이 두한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0: 네. 이런 얼굴에 쓰는 다한증 치료제도 있나요?
1: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염화

0: 알루미늄이 가장 효과적이고 널리 쓰이는 약이긴 하지만 네.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약도 있는데요. 얼굴 안면 다한증에 사용하는 글리코피롤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이 약은 그 땀 분비를 자극하는 신경의 기능을 좀 방해해서 땀 형성을 억제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원래 이 성분은 위장약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요. 네. 이게 유난히 부작용으로 침, 눈물, 땀이 마르는 증상이 발견되어서 이 부작용을 역으로 이용해서 다한증 치료제로 사용하는 약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주로 얼굴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패드로 된 일반 의약품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자기 전에 잘 씻고 말린 다음에 네. 이마랑 얼굴 등에 이렇게 잘 발라주고 자면 되는데요. 눈 주위만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까요?
0: 네, 이 글리코피롤레이트는 땀 분비와 관계된 신경을 차단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아세틸콜린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항콜린 약물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네. 만약에 약을 사용한 후에 공공이 확대되거나 시야 흐림, 이게 눈을 이렇게 깜빡거려도 잘 안 보인다, 뿌옇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네. 입이 마르거나 어지러움증 또는 피부 발진이나 자극감 등이 나타나면 네. 사용을 중지하시고 의사 약사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제가 아까 눈 주변에 바르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게 눈 주변에 작용을 해서 공공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눈부심, 시야 흐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눈과 근처에는 피해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땀과 관련한 제품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아이유의 Unlucky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이 모음 앞에 모음을 바꿔서 발음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먹이다를 매기다로 한다든지 잡히다를 재피다로 발음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예에 해당하는데요. 현실 언어에서는 매기다나 재피다로 발음하는 일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은 모두 비표준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헛갈리다, 헷갈리다 또는 섞갈리다가 있는데요. 이 중에는 어느 것이 표준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예를 생각해보면 헛갈리다만 표준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경우 세 개의 표현이 모두 표준어입니다. 헛갈리다와 헷갈리다는 같은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이것은 정신이 혼란스럽게 되다라는 뜻과 여러 가지가 뒤섞여 갈피를 잡지 못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떠드니까 헛갈려요 한다든지 나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두 개의 개념이 자꾸 헷갈린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 밑에 쌍기역 받침을 쓰는 섞갈리다는 갈피를 잡지 못하게 여러 가지가 한데 뒤섞이다를 뜻합니다. 흔히 정신이 섞갈리다, 이야기가 섞갈리다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보면 헛갈리다나 헷갈리다와 서로 바꿔서 써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전국일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뇌병변 장애인 김송희입니다. 저는 다양한 장애인을 만나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이용자들이 원했던 부분이 활동 지원이나 일자리였다면 지금은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밌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따분하지 않은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루하루 즐거워야 자립생활을 잘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기간에 장애인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장난감이 귀하던 시절에는 바퀴 빠진 자동차, 팔이 흔들리는 봉제 인형도 애지중지하며 어딜 가나 들고 다녔죠. 그런 어린 시절의 아날로그 정서를 돌아보게 하는 영화, 앤드루 스탠튼과 맥케나 해리스 감독의 토이스토리 5, 오늘 영화 이야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시네2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사라 맥락클란의 When She Loved Me.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아,
2: 오늘은 태블릿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은 장난감 친구들의 유쾌한 여정을 그린 영화 앤드루 스탠튼과 맥케나 해리스 감독의 토이스토리 5 만나봅니다. 신의 1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시대는 변했지만 토이스토리는 영원한 걸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 시리즈인데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어요.
4: 네, 지금 전 세계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한 2, 3주차 정도 됐거든요. 개봉한 지.
2: 네.
4: 뭐 개봉 첫 주말 성적부터 해서 올해 개봉했던 영화들 중에서도 이제 거의 이제 탑 순위 안에 들 정도로 흥행을 잘했고요. 그다음에 거의 뭐 첫 주말 성적이 1억 6천만 달러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좋은 오프닝 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지금 개봉한 2, 3주차 지난 상황에서 한 5억 달러 정도 전 세계 흥행 수익을 달성을 했거든요. 이 정도 수익이면 뭐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2: 그러네요.
4: 할 수가 있고요.
2: 네.
4: 한국에서도 지금 170만 관객 정도를 돌파를 했어요. 아직도 계속 개봉이 이어지고 있고
2: 네.
4: 그리고 여전히 뭐 박스오피스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개봉 흥행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3: 네. 뭐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앞에 영화를 본 사람이면은 이번 영화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4: 네.
3: 그러니까 이제 이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계속 관객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그리고
3: 원래부터 이 토이스토리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제 부모가 이제 자녀를 데리고 극장에 가서 부모가 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안 운다는 거예요.
2: 그렇죠.
3: 왜냐하면 이제 이 장난감, 내가 갖고 놀던 장난감 이제 재미없어서 안 노는 건데.
2: 정서가 다르니까.
3: 예, 다른 거죠. 예.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이제 엄마 아빠는 막 대성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시면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놀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장난감을 방치하기도 하고 뭐 버리기도 하고 뭐 남한테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처럼 이제 시작을 하지만 시즌이 더해가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친구들을 만나서 잘 어울릴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사교생활을 같이 해주는 친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의 안녕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여서 사실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는 잘 크면 결국은 우리 곁을 떠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2: 그렇죠.
3: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잘 키워서 내 품에서 떠나보내는 게 정말 이 부모의 할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이 장난감들도 어린이들을 보고 있는 거여서 이제 그런 면에서 더더욱 이 어른들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지점에서 또 눈물이 막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계속 관객들이 들고 있는 것 같고요. 참 신기하게도 토이스토리는 호불호 얘기가 별로 없는 것
4: 맞아요.
3: 같습니다.
2: 그러게요.
3: 예. 그러니까 뭐 약간 아쉽다 뭐 이 정도 정말 정말 크게 얘기해서 뭐 아주 약간은 아쉽다 정도인 거지 뭐 이게 좋다 싫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걸 봐서 얼마나 이 프랜차이즈의 힘이 강한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2: 어느덧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화가 됐는데 이번 시리즈가 7년 만에 나와서 더 반가웠던 것도 있는 것 같고 1편 나온 지는 뭐 수십 년 됐죠.
4: 네. 95년에 1편이 나왔으니까요. 벌써 30년이 훌쩍 넘어가는 시기에 계속해서 이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는 셈인 거고 뭐 1, 2편은 다 90년대 말에 등장을 했었고 네. 3편이 2010년, 4편이 2019년에 나왔거든요. 3편과 4편의 텀이 좀 있었고 대부분의 관객들이 3편 개봉 당시에 아, 이 시리즈는 3부작으로 맞아요. 이제 완벽한 3부작으로 이제 끝을 맺었다.
3: 네. 네.
4: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9년 정도 흘러서 이제 4편이 나왔을 때에만 네. 해도 기대하는 반응이 약간 갈렸었어요. 이걸 왜 굳이 완벽한 3부작을 또 이어서 4편으로 만들 것이냐.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할리우드는 IP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계속해서 네. 이전 시리즈나 이전의 IP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던 와중에 4편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흥행을 그렇죠. 만들었거든요. 3편, 4편 모두 전 세계 흥행 10억 달러 이상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픽사 입장에서는 5편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 사이에 근데 영화계가 너무
3: 바뀌었죠.
4: 시장 상황이 급변했잖아요.
2: 그렇죠. 네.
4: 팬데믹 이후로 완전히 또 변한 상황에서 이번 5편을 보시면 아 픽사가 이 달라진 시대, 달라진 관객 트렌드를 놓고 어떻게 이야기에 이걸 시대성을 반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 이렇게 고민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장난감 선물 안 한단 말이에요.
4: 그렇죠. 맞아요.
3: 그러니까 토이스토리 1편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누구네 집 어린이가 뭐 되면 생일이다 뭐 이러면은 뭐 어떤 장난감 갖고 싶어. 여전히 장난감이 인기가 있기는 하지만
2: 네.
3: 예전 그 90년대나 그 이전 시대에 장난감이 가지고 있던 위상하고는 다른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거는 부모가 금지하는 태블릿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장난감 더 이상 아이들이 장난감을 원하지 않는 시대에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정말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까 해서 정말 절묘하게 그 접점을 찾아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기존 시리즈와 연결점과 차별점을 꼽는다면 어떤 걸 들을 수 있을까요?
4: 이 전체 이야기 시리즈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보면 대부분 뭐 앤디라는 주인공이 있었고 그 소년의 방 안에서 소년이 아주 애지중지하던 장난감들이 서로 이 소년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새로 이 방 안에 들어온 장난감들과 대립한다든지
2: 네.
4: 아니면 이 앤디가 대학생이 돼서 네, 집을 떠나가야 할 때 앤디를 따라가게 되는 선택받은 장난감과 버려지게 될 장난감들의 갈등을 다뤘다든지 아니면 또 앤디가 자기가 아끼던 장난감들을 보니라는 소녀에게 물려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또 보니의 방 안에서 또 펼쳐지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었거든요. 그런데
2: 네.
4: 이번 영화는 앞서도 그 이다희 기자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 문화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황에서 그러면 아이들에게 혹은 이 아이들의 방 안에 있는 장난감들에게 새로운 위기라는 것은 어떤 위기인 것인가. 결국에는 그 패드로 상징되는
2: 네.
4: 스크린 터치 스크린의 놀이 문화가 아이들을 전부 공략했고 그로 인해서 방 안에 아주 낡은 장난감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녹여냈거든요. 이번 영화가 그래서 과거 1편부터 4편까지의 이야기와는 소위 말해서 악당격의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었다. 릴리 패드라고 하는 터치스크린 패드가 이번 영화의 악당 캐릭터 격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2: 네.
4: 그 캐릭터가 못된 건 아닌데 그 이제 서로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야기시키는 캐릭터로 등장을 해서 이전 시리즈와는 다른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이 시대가 달라진 것을 반영하는 것만큼이나 그 연결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전 시리즈에 나왔던 이 장난감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일단은 그대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들이 예전처럼 한 번에 다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시간 차를 두고 등장을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등장을 할 때 보면은 아 그동안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설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카우보이 장난감, 우디가 등장을 할 때 우디가 이제 항상 그 카우보이는 모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자를 벗을 때 보면은 이제 이 뒷머리가 엄청나게 반짝반짝
2: 원형 탈모가
3: 정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심지어 과장되게 표현해서 약간 이렇게 햇빛을 반사해서 항상 고개를 돌릴 때마다 이 빛이 반사된 것들이 막 다른 장난감들의 눈을 막 찌르는 정도인 거예요.
2: 네.
4: 배도 나왔죠.
3: 네, 배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우디가 아저씨가 됐다 같은 느낌으로 약간 설정이 바뀌어 있는데
2: 네.
3: 이제 그러면서 또 드는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난감이 계속 거기에 있지만 또 사실은 얘네들도 시간의 풍파를 맞고 있어 같은 느낌으로 설정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이 토이스토리가 계속해서 어린이의 성장이라고 하는 테마를 다루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장난감들은 자기 주인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그 자기의 예전 주인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씩 이야기를 하면서 또 중간에는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중간에는 웃기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토이스토리 시리즈가 가장 잘하는 그런 정말 쥐었다 놨다 이런 것들을 참 잘합니다.
2: 네. 감독 앤드류 스탠튼이 각본도 직접 썼다고요?
4: 네, 이 토이스토리 시리즈가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 이 토이스토리가 왜 또 기념비적이냐면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거의 이제 창립작이나 다름 없거든요.
2: 그렇죠.
4: 첫 영화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이제 이 토이스토리를 기획할 당시에 당시 이제 30대 나이였던 픽사 직원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앤드류 스탠튼 감독 그리고 뭐 피트 닥터 감독 뭐 존 라스터 감독 이런 사람들이
3: 전설적인
4: 인물들이 모여서 이 디즈니한테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고 이제 의뢰를 받았는데 일종의 이제 하청업체 입장인 거잖아요. 픽사 그렇죠. 입장에서는 대단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뭘 만들까를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중간에 그 대형 그 미국은 그 곳곳에 지방 도시마다 이제 대형 마트들이 막 있잖아요. 큰 마트들이. 그런데 이제 카트 끌고 다니면서 장난감 이제 가지고 놀면서 괜히 딴짓하다가 이 아이디어를 발굴해내서 토이스토리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이런 스토리를 개발했던 이 앤드류 스탠튼 감독을 비롯해서 이제 다른 감독들이 그 이후에 이 픽사 스튜디오에서 진짜 수많은 걸작들을 만들었잖아요. 각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피트 닥터 감독도 다른 영화도 이제 만들고 앤드류 스탠튼 감독도 뭐 워리 같은 영화를 또 연출해서 만들기도 했었고 계속 걸출한 영화를 만들다가 꾸준히 이전 토이스토리는 감독은 다 달랐거든요. 존 라스터 감독이 거의 이제 연출을 했었는데 그 각본은 계속 그래서 앤드류 스탠튼 감독이 이제 뭐 스토리 원안이라든지 아니면 각색이라든지 이런 거에 꾸준히 계속 참여를 했었어요. 이번에도 앤드류 스탠튼 감독이 이번에는 아예 연출까지 맡았더라고요.
2: 그렇군요. 사실 우디나 버즈 같은 인기 캐릭터가 중심이 아니고 이제 제시가 중심 이야기로 이제 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인기 있는 캐릭터를 옆으로 이렇게 빼는 게 과연 괜찮을까? 감독의 영향이겠죠?
3: 네, 아무래도 이 공동 감독을 맡은 켄 해리스의 어떤 토이스토리의 방향성에 대한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태블릿이 등장하는 것까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토이스토리는 앤디와 우디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장난감들이 같이 이제 나오는 이야기였단 말이죠. 근데 이 장난감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남자아이에게는 남자들이 놀고 갖고 노는 장난감을 사주고 여자아이에게는 여자아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을 사주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성 역할 같은 것들을 배우는 이제 그런 어떤 도구가 장난감이기도 한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남자아이가 이 남자아이 용 장난감을 갖고 노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남자들끼리의 우정 이런 느낌으로 요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 그렇다면은 이 여자 어린이들은 어디서 이 이야기의 접점을 찾아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제작진이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전 4편부터는 좀 이런 이야기가 맞아요. 확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시가 중심이 되면서 그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남자 아이 용, 여자 아이 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를 좀 폭넓게 구상한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예, 그래서 카우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하지만 친구가 없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말 정교한 설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가 있는 아이들은 태블릿으로 친구 맺기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장난감을 여전히 갖고 노는 아이라면 그 아이는 태블릿으로 친구 맺기를 하지 않는 아이인 것이고, 이제 그것은 아이가 주관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친구가 없기 때문 아닐까? 같은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역추산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제시가 중심이 되면서 이 여자 아이들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의 좀 분위기도 약간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2: 네,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주제곡을 맡았는데 그 사연이 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4: 네, 이번 이 시리즈가 또 항상 이 삽입곡 주제곡이 엄청난 맞아요. 히트를 그렇죠. 쳤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2: 맞아요.
4: 그러니까 이번 영화에서도 지금 앞서 이제 짚어주신 것처럼 제시라는 새로운 캐릭터의 중심 서사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 그리고 여자아이들의 놀이문화에 관한 고민 이런 것들이 각본에 세밀하게 잘 녹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작진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주제곡 가수로 좀 섭외하고 싶다고 애초에 생각을 했었나 봐요.
2: 네.
4: 그래서 제안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었대요. 워낙 바쁘기도 하고 지금 가장 뭐
2: 핫하죠.
4: 지구상에서 가장 네. 인기 있는 그렇죠. 가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프로듀서였던 제시카 체라고 하는 프로듀서가 편지를 썼대요. 그래서 이 본인들이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카우걸 제시의 성장 서사가 어떤 의미인지 자신들이 이 픽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동안 이걸 개발하면서 이걸 왜 만들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세한 그런 편지를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성 창작자로서 좀 연대감을 표했다고 해요.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그래서 테일러가 그 편지를 받고 그냥 바로 하루 만에 이 곡을 만들었대요. 거의 즉흥적으로 바로 이 영감을 받고 이제 영화를 본 뒤에 바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이 I Knew It, I Knew You라는 곡을 극장에서 엔딩 크레딧이 흐르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2: 네. 오늘 김현수 기자의 추천곡이네요.
4: 네네, 이 네. 곡을 가져왔어요.
2: 오늘은 이 곡부터 들어볼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1: 토이스토리 5 줄거리 살펴볼까요?
2: 네. 이 장난감들의 주인 앤디가 어린 소녀 보니에게 자신이 아끼던 우디와 버즈 같은 장난감을 물려준 뒤에 시간이 꽤 흘러서 이번 영화 5편이 시작되면 이 보니가 10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한테 심경의 변화가 생겨요. 자기는 여전히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좋은데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고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변 친구들은 장난감을 갖고 노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패드를 통해서 게임을 하고 채팅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니의 부모님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보니에게 이 패드를 사주게 됩니다. 이 사건이 보니 방에서 그동안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던 장난감들에게는 충격을 안겨주게 되는데요. 자신들이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위기에 빠진 이 장난감들이 패드에 대항하는 한편 오히려 또 보니에게 그 현실에서의 친구를 찾아주려고 이들이 또 노력도 합니다. 장난감도 갖고 놀면서 또 같이 어울려 놀 수도 있는 보니와 취향이 딱 맞는 친구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번에도 우디와 버즈 그리고 특히 제시가 온갖 모험과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1: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영화인데 스마트 기기에 빠진 아이가 밤새는 걸 보면서 장난감들의 위기를 느끼는 게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오래전부터 겪고 있는 고민이고 문제이잖아요. 단순히 장난감들만의 위기만은 아닐 거예요.
3: 그렇죠. 이제 규모가 큰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가족이 와서 이제 식사하는 이제 그런 큰 이제 식당을 보면은 어린이가 있는 테이블은 거의 다 패드를 보여줍니다.
2: 그렇죠.
3: 예. 왜냐하면 패드를 볼 때는 이제 아이가 칭얼거리지도 않고 네. 예, 울거나 떼쓰지도 않고 조용하게 앉아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면 안 돼 같은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기차를 타도 그렇고 비행기를 타도 그렇고 항상 이제 그렇게 패드를 그렇죠.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토이스토리 5편에서도 이제 이런 상황이 단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 보니 이랑 같이 행복하게 지내던 장난감들은 세상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는 다 너무 행복하게 그렇죠. 본이랑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릴리 패드라고 하는 패드가 집에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식을 느끼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집에서는 이미 이 패드가 모든 아이들의 관심사를 앗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게 연출이 되어 있는데 장난감들은 이미 집 안에 있지를 못해요.
2: 맞아요.
3: 다 이제 마당에 버려져 있어요. 버려져 있어요.
1: 네.
3: 마당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버려져 있어서
2: 땅에 묻혀 있거든요. 네.
3: 그래서 네. 다 이렇게 막 흙이 다 묻은 상태로
1: 있죠.
3: 예.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너네 집은 아직도 주인이 너를 갖고 놀아? 막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요즘에 아이들은 다 이제 저렇게 패드만 보고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는 정신 차려보니까 모든 집집마다 아이들이 꼼짝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1: 네.
3: 그리고 다 이렇게 빛이 나는 이렇게 뭔가를
2: 스크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3: 이제 그 어떤 애는 그 컴퓨터 이제 그 데스크탑 스크린 앞에 있는 거고 어떤 아이는 작은 태블릿을 보고 있는 거고 이런 식이어서 그걸 보고 제시가 깜짝 놀랍니다. 하는 얘기가 저게 뭐가 노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임이 없는데 어떻게
1: 그렇죠.
3: 노는 거야. 이제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요즘에 현실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따돌림 역시 이 패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2: 맞아요.
3: 예, 특히나 이 여자아이들의 보니와 이제 보니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아이들 사이에서의 따돌림이 패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현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는지 알려면 뭐 단순히 뭐 몸에 멍이 있고 이런 걸 떠나서 단톡방 같은 걸 봐야
2: 맞아요.
3: 된다는 거잖아요.
1: 네.
3: 그래서 우리 애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을 해서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2: 로프.
3: 거를 이거를 사실은 안 겪어본 어른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2: 잘
3: 거죠.
2: 모르죠. 네.
3: 아무도 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처럼. 그리고 예를 들면 본이가 친구들로부터 초대를 받는 것 같지만 초대를 받는다고 같이 노는 게 아니라는 사실 같은 것들이 이 사이버 불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토이스토리가 접근하는 또 하나의 패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1: 네. 이 태블릿 등장에 장난감들이 위기를 느꼈던 것처럼 예전에 우디도 버즈가 등장했을 때 비슷한 위기감을 느꼈었던 게 생각나네요.
2: 다 이 우디 입장에서는 버즈가 새 선물로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자신들이 앤디라는 친구에게 버려질까 봐 영화에서는 계속해서 표현을 멸종 위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본인들이 스스로 이 주인에게 버려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늘 해왔었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장난감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같이 칼놀이를 하면서 재미있게 손때를 묻혀가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노는 게 이 장난감들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사랑받는 것이지 굉장히 좀 장식장에 전시된 채로 고가에 팔려나가면서 소장품이 된다던가 하는 식의 사랑받는 것은 그건 또 우리가 추구하는 원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게 또 이전 시리즈에서도 항상 나왔었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그런 이 장난감들 입장에서의 자신들의 위기감, 자신들이 사랑받고자 하는 어떤 그 방식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시리즈 안에서 잘 이 이야기 안에 녹여냈다 보니까 그런 우디와 버즈 사이의 관계가 이번 영화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각자의 자신들의 주인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한편 이 주인들이 또 세상과 관계 맺으면서 자기 주인들도 친구가 맞아요.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이런 말 그대로 부모의 마음을 이 장난감들을 통해서 대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 그게 이번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1: 이 버즈가 사실 존재감이 상당한 장난감인데 이번에 군단으로 등장하는 씬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2: 이게 그 장난감의 뭔가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달라진 모습들을 묘사하는 것 같은데 버즈가 옛날에는 자기가 정말 우주인으로 착각하라고 착각해서 이렇게 계단 같은 데 뛰어내리다가 막 다리도 부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1: 네.
2: 근데 이번에는 진짜 날아다녀요. 근데 날아다닐 수 있는 이유가 드론 기능이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장난감들마다 이제 다른 조연 장난감들도 보니까 스마트 기기라고 해서 뭐 와이파이나 이런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서 뭐 사진을 전송한다든지 뭐 메시지를
1: 맞아요,
2: 전송한다든지
1: 맞아요.
2: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를 그 장난감들의 기능을 이야기에 되게 잘 녹여냈더라고요. 그런 게 이번 영화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1: 아, 사실 아이 키우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전자기기를 언제 손에 쥐어줄까 최대한 늦게 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거를 또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미 다 갖고 있으니까 어울리기가 힘들고 결국은 사주게 되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이 다뤄져서 부모들이 정말 공감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볼 것 같아요.
3: 맞아요. 그래서 영화 중에 보면 어떤 집에서는 이 장난감들이 논다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2: 맞아요.
3: 논다는 게 뭔지 몰라요. 놀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인은 자기랑 안 놀아줬거든요. 그냥 진열만 해놨어요. 거기에 자기네들은 다 엄청 멋있게 자리 잡고 있지만 놀아준 적이 없으니까 논다? 뭘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데 이제 중간에 처음 아이와 놀아본 다음에 너무 기뻐하는 너무 신난다 이런 게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장난감들만의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 때도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떠들면 안 되니까 패드 쥐어주고 그냥 같이 밖에 어디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떠들고 시끄럽게 굴고 소리도 지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뭔가 그 몸을 움직이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성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어른들 다 그렇게 컸거든요.
1: 그렇죠.
3: 근데 언젠가부터 막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조금 조금이라도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왜 저 집은 저렇게 뭐라도 보여주면 되는데 라는 그렇죠. 식의 훈수를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이스토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방식은 다 이제 하나같이 따뜻하고 온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네. 좀 오싹해지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보고 있으면은 부모님들은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는 그냥 네. 장난감 갖고 재밌게 놀았는데
1: 맞아요.
3: 이제는 태블릿이 없으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재미없어하고 태블릿 없으면 심심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갑은 두고 와도 스마트폰은 두고 오는 경우 없잖아요.
1: 맞아요.
3: 근데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이게 나아가서는 아이들 뿐이 아니라 성인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같이 있는 사람 얼굴 안 보잖아요. 연인들이 그렇죠. 카페에서 앉아서 있어도 둘 같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1: 네.
3: 이런 것들을 좀 두루 생각하게 됩니다.
1: 맞아요. 예전에 딸아이 생일 파티를 했을 때는 집에서 만약 하면은 밑에 집에서 몇 번 올라와야 되거든요.
3: 아,
1: 너무 뛰어놀고. 네. 근데 어느 순간 엄마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은 너무 시끄럽고 아이들은 너무 조용한
3: 맞아요.
1: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각자 앉아서 본인의 네. 스마트폰을 네.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장면이 섬뜩하게
3: 그렇죠.
1: 왜냐하면 그 이전 장면과 네. 대비되면서.
3: 근데 그게 진짜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각자 자기 핸드폰 보고 있다가 웃기는 거 있으면 서로 링크 보내줍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1: 네, 네.
3: 그럼 이제 내가 웃으면 뭔데 나도 보내줘. 그럼 이제 링크 보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지금 뭐 10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시리즈가 결국은 5편이 중요한 게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이 태블릿 없이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1: 그렇죠.
3: 그러니까 이 미래의 장난감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 시리즈가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1: 그리고 또 사실 장난감으로 부모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릴리 패드 보면은 그래도 마냥 기계만은 아니라는 걸 또 느낄 수 있어요.
3: 그쵸.
1: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설정을 좀 했더라고요.
2: 네. 이 릴리 패드가 그레타리 배우가 지금 목소리 연기를 했거든요.
1: 네.
2: 워낙 지금 또 잘 나가는 배우가 됐다 보니까 이번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그러니까 앞서도 뭐 줄거리 소개하면서 이 영화에 이제 뭔가 악당격의 위치에 놓인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릴리 패드 입장에서도 보면 뭔가 이제 자기의 주인인 보니를 뭐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캐릭터로 묘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릴리 패드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 보니가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게
1: 맞아요.
2: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소통을 하는 방식 자체가 본인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장난감들하고는 대척점에 서게 돼요. 그래서 릴리 패드 입장에서는 보니를 어떻게서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고, 패드라는 게 뭐 영화에서도 재미있게 묘사가 되지만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채팅방을 통해서 친구들하고 소통도 할 수 있지만 또 반면에 학습용 도구로서도 이 릴리 패드가 활용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뭐 언어를 배우게 해주는 뭐 기능을 한다든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릴리 패드가 마냥 본인의 인생에 해로운 것처럼 묘사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것들을 영화가 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3: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다.
1: 그렇죠.
3: 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악으로 얘기할 수 없는 이제 캐릭터로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으로 이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더 나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도구는 따돌림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은 학습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 작품에서 잘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1: 네.
2: 다만 약간의 좀 의아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보니가 아빠한테 방을 치워달라고 말로 안 하고 그 포스트잇

0: 이제 쪽지로 써가지고 이렇게 방치해달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아빠가 이제 말없이 치워줘요.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올바른 교육 방법인가? 본인을 너무 너무 저렇게 키우는 거 아닌가?
1: 오냐오냐 하는 거 아닌가?
0: 오냐오냐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보니가 한 번은 이 장난감들이 이제 음모를 꾸민 건데 본그 릴리 패드가 충전이 안
1: 맞아,
0: 돼 있는
1: 맞아. 에.
0: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보니가 아빠한테 막 화를 내거든요. 왜내 패드가 충전이 안돼 있냐. 근데 아빠가 그것도 본인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1: 네.
0: 아, 이런 것들을
1: 굉장히
0: 보면서 아,
1: 한국적인 얘기네요. 네, 훈육이 필요하다.
0: 네. 너무
1: 네.
0: 금쪽이 같은 순간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1: 네.
0: 아빠가 너무 너그럽게 봐주는 것 같아서.
2: 요즘 한국이 더 하지 않을까요?
1: 그러게요.
2: 목소리 연기를 한 배우들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30년이 넘은 시리즈물을 한 배우가 연기한다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인 거고, 또그 가운데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1: 맞아요.
2: 네.
1: 그래서 진짜 이 30년이 그냥 30년이 아닌 거죠. 그래서
2: 그렇죠.
1: 이제는 목소리만 들어도 우디다 뭐
2: 그렇죠.
1: 이런 느낌 바로 들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아 이게 그리고 아까 예약해 주신 것처럼 그레타리가 이제 이 릴리 패드로 나오고 그리고 아 저는 이 작품에서 또 되게 재밌었던 게이 스마트 기기는 사실은 장난감보다 더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구형이 나오면 진짜 문자 그대로 쓸 데가 없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이 토이스토리 5편에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한때 아이가 갖고 놀았지만 이제는 너무 구형이 되어서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 서랍 속에다가 그냥 처박아둔
2: 그렇죠. 우리 예전 휴대폰들
1: 맞아요,
2: 같은
1: 맞아요.
2: 거죠.
1: 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시 보면 추억은 있는데 전혀 다시 뭘 만지고 싶진
2: 그렇죠.
1: 않은 이제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있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또 구형 스마트폰이 또 사진기로 애용하고
2: 그것도
1: 있습니다만,
2: 비싸졌어요.
1: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스마트 기기는 오히려 이한번 흐름이 지나가고 구형이 되어버리면 장난감들은 대를 물려 사고 놀수 있지만 얘네들은 그렇지도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2: 맞아요.
1: 참 이걸 보고 있으면 아 아마도 우디나 제시는 다음 판에 나오겠죠. 얘 릴리패드 나올 수 있을까?
0: 아, 어려울 수 있겠네요.
1: 네.
2: 그렇네요.
1: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앞으로 그러면 새로 나오는 전자 이 스마트 기기인 캐릭터들은 매번 바뀌어야 되는 건
0: 그럴 수 있죠.
1: 현실을 반영한다고 치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우리는 장난감을 버리지 않아. 이제 이것을 굉장히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데 스마트 기기를 왔을 때에는 더 이상 같이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2: 그렇죠.
1: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도 좀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가 이번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스마티 펜츠라고 있어요.
2: 네네.
0: 이 캐릭터를 그 미국 토크쇼 진행자인 코난 오브라이언이 목소리
2: 그렇더라고요.
0: 연기를 했거든요.
2: 예.
0: 그 누가 들어도 코난
1: 맞아요.
0: 오브라이언이 목소리가 계속 영화 내내 가장 높은 데시벨로 떠들고
2: 워낙
0: 있는데
2: 캐릭터가 그러니까.
0: 근데 이 캐릭터가 이 대표적으로 다음 영화에서 못 나올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이 스마티 펜츠의 기능이요. 아이들의 배변 습관을 도와주는 스타일의 장난감 기계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성장해버리고 나면 그냥
2: 네.
0: 한두 살때 잠깐
2: 쓸모가
0: 가지고
2: 없어지죠.
0: 쓰고 말고 그냥 서랍 속에 영원히 가둬두게 될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이번 영화에 아주 잠깐
1: 맞아요.
0: 등장하는 다음 영화에서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캐릭터, 대표적인 그런 캐릭터입니다.
2: 네. 또 픽사 영화도 그렇고 토이스토리도 그렇고 이스터에그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겠죠.
1: 영화 끝난 다음에 극장을 나갈 수가 없어요.
2: 그러니까요.
1: 이게 한참
2: 엔딩 크레딧 워낙
1: 봤는데,
2: 긴데.
1: 워낙 긴데, 이제 그걸 다 보고, 이제 끝까지 남아서 이제 앉아서 보게 되는 거죠. 일단은, 앉아서 보시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가 나오는지는, 항상
2: 예.
1: 이제, 다음 편에 뭐가 어떤 얘기 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번 편에 좀다 못다한 좀 B컷 같은 느낌으로 영화를 연출하게, 그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0: 영화 내내 그 버즈라는 그 캐릭터가 그 다양한 일종의 OS가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다양한 기능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근데
2: 네.
0: 이 영화의 그 메인 플롯에 참여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이제 배경의 이 버즈의 그 장난감들이 그 버즈와는 다른 양산형 공장에서 찍어낸 그 장난감들이 무리를 지어서 계속 보는 장면들이.

0: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들이 의외로 이 이야기에 되게 잘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변화하는 어떤 장난감 스타일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묘사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버즈 군단이 마지막에 이 이스터에그 그 엔딩 쿠키 영상까지 이 버즈 군단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지켜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관람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네, 감독이 뭐 토이 스토리 6, 7 얘기까지 또 하더라고요.
2: 일단은 영원히 나오겠죠. 네. 정말 쫄딱망한 영화가 한 세 편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숙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대체 이제부터는 스마트 기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면 옛날 스마트 기기가 어떻게 할 것이냐.
1: 그렇죠.
2: 이제 이번에 나왔던 그 스마트 펜츠처럼 이제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끄집어내서 충전해서 뭔가를 한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매번 반복할 수는 없거든요.
1: 그렇죠.
2: 그리고 스마트 기기는 발이 없어요.
0: 네.
2: 그러니까 이 통신을 해서 그렇죠. 뭔가 뭐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원거리로 뭔가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제시처럼 달려나가서 뭘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한계를 대체 이 시리즈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디가 그 원형 탈모가 와서 머리가 반짝이고 배가 나온다 쳐요. 그러면은 네. 이 시간의 흐름을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이 장난감 주요한 이 등장인물인 장난감들이 죽는 것까지 나올 것이냐. 또 나아가서는 이 목소리 연기를 하는 배우들 중에서
1: 그쵸.
2: 주인공 캐릭터들에 해당하는 톰 행크스, 팀 앨런, 그다음에 조앤 쿠삭 같은 경우는 대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1: 그렇죠.
2: 그냥 목소리 연기를 잘한다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이 1차가
1: 사라지기
2: 때문에.
1: 장난감도 사라져야 될 것
2: 그렇죠.
1: 같아요.
2: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은 이 배우들의 생애 주기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이 시리즈의 변수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없고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다.
1: 그러게요.
2: 네, 라고 생각합니다.
1: 자, 이번에 이다혜 기자의 추천곡 들어보겠습니다.
2: 네, 저는 뭐 토이스토리를 대표하는 You've Got a Friend in Me 들으려고 하고요. 들을 때마다 눈물 나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KBS 라디오 문화공감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영화 토이스토리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1: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부모의 마음으로 장난감을 바라보는 이야기. 장난감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들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인 장난감도 잘 안 만지고 놀고 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어떤 장난감을 물려줘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장난감을 아이들이 가지고 놀게끔 잘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지 그런 부모의 고민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간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영화가.
2: 네. 저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진정한 애정에 대해 여전히 가장 잘 말하는 영화. 네, 뭐 웃기는 장면도 많지만 사실은 이 슬픔과 그리움이라는 게 이 시리즈의 굉장히 중요한 코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0: 네. 아마 아이들 부모 함께 보면서 아, 감성도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네. 달라졌구나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스마트 기기에 밀린 장난감들의 대반란을 그린 영화 앤드루 스탠튼 맥케나 해리스 감독의 토이스토리 5 이다혜 기자 김현수 기자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토이스토리 OST 중에 The Ladies in the Sky의 오디스 라운드업 보내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빛이 참 좋은 여름밤에 박형준 들리를 하고 식구들 저녁밥을 해주느라 어머니의 여름밤은 늘 땀에 젖어 있었다. 한밤중 나를 깨워 어린 내 손을 몰래 붙잡고 등목을 청하던 어머니. 물을 한 바가지 끼얹을 때마다 개미들이 금방이라도 부화할 것 같은 까맣게 탄 등에 달빛이 흩어지고 있었다. 우물가에서 펌프질을 하며 어머니의 등에 기어다니는 반짝이는 개미들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물로 씻어내던 한여름밤. 식구들에게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어머니는 달빛이 참 좋구나, 막내 손이 약손이구나 하며 시원하게 수줍게 웃음을 터뜨리셨다. 장난감조차도 없던 시절이지만 그런 시절을 보낸 분들이 누구보다 많은 추억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죠. 박형준 시인의 달빛이 참 좋은 여름밤에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나의 아내에게는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로버트. 아내가 젊은 시절 그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했고 그 후로 10년 넘게 두 사람은 녹음 테이프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목소리로만 이어진 우정,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목소리를 녹음해 보내는 사람, 그 자체로 이미 한편의 시처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녀가 로버트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그만두던 마지막 날,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버트가 그녀에게 당신의 얼굴을 만져봐도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눈먼 남자의 손가락이 그녀의 콧등을, 입술을, 목덜미를, 눈가를 천천히 더듬습니다. 그는 그렇게 손끝으로 그녀의 얼굴을 느껴보았습니다. 그 순간이 그녀에게 어찌나 강렬했던지 그녀는 훗날 그 경험을 시로 썼습니다. 아내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혼 뒤에 절망과 슬픔에 짓눌려 스스로 생을 놓으려 한 적도 있었지요. 그때 그녀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이 바로 로버트였습니다. 그런데 로버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그가 이 부부의 집에 하룻밤 묵으러 옵니다. 화자는 이 방문이 영 내키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이 불편하다고. 그가 아는 시각장애인이란 영화 속에서 본 느리게 움직이고 결코 웃지 않는 사람들 뿐이라고. 그는 편견에 갇힌, 질투심 많고 마음이 좁고 텔레비전 앞에서 인생을 흘려보내는 남자입니다. 로버트를 만나자 화자의 편견은 하나씩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로버트는 영화 속 시각장애인과 전혀 다릅니다. 그는 멋지게 수염을 길렀고 우렁차게 웃고 위스키를 마시고 음식을 왕성하게 먹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고기와 감자를 정신없이 먹어치우는 장면은 카버 소설 전체에서 가장 따뜻한 식사 장면 중 하나입니다. 말없이 그러나 함께 허기를 채우는 사람들. 어쩌면 친밀함이란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 같은 식탁에서 같은 속도로 배가 불러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갑니다. 아내는 소파에서 잠들고 두 남자만 남습니다. 과연 무뚝뚝한 나와 생기발랄한 시각장애인 로버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여름이면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있죠. 바로 음악을 온몸으로 즐기는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뛰며 그 순간을 마음껏 즐기는 시간인데요. 우리 시각장애인도 뮤직 페스티벌에 갈 수 있을까요? 자, 어쩌면 이런 질문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편견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물론 이동이나 정보 접근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근 이런 장벽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철원 고석정에서 열린 DMG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에는 장애인 음악 팬들도 함께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락 페스티벌을 즐겼다며 그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들 했는데요. 이런 경험이 가능했던 건 계단 뿌셔 클럽과 조금 다른 주식회사가 함께 진행한 우정 원정대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우정 원정대는 장애인도 음악 축제를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국내 대중음악 페스티벌 접근성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음악을 좋아한다면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또 즐기고 싶은 마음 똑같은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즐길 수 없는 게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음악이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관객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바뀌고 있는 축제들,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이런 축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월 7일 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조용필이 부릅니다. Bounce.

우리는 한 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씨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티켓 교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여름 뮤직 페스티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서 여름 휴가 여행을 잡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금요일에 함께하는 우리 신세미 씨 같은 분들이 그러는데, 낮에 즐겁게 놀고 숙소인 호텔로 돌아왔는데 호텔에서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즐거웠던 기분이 한순간에 사그라든 경험 있으시죠? 있을 텐데. 여행의 설렘을 오래 이어가기 위해서는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어떤 배려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호텔에서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또 매주 화요일에는 화면 해설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지역 대표 음식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음식 문화 등을 매주 한 편의 푸드 멘터리로 꾸며낸 KBS의 인기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을 화면 해설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로꼬와 펀치가 부른 Say Yes.

0: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오늘도 장애인식 개선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뭐 네. 이미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대규모 인원들이 이동을 할 텐데, 그때 네. 호텔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1: 많이 이용하죠, 요즘.
0: 그쵸. 근데 호텔 이용 시에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한 내용을 오늘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이제는 꼭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0: 있어요.
1: 많죠. 네. 네. 가격이 여전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 호텔 이용이 많이 대중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를 이용해 호텔 패키지, 즉 호캉스를 떠나는 장애를 가진 분들도 굉장히 늘고 있어요. 오늘은 호텔 이용 시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호텔 객실을 이용할 때 그러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제가 이런 에티켓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도 소음이고 두 번째도 소음이에요. 네. 옆방까지 들릴 정도의 소음은 당연하게 피해야 하겠죠. 늦은 밤 큰 소리로 뭐 대화를 하거나 TV를 크게 틀어놓는 것도 다른 투숙객에게 휴식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 전에 파티를 할 때도 네, 호텔 네. 방을 많이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은 옆방을 좀 배려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냄새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호텔에서는 객실 내 흡연이 금지되어 있어요. 담배 냄새나 음식 냄새도 오래 남아서 다음 투숙객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0: 그 방금 냄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호텔 객실에서 배달 음식 주문해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1: 어마어마하죠.
0: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또 생각할 게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일단 호텔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우선 배달의 과정에서 객실까지 배달이 가능한 곳도 있고요. 로비에서 수령을 해야 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을 시켜놨다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물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안 좋겠죠. 네. 이용 전에 호텔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객실에서 음식을 먹었다면 뒤처리도 신경 쓰는 게 당연하겠죠.
0: 그럼요.
1: 네. 객실 이용을 하는 이용료에 청소 비용까지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객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겠죠. 네. 정리하는 직원의 입장도 고려해야 될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한 곳에 모아서 정리를 하고 새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0: 네. 네. 그 호텔을 이용할 때 맞다 아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 객실 내에 있는 각종 네. 비품들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떤 건 가져가도 되고 어떤 건 가져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
0: 예, 이 얘기 좀 해주세요.
1: 호텔에는 대부분 간단한 일회용 세면 용구들이 있죠.
0: 그쵸.
1: 네. 이를 어메니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한 객실 용품은 호텔의 자산이죠. 즉 어메니티는 가져가도 될 수 있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네. 그 일회용품들이니까. 네. 객실 안내 책자나 수건, 옷걸이 이런 것들은 그리고 헤어드라이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비품류 이런 것들은 호텔의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가져놓으면 안 되겠죠. 또한 객실용 슬리퍼들도 호텔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회용 슬리퍼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일회용 슬리퍼 어떤 건지
0: 네.
1: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겠죠. 가져가도 되겠죠. 그렇지만 재사용하는 슬리퍼는 분명히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호텔도 있으니까 확인 후에 뭐 가져가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 최근에 환경 문제로 일회용 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1: 환경 보호 정책에 의해서 일회용 세면 도구를 객실에 비치하지 않는 호텔이 굉장히

0: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네, 필요한 경우에는 프런트에서 별도로 구매를 하거나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실제로 환경을 생각해서 개인 세면 도구를 별도로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여행을 떠날 때 칫솔, 치약, 그리고 면도기 등 기본적인 세면 도구를 준비해 간다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1: 네. 그 욕실 사용과 관련해서도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샤워할 때 샤워 커튼을 치거나 샤워 부스의 문을 확실히 닫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바닥이 물로 흥건하다면 불편할 수 있겠죠.
1: 그럼요.
0: 샤워 후에 물기를 정리하는 것은 동행한 투숙인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넘어짐 사고 등에 대한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시각장애인 분이에요. 여행을 갔다가 이 물기 때문에 가가지고 첫날 이 팔이 부러지신 분도 있어요.
1: 아이고,
0: 이 물기 때문에 물기가 시각장애인한테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해외여행 시에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럽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호텔들, 특히 오래된 호텔들은 욕실 바닥에 배수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샤워 부스 안이나 욕조 안에만 배수 시설이 있어서 물이 밖으로, 즉 샤워 커튼을 해놓지 않으면 물이 밖으로 이렇게 튀게 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화장실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1: 그 객실 내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객실 밖에서라면 어떤 걸 좀 주의해야 할까요?
0: 우선 복장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1: 네.
0: 아무리 숙소라고 하더라도 잠옷 차림이나 그리고 지나치게 편한 복장으로 호텔 내부를 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목욕 가운 차림으로 로비나 식당 등을 이동하는 경우는 그런 건 적절하지 않죠.
1: 네네. 네.
0: 목욕 가운이나 잠옷 차림은 사적인 공간의 차림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곰곰이 보면은 성인의 경우에 성인의 경우도 일부 있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복장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배웠던 에티켓, 기본 에티켓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조식을 먹으러 갈 때 너무 간단한 복장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텔은 기본적인 격식을 갖춘 공간이기 때문에 외출이 가능한 공간 정도의 그런 복장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특히 고급 레스토랑에 만약 가시게 된다면 식당 분위기에 맞는 복장을 갖추는 게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1: 왜냐하면 어떤 데는 또 그 복장 규정을 안 맞추면 못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네.
1: 자, 그리고 이제 해변 인근이나 수영장 있는 호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0: 저도 이렇게 호캉스나 이런 데 가면은 많이 만나는 분들이기도 해요. 해수욕을 한 다음에 몸에 모래가 묻은 상태로 호텔 안을 돌아다닌다든지 수영한 뒤 물기를 이제 뚝뚝 흘리면서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죠. 네. 왜냐하면 거기는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기를 정리하고 이동하는 것이 에티켓이겠죠. 네.
1: 그 최근에 어린이 고객의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노키즈 존 호텔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0: 실제로 많아요.
1: 네.
0: 만 18세 이하 투숙객의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 존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투숙객이 편안하게 쉬러 왔으니까 그럴 권리가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라는 거죠. 아이를 동반한 경우에도 복도나 객실에서 과도한 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다른 이용객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주는 그런 태도도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1: 자, 그런가 하면 반려동물 친화 호텔 이런 것도 있는데 반려동물과 만약에 함께 투숙을 한다면 이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잖아요.
0: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1: 네네. 네.
0: 반려견과 함께 숙박을 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호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호텔마다 이용 기준이 다릅니다. 반려견의 크기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게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객실에 동반 가능한 마리수를 정하는 것도 있어요. 예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겁니다. 반려견과 함께 호텔을 이용할 때에도 에티켓은 중요합니다. 침대나 소파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매너벨트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호용품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배변관리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철저히 해야 됩니다. 호텔 내 이동 시에

0: 에는 이동장이나 목줄을 이용해야 되고요. 반려견을 혼자 객실에 두고 장시간 외출하는 것은 당연하게 피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당연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1: 그 호텔을 비롯해서 휴가지의 숙소를 이용할 때 이런 점은 특히 주의하면 좋겠다는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0: 네. 예전에 비해서 호텔에서 여유를 즐기는 호캉스 문화가 많이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인만큼 나 자신만을 위한 휴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휴식도 함께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모두에게 즐겁고 쾌적한 호캉스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1: 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시각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보아가 부릅니다. 아틀라.

0: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서 살고 있는 신나윤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저는 좋은 글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음성으로 보내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소리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그리하여 희망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녹음을 하니까 편안하게 느껴지는가 봐요. 핸드폰에 보면 동영상에 들어가면 좋은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읽고 이게 희망적인 메시지라면 확대를 해요. 사진을 찍어서. 제가 시각장애인이니까 작은 글씨나 못 봐요. 대신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몇 번 읽어요. 그 메시지, 글씨니에 때 메시지 마음이 있잖아요. 연습하고 또 녹음하고 다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보내요. 반응 너무 좋죠. 편안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때로는 이제 노래도 불러드리고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고 나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시고 희망을 느끼신다면 저는 계속 하고 싶어요.
1: 어머, 서울 도봉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신나윤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네, 너무 좋았고요. 좋은 글이나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직접 읽어서 녹음을 하고 지인들에게 보내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요. 왜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지금 좋은데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뷰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글을 어떻게 읽어주시는지 상상이 됩니다. 좋은 목소리로 읽은 글을 들으면 그 울림이 더 클 때가 있죠, 그쵸?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낭독가로 함께 해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찾아 듣고 싶어집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Wet, Wet, Wet이 부르는 Love is All Around.

0: 화제 TV 프로그램을 화면 해설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달 어떤 프로그램을 화면 해설로 만나보나요?
1: 네, 7월에는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하고 있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곳곳의 음식 문화를 깊이 있게 짚어볼 수 있고요. 네. 오늘은 한국인의 밥상 제465회 호로록 호로록 오묘한 국수의 세계 편을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국수를 볼 수 있는데요. 여름이면 우리가 시원한 국수를 많이 찾게 되는데 특히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냥도 주목을 하겠지만 면이 나오니까 더 네. 주목하게 됩니다.
1: 면 좋아하시는군요.
0: 엄청 좋아합니다. 네, 라면을 한 초등학교 이후로 하나를 끓여본 적이 없습니다.
1: 아, 하나로 안 끝나시나요?
0: 아, 그럼요. 기본이 두 개 아니에요. 자, 어쨌든 다양한 국수를 만나기 네. 위해서 떠나볼 텐데 어디로 먼저 가나요?
1: 네, 경상남도 거창으로 가서 거창. 이 지역에서 먹는다는 국수에 대한 이야기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동호마을이란 곳으로 같이 가보시죠.
0: 네, 화면 해설로 들려드리는 KBS 한국인의 밥상 이선영 성우의 화면 해설로 함께합니다.
2: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홍호마을.
3: 넣어줄까?
2: 두 안악이 밀가루에 부추물을 부어 반죽을 한다.
3: 좀 매콤해. 부추 갈아서 만든 거. 예, 옛날에는 덜에 쓰는 풀도 썼다라는데, 아유, 이거 귀한 겁니다요.
4: 색깔 나고.
5: 색깔 좋고, 맛 좋고, 그러라고 했어요.
6: 질문. 밀반죽은? 밀의 맛을 깨우는 작업. 이렇게 치대야 밀 속에 글루텐이 활성화되면서 탄성이 살아난답니다. 다음 요리사는 바로 홍두깨. 그런데 요새 원래 쓰임은 옷에 주름을 펴는 다리미였다네요.
7: 이 홍두깨를 쓰기 시작한 게 상당히 오래됐죠.
2: 81세 성행자 씨.
8: 해가지고 따지면 쫙 해가지고 여기다가 입혀가지고 뚜드리 막. 네. 아무것도 거기 움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7: 그 이제 저 다듬이 똘 놓고 다듬이 예. 지르는 거 예. 같은 원리군요. 예. 예.
9: 홍두깨가 몇 년이나 돼서 그런
8: 쪽으로 됐네. 81개 60년 딱
9: 어이구야.
5: 아이구나.
8: 10년 가서 따듬어가와서 우리 아버지가 따듬었어요. 올해 그때도 국수 밀고 예. 옷도 하고 그랬어요. 비.
6: 부업 살림꾼인 홍두깨 덕에 대가족 국수 먹이는 일이 훨씬 수월했답니다.
2: 밀가루 반죽을 칼로 썬다.
6: 얇게 편 밀반죽을 칼로 썬 것이 절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면법입니다.
3: 어이구야, 물 끌래. 어이구야, 불 좋다. 불심 좋고.
6: 논일하느라 힘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미꾸라지.
2: 미꾸라지를 끓는 물에 넣고 주걱으로 휘휘 저어 삶는다.
10: 이거 뭐 요새 주탕이 몸에도 좋다고 해서 보신도 되고 별미로 낮에 한번 해먹어보려고.
6: 주탕을 밥과 같이 먹기도 하지만 밀을 많이 재배했던 동우마을에선 어탕국수로 즐겨 먹었답니다.
3: 얼굴이야, 색깔 이쁘다. 어머.
2: 부추면을 미꾸라지 삶은 물에 넣는다.
8: 너무 마요만 맛없어.
3: 아, 그래요?
8: 됐다, 지금 미꾸라지.
11: 야, 저거 파.
8: 아, 예.
11: 파가 없어서.
12: 뭐예요?
11: 방아.
6: 밀국수에 향내 짙은 부성기까지 더하면 동호마을 별미국수가 완성됩니다.

0: 지금은 쌀이 있으니까 이거 국을 해갖고 밥을 말아 먹지만은 옛날에는 쌀이 없었잖아. 보리밭 좀 해! 해갖고 그래갖고 뭐 그걸로 꽤 살다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요걸 국수로 노인들나 기억이
1: 이렇게 한 솥 끓여 놓으면 식구들 먹일 마음에 안 먹어도 부자가 된 듯 배가 불렀다는 추어 부추 칼국수입니다.
2: 추어 부추 칼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든다. 81세 성행자 씨.
3: 다 같은 농사인데 그때는 와 그래 안 되었던 거 몰라. 그런 견해로 밀 해가지고 참 그거 늘어먹는 거는 국수거든. 물 많이 부어갖고 오늘 맹기로 칼집에서 끓이마 물구름 해도 그게 어울려서 한 그릇 되고 그래.
0: 다 열렸고.
1: 돌아보기도 싫을 줄 알았는데 어렵던 시절의 기억은 왜 더 또렷해지는지. 그 시절의 맛을 자꾸 더듬게 되는데요.
0: 김치도 다
2: 만큼만 고구마와 김치를 끓는 물에 넣는다.
1: 국수 미는 날이면 꼭 해먹는 음식이 하나 더 있답니다.
0: 꼬다리지 어미. 꼬다리.
4: 꼬다리.
0: 응. 개똥회를 해가지고 또 꼬도 먹고 그랬어. 불에 이랬는데 꼬부 갖고도.
1: 국수를 밀고 남은 꽁다리는 결코 버릴 수 없는 귀한 양식. 남은 찬밥에 제철 채소를 양껏 썰어 넣으면 끓일수록 양이 늘어나는 마법의 솥단지가 되곤 했답니다.
2: 88세 문연희 씨.
3: 국수도 좀 삶으면 마. 식구 많을 때는 갈라마 많다네. 네. 그러마 또 이제 국수를 이제 좀 해서 갈라갖고 또 이제 물 좀 부어가지고 또 장 좀 떠나가지고 또 국물 따라 먹고 또 그래도 거기다 물 부어가지고 장 나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산 거는 말도 못해.
2: 81세 성행자 씨.
5: 하늘색은 눈물 나요. 너무 그래 살았어. 국수는 고급이 있었어 그래. 국수는 고급이라 뭐.
1: 가족들 배골치 않는 게 간절한 소원이었던 그 시절 어머니들. 그들의 눈물로 끓여낸 추억의 한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2: 자막 꼬랑지 국수.
6: 와, 이름 독특해요. 추어 부추 칼국수.
7: 네.
6: 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부추로 물들여 반죽한 칼국수를 추어탕에 넣어서 끓여 먹는다. 이거 완전 몸보신 되겠어요.
7: 맞습니다. 네. 저도 추어탕을 딱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여름이었거든요. 땀이 얼굴에 조금씩 맺히는데 속은 시원하면서 든든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네. 맛집이었는데 미꾸라지를 갈아서 조리를 해주니까 먹으면 했습니다.
6: 형체가 없네.
7: 네, 네. 그래서 그런가 영상을 보면서 맛이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6: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꼬랑지 국수. 이것도 이름 재밌어요.
7: 네, 국수를 밀고 나면 나오는 그 끄트머리 부분을 남은 찬밥에 제철 채소를 양껏 썰어 넣어서 끓여 먹어서 이름이 꼬랑지 국수라고 하는데요. 지금이야 많이 먹어서 문제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 시절의 추억이 담긴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볼 곳은 강원도입니다. 네,
6: KBS 한국인의 밥상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2: 강원도 횡성군 돈내면.
1: 8월이 돼야 꽃이 피는데 성질 급한 녀석들은 일찌감치 몽우리를 터뜨렸네요. 메밀꽃입니다. 한반도에선 밀보다 흔한 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
2: 마을 아낙들이 평상에 모여앉아 맷돌에 메밀을 갈고 있다.
1: 특히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되죠. 메밀 역시 껍질이 단단해 가진 수고를 보태야 가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61세 장명란 씨.
8: 메밀 껍데기는 되게 속에도 들어가고 이 녹살 갖고서는 이제 냉면도 해먹고 부침개도 굽고 묵도 쏘고 통떡도 하고 옛날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9: 이게 맛은 좋아요. 네. 이래도 아직 이렇게 해도 먹게 할래 먹었어요. 엄청 많이 가요. 오늘 다 해지도 못해.

0: 대여섯 번을 이렇게 채쳐야 한다니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1: 메밀가루에 전분을 섞는다.
2: 이 전분가루 100% 말면 힘이 없어요. 약해서 똑똑 떨어져서 힘이 없어서 지금 쫄깃쫄깃한 맛을 내기 위해서 예습 섞고 있어요. 반죽을 맞춰줘요.
1: 명란 씨가 물을 넣고 반죽을 치댄다.
0: 메밀은 밀과 달리 글루텐 함량이 적어서 탄성이 떨어지는데요.
1: 메밀 반죽이 동그랗게 완성된다.
0: 그래서 면을 만드는 방법도 사뭇 다릅니다.
1: 가마솥 위에 나무틀을 걸쳐 놓는다.
3: 이게 이기냉면기계예요. 지금 거는 유압식이라 막국수라고 그러는데 이기냉면기계라. 원조.
0: 반죽을 틀에 넣고 눌러서 만드는 면을 압출면이라고 한다죠.
1: 명란 씨가 반죽을 구멍에 집어넣는다.
2: 네, 들어갑니다.
0: 네, 이제 첫 먹던 힘까지 다 모아서 지렛대를 눌러야 합니다.
1: 세 남자가 지렛대를 힘껏 누른다.
0: 틀에서 나온 면은 그대로 뜨거운 물에 투하. 이래야 뚝뚝 끊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네요. 국수 한번 만들다 배 다 꺼지겠습니다.
1: 가느다란 면발이 가마솥 뜨거운 물 속으로 떨어진다.
0: 네, 맞고 치대고 누르고 과정을 보니 검은 국수발이 예사롭게 보이질 않습니다.
1: 72세 최치원 씨.
3: 작은 근육으로 센 압력을 눌러야 되니까 그 사람이 힘이 많아야 되잖아. 옛날처럼 뭐 100kg씩 안 나가니까.
4: 깊은 맛이 더 낫지. 그냥 사 먹는 것보다.
5: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6: 힘이 들어가니까.
3: 그렇지. 내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더 맛있지.
6: 노력의 대가.
1: 삶은 면을 얼음물에 넣는다.
0: 이번엔 냉탕에 들어가 몸을 굳히면 끊어질 염려 없는 메밀면이 완성됩니다.
1: 명란 씨가 장작불을 피우고 있다.
0: 냉면을 만든다고 하는데 육질을 내기 위해 닭 한 마리를 푹 삶습니다.
2: 이 생강가루예요. 메밀은 좀 차잖아요. 그래서 이 따뜻한 성질을 이제 같이 조합을 해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육수를 냈어요.
0: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메밀냉면은 원래 육수와 동치미 국물을 반반 섞어야 한답니다. 여름엔 동치미 대신 청갓김치.
2: 냉면 육수를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이 갓김치를 갖고서는 새콤달콤하고 좀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0: 김장때 담은 곰삭은 청갓김치가 냉면에 알싸한 맛을 더하죠.
2: 닭 삶은 물이에요. 이게 닭육수 물고낸.
0: 거기에 식초와 설탕을 넣으면 새콤달콤 냉면 육수가 완성.
1: 메밀면을 그릇에 담고 육수를 붓는다.
0: 메밀냉면은 예로부터 인기가 좋아 세종실록에는 메밀을 더 진상케 했다는 기록도 있다네요. 아, 먹음직스럽습니다.
5: 야, 또 얼마나 좋아하셨길래 메밀을 더 내오너라 하셨을까. 네. 네, 세종대왕이심지어 메밀 음식을 좋아하셨나 봐요.
7: 네, 메밀냉면이 당시에 인기가 좋으니까 메밀을 더 진상을 해라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세상에, 합니다. 네. 메밀냉면이라고 하면 이게 뭐지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의 막국수가 메밀냉면입니다. 춘천에서 막국수라고 특허를 내면서 막국수로 불리게 된 거고 그 전에는 이 지역에서 모두 메밀냉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5: 전 지금 막국수가 특허낸 음식이었다는 것도 처음 네. 알았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닭갈비의 그 영원한 짝꿍이잖아요. 그죠? 우리 유혜진 리포터는 혹시 인생 막국수 있어요?
7: 있죠. 제가 리포터 된 지 얼마 안 돼서 강원도 쪽으로 특집 취재를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연히 간 닭갈비집이 있었는데 닭갈비보다 곁들여 먹는 막국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5: 비빔입니까? 물입니까?
7: 물이었습니다. 아. 동치미고 육수가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네. 좀 피곤해서 입이 깔깔했는데 딱 그 느낌이 사라지면서 입맛이 돌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연히 갔던 곳이고 제가 운전을 한 게 아니니까 네. 더군다나 2011년에 갔던 곳이라 어떤 식당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5: 혹시 고성 아니에요?
7: 고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네. 찾고 싶어요. 어딘지 알고 싶어요.
5: 아 모른다?
7: 네 몰라요. 한 번 먹고 끝났어요.
5: 아니 이렇게 자극만 하고 빠지실 거예요.
7: 자 이제 다음으로 네. 만나볼 음식은요 군산에서 맛볼 수 있는 짬뽕과 짜장면입니다.
5: 네, KBS 한국인의 밥상 계속 이어갈게요.
1: 전라북도 군산시
0: 시간을 돌려놓은 듯한 군산의 근대 역사 문화거리에 남아있는 한 건물. 일제가 물러나고 처음으로 이 건물을 인수한 것이 제분 회사였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미리 귀했던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이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이 한국 전쟁 후 미국에서 밀가루가 들어오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후 미국의 잉여 농산물인 밀가루를 원조받으면서 한국인의 밥상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1: 당시 흑백 자료 영상.
0: 이후 정부에서 분식을 장려하면서 국수는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의 든든한 한 끼가 되어주었죠.
1: 최우람 씨가 어느 음식점으로 들어간다.
8: 서 선생님 미안해하신다.
0: 밀가루가 흔해지면서 인천을 시작으로 중국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 당시 많은 국수 요리가 태어났죠. 3대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설안정 씨는 산둥성 출신의 화교로 그의 조부모가 약 100년 전 인천을 거쳐 당진에 정착했습니다.
9: 원래 그 중국식 짬뽕입니다. 밀가루가 이제 삼등반도에서 생산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빵이나 만두이나 국수나 이렇게 많이 식사하는데요. 밥 한 그릇 주시고 면 한 그릇 옆에 넣어주시면 면만 듣죠. 밥은 안 치덕입니다. 그렇게 면발이 좋아하십니다.
0: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둥성은 유서 깊은 국수 본고장인데요. 중국집 주인들이 대부분 산둥성 출신인 것도 국수 요리를 발전시키는데 한 몫을 했답니다. 이들은 산둥성의 국수 요리를 바탕으로 짜장면, 짬뽕 등 한국식 면 요리를 탄생시킨 것이죠.
1: 작업대 위에 밀가루를 잔뜩 뿌린다.
0: 중국 면 요리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수타면이죠.
1: 밀가루 반죽을 길게 늘여 작업대에 내려친다. 밀가루 반죽이 반복된 과정을 거쳐 여러 가닥으로 나눠진다.
0: 이것을 남면이라고 합니다. 아무 도구도 없이 면을 만드는 가장 오래된 제면법 중에 하나입니다.
1: 67세 손한정 씨.
9: 수타는 바로 라면입니다. 중국말 라면.
10: 라면?
9: 예. 면 치고 땡기고 늘어두고 라면. 즉석 빼니까 바로 집어넣어야 돼요. 반죽 아주 부드럽게 나왔기 때문에 금방 익을 거예요.
1: 삶은 면을 찬물에 씻는다.
0: 늘려서 만드는 국수를 중국어로 라면이라고 하고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 인스턴트 라면이 된 거라죠. 한국 발명품인 짜장면에도 이름의 기원이 있는데요. 짜장면의 짜는 한자어로 튀길 자, 채소를 기름에 볶는 중국식 요리법입니다.
9: 중국말은 면장, 한국말은 춘장이라고 합니다.
0: 거기에 보태지는 것이 바로 직사광선에 발효시킨 색이 까만 춘장입니다.
1: 채소에 춘장을 둘러 만든 소스를 면 위에 끼얹는다.
0: 이것이 바로 튀길짝, 장장, 국수면, 짝장면. 그래서 짜장면이 된 겁니다.
1: 최불암 씨가 짜장면을 먹고 있다.
0: 옛날 먹던

0: 속이 입속에 떠오르네요. 이 수타국수로 허기에는 힘도 너무 많이 들고.
1: 요즘이 힘듭니다.
0: 네.
1: 이제 겨울에는 쏘는 날씨는 면발 잘 나옵니다.
0: 네.
1: 그 여름에 날씨 더울 때는요, 면발이 안 나와요.
0: 어허.
1: 그러니까 식소도 많이 발라야 돼요.
0: 네.
1: 발라가지고 쪼글쪼글 해가지고,
0: 어허.
1: 이렇게 빼. 근데 1년 4개월 제가 맛이 다 풉니다.
2: 화교들이 우리 입맛에 맞게 고안한 최고의 창작품. 짜장면입니다.
3: 살면서 매번 고민하는 주제죠.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저는 둘 다 시켜요.
4: 아, 둘 다 짬짜면.
3: 그렇죠. 한 그릇씩.
4: 아, 한 그릇씩. 아, 아까 전에 라면도 두 개 라면이라고 네. 하셨으니까.
3: 저는 그래서 이 고민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럼 다 시켜 먹으면 되지.
4: 다 못 먹으니까요. 다 시키면.
3: 네, 어쨌든 우리 유혜진 리포터는 오늘 선택한다면 오늘 지금.
4: 오늘. 오늘이라면 제가 약간 어린이 입맛이라서 어린이 입맛은 뭐니 뭐니 해도 짜장면이다.
3: 그렇죠. 네.
4: 그냥 짜장면도 맛있는데 이 방송에서는 수타면으로 만든 게 나왔잖아요.
3: 여의도에 기가 막힌 데가 있는데.
4: 어딘가요? 알려주세요.
3: 네, 정말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4: 끝나고 알려주세요. 네. 이 수타면의 쫄깃한 매력이 더 드러나는 게 좀 짬뽕보단 짜장면이 아닐까
3: 맞아요.
4: 하는 생각이
3: 네.
4: 듭니다. 방송 들으면서 배달 앱 켜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콩국수, 돼지고기 볶음, 비빔국수, 수박국수를 만나러 부여로 가보시죠.
3: 네, KBS 한국인의 밥상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5: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2: 보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이는 국수가 있는 풍경이죠. 자연 마람에 말린 국수를 걸어놓고 파는 소규모 국수 공장. 이제는 전국에 몇 개 안 남았다죠. 박화순 씨 부부는 외지로 나갔다가 22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친척 어른에게 제면 기술을 배웠답니다.
5: 66세 박화순 씨.
6: 국수 만드는 기계예요. 주물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 기계가 50년대 그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나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2: 이런 국수 공장은 일제강점기에 하나 둘 생겨나 일본의 제면 기술로 소면, 중면을 만들게 된 건데요. 1960년대 밀가루가 흔해지면서 전성기를 누렸다네요. 이 제면기는 우선 얇게 편 반죽을 늘려 천처럼 돌돌 말아줍니다. 그런 다음 칼날이 있는 부분에 반죽을 넣으면 가늘고 긴 국수가 모습을 드러내죠.
6: 국수 잘 됐다. 기분 좋다.
2: 그러니까 소면은 늘리는 라면과 칼로 쓰는 절면 두 가지 제면법으로 만들어진 국수인 것입니다.
5: 막대에 걸어놓은 면발이 바람에 흔들린다.
6: 매끄럽고 이렇게 재보면은 벌써 쫄깃거리잖아요. 봐요. 늘어나는 거 봐봐요. 이 정도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럼 좋은 거거든요. 봐요. 이만큼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 고무줄 같아. 고무줄 같아. 탱탱하게. 늘어나는 거 봐봐요.
5: 박화순 씨 부부가 면발을 줄줄이 걸어놓는다.
6: 와, 날씨 좋고 바람도 잘 부네.
2: 네, 이제부터는 볕과 바람이 국수를 만드는 시간. 대략 하루면 국수가 알맞게 마릅니다.
6: 국수 말리는 데는 적당한 햇빛, 또 적당한 습도, 적당한 바람,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바람이 지금처럼 약하게 이렇게 불어주는 날이 참 좋죠.
2: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국수가 콩국수죠.
5: 아내 오키 씨가 재료를 믹서에 넣는다.
7: 그다음에 호두. 마늘이요. 생강이요.
6: 이제 생강하고 마늘이 들어가면은 그 텁텁하고 그 콩맛만 안 나고 마늘하고 향이 있어서 더 이제 콩맛도 더 구수한 맛을 더 이렇게 그 향이 해지죠. 그래서 더 좋아요.
2: 콩국수는 단백질이 풍부해 자체 소

0: 드셨습니다.
1: 점심은 늘 국수를 먹다 보니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의 국수 메뉴를 많이 개발했다는데요. 볶은 돼지고기 고명을 얹은 비빔국수는 부부의 최고 인기 메뉴입니다.
2: 차막 돼지고기 볶음 비빔국수.
1: 부여에 수박이 많이 간다죠.
2: 화순 씨가 수박을 반으로 가른다.
0: 어우, 살리겠다.
1: 아이고, 수박으로도 국수를 만들 모양입니다.
0: 여름에는 국수를 먹으려면 뜨거운 게 싫잖아요. 더 시원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더 나거든요.
2: 화순 씨가 숟가락으로 수박을 뜨고 얼음과 함께 믹서에 간다.
1: 어떤 재료로 만들어도 국수는 그것의 본연의 맛을 잘 살리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토록 오랜 세월 인류의 사랑을 받는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2: 빈 수박통에 갈아놓은 수박 육수와 면 그리고 간장 양념과 고명을 얹는다. 자막 수박 국수.
3: 다른 국수는 아 이럴 것 같다 이 느낌인데 네. 수박국수 와 이거는 상상도 안 됩니다.
4: 근데 이게 짠맛하고 단맛이 만나면 단맛이 좀 더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3: 그렇게 알고 있죠.
4: 뭔가 수박의 단맛과 시원함이 극대화된 맛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내가 좋아하는 시원한 국수와 함께 여름 더위 이겨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KBS 한국인의 밥상 오늘은 맛있고도 오묘한 국수의 세계에 대한 내용 함께 감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자 마지막 곡으로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CU 편의점이 전국 18,000여 개 모든 점포에 이동약자를 위한 특별한 QR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이름은 이동약자 도움벨 QR 서비스인데요. 원래 매장 앞에 누르는 벨이 있었는데

있는데요. 이걸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편의점 문 앞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직원이 들고 있는 기계와 계산하는 기계에 알림이 울려서 직원이 나와 이동약자가 편의점에 들어오는 것을 도와주고요. 만약 휠체어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직원이 필요한 물건을 대신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CU는 제주와 부산 등에 장애인 편의점도 운영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 고객을 위해 물건의 이름과 가격을 소리로 알려주는 인공지능 앱도 만들었죠. 앞으로는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서비스를 늘려갈 거라고 하니까 편의점 이용하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동방신기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풍선.

네이든 푸른 하늘 동방신기의 풍선으로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와 함께 인권사각지대에 함께하고요. 일자리가 만사다에서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지원사업의 일부 변경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나들이에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손책놀이 프로그램과 제21회 전국장애인 도예 공모전 소식 전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최주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도 시각인데요. 시력을 한 번에 갑자기 잃으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서서히 잃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서서히 잃어간다는 얘기는 점점 눈이 나빠져서 결국 실명에 이른다는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도 저 시력 좀 보여서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아닌 척하고 다녔어요. 그게 괜히 되게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아, 이게 내가 케인 힌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게 창피하다고 안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되게 빨리 나온 편이에요. 제가 이제 사회 초년생일 때 일했던 선배 사수가 있는데, 그 선배 사수가 여자분이었거든요. 네, 그분의 신랑 되신 분이 농내장으로 한 40대 때 아마 시력을 잃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았던 인연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데 한동안 연락을 못 했었어요, 언니한테.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너 왜 연락이 없어? 그래서 언니 사실은 좀 2차 저차 해서 내가 좀 그래 했더니 진작 얘기하지 라면서 언니가 형부 얘기를 하면서, 제가 형부의 도움을 받고 그분이 먼저 어쨌든 걸었던 길인데 정보를 찾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를 계속 불러냈어요, 밖으로. 근데 제가 한 2, 3년 집에 있다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분 덕분에. 그래서 조금 일찍 정보를 얻고 직업재활 교육도 그분 덕분에 좀 빨리 받았고, 직업재활 교육 받으면서 장애인 일자리도 그분 덕분에 알게 돼서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조금 더 빨리 정보를 찾으시면 좀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알고 있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또 제가 이렇게 다니면 또 저로 인해서 또 나오는 분이 또 1년에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임상아의 뮤지컬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짚어보는 인권사각지대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살펴볼까요?
1: 아, 네, 맞습니다.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9세 아동이 특수교사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다, 또는 정말 싫어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장애 아동의 불안 증세를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가 이 아동의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고, 그렇게 확보된 녹취를 근거로 이 웹툰 작가 주우민 씨, 이 아버님께서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사건이 시작했습니다.
0: 네, 예. 아,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크게 이슈화됐었는데 그동안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죠?
1: 아, 네. 1심 재판부는 이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어긋나지만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보아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 특수교사에게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는데요. 그런데 2025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 피해 아동과 어머니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녹음을 아동 본인의 녹음과 같게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통신비밀법이 보호하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0: 네.
1: 이 결국 증거 자체가 사라지면서 이 특수교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0: 지금 대법원에서 다루는 핵심 쟁점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1: 네. 핵심은 이 통신비밀보호법 14조인데요. 이 14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부모가 자녀보호 목적으로 몰래 녹음했을 때 과연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존 대법원 판례 중 비장애 아동학대 사건에서 이미 선례가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선고된 관련 판결은 학부모가 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내용이라도 이 통비법 위반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그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판단을 했던 것인데요. 결국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아이 보호를 위한 녹음이었고 이 교사의 발언은 통신님의 보호 대상이 되는 사적 대화가 아니라 일반적 폭언에 가깝다라고 주장했습니다.
0: 네.
1: 결국 개인정보 그리고 통신의 비밀이라는 이 가치 그리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 피해 아동 쪽과 장애계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1: 네.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이 통신비밀보호법은 애초에 국가나 제3자의 부당한 감청으로부터 시민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이 오히려 자신의 피해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학대를 증명할 유일한 통로를 막아버리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항소심 선고 이후 장애인 부모연대 쪽에서는 장애아동이 학대 상황에 놓여도 이를 대처할 법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중증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동은 CCTV도 없는 교실에서 벌어진 일을 부모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고 녹음 말고는 사실상 방어수단이 없다라는 게 검찰의 상고 논지이기도 했습니다.
0: 그 미국에는 이와 비슷한 법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대리 동의라는 법리인데요. 이 미국 연방도청방지법도 대화 당사자 중 한쪽에 동의가 있으면 녹음이 위법하지 않다라고 보는 이제 일방 동의가 있으면 된다라는 구조인데 문제는 이 미성년 자녀는 법적으로 스스로 동의할 능력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0: 그래서 1993년에 이 유타주 연방지방법원의 톰슨 델레넨이 판결에서 처음 제시된 법리는 보호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선의 그리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면 자녀를 대신해서 녹음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주의 법원들이 이 법리를 받아들였고 심지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을 위해 성인 형제 자매가 대리 동의를 한 사례가 인정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모든 법원이 이 법리를 받아들인 건 아니어서 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동의 개념을 법원이 임의로 확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거부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1: 네.
0: 결국 부모의 선의 그리고 객관적 필요성을 어떻게 심사하느냐가 관건인 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반대로 교원단체 특히 전교조를 비롯한 교직단체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0: 네. 단체들은 교실 내 몰래 녹음이 이제 증거로 인정되는 순간 교육 현장의 신뢰관계 자체가 무너진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이렇게 교원단체 세 곳이 함께 대법원에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고 또 여기에 전국교원 2만 4천여 명이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학부모들이 자녀의 옷이나 또는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는 사례가 이 전국 특수학급에서 수십 건씩 확인이 되면서 이 교사들 사이에서는 언제든 나의 말이 녹음되고 있다라는 불안감과 또 방어적 태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이 교원단체들의 공통된 호소입니다.
1: 네. 장애계는 학교 외에도 장애인 시설이나 아동시설, 노인시설에서 학대를 발견하고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도 좀 살펴볼까요?
0: 네. 특수교육 환경뿐만이 아니라 이 미취학 아동시설, 또 장애인 거주시설, 뭐 요양시설, 정신병원, 또 특수학급처럼 이 폐쇄적이고 감독의 눈이 닿기 어려운 공간에서는 구조적으로 학대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은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이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죠.
0: 네. 또 CCTV 등 객관적 기록 장치가 없는 공간이 대부분이고요. 또 가해가 의심되는 인물과 또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또 심리적 힘의 격차가 크고 또 시설 내부의 동료 종사자들이 서로를 감싸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설령 학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입증할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 CCTV도 없고 또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떨어지는 아이들만 모인 교실이라는 특수성을 언급했던 것도 바로 이 지점을 얘기한 건데요. 결국 이 사건은 이 특수교육 현장의 문제를 넘어서 아동, 노인, 장애인이 노인 돌봄 공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특히 장애계는 그 발달장애 사건에서 녹음 증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0: 네, 맞습니다. 이 2024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학대로 판정된 1,449건 가운데 71.1%의 피해자가 직접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진술하고 방어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학대를 당하면서도 정작 가해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데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런 구조를 두고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이 가해자는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구조라고 짚으며 이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확인과 방어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장애인권 단체들은 보호자의 녹음이 발달장애 아동이나 뭐 중증장애인 또 치매 노인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피해 입증 수단이라 라는 이제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장애계에서는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노인에 대해서는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예외를 두어야 한다라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0: 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이제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을 함께 손보는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을 두고 이 교육계 그리고 법조계의 반응이 확연히 갈리고 있는데요. 장애계와 아동인권 쪽에서는 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하며 환영하는 반면에 교원단체들은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수업, 상담 또 생활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발언이 매시간 녹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고 또 무고성 신고에 더 쉽게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그럼 끝으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좀 어떤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할까요?
0: 네. 이 사건의 진짜 어려움은 이 통신비밀 보호도 교육활동 보호도 이 피해자 보호도 모두 그 자체로는 정당한 가치라는 데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이 겪은 학대를 증명할 다른 방법을 과연 우리 제도가 마련해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녹음이 유일한 증거수단이 되는 현실 자체가 사실은 특수교육 현장의 과밀학급, 인력 부족, 또 감독체계 공백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사실 그 판결 하나로 이 문제가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 또 특수교육 여건 개선, 또 시설 전반의 학대 예방 체계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였습니다. JK 김동욱의 노래 이어드리죠. 미련한 사랑.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장애인 고용정책과 장애인 취업 관련 구인정보 안내드리고 있죠. 일자리가 만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올해 새롭게 도입된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지원사업에 일부 변경사항이 생겼다는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1: 네, 맞습니다.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은 기업의 점진적인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100명 미만인 고용 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릴 경우에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남성은 월 35만 원, 중증 여성은 월 45만 원까지 지원되는데요. 올해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판단하는 방식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변경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1: 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 사업주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확대된 점인데요. 기존에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증가한 달이나 그 직전 달 가운데 한 알의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와 고용 의무 미이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전년도부터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 근로자가 되는 달의 기간 중 사업주가 원하는 시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요.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시점과 고용 의무 미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럼 이번 개정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1: 그동안에는 특정 시점의 기준 때문에 실제로 중증장애인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 덕분에 사업주가 보다 합리적인 기준 시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장애인 고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장애인 의무 고용의 이행을 단계적으로 유도하면서 양질의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더 많은 사업주가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장애인 고용 개선 장려금의 신청 방법도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1: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 요건을 갖춘 다음 달로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장애인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해서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니까요.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이번 장려금 제도에 많은 관심 바라고요.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가까운 장애인공단 지사나 지역본부로 문의 바랍니다.
0: 네.
1: 이번 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
0: 자, 다음은 철도역을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플랫폼이죠. 섬섬옥수와 관련된 소식인데 올해 참여 기업 모집 중이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섬섬옥수 프로젝트는 철도 운영기관과 민간기업 그리고 장애인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철도역 활용 장애인 일자리 플랫폼 사업인데요. 철도역 공간에 네일케어 매장을 조성해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전국 12개의 역사에서 총 8개의 기업이 함께 운영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 사업에 참여할 민간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모집 일정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도 함께 안내해 주시죠.
1: 참여 기업 모집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이 되고요. 7월 중에는 사업 설명회와 8월 심사를 거쳐서 최종 참여 기업이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참여 기업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는 것과 동시에 취업시장에서 소외된 중증 장애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함께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장애인공단 고용컨설팅부로 지원서와 구비서류 갖추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0: 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채용 정보 들어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으로 정규직 채용을 진행 중이네요.
1: 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으로 5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은 관리 6급으로 선발할 예정인데요. 채용된 직원들은 공사의 경영 행정 업무를 비롯해서요. 주택도시 금융 관련 사업 지원과 일반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규직으로 임용이 되지만 신입 직원의 경우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근무는 주 5일, 하루 8시간, 총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지는 부산 본사나 전국의 영업 부서입니다. 보수 수준은 성과급을 제외하고 약 4,700만 원의 연봉으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복리 후생을 갖추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0: 네, 지원 자격과 채용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1: 지원 대상은 만 60세 미만으로 입사 예정일 이후로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는 장애인이면 되고요. 일정 점수 이상의 공인 어학 성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 AI 면접과 인성 검사, 마지막으로 1, 2차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의 경우 NCS 직무 적합평가 점수와 전공 필기 점수를 합산한 다음 환산해서 점수화합니다. 지원 희망한다면 7월 8일 오후 2시까지 허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 바라고요.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허그 콜센터 02-3210-3824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0: 네, 한국산업은행에서는 장애인 청년 인턴을 모집 중이라고요.
1: 네, 산업은행에서 은행 업무 지원직 분야로 20명의 장애인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근무지는 산업은행 본점과 서울 경기권 소재 지점으로 학력이나 전공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인턴이기 때문에 만 34세 이하의 장애인이어야 하고요. 산업은행 청년 인턴에 경험이 없는 지원자여야 합니다. 인턴들은 영업점과 본점 부서에서 각종 행정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고요. 국내 대표 정책금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0: 네, 근무 조건과 인턴 참여 혜택도 함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채용된 인턴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는데요. 근무평가가 우수한 경우에는 희망사에 한해서 3개월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요. 급여는 4대 보험과 세금을 포함해서 월 216만 원 수준입니다. 2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 평가 결과가 보통 이상이면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어서요. 향후 산업은행 신입 행원 채용 시에 우대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7월 9일 오후 4시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요. 서류 전형과 대면 면접 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8월 11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장애인공단 서울남부지사 02-6004-106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네. 자, 다음은 훈련 정보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학사, 학위 취득 과정에 참가할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죠?
1: 네, 장애인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과 부산디지털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장애인 맞춤형 학사 학위 취득 과정에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번 과정은 부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습과 자격 취득을 지원을 받아서 부산디지털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하는 과정으로 부산디지털대학교에서

0: 그래서 2년간 학업을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학사 학위 취득은 물론이고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과 취업 지원까지 연계가 되어서요. 학업과 직업 역량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과정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1: 네. 이번 과정에 참여하면은 어떤 교육과 또 어떤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0: 훈련 참가자는 컴퓨터 공학과, 사진 영상학과, 시각 미디어 디자인학과, 경영학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요. 부산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교육 장비와 소프트웨어 지원, 온라인 강의 보강과 실습 교육, 매월 훈련 수당 지급, 식사와 기숙사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정도와 자격 요건에 따라 등록금 감면과 국가장학금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학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모집 대상은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 해당자 가운데 부산디지털대학교 편입 자격을 갖추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모집 일정도 함께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이번 맞춤형 학사 학위 취득 과정의 모집 기간은 8월 19일까지이고요. 지원을 희망한다면 부산디지털대학교의 편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입학평가는 7월 말과 8월 말 두 차례 있고요. 학사 학위 취득 과정은 입학 일정에 따라 2년간 교육 과정을 이어서 학사 학위 취득과 자격증 취득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사 학위 취득과 자격증 취득, 취업 지원까지 연계되는 만큼 관심 있는 지원자들의 많은 지원 바라고요. 이번 과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부산디지털대학교 입학 홍보처 051-320-191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였습니다. 윤종신의 음성으로 듣죠? 동네 한바퀴.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에는 장애계와 비장애계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국립장애인 도서관이 2026년 청각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손책누리를 운영한다고요?
1: 손책누리는 손과 책으로 세상을 누리다라는 뜻을 담은 프로그램인데요. 청각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 책 읽기와 수어 해설, 독후 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12월 16일까지 격주 수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수어 영상 도서를 활용해 다양한 주제의 책을 함께 읽습니다. 첫 회차에는 장애인 정보 누리터를 둘러보고 수어 영상 도서 어플리케이션 사용 방법을 익히는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이후에는 사서 박봉석의 생애를 다룬 우리 도서관의 선구자 박봉석을 비롯해서 드론, 제주도, 클레오파트라, 홍길동전, 장보고, 독립운동가, 우리나라 지리, 전통문화 등을 아우르는 책을 만나게 됩니다.
0: 와, 진짜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군요.
1: 네, 더 좋은 점은요.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용 이해와 토론, 경험 나누기 같은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다룬 회차에서는 제주도에 다녀온 경험이나 기억에 남는 장소를 나누고 홍길동전을 읽는 회차에서는 차별과 억울함, 도움을 주고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기입니다. 9월에는 초청 강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터키 출신 농인 청년 지혜 씨의 한국 정착 이야기와 한국 생활 경험을 듣고 참가자들이 공감한 점과 인상 깊었던 내용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0: 네, 이어서 제21회 전국 장애인 도예 공모전 소식 전해주시죠.
1: 장애예술가들의 창작 역량을 발굴하고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21회 전국 장애인 도예 공모전이 열립니다. 예술적 감수성을 개발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작품 전시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도예라는 예술 분야를 통해 장애인 예술가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작품으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응모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입니다. 출품 작품은 최근 3년 이내에 제작한 작품이어야 하고요. 다른 공모전에 출품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공모 부문은 창작 도예와 생활용품 도예 제품 두 분야로 나뉘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팀 단위 참가도 가능합니다.
0: 작품 크기는 어느 정도 돼야 하는 거죠?
1: 작품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0cm 이내여야 합니다. 전시에 필요한 좌대와 케이스를 포함한 크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품 전 규격을 꼭 확인해 하셔야 합니다. 서류 접수는 7월 13일부터 7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은 온라인 접수와 우편 접수를 모두 완료해야 하는데요. 온라인 접수는 이메일로 하시면 되고 접수 기간

0: 안에 제출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실물 작품 접수는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KCDF 갤러리 제1, 2, 3전 시장에서 진행하고요. 출품자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작품을 직접 설치하거나 접수해야 합니다. 전시는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열립니다. 이 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도 자유롭게 방문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요. 전시 기간 동안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역량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1: 자, 이번에는 콩쿠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예술인 국제음악 콩쿠르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요?
0: 장애예술인들이 클래식 음악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참가 대상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자국 법령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고요. 분야는 기악과 성악을 포함한 클래식 전 분야입니다. 연주는 5분 내외 자유곡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선은 연주 영상 링크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서류 심사와 함께 예선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는 8월 1일 클래식카 서울 공연장에서 본선 실현을 하게 됩니다.
1: 네, 혹시 팀으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0: 네, 개인뿐만 아니라 앙상블 등 팀 단위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팀으로 참여할 때는 장애인 단원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요. 비장애인 단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7월 25일까지고 접수 링크를 통해 참가 신청서와 신분증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그리고 연주 영상 링크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번 콩쿠르에서는 모두 6명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합니다. 고등학생까지의 청소년부에서 3명, 대학생 이상의 대학 일반부에서 3명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심사 결과와 참가자 실력에 따라 특정 부문에서 추가 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발된 참가자에게는 1대1 레슨과 멘토링, 연주회 개최, 연주료 지급, 실황 연주 음반화와 음반 유통 등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심사위원이 연주에 대한 개인 코멘트를 한두 줄로 작성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창작 뮤지컬 엘리엘리 팡팡이 관객들 만나고 있다고요?
0: 온 가족 뮤지컬 엘리엘리 팡팡은 인기 뮤지컬 나무늘보 릴렉스 제작진이 함께한 신작입니다. 여기에 대학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연극 방패맨의 이소금 작가가 극작과 연출로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엘리엘리 팡팡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발달장애라는 주제를 따뜻하고 쉽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그대로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작품은 고래를 사랑하는 10살 소년 도윤이가 친구들과 함께 신비로운 엘리섬에 떨어지면서 펼쳐지는 모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배려와 공감, 존중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합니다.
1: 그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겠군요.
0: 발달장애라는 주제를 설명으로 풀어내기보다 모험과 판타지, 친구들의 관계 속에 담아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이들의 솔직한 감정과 서로를 향한 마음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면서 관객들도 자연스럽게 다름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만나게 됩니다. 무대 연출도 관람 포인트입니다. 섬이 배로 변하는 입체적인 무대 장치와 미디어 영상을 활용해 환상적인 바다와 고래 세계를 생생하게 구현했고요. 배우들이 직접 움직이는 고래 오브제와 역동적인 신체극이 더해져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 관객에게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뮤지컬 엘리엘리 팡팡은 7월 18일까지 평일에는 오전 11시, 토요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

0: 6시, 4시에 공연합니다. 공연 시간은 쉬는 시간 없이 60분입니다.
1: 이어서 국내외 차세대 무용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울 국제무용콩쿠르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0: 제23회 서울 국제무용콩쿠르가 7월 1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광진구에 있는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서울 국제무용콩쿠르는 2004년 창설된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무용수들을 배출해온 국제 콩쿠르입니다. 올해는 국내외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 1250명이 본선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대회는 발레, 컨템퍼러리 댄스, 민족춤, 안무 부문을 아우르는 종합무용 콩쿠르로 진행합니다. 7월 1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민족춤 부문, 컨템퍼러리 댄스와 안무 부문, 발레 부문 경연이 차례로 이루어지고요. 시상식과 폐막식은 7월 23일에 열립니다. 그랑프리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이 수여되고요. 각 부문 시니어부 1위에게도 상금이 주어집니다. 또 발레 시니어부 남자 1, 2위와 컨템퍼러리 댄스 시니어부 남자 1위에게는 예술 특례요원 편입 혜택이 제공됩니다. 민족춤 부문 수상자에게는 해외 스칼라십 기회도 마련됩니다. 심사위원장은 세계적인 무용가 훌리오 보카가 맡습니다. 우루과이 국립발레단 예술감독과 아메리칸 발레시어터 수석무용수를 역임했고 현재 국제무용계에서 권위있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외 저명 무용인들이 심사에 참여해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그 콩쿠르와 함께 열리는 다른 행사들도 있다면서요.
0: 네, 7월 14일에는 민족춤 페스티벌, 19일에는 컨템퍼러리 댄스 안무 페스티벌, 24일에는 월드갈라 공연이 마련됩니다. 올해는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주니어 갈라 공연도 다시 마련됩니다. 8월 8일에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서울 국제무용 콩쿠르를 통해 성장한 신예 무용수들이 출연하고요. 광주와 전라지역 출신 수상자들이 주축이 돼서 수준 높은 무대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1: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문화 나들이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시간 안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이 부르는 출발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오늘도 강박과 살아갑니다. 신재현 지음, 성우, 길기철 읽음. 1장 강박의 정체. 왜 멈추려고 할수록 더 강해질까? 강박사고와 강박행동. 마음이 만드는 두 개의 고리. 분명히 확인했는데 왜 돌아서면 다시 불안할까요? 강박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메비우스의 띠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무언가가 불안해서 확인하고 확인해서 잠깐 안심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이어 더 강력한 의심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강박을 지탱하는 두 개의 거대한 축,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의 연결고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엉킨 실타래 같은 마음의 구조를 고리라는 형태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원치 않는 침투 사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지극히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침투 사고와 강박의 중요한 차이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떠오른 그 생각을 어떻게 해석하고 다루는가에 있습니다. 여기서 개념을 아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침투 사고. 원치 않는데도 불쑥 떠오르는 생각, 이미지, 충동.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음. 강박 사고. 침투 사고를 위험 신호로 해석하며 마음이 거기에 붙잡히는 상태. 강박 행동. 붙잡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안을 낮추기 위해 반복하는 행동, 의식. 몸으로 하든 머릿속으로 하든. 즉, 강박은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과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특정한 고리로 굳어진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박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혹은 너무 예민한 경보 시스템을 가진 뇌가 혹시 모를 위험을 끝까지 책임지려다 만들어낸 과잉 보호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라는 두 축이 맞물리면 다음의 6단계가 작동합니다. 1. 침투사고. 원치 않는 의심, 이미지, 충동 등이 침투합니다. 이것이 위험신호로 해석되면 강박사고가 됩니다. 2. 불안, 찝찝함. 큰일 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발생합니다. 3. 강박 행동. 몸 또는 마음이 불안을 없애려 시도합니다. 4. 잠깐의 안도감. 휴, 다행이다라는 짧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5. 학습, 부적 강화. 뇌가 이렇게 배웁니다. 불편함은 행동으로 처리해야만 안전하다. 6. 강화. 다음번엔 더 빠르고 더 강한 불안이 찾아옵니다. 강박의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회복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불안에 휘둘리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5단계의 학습, 부적 강화는 강박을 끝나지 않게 만드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한편, 강박사고와 혼동되는 또 다른 개념으로는 걱정과 반추가 있습니다. 강박사고. 확실해야 안심한다가 핵심입니다. 불안을 낮추려는 중화행동, 의식이 따라붙기 쉽습니다. 걱정. 미래 대비 중심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지? 가 핵심 질문입니다. 반추. 과거 되감기와 자책 중심입니다. 왜 그랬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우울과 연동되기 쉽습니다.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확실함을 찾고 있는지,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0: 자책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이 중 어디에 가장 가까운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고리, 강박사고. 떠오른 생각에 붙잡히는 마음 강박. 사고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침투하는 생각, 이미지, 충동을 말합니다. 세균에 오염될까봐 걱정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워하며, 심지어 혹시 내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닐까? 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가장 괴로워합니다. 이런 끔찍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증거 아닐까요? 하지만 강박은 바로 이 지점, 즉 생각 자체가 아니라 생각에 붙은 의미에서 힘을 얻습니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심리학자 라치먼과 드실바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끔찍하고 당황스러운 생각을 흔하게 하며 그것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스릴러 영화를 볼 때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다치는 장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이 덧붙이는 해석입니다. 일반적인 반응. 별 이상한 생각이 다 드네. 하고 지나갑니다. 강박의 반응. 이 생각이 떠올랐다는 건 위험신호야. 내가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야. 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퍼던과 클라크 역시 강박을 지속시키는 핵심이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에 대한 믿음과 통제 시도라고 설명합니다. 생각을 현실의 경보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통제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강박사고가 그토록 괴로운 이유는 그 내용이 당신의 가치와 정반대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중한 아이를 해칠까봐 두려운 건 그만큼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실수를 두려워하는 건 그만큼 책임을 다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게 있어서 불안한 것입니다. 강박적 불안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의 틈새를 파고듭니다. 두 번째 고리, 강박 행동. 불안을 잠재우려는 몸과 마음의 언어 강박. 행동은 강박 사고로 인해 치솟은 불안을 끄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손 씻기, 확인하기, 정렬하기, 숫자 세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강박 행동에는 회피도 포함됩니다. 불안한 상황을 피하면 당장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회피는 뇌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건 위험해. 피해야 안전해. 하지만 그렇게 불안의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집니다. 강박 행동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의 불안을 끄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박 행동은 즉각적인 안도감을 줍니다. 확인하면 마음이 놓이고 씻으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유효기간이 아주 짧은 가짜 안도감입니다. 이 가짜 안도감이 뇌에게는 너무 강력한 보상이 되어버립니다. 아, 이렇게 하면 편해지는구나.

0: 결과 처음엔 한 번이던 확인이 세 번, 다섯 번으로 늘어납니다. 불안을 줄이려던 행동이 역설적으로 불안을 유지시키는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도 치열한 강박적 의식이 진행 중입니다. 뇌는 몸으로 보이는 행동과 내면의 의식을 완벽히 구별하지 않습니다. 몸의 반응이든 마음의 반응이든 무언가를 함으로써 불안이 내려갔다는 경험 자체가 강박을 강화합니다. 마음속 숨은 강박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상황을 비디오 돌려보듯 반복하며 실수를 안 했는지 검증하기. 완벽한 확신이 들 때까지 논리로 스스로를 설득하기. 나쁜 생각을 지우기 위해 좋은 생각이나 특정 단어를 반복하기. 인터넷으로 증상과 사례 검색을 끝없이 하며 안심 얻기. 주변 사람에게 확인받기. 나 괜찮지? 이상한 거 아니지?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아예 피하기. 회피. 뇌에 꺼지지 않는 경보 시스템, 강박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비유는 너무 민감한 화재 경보기입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들은 강박장애가 전두엽과 기저핵을 잇는 회로, 즉 오류감지 시스템의 과열과 관련이 있음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원래 이 시스템은 문이 닫혔는지 손이 깨끗한지 확인하는 고마운 기능입니다. 하지만 강박의 뇌에서는 이 시스템이 뭔가 잘못됐어, 다시 확인해 라는 신호를 너무 크게, 너무 자주 내보냅니다. 문이 분명히 닫혀 있어도, 손이 충분히 깨끗해도 마음속 느낌은 계속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직 아닌 것 같아. 뭔가 찝찝해. 딱 한 번만 더. 이것은 단순한 의지 부족의 문제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울리고 있는 경보가 그만 울려 라고 외친다고 해서 꺼지지 않는 것처럼 강박은 마음을 설득한다고 바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경보가 왜 과열되는지 그리고 왜 막연한 찝찝함이 남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더 깊이 다루게 될 겁니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그래서 강박을 다룰 때의 핵심은 생각을 없애자가 아니라 경보가 울려도 그 경보에 끌려가지 않는 법을 배우자입니다. 강박의 본질은 생각이 많음이나 생각이 이상함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과 싸우는 방식, 그리고 그 싸움이 만들어낸 행동의 고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을 지우는 대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아, 지금 뇌가 또 나를 지키려고 과잉 경보를 울리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연습. 이것이 앞으로 배울 강박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입니다. 강박에 대한 깊은 이해는 불안을 즉시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 속에서 숨쉴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 틈이 생길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강박의 고리는 반복될수록 더 단단해질까요? 다음 글에서는 짧은 안도감이 보상으로 굳는 방식, 즉 뇌가 불안을 학습하는 공식을 통해 당신의 강박이 끝나지 않는 이유를 더 깊이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의 강박이 끝나지 않는 이유. 뇌가 배운 불안의 공식.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딱 한 번만 확인하고 그만하자. 강박을 겪는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는 말입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압니다. 이미 충분히 확인했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느낌이 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이 문장이 마음을 가득 채우니 이성은 잠깐 밀려나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결국 다시 문고리를 잡고 다시 가스밸브를 돌립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이 간다는 것도 멈추지 못하는 거지?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불안을 그렇게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강박은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형성된 잘못된 학습의 결과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강박이 생각, 불안, 행동, 안도감, 강화의 고리로 작동한다는 걸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고리를 끊기 어렵게 만드는 뇌의 작동 메커니즘, 즉 뇌가 정확히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쓴 오늘도 강박과 살아갑니다를 들으셨습니다. 강박의 핵심은 이상한 생각이 떠오른다가 아닙니다. 생각은 누구에게나 떠오를 수 있다. 문제는 그 생각을 위험신호로 과해석하고 불안을 없애기 위해 반복행동을 하며 뇌가 공식을 만들어버리는 데서 시작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에서는 뇌과학, 인지심리, 행동치료 관점에서 강박장애를 설명하며 환자와 가족이 일상에서 어떻게 강박과 공존하고 회복해 나갈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지금까지 성우 길기철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여섯 번째

0: 아, 이렇게 바쁜데 어딜 가려고요?
1: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올게요.
0: 하필이면 오늘?
2: 정미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가리켰다. 북적이는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느냐는 눈치까지 하자 승범은 어깨를 으쓱였다.
1: 누가 오늘 이럴 줄 알았나?
0: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2: 어렵사리 장영감님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약속까지 잡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오늘이었다. 다른 날로 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나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아야 했다. 특히나 이 약속은 자신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다. 승범은 정미의 어깨를 두드렸다.
1: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가서 할 일도 아주 중요한 거니 이해해 주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0: 아, 대체 어디 가는 건데요? 뭘 하려고? 아, 김쌤!
2: 승범은 정미의 부름도 무시하고 피에로를 지나쳤다. 그러다 몇 걸음 안 가 피에로에게로 되돌아와 그에게서 정체모를 빨간 풍선을 빼앗았다.
1: 공평하게 줘야지 말이야. 아까부터 손 내밀고 있는 거 안 보이나?
2: 구시렁거리며 아이들 뒤에서 손을 내밀던 사내 아이에게 그 풍선을 내밀었다. 다른 아이보다 키가 작아 풍선을 향해 뻗은 그 손이 보이질 않는지 피에로는 자꾸 다른 아이들에게 풍선을 줬다. 일전에 계단에서 만난 아이는 승범과 눈이 마주치자 다시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혀를 차며 승범은 작은 손을 붙잡고 풍선을 잡게 했다. 며칠 내내 이곳에 있는 것을 보니 철물점 아들인 것 같았다.
1: 뭐, 그 아버지가 도와준 것도 있고 하니까.
2: 피에로와 아이들 모두 인상을 찌푸리며 승범을 쳐다봤다.
1: 그깟 새치기 좀 했다고 기분 나빠하기는. 에이, 이래요 일. 어? 얘들아, 이 아저씨가 금방 만들어주실 거야.
2: 대충 둘러대고 승범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허공에 잠시 머물던 풍선이 바람에 날아갔다.

0: 4. 장영호 영감.
1: 네, 한약방과 한의원이 한바탕 했다는 소리는 들었지.
0: 승범이 사온 바카스를 한 번에 마시고 탁자에 내려놓은 장영감은 입맛을 다셨다. 그리고 상자에서 다시 하나를 꺼내 뚜껑을 땄다. 장영감이 일련의 행동을 할 때 승범은 집안을 훑었다. 오래된 단층 벽돌집 거실에는 낡은 가죽 소파와 TV, 그리고 장식장에 쌓인 담금주가 다였다. 불 꺼진 주방에는 집기와 먹다 남긴 음식이 정신없이 쌓여 있었고, 반쯤 닫힌 안방 문 안은 승범이 오기 전까지 장영감이 누워 있었던 이부자리로 어지러웠다. 시큼한 냄새가 났지만 승범은 입꼬리를 올렸다.
2: 아휴, 그 소식이 여기까지 퍼졌습니까?
1: 자꾸 조용한 동네에 큰 소란이 아니든가. 게다가 여기는 거의 집성촌이니 전화 몇 통이면 한의사 선생이 어제도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다오. 심지어 속옷 색깔도 알고 있을걸? 아.
0: 웃는 노인의이가 군데군데 빠져 횡했다.
2: 아이고, 그 정도입니까?
0: 따라 웃으며 말했지만 제법 그럴듯해서 소름이 끼쳤다. 장영감은 바카스를 마저 마시며 물었다.
1: 근데 무슨 일로 얘까지 오셨어?
2: 어르신의 해안이 필요해서 말입니다. 제가 잠시 예민했던 일 때문에 큰 오해가 생겼고, 아, 물론 그건 제가 잘못한 일이죠. 그 어떤 일에도 우더름게 대드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해서 어르신의 도움을 얻고 싶어서 말이죠.
1: 그래서 내 도움을 얻고 싶다?
2: 예.
1: 근데 뭐 이 방구석 노인이 뭘 어떻게 도와준다고?
0: 장영감은 소파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소파에서 삐걱 소리가

0: 떠났다.
1: 성품이 좋아 모두가 어르신을 따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막했던 저에게 유일한 빛이십니다. 아이고 이런, 제가 너무 예의 없이 무작정 부탁을 드리는군요.
0: 승범은 가지고 온 서류 가방에서 종이봉투를 꺼냈다. 노인의 잿빛 눈이 탁자 위에서 밀리는 봉투에 꽂혔다. 열린 틈 사이로 누런 지폐가 보였다.
1: 제가 마음이 급해서 누를 끼쳤습니다.
2: 아닐세.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네.
0: 장영감이 봉투를 들었다. 손 안에 가득한 두께가 만족스러운지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2: 뭘 이런 것까지 준비했는가?
0: 봉투 속을 보면서 껄껄 웃었다. 만약 이 모습을 정미가 봤다면 돈으로 환자를 사는 짓은 불법 아니냐고, 면허 정지되고 싶냐며 멱살을 쥐고 흔들어댔을 것이다. 그러나 저 욕망에 번들거리는 장영감의 눈빛을 보니 걱정은 필요 없었다.
1: 뇌물로 마음을 사는 것. 한 번은 실패했어도 두 번의 실패는 없다.
2: 사실 나도 한약방의 고선생이 좀 그래. 자네 마음이 이해가 간단 말이야. 자네가 예민했어도 그렇게까지 치받게 만든 게 다 고선생의 그 깔깔한 성격 때문이 아니겠는가. 안 봐도 비디오지. 이 빈정거리면서 사람 속을 긁어대는 게 그 사람의 행실이니.
0: 승범은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싸가지가 없다고 손가락질했는가. 그때 그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정작 본인들이 그 일을 겪었다면 자신의 마음을 이해했을 터였다. 걸레밭 물을 맞았을 때 얼마나 짜증나고 불쾌하고 화가 치미는지. 게다가 사과만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성질까지 내던 수정이었다. 승범은 왜 사람들이 자신한테만 손가락질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듯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니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감사함이 우러나왔다.
2: 같은 업종을 지척해서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만 이 엄연히 급이 다르지 않은가. 게다가 자네는 서울에서 유명한 병원에 있었고. 걱정하지 말게. 내가 전화 몇 통만 돌리면 그간의 오해는 풀릴 걸세. 모두가 자네의 억울함을 알아야 하지 않겠나. 사람들도 제대로 된 한의원에서 치료받아야 하고.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어르신입니다.
2: 뭘 이런 곳까지 와서 얼마나 고생이었는가. 에? 참, 이제 정신 좀 먹게. 온 손님한테 뭐라도 내오지 않고. 이해하게. 이 나이가 되면 그런 자잘한 걸 잘 까먹는다네.
0: 장영감이 굽은 몸을 폈다.
1: 괜찮습니다. 곧 가야 해서요.
2: 이렇게 보내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그럼 잠깐만 기다려보게. 우리 새끼들이 나은 거라도 가져가게.
0: 노인은 휘적휘적 부엌으로 걸어갔다. 승범은 그를 따라 일어났다가 앉기도 뭐해서 거실을 서성였다. 장식장에 진열된 담금주를 별 감흥 없이 봤다.
1: 더덕, 인삼, 아이고, 뱀까지?
0: 예전에 한방병원에 있을 때 한 환자가 감사하다며 뱀술을 가지고 온 적이 있었다. 간에 좋고 피를 맑게 해주며 노화에도 좋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버렸다. 고개를 내저으며 그 밑을 보자 가운데 어디서 봤던 단지가 보였다.
1: 노인이 들고 다니던 사모님 뼈가루 같은 단지?
0: 약간 청색빛이 도는 하얀 단지 옆엔 낡은 사진이 있다. 어디에 놀러가서 찍은 단체 사진 같은데 가운데에선 여자의 얼굴이 낯익었다. 눈을 개슴츠레 뜨고 그 얼굴을 뜯어봤다. 오래되어 흐릿한 얼굴이 알듯 말듯.
2: 처음이자 마지막 가족 사진이지.
0: 놀라 고개를

0: 들자 어느새 옆에 온 장영감이 승범에게 검은 봉지를 내밀었다.
1: 장난이네. 우리 집에서 귀한 놈들의 알이야.
2: 아유, 감사합니다.
0: 받아들자 노인은 손을 뻗어 단지를 쓰다듬었다.
1: 우리 마누라가 이곳에 시집와서 고생을 참 많이 했어. 손이 귀한 집에서 연달아 딸 셋을 낳아 어머니께 혼도 많이 났지. 다행히 아들을 낳았고 대접 좀 받았지만 애가 좀 허약해서 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집안 살림은 맡겨놓고 나는 밖으로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답답했대는가 말이야. 안 그러나?
2: 네, 그렇겠군요. 저 얼굴을 어디서 봤더라?
1: 마누라가 갑작스레 사고로 죽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좀 더 잘해줄 걸. 염습하는데 뼈만 남은 몸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내 이걸 들고 다닌다네. 마누라가 늘 함께한다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였으니 죽고 나서도 내 곁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애가 다르니 언젠가 한 번쯤은 보지 않겠나.
2: 네, 그렇군요.
0: 승범은 고개를 끄덕였다. 익히 아는 얘기였지만 다시금 죽어서 잘해주면 뭘 하나 싶었다.
2: 죽고 나서도 곁에 있다고 생각하다니 거참.
0: 노인이 그를 빤히 쳐다봤다. 생각이 들킨 것 같아 급히 말을 이었다.
2: 그 뭐랄까요?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참으로 애처가시군요.
0: 노인의 입술이 귀까지 찢어졌다. 눈까지 반달이 되는 걸 보니 그 말이 정말 좋은가 보다.
2: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잘 먹겠습니다.
1: 그래, 나만 믿고 가게.
0: 장영감은 앙상한 나뭇가지 같은 손을 흔들었다.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가 부스럭거렸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다. 노인의 노골적인 태도 변화에 준 돈만큼 제값을 해주겠다는 믿음이 생겼다. 칠이 벗겨진 대문을 나서서 높은 담을 따라 걸었다. 그때 앞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다.
3: 여기서 뭐 했어?
0: 갑자기 나타나 소리 지르는 여자를 보고 승범은 들고 있던 봉지를 떨어뜨렸다. 사진 속의 여자였다. 그리고 수정 한약방에서 자신의 배를 가르던 여자 귀신.
3: 여기서 뭐 했냐고?
0: 그동안 귀신 같은 걸 보지 않아서 다 나은 줄 알았다.
2: 아, 약 먹고 다 나은 거 아니었나? 더 먹었어야 했나? 아직도 기가 환가? 왜 계속 보이지?
0: 승범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경악하며 바닥에서 봉지를 들고 뛰기 시작했다. 여자가 뒤에서 쫓아왔다. 시퍼런 얼굴이 잔뜩 구겨져서 승범을 죽일 듯이 노려봤다. 자기가 대체 뭘 그리 잘못했는지 가늠도 되지 않았다. 길 위를 달리며 기억에도 없는 주기도문을 외워보고 십자가를 그려봐도 귀신은 서슬퍼런 얼굴로 쫓아왔다.

0: 진료실에서 승범은 앞에 구부정하게 앉은 세탁소 사장님의 셔츠를 들어 옆구리를 봤다. 수포가 올라온 부분을 건드리자 중년의 남자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1: 이거 제가 보기에는 대상 포진 같은데. 아프신 지 얼마나 됐다고 하셨죠?
2: 일주일 전부터였나? 세탁물을 정리하는데 뜨끔하더니 점점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담인 줄 알았는데 대상 포진이요?
3: 네, 이거는 내과 가시는 게 빠르세요.
2: 이왕 왔는데 침으로는 안 됩니까?
3: 침으로 면역 체계를 끌어올려 통증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좀 더뎌서. 그러면 오신 김에 침 놔드릴 테니까 끝나면 내과도 가세요.
0: 승범은 정미를 불렀고 진료실에 들어온 정미가 환자를 데리고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승범은 한숨을 내쉬었다. 환자는 드물게 왔다. 홍보덕과 장영감의 소개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오는 환자 수가 생각보다 적어서 홍보와 장영감에게 준 돈마저 아까울 지경이었다. 게다가 귀신은 계속 보였다. 그 아줌마 귀신은 항의하듯 한의원 앞까지 왔다가 장영감이 소개해준 사람들만 왔다 하면 불편해하면서 자리를 비켰다. 볼 때마다 익숙해지지 않는 그 모습에 매번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나저나 이대로 돈만 축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출이자는 꾸준히 나갔고 지금 벌이로는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간당간당했다. 다행히 오늘은 서울에서부터 알던 환자가 온다고 연락이 왔다. 승범은 감사한 마음으로 송기훈보다 몇천 배나 친절히 진찰하겠다고 다짐했다.
4: 왜 사람들이 저쪽으로 더 가지?
0: 자비로 산 화분에 물을 주고 커피를 마시며 밖을 보던 정미가 하는 말에 승범은 그 옆에 섰다. 맞은편 한약방을 보니 여러 사람이 부산스럽게 길을 걷는다. 그 뒤를 보던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람들 뒤를 마냥 쫓던 남자 귀신이 두 팔을 벌렸다. 팔의 근육이 움직이더니 팔이 점점 길어졌다. 휘청거리는 팔이 도로가를 벗어나려는 한 할머니의 팔을 스쳤다. 멍하니 앞을 보던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 인도로 올라섰다. 승범은 귀신에게 붙들렸던 발목이 무척 시렸던 게 떠올랐다. 할머니는 사람들의 틈에 섞여 한약방에 열린 나무 문으로 들어갔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여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여보세요. 닌자영이라고 아직도 근무합니까?
1: 고구려가 당나라의 협곡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2: 조정에서 자신을 암살하려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이 감지되자
3: 천리장성 준공식은 전하께서 굳이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4: 천리장성을 만들라고 명한 사람이 바로 나요.
3: 앉으시죠 전하.

0: 백제와의 서력전에 앞서 고구려와 동맹을 맺기 위해 신라의 김춘추가 평양에 도착한 시점이 바로
1: 앞으로 이 연개소문이 고구려의 대망리지로서
0: 쿠데타에 성공한 망리지 연개소문이 고구려 최초의 대망리지가 되어서
1: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삼권을 모아 내 손안에 나이스 캐치!
0: 고구려의 모든 실권을 장악한 직후였다.
2: 고구려의 넘버2가 아닌 실질적인 고구려의 넘버1.
0: 고구려의 제28대 왕, 보장왕이 아닌 대망리지 연개소문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될 신라.
3: 아니, 뭐야? 비행기 왜 이래?
4: Ladies and gentlemen.
3: Our plane is... Oh my god! Oh my god! 뭐야? 무슨 일이야?
5: 승무원! 오, 진정하세요, 고객님. 우리 비행기는 지금 착륙 중입니다.
0: 난기류를 만나 간신히 착륙하는 비행기와 승무원. 김춘추.
4: Ladies and gentlemen.

0: 한편 암양주의 군주가 되어 백제를 수비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던 김유신.
1: 여보세요.
2: 나 여왕이다.
1: 마마.
2: 평양으로 간 춘추공한테서 무슨 연락이라도 받았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1: 아직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2: 혹시 춘추공한테 무슨 일이라도...
1: 가는 길에 비를 만났다거나 날씨가 좋지 않았다면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못했을 겁니다.
2: 춘추공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겠느냐?
1: 물론입니다. 춘추공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3: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엄청난 기운이...
1: 반드시 제가 직접 출동하겠습니다.
2: 고맙네. 내가 그나마 두 사람 덕에 버틴다는 걸 알아두게.
1: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0: 정세가 복잡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김유신과 김춘추를 의지하는 선덕여왕.

0: 김춘추가 무사히 평양성에 입성한다.
1: 신라에서 이천 김춘추공이 도착했습니다.
0: 왕좌를 발로 쳐서 보장왕에게 밀어준 뒤 자신은 셀프로 대망리지가 된 연개서문.
1: 죄송합니다. 원래 이 시간이 낮잠 시간이 아닌데. 신라에서 이천 김춘추공이 도착했습니다.
2: 택배가 왔다고?
1: 택배가 아니라 신라에서. 자기소개는 직접 하시죠.
3: 신라 여왕 마마를 대신하여 우주 최대 군사 강국인 고구려를 방문한 이찬 김춘추라고 합니다.
2: 아, 난 또 택배가 왔다고. 야, 전할게 모셔.
1: 나오시죠.
3: 잠시만요. 국왕을 뵙기 전에 연개소문 씨와 잠깐.
1: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따라오시죠.
3: 미친년. 개소문 씨, 개소문 씨.
2: 나오시죠. 이걸 먹은 게 뭔지.

0: 신라에서 우리 고구려는 무슨 일로?
1: 왕위에 오르신 걸 진심으로 감축드립니다.
0: 감축 주시게? 농담이세. 뭐 축하를 받을 일인지는 아직 모르겠고 용건만 간단히 하게.
1: 제가 오늘 고구려를 찾은 이유는 옆나라 백제 때문입니다.
0: 옆나라 백제? 그럼 뭐 층간소? 농담일세. 뭐 그런 문제는 아닐 테고 말해보게.
2: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백제와 신라 사이의 층간 농담일세. 이날 김춘추는
1: 오늘날 백제는 무도하여 김뱀과 못난 돼지 마냥 우리의 땅을 침략하고 있습니다.
0: 백제가 무도장 차렸는데 뱀하고 돼... 농담일세.
1: 우리 선덕 여왕께서는 강대국 고구려의 군사와 군마를 얻어 이 치욕을 씻고자 하십니다. 하여 소신을 이곳 고구려로 보내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니 부디 고구려는

0: 같은 시각 백제에서는.
1: 아 뭐요? 아, 이 시간에 긴급 보고라니. 응? 퇴근 시간이요.
2: 아니 이제 사안이 급해가지고. 네. 신라 선덕 여왕의 오른팔 김춘추가 몇 명의 신복과 함께 고구려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0: 의자왕이 왕위에 오른 뒤 언제나 믿고 찾는 백제 충신 부여성충. 부여가 성이고 이름이 성충이면 아들은 유충인가. 농담일세.
2: 에휴, 대야성이 우리 백제에게 함락되자 김춘추는 공공연하게 백제를 원수로 설정하며 복수를 선언한 인물입니다.
0: 성충은 대야성 함락의 1등 공신인 윤충의 형이다.
1: 아 근데 왜? 그 김춘추가 왜 고구려의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겨?
0: 국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의자왕은 백제의 원로 성충을 찾았고.
2: 아마도 김춘추는
0: 통찰력과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성충은
2: 대야성에 서륙전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0: 언제나 모범 답안을 제시했다.
1: 에이 서륙전이라니. 신라가 예? 겨우 신라가 우리 백제를 멸망이라도 시키려고 예? 밑밥을 까는 중이란 말이야.
2: 고구려가 지원을 한다면은 신라도 할 수 있습니다.
1: 근데 저 헐까? 예. 고구려가 말이오. 예.

0: 나약한 우리 신라는 세계 최고의 군사강국인 고구려의 힘을 빌어
1: 자국을 낮추고 최대한 고구려의 위신을 세워주며 목에 핏대를 세우는 김춘추.
0: 파렴치한 백제를 응징해 어지러워진 질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2: 그래. 그러니까 얼마 전 대야성 전투에서 승리한 백제가 신라 로열 패밀리의 머리를 베가지고 사비성으로 들어가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고?
3: 죄질이 나쁜 흉악범들을 수감하는 교도소.
2: 여왕께서 우리 고구려에까지 사신을 보낸 이유를 알겠네.
3: 하지만 가짜 뉴스란 소문도 있어. 설마 백제가?
0: 백제입니다. 사실이에요. 그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접니다.
3: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어.
0: 하지만 소신은 고작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2: 아니, 딸의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냐?
0: 간악한 백제를 지금 길들이지 못한다면 장차 우리 신라와 고구려에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소인은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2: 황가, 너 어디 아프니? 가만히 있어. 많이 쉬어. 푹 쉬어. 이보게, 나 또한 대표적인 허수아비라. 아비의 심정은 잘 아네만 하필 허수아비라 할 수 있는 게 없네.
0: 전하.
2: 이건 농담 아닐세, 진담일세. 디테일한 건 언제나 연계소문과 함께 하시게.

0: 평양성에 들어간 인물이 김춘추라는데 주목하셔야 합니다.
1: 그래요. 김춘추라면 우리 백제의 칼을 갈만하지. 예. 아, 세상에 모든 아버지가 그럴 테니까 말이오. 예. 예? 그 리암 니슨인가 왜 그 저 영화 있잖아. 어? 예? 아버지가 완전 불사조 돼가지고 막 딸 구하고 말이야.
0: 아, 그 예? 저기 저 테이큰.
1: 아, 맞아. 테이큰. 예. 그래요. 그 영화가 왜 히트를 쳤겠어. 세상에 아버지 마음이거든. 예? 내 딸 건드리면은 지옥의 맛을 보게 해주겠다. 예? 뭐 이런 거 같다가. 예?
0: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저기.
1: 아, 그래요?
2: 신라를 상대로 승률이 올라가면서 지지율까지 동반 상승하자 우쭐해가지고 사리 분별력이 살짝 흐려진 의자왕.
1: 아이고 괜찮어. 걱정할 거 없어. 누가 뭐래도 우리 백제가 에? 신라보다 고구려하고 더 친여. 기아하뇨.
0: 기기는 오지만은 저기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아무래도 약을 좀 취해야겠습니다.
1: 약이라니? 무슨 약? 그리고 누구한테?

0: 괜찮요가 진짜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몰려나도 박영재
1: 이 드라마 주인공 김춘추 아닌가요? 이규자
2: 레이디스 앤 젠틀맨 김성희
3: 와이파이 한국이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함안군에 있는 함안 연꽃 테마파크를 찾아갑니다.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함안 연꽃 테마파크는 지난 2013년에 개장을 했는데요. 연꽃 테마파크라는 이름이 조금 거창하긴 하지만 그냥 잘 꾸며진 연꽃밭으로 생각해도 될 만큼 소박한 연꽃 공원입니다. 함안 연꽃 테마파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연꽃은 법수홍련이고요. 아라홍련과 백련도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수홍련은 함안군 법수면에 있는 옥수늪에서 자생하는 홍련을 옮겨 심은 연꽃인데요. 지난 2007년에는 경복궁 경회루에 심을 연꽃 복원품종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귀한 연꽃입니다. 그런데 함안 연꽃 테마파크에 있는 연꽃들은 다른 지역의 연꽃들과는 달리 오밀조밀하게 피어있는 것이 인상적인데요. 특히 함안 연꽃 테마파크의 분수대 주변에 법수홍련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함안 연꽃 테마파크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연꽃은 아라홍련입니다. 이 아라홍련은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연꽃으로 유명한데요. 지난 2009년 5월 아라가야의 옛터인 성산산성에서 발견된 씨앗으로 발화시킨 연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분석한 결과 아라홍련의 씨앗은 약 700년 전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라가야의 이름을 딴 아라홍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아라홍련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이 연꽃이 고려 불화에서 볼 수 있는 연꽃의 형태와 색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발화를 해서 핀 연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 연꽃 테마파크는 이 같은 역사적 의미 하나만으로도 찾아볼 만한 가치가 높은 명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10여 년 전 여름 아라홍련을 보기 위해 하만 연꽃 테마파크를 찾았는데요. 잠시나마 그 오묘한 색깔과 고고한 자태에 잠깐 매료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만 연꽃 테마파크에서는 굳이 동선을 따로 잡지 않아도 됩니다. 법수홍련 군락지가 있는 분수대를 기준으로 해서 쉬엄쉬엄한 연꽃 구경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도 아라홍련만큼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만 연꽃 테마공원에는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그늘막길, 나무대극길, 징검다리길, 전망대 등이 잘 조성되어 있고요. 인증샷을 찍으려는 사람들을 위해 곳곳에 포토존도 조성해 놓았습니다. 추천할 만한 포토존으로는 아라홍련 군락지 근처에 있는 정자인 선왕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선왕정은 사진의 배경으로도 좋지만 무엇보다 정자 위에서 하만 연꽃 테마파크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하만 연꽃 테마파크를 돌아다니다 보면 커다란 돌들이 놓인 징검다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징검다리 중간쯤에서 예쁜 연꽃들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함안군에 있는 하만 연꽃 테마파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올라탄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원을 넘겼습니다.
1: 미국의 엔비디아나 애플도 경험하지 못한 기록적인 영업이익입니다. 먼저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삼성전자가 지난 3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총 82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올 2분기 영업이익만 89조 4천억 원. 석 달 만에 3년치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분기 영업이익 최대치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매출액은 171조 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3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2분기 영업이익엔 반도체 부문 특별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충당금 17조 원가량이 반영됐는데 반영 전 영업이익은 10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실적을 이끈 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 그 가운데서도 메모리가 사실상 매출과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술 패러다임이 상상하지 못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입니다.
2: 2분기 DRAM과 NAND 가격은 전분기 대비 50% 넘게 올랐고 같은 기간 시장 규모도 60% 넘게 성장해 350조 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 불황기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0: 김양빈
1: 산업연구원
0: 전문연구원.
1: 굉장히 늘어날 만한 회사가 없어요. 지금 공급 부족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2: 다만 치플레이션으로 IT와 가전제품 가격이 잇따라 오르면서 수요가 줄면 다음 분기부터는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3: 세계 최고 수준의 실적을 올렸지만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고점 논의 또다시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역대 최대 실적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개장부터 내리막을 그렸습니다. 하루 만에 7% 가까이 폭락하며 29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6%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비중이 큰 코스피는 두 종목 주가와 비슷한 흐름을 그렸습니다.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오후에는 8% 넘게 폭락하며 장중 거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한때 7,400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지만 막판 낙폭을 회복하며 7,656.31에 마감했습니다. 최고 실적이 주가 하락을 부른 역설적 상황입니다.
5: 엔비디아의 실적을 넘어버리고 나면 이게 지속이 가능한가? 파이가 다 같이 커지고 있으면 정당화가 되겠지만 주어진 파이 안에서 나눠먹는 싸움으로 해석하자면 내 몫이 제일 크다라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4: 2021년 메모리 겨울론을 내세웠던 모건 스탠리. 반도체주가 조정을 거칠 거라며 메모리 반도체주 비중을 줄이란 보고서까지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는 더 위축됐습니다.
6: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알파벳,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캐펙스가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벌어들인 돈 갖다가 투자할 여지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4: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지만 한국 증시의 낙폭은 유독 컸습니다. 코스피가 휘청거리며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종가 812.70포인트,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3: 내일과 모레가 이번 장마의 첫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최대 200mm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세엄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7: 어두운 하늘이 번쩍이더니 새벽부터 거센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장맛비. 충남 지역에는 오전 한때 호우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새벽 시간 충남 보령 등지에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린 데 이어 8시 무렵 금산 지역으론 1시간에 무려 58.4mm의 폭우가 관측됐습니다. 오후 들어 주춤하던 장맛비는 내일 새벽 다시 시작됩니다.
8: 남북을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7: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남과 전북에 최대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 최대 150mm, 전남과 경북 북부는 최대 120mm 이상입니다. 당장 내일 출근길 수도권 지역부터 강한 비가 예고됐습니다. 슈퍼컴 예측 결과 내일 아침부터 오전 시간대 주로 경기 북서부에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강원 북부와 충남 북부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립니다. 내일 밤부터는 비구름이 더욱 강해집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엔 정체전선이 걸치는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구름이 통과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를 퍼붓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등지에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장맛비가 잦아드는 주 후반부터는 습도 높은 폭염이 찾아오겠다며 폭우에 이은 폭염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미입니다.
3: 네, 오늘 퍼부은 비로 이미 피해도 여럿 있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버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끈적한 폭염과 번갈아오는 이번 장맛비에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다연 기자입니다.
9: 고속도로 위로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빗길을 운전하던 버스는 좁은 도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불어난 강물로 산책로는 온통 물에 잠겨 형태 자체가 사라졌고 지반이 약해진 야산에선 바위가 주택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굵은 장맛비를 버티지 못한 나무들이 곳곳에서 쓰러져 차량과 도로를 덮쳤습니다. 오늘 오전 중부 일부 지역에 시간당 최대 60mm의 비가 퍼부으며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충북 괴산댐은 지난달 21일부터 27개를 모두 열고 초당 10여 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집중호우 당시 물이 넘치는 원류 피해가 발생했

0: 했던 만큼 선제적 방류에 나선 겁니다.
1: 500년 이상 근대 비가 왔으니 3시간 가까이 원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그릇을 키운다는 그 측면에서 그 24년 홍수기부터 저 수문을 개방해버렸어요.
0: 장대비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새벽부터 아침까지 비가 왔고 그러고 나서 날이 개여가지고 그러고선 더웠지. 낮에는 많이 더웠어. 근데.
0: 내일과 모레 역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주의로 격상됐습니다. KBS 뉴스 정다현입니다.
3: 올해도 이렇게 장마가 돌아왔지만 지난해 폭우 피해조차 아직 복구되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충남 예산 주민들은 결국 복구 공사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하면서 직접 대비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폭우로 제방 곳곳이 무너지면서 집과 농경지, 축사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무너졌던 제방 경사면에는 여전히 위태롭게 흙이 드러나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장맛비에 중장비는 멈춰섰고 여기저기 자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응급복구 뒤 제방 보강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은 겁니다. 악몽이 채 가시지 않은 주민들은 직접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젖소를 키우는 농가는 불어난 물에 소가 휩쓸리지 않도록 따로 공간을 마련했고 대피 훈련까지 해봤습니다.
5: 소를 몰아서 이쪽 퇴비사 쪽으로 안으로 넣어가지고 일단 이 볕집으로 2중, 3중을 쌓게 되면 급류에 휩쓸려 나가지 않기 때문에.
4: 집이 물에 잠겼던 주민은 아예 단독주택을 지면보다 높게 새로 올렸습니다.
6: 마을에 다시 물이 들어찰 것에 대비해서 바닥에 이렇게 시멘트를 깔고 지면보다 1m 이상 높게 집을 지었습니다.
4: 비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가슴을 졸이는 주민들.
7: 마름은 말이요. 피는 막 오지 그래야 팔로 떨어가지고 춥기는 하지 감당을 못하겠어.
4: 폭우가 닥치기 전 신속한 보강공사와 하천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8: 버드나무와 풀과의 합쳐갖고 토사가 더 많이 쌓입니다. 빨리 준설 작업을 해서.
4: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공사는 마무리됐고 나머지 작업도 다음 주까지는 마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3: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에서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 중부와 서북부 지역에서 폭우와 산사태, 토네이도까지 몰아치면서 최소 20명이 숨졌습니다. 베이징 이승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9: 거대한 토네이도가 하늘을 집어삼켰습니다.
10: 와, 전부 다 뒤섞여서 하늘로 올라간대.
9: 한시간 강풍이 부는 거리에는 온갖 집기들이 나뒹굽니다. 어제 저녁 중국 후베이성에서 시속 149km에 이르는 강풍으로 최소 1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무너진 뚝 너머로 황토물이 끝없이 흘러내립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광시 자치구에서는 지난 4일부터 내린 폭우로 저수지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5만 5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11: 중국 CCTV 방송, 태풍 마이삭이 이 지역에 지속적인 강우를 가져왔고 홍수 침수 구역의 하류로 이동하면서 피해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9: 중국 가수성 릉란시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33명이 매몰됐고 최소 지금까지 5명이 숨졌습니다. 대부분 산림 잡목 제거를 위해 고용된 작업자들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전역을 강타한 악천후로 사상자와 이재민이 속출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서 구조, 구호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3: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이 독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한화우션이 막판까지 경쟁했지만 나토 동맹이란 벽을 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2: 6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신규 잠수함 프로젝트. 잠수함 12척을 건조하고 30년간 유지와 보수, 운영을 맡는 사업입니다. 결국 한화우션이 고배를 마시고 독일 TKMS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13: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부입찰 업체와 각국 정부가 제출해준 놀라울 정도로 신중하고 종합적이며

0: 협조적인 제안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 끼고 나토 동맹국에 오랫동안 잠수함을 공급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압박으로 캐나다의 나토 의존도가 커진 점도 독일에 유리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안보 지형상 불리한 환경에도 한국 측은 기술력을 앞세워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발표에 나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한국의 실망감을 이해한다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 치켜세웠습니다. TKMS와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화오션과 협상하겠다고 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I want to be clear.
0: 고도로 자격을 갖춘 두 공급 업체 사이의 결정은 매우 어렵고 치열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마크 캐나다 총리.
1: 이번에 수주에 실패했지만 K-방산이 잠수함 제조 강국과 막판까지 접전을 이어가면서 북미 유럽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수주 불발을 아쉬워하면서도 우리 방위산업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계속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시 방산 외교를 펼칩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4: 막판까지 접전이 이어지며 정부도 쉽게 결과를 예단하지 못했던 상황.
5: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긴 한데 그러나 뭐 낙관하기는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수주 불발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K-방산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이번 경험을 밑거름 삼아 계속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 특사로 수주전에 나섰던 강훈식 비서실장도 캐나다 정부가 막판까지 고심했다고 했는데 카니 캐나다 총리는 발표 직전 주말 이 대통령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K-방산 세일즈에 주력합니다.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회원국들과의 방산 협력 확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6: 이번 방산 포럼은 현재 나토 동맹국들의 최대 관심사가 방위 산업 기반 강화인 점을 반영하여 올해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행사로 추진 중이고
4: 방산 분야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양자 회담도 이어가며 K-방산 우수성과 신속한 조달 능력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3: 우리 방산 기술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전투기 엔진 기술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무인기용으로 활용할 국산 엔진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 전체적인 국산화율은 65% 수준, 나머지 35%의 핵심은 전투기의 심장 엔진입니다. 미국 업체의 최대 출력 22,000파운드 엔진을 국내에서 조립 생산하느라 엔진 국산화율은 20% 정도입니다. 항공 엔진 기술을 보유는 미국, 영국, 러시아 등 5개 나라뿐 이른바 강대국들로 이들은 미사일 기술 통제, 국제 무기 거래 규정 등 각종 제도를 여러 겹 쌓아 한국, 일본 등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정당한 비용을 주고 엔진을 수입해 장착해도 항공기를 수출하려면 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8: 엔진을 해외에 의존하면 수출 승인, 정비, 개조 등 모든 단계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7: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 수천 시간 가동할 수 있는 군용기 엔진 두 종이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2.5톤 무게를 들어올리는 5,500파운드 터보팬 엔진과
9: 스타트 됐습니다.
7: 1,400마력 터보프롭 엔진입니다. KF-21과 연합작전을 펼칠 무인기와 중고도 정찰 무인기에 장착됩니다.
10: 외산 엔진으로 장착되어 온 분야에 국산화가 시작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41년도까지 유인 전투기에 국산 엔진 장착을 목표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7: 이번 개발 성공을 발판으로 정부와 제작사는 KF-21에 장착할 24,000파운드 엔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11: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스페인의 벽에 막혀 월드컵 여정을 마치게 됐습니다. 여섯 번째 월드컵에서도 끝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며 눈물로 라스트 댄스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보도에 김하영 기자입니다.
12: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스페인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터뜨리며 훨훨 날았던 호날두.
9: 8년의 세월이 지나 16강 외나무 다리에서 다시 스페인을 만났지만 지나버린 시간만큼 호날두의 발끝도 무뎌졌습니다. 전방에서 고군분투하며 날린 두 번의 슈팅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고 드리블은 번번이 막히는 등 명성에 걸맞은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호날두의 존재감이 옅어지는 사이 후반 추가 시간 메리노의 극장골이 터지면서 금세 패색이 짙어진 포르투갈. 그대로 종료 휘슬이 불리자 호날두는 스페인의 신성 야말의 위로 속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대 처음 월드컵 6개 대회 연속 득점이라는 이정표를 남겼지만 토너먼트에서 호날두가 기록한 골은 페널티킥 단 한 골뿐. 중요한 순간 해결사도 도우미도 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월드컵 최다패 타이 기록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역사까지 떠안았지만 호날두는 오히려 유로 대회 우승을 언급하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12: Antes de Cristiano, Portugal no tinha ganado ningún título.
0: 호날두, 포르투갈 축구 국가대표. 제가 익히 전 포르투갈은 우승 경험이 아예 없었죠. 사실 대표팀에서 거둔 가장 큰 우승은 2016년 유로 대회였는데 이 우승은 월드컵과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9: 후반과 회안을 남기고 월드컵 무대를 떠난 가운데 무적함대 스페인은 월드컵 최초 6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을 세우며 우승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11: 미국이 벨기에에 4-1로 완패하며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개최국 세 나라가 모두 16강에서 탈락했는데요. 벨기에는 미국을 제압하고 이제 스페인과 8강에서 격돌합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경기 시작부터 벨기에의 기세는 거셌습니다. 경기 시작 단 9분 만에 터진 벨기에의 선제골.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낮은 크로스를 샤를 드케텔러르가 문전에서 가볍게 밀어 넣으며 미국을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질세라 전반 31분 미국은 말릭 틸먼의 오른발 프리킥으로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하지만 벨기에가 경기를 다시 뒤집기까지 단 2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골문 앞 수비수 두 명을 양옆으로 둔 채 측면 크로스를 헤더로 가볍게 연결시킨 드케텔러르. 본인의 멀티골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후반 들어 벨기에는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후반 12분 나온 미국 골키퍼 맷 프리즈의 치명적인 실수를 놓치지 않고 추가 득점에 성공한 뒤 추가 시간 루카쿠가 다시 한번 골망을 흔들며 4-1 대승을 거뒀습니다.
13: We wanted to be focused.
0: 독일 루케 바키오 벨기에 축구 국가대표 경기에 집중해 우리만의 플레이를 펼치고 싶었고 오늘 그것을 해냈습니다.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경기장 위에서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고 오늘 해냈습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7: 스페인과 맞붙습니다. 반면 미국까지 탈락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 등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 3개국은 모두 16강 진출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11: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이후 책임 있는 사과 없이 축구협회 전직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박항서 전 부회장에 이어서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까지 출국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한국 A 대표팀만 아니라 연령별 대표와 연계성을 가져가서 KFA가 철학과 게임 모델을 확립한 것을 홍 감독님이 이끌어주십사 몇 차례나 부탁을 드렸습니다.
15: 2년 전 불공정 논란 속에 홍명보 감독 선임을 주도한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팬들은 협회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이임생 전 이사는 나가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돌연 캄보디아 나가FC의 기술이사를 맡은 겁니다. 감독도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프로필 영상까지 찍어 공개했습니다. 32강 탈락으로 전 국민을 실망시킨 홍명보 감독은 귀국 이틀 만에 LA에 있는 가족 품으로 향한 데 이어 이임생 이사 역시 아무 말 없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한국 축구의 수장이던 정몽규 회장은 SNS에 글 하나를 달랑 올리고 13년 독재 체제를 끝냈습니다. 250자 넘는 이 긴 글에도 죄송하다는 그 짧은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현지 행정을 총괄 지휘한 박항서 지원단장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남기고 태국 무대로 떠났습니다.
16: 내가 뭐 책임져야 될 게 있으면 팀이 뭘 책임인지는 나는 모르지만 뭐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져야죠. 거기 피해 나갈 생각 없어요. 근데 나는 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5: 차기 감독 선임 역시 기존 현영민 전력강화위원장이 총괄할 예정인 가운데 벤투전과

0: 감독은 한국 대표팀 복귀 의사를 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 긴급 체포된 수사팀장뿐 아니라 경찰 조직 차원에서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고 경찰 윗선이 지시했다는 녹취도 확보했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긴급 체포된 장윤기. 바로 다음 날 오전 8시 수사팀 김모 경사가 장 씨 아버지이자 경찰인 장모 경관과 통화를 합니다. KBS 취재 결과 김 경사는 이때 장 씨 아버지에게 당신이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는 취지에 윗선 지시가 떨어졌다고 전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강간 살인죄 핵심 증거가 될 사람 모양 인형을 보고도 확보하지 않았고 장 씨 아버지는 인형을 폐기합니다. 검찰은 수사팀과 장 씨 아버지의 유착 배경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 중입니다. 윗선뿐이 아닙니다. 장윤기의 SUV 차량에 있었던 케이블 타이, 납치나 성범죄 도구로 의심할 핵심 증거였는데도 이를 인멸할 혐의로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다른 경찰들도 여기에 가담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당시 경찰 수사팀의 수색 영상 10분 분량을 확인해 보니 여러 경찰들이 케이블 타이다라고 대화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결국 장 씨 사건을 관리한 윗선, 장 씨 진술 내용을 아버지에게 전달한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실과 휴대전화 압수수색 내용, 다른 팀 수사 사실을 전한 수사팀 경사까지 모두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팀이 집단적으로 장 씨 아버지와 결탁하고 증거도 은폐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1: 검찰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장의 집과 광주 광산경찰서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도 자체적으로 광산서장과 수사인력을 대기 발령하고 수사팀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광주 광산경찰서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갑니다.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팀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4: 어떤 물품 확보하셨습니까?
3: 검찰은 우선 살인사건을 맡았던 형사과는 물론 범행 전 장윤기의 성범죄를 수사했던 여성 청소년과 등에서 수사 자료를 확보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시 수사팀장인 박모 경감과 팀원 한 명을 입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핵심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넘겨 장윤기의 아버지가 훼손된 사람 모양 인형 등 결정적 증거를 폐기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습니다. 여기에 범행 차량에서 납치 의심 물품인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로 확보해두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장윤기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한 번 더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당시 수사팀 전원을 즉시 대기 발령 조치하고 긴급 체포한 수사팀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1: 지방선거 유세 도중 습격당했다고 주장했던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자작극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휘지 기자입니다.
5: 지난 4월 지방선거 운동 기간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유세를 하다 병원에 실려간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당시 정 전 후보 측은 유세 중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에 맞아 쓰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12km나 떨어진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서 뇌진탕과 근육 파열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목에 보호대를 하고 유세를 이어가면서 체포된 운전자에 대해선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6: 선거 유세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그분께 혹여나 제가 했던 행동이 불편을 드렸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
5: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정 전 후보와 그 운전자는 서로 아는 사이. 헬스장 관장이었던 남성은 범행 전 정 전 후보와 전화 통화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이 피습 사건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7: 정 전 후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5: 이와 별도로 경찰은 정 전 후보 아버지의 회사 직원들이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과 정 전 후보 관련 여론조사기관의 공정성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8: 지금까지 최문종, 정은혜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오는 9일 오후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2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검찰의 김건희 씨 황제조사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공사 의혹과 관련해선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공정위가 7년 이상 전분과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4개 회사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보유세와 거래세가 균형을 이루는 차원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7월 말 정도에 발표할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사의 90%가 학생들의 혐오, 역사 왜곡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혐오 표현으로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파산 위기에 처한 홈플러스의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대주주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제야 원로들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해방 이후 미군 당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비밀 문서가 미 국립 문서 기록 관리청에 발굴됐다고 동북아 역사재단이 밝혔습니다.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숨은 보험금이 올해 약 10조 3천억 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이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KBS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공지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8년 전 도시를 떠나서 박경리의 토지의 무대인 경남 하동 평사리의 삶의 터전을 마련한 공지영 작가는 치열했던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자연 속에서 삶을 가꾸고 있는데요. 최근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엮은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를 편했습니다. 18년 만에 나온 두 번째 편지인데요. 같은 딸에게 쓴 글이지만 그 아내 목소리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언어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가르침보다는 응원이, 확신보다는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괜찮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제는 삶의 정답보다 삶을 살아갈 용기를 건네고 있는 공지영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공지영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8년 만에 나왔습니다. 딸에게 보낸 그 편지를 엮어서 만든 책이죠.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예. 초판이 2008년이니까요. 18년 전인데 그 18년 전에 왜 딸한테 편지를 좀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1: 아니 뭐 꼭 제가 뭐 애한테 편지를 썼다기보다 그때 그냥 청탁이 와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0: 너무

0: 솔직하게.
1: 근데 이제 아 쓰다 보니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사실 이렇게 엄마가 각 잡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 책의 첫 기절이 잘 헤어질 남자를 만나라 이렇게 하면 우리 애가 왜 그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0: 그렇지. 엄마 왜 이래.
1: 네, 엄마 왜 이래. 뭐 오늘 뭐 기분 컨디션 별로 안 좋아 이럴 것 같았는데 의외로 이거 괜찮다. 언젠가 내가 설사 이 세상에 없더라도 그러니까 읽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듣지도 않으니까 앉아서 듣지도 않으니까 네. 이제 제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썼는데 저희 집 딸보다 다른 집 딸들이 훨씬 더
0: 아니 그 집 딸도 많이 느꼈지만 엄마니까 쑥스러워서 표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예. 예. 그 사실 저도 이제 30살이 된 딸이 있는데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잔소리가 되고 하다 보면 듣기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끝이 안 좋고
1: 맞아요.
0: 그래서 말 못할 때가 네. 아니, 차라리 입을 닫자 네. 그럴 때가 많은데 그 얘기들을 좀 대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아 저도 네. 그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0: 다 피가 되고 약이 되는.
1: 아니, 그러니까 아는 게 많잖아. 예.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0: 그렇죠. 예.
1: 그래서 너가 하는 건 다 서툴러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첫 번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0: 따님하고 어떠셨어요? 사이는 잘 지내십니까?
1: 아, 별로. 아니,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첫 머리에도 제가 썼지만, 그 이제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제 특히나 이제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킨 다음부터는 더욱 그런 것 같은데.
0: 몇 살에 독립을 시키셨어요?
1: 일찍 했어요. 27 정도서부터. 그러니까 10년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그 이제 독자들 강연에 갔더니 그 독자들이 손을 들고 선생님은 이렇게 딸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런데 저는 딸하고 너무 싸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길래 제가 아 그거는 법륜스님한테 여쭤봐야지 왜 저한테 여쭤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대신 저는 비결을 한 가지 가르쳐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저희는 안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안 보면 돼요.
0: 조금 거리를 두는 네. 게.
1: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너무 재밌는 말이었지만 아들도 제가 이제 밑에도 있는데 걔네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20살이 넘으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다만 예의는 갖춰달라고 했어요. 제가 네. 뭐 다른 거는 뭐 살갑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뭐 가족 같은 경영 뭐 내 집 같은 회사 이런 게 다 거짓말인 줄은 예전적에 알았는데 아직도 막 딸 같은 뭐 엄마 뭐 친구 같은 딸 특히 이런 신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현실 앞에서 모두 깨버리고 엄마는 엄마고 딸은 딸이고 내가 태어나서 자란 배경과 지네들이 태어나서 자란 배경은 너무나도 다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어머니는 후진국의 사람이었고 저희는 개발도상국의 사람이었고 요즘 애들은 완전 선진국 애들이라서
0: 그러네요. 다른 세상에서
1: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0: 예. 네, 살았기 때문에.
1: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냥 아주 사무적인 얘기만 하고 삽니다.
0: 그래도 딸하고 얘기를 해본 적은 있으세요? 그 고3 때 편지를 줬던 딸하고 혹시 이 글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 있으세요?
1: 이 글에 대해서 안 했어요. 아. 왜냐하면은 아직 책도 안 보내줬어요, 제가. 아니, 어디서 사서 봤겠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도 있고, 네. 그러니까 또 요즘 애들은 또 전화하면 싫어하잖아요. 다 톡, 이렇게 문자로 해야 되잖아요.
0: 콜 포비아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예.
1: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전화를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자로 서로 안 주고받고, 그 예를 들면 그 SNS로 되는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이제 우편, 네. 우편으로도 아니고 거기에 이제 선물하면서 선물 주고받고.
0: 아주 쿨한 네, 네. 모녀 사이입니다. 네. 그 첫 번째 냈던 그 책에 보면은 편지글의 마지막 문장이 항상 언제나 자, 오늘은 좋은 하루입니다.
1: 예. 네. 네, 네.
0: 이렇게 매짐을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1: 이제 제가 그

0: 그때도 그랬고 이번 책에서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젊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에도 귀했지만 저 정말 책을 많이 찾아 읽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막 자기계발서라든가 심리학책이 많지가 않아서 대신 이제 나와 있는 건 다 읽었죠. 다 읽으면서 이제 훌륭한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하나 하는데 이제 하도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모든 말씀들이 딱 세 가지 공통점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지금 여기 그리고 나 자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을 제가 강조한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난날 제가 이 책에 이번에 제목으로도 하나 썼는데 그 동영상 이제 그만 꺼라 라는 말도 있는데
1: 네.
0: 우리가 의외로 안 좋았던 일들을 자주 반추해요.
1: 계속 곱씹죠.
0: 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도움되지도 않고 동영상 편집도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냥 삭제해버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돼. 또 내일은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도 걱정의 거의 99%가 앞날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아 나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지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습을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오늘.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돼.
1: 네.
0: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아무튼 내가 행복하고 오늘 의미 있고 오늘 내가 길고양이 하나한테도 미소를 지어줄 수 있다면 이제 그렇게 살고 또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이렇게.
1: 네. 그 과거에 자꾸 그 불편했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을 이제 꺼버려라 하셨는데 네. 자꾸 떠오르는데 어떻게 그냥
0: 연습해야
1: 스위치 내리면
0: 돼요.
1: 되나?
0: 연습해야
1: 어떻게
0: 돼요.
1: 어떻게 하면 돼요?
0: 그러니까 떠오르려고 하면 아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나는 이제 오늘을 살고 내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처음엔 절대 안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돼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테니스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배울 때 처음에 안 되잖아요.
1: 예.
0: 뭐 골프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그건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자기의 습관이나 안 좋은 것들을 고치는 거, 그다음에 사랑하는 거, 행복한 거 이런 거는 연습 없이 그냥 아, 안 돼,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1: 예.
0: 예, 최소한 어학을 하는 것만큼 연습해야 돼요.
1: 중요한 말씀이네요. 어학하듯이
0: 네.
1: 하면은
0: 네, 네, 돼요.
1: 왜 안 되겠어요.
0: 네, 돼요. 네.
1: 예. 그 18년 전에 냈던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거기에 그 작가의 말 첫 문장에 왜냐하면 불행했기 때문에 아프고 슬펐기 때문에 나는 읽었고 기도했고 썼다. 예. 힘들어서 불행해서 이렇게 글을 작가님은 쓰신 건가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 책에 서문을 썼는데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약간 좋아했던 분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1: 네.
0: 그러니까 60이 넘어서
1: 만나게 됐어요. 첫사랑이네요.
0: 그 첫사랑이라고 하기도 너무 첫사랑한테 미안한 그러니까 그게 첫 호감 뭐 첫 예. 설레임 요 정도.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 괜찮은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1: 그럴 때는 그런 생각하죠. 여자들은 아, 내가 저 사람이랑 잘 됐으면.
0: 아니 그러니까.
1: 어땠을까. 아,
0: 그 심지어 그분은 배도 안 나왔더라고요.
1: 와.
0: 이 나이에.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이제 그런 말을 참아 왜냐하면 이제 잘 살고 계시니까
1: 네.
0: 저는 참아 그런 말을 못했는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약간 놀리면서 아 둘이 그때 그렇게 해서 잘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아 그럼 행복했겠지. 저 분이랑 잘 됐으면 행복했겠지. 근데 글은 못 썼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불행했을 것 같아. 그 저도
1: 아,
0: 그
1: 그러네.
0: 말을 해놓고
1: 예.
0: 제가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오 하느님 제가 이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1: 아, 그 말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맞는 말일 수 있겠어요. 물론
0: 맞는 말이에요.
1: 행복하고 글도 잘 쓸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0: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산은 불안전한 불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이상문학상 받았던 그 맨발로 골목을 돌다라는 글에서 썼는데, 어느 날 난데없이 화학 기호들을 보다가 깜짝, 화학 그 원소표 있잖아요. 그걸
0: 네.
1: 보다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르곤, 네온, 뭐,
0: 네.
1: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된 분자 구조를 갖고 있대요.
0: 예.
1: 얘네들은 아무하고도 안 합친대요. 오로지 그 자리에 무겁게 혼자 있대요. 근데 산소, 수소, 이런 애들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분자 구조가, 그러기 때문에 막 날아다니면서 수소하고도 합치고, 뭐하고도 합치고, 이게 우리 산소는 되게 잘 합치니까
0: 그렇죠.
1: 녹두 슬구 뭐 활성화
0: 예.
1: 산소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이 네온이나 아르곤 같이면 자기는 편하긴 하겠다. 근데 이 세상에 아무 도움이 안될 수도 있겠다. 산소나 수소 뭐 이런 기체들처럼 정말 불안한 분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끊임없이 어디 가서 이렇게 합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랑. 그래서 물도 만들어지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히 예술,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창작품, 뭐 하다못해 아니지만 어쨌든 그뭐 대중가요라도 고통 없이는 안 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서편제 영화에도 보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눈을 뽑는 거겠죠.
0: 예,
1: 네.
0: 소리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1: 그러니까
0: 예.
1: 그참
0: 아, 참.
1: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꼭 어느 삶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0: 네.
1: 같아요.
0: 그러니까 저도 다시 살면 더잘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본
1: 아,
0: 적이
1: 저는
0: 있는데.
1: 전혀 그런 생각, 다시 살아도 이 모양 이꼴로 또살것
0: 그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1: 맞아요, 맞아요. 또
0: 들더라고요.
1: 비슷한 경로로 해갖고 다시 여기로 올것 같아요.
0: 네. 엄마하고 딸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이제 나누고 있었으니까. 그 딸한테 그러셨더라고요. 엄마 딸로 태어나서 힘들었지? 엄마 딸 노릇하느라고 애썼다.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유명한 엄마를 만나서 좋기도 했겠지만
1: 아, 그럼요.
0: 힘든 것도 많았을 것
1: 그
0: 같아요.
1: 유명한 엄마에다가 또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 엄마니까 우리 저희 애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절을 당연히 나는 이제 내가 너무 막 매스컴에도 오르내리고 또뭐 이혼 경력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쓴 거였는데 이 기절을 읽고 제 친구가 되게 이렇게 평탄한, 나름 평탄한 삶을 산
0: 네.
1: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 나도 이 말을 꼭내 딸한테 해주고 싶어. 그래서 걔도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근데 난이 생각을 못 해봤네. 내가 지 때문에 속 썩은 생각만 했었어. 라고 하길래, 그래, 이게 뭐 엄마가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아무 차이도 없이 아마 모든 엄마들이 자기 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0: 그렇네요.
1: 예.
0: 겉에서 볼 때는 모르는 다그 집만의
1: 아,
0: 그게
1: 그럼요.
0: 있잖아요.
1: 예.
0: 그쵸?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유명한 스타 작가 공지영이 아니라 그냥 공지영이라는 인간으로 봤을 때 내가 엄마여서 우리 딸이 뭐가 힘들었을 것 같으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1: 일단 인터넷에 너무 많이 오르내렸던 게 너무 힘들었는데, 아니, 예전에 그것 때문에 저한테 이제 성질도 많이 부리고 이랬었죠. 좀 하지 말고, 뭐. 그래도
0: 엄마 좀
1: 이제,
0: 가만히 있어.
1: 예, 그
0: 이렇게. 예.
1: 아들들도 그랬고. 근데 그래도 저희 딸 아들들은, 제가 그 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딸 아들도. 그렇다고 해서 선을 넘게 그것에 대해서 저를 간섭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0: 네.
1: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어준 거죠. 그 친구들도.
0: 근데 따님은 그렇게 얘기했다면 엄마 딸이어서 다행이다. 그런 얘기를
1: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엄마하고 딸이라는 게 매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0: 좋을
1: 아니잖아요.
0: 땐 사실 너무
1: 그죠? 어느
0: 좋고,
1: 날은 또 내가 엄마 딸이어가지고 이렇게 힘들다 뭐
0: 어떨 땐
1: 그런.
0: 원수 같고 그래요. 네.
1: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저는 요새 또 이제 한 10여 년의 연습과 이제 이 수련을 통해서 딸도 이제 하나의 성장한 여성이고 이제 저 아이도 나를 싫어할 권리도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0: 네. 18년 전에 왜 고3 딸한테 쓴 편지에서 첫 번째, 아까 잠깐
1: 네.
0: 얘기하셨지만, 첫 번째 글이 잘 헤어질
1: 잘 헤어질
0: 남자
1: 남자를 만나라.
0: 만나라.
1: 예.
0: 그 얘기를 왜 처음에 하신 거예요?
1: 우리가 의외로

0: 만남이라는 거는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그 만남이라는 건 사실 주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1: 운명처럼.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내 바운더리 속에 있어야 돼요. 반경 속에. 그래서 사실은 만남은 우리가 많이 통제할 수는 없어요. 뭐 오늘 전철 타고 가다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헤어짐이라는 건 어느 정도는 우리의 의지가 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만남을 좀 깊이 이렇게 들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잘 헤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인생에서 참 그걸 못했고 잘하는 사람이 참 없죠.
1: 잘 헤어지는 건 너무 어렵죠.
0: 어려워요. 예. 어려우니까 이제 해봐야죠.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다음에 이제 젊어서는 막 못했지만 요즘도 이렇게 또 헤어져야 될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둬야 되는 네. 사람들이 있을 때 저도 이제는 조금 잘 헤어지게 된 것 같아요. 이래저래.
1: 저는 잘 사람 정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냥 제가 먼저 하진 않지만.
0: 좋은 신분만 있나 보죠.
1: 아, 그런가요?
0: 네.
1: 때로는 힘들고 버거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끊지 않는 한은 제가 못 끊거든요.
0: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람 정리를 좀 옷 정리는 잘 못하겠는데 사람 정리는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동으로 이주를 한 게 또 큰 모티브가 예. 됐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으면 막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서 오나 이렇게 봤더니 제가 혼자 너무 잘 지내니까 그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네.
0: 예전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다 떼어내고 나면 나 어떡하지 나중에 혼자 남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혼자 남으면 그냥 여기서 혼자 있다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또 남는 사람들은 다 남아요. 그리고 정말 좀 불편했던 사람들은 다 나가 예. 떨어졌어요.
1: 근데 그러면 내가 잘 헤어지는 것과 잘 헤어질 남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삶은 경고를 주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단점이 이 무지막지한 낙관론이 있거든요.
1: 아, 좋게 보는
0: 거. 네.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고. 근데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주는 어떤 경고들. 예를 들면 우리가 큰 건물이 무너질 때도 왜 예전에 삼풍백화점 같은 데 무너질 때도 먼저 에어컨이 고장나고 그다음에 이상하게 천장에서 뭐가 떨어져 내리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조짐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동풍이 불면 큰 비가 올 거라는 조짐을 알면 우리가 좀 대비를 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약간의 그 처음에 깊이 만나게 되겠죠. 그게 그냥 동성 친구라도 네. 마찬가지인데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저분하게 끝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는 뭐 당장 헤어지라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는 연습을. 근데 그 거리를 둔다는 건 정말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인생이라는 게 참 슬프게도 그리 친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들이 항상 있고
1: 네.
0: 그리 사랑이 뭐 꼭 그렇게 필요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우자랑 잘 지내요. 이게 참 슬픈 역설이에요.
1: 사랑에 목말라서 갈급하면
0: 바닷물도 막 마시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예,
1: 네. 네, 맞아요. 외롭고 그래서 친구를 막 하다 보면
0: 우리 예전에 바닷물 많이 마셔봤잖아요.
1: 그 이게 세상을 어느 정도 살고 나면 이 말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한참 막 사랑에 불타 있는 피가 뜨거운 젊은 사람한테 이 말이 들릴까요?
0: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덧붙이기를 이제 물론 잔소리예요 다 뭐 알아서들 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런 말 해주는 사람 진짜 없었어요.
1: 맞아요. 네.
0: 막 저는 더군다나 이제 어렸을 때 종교교육도 받고 이래서 사랑은 정말 모든 걸 주는 것이고 막 너 자신을 다 비우는 것이고 막
1: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니까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0: 그게
1: 배웠잖아요.
0: 최고의 사랑이라고.
1: 예.
0: 근데 이제 그건 예수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하시는 거고 우리 같은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은 사기꾼들한테 걸리기가 딱 좋죠.

0: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꼭 물질이나 뭐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니 내가 이제 말하자면 내 자존심이나 내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하는 사랑이 왜 나쁘냐면 이미 그 사랑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어떤 좀 훌륭하신 분이 아우 내가 저기 임수민 씨 참 예쁘게 보고 있어 참 좋아해 이러면 저희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막 어디서 막 자기 자신 막 몸도 더럽고 막 너무 막 사는 사람이 와서 아, 나 임수민 씨 좋아해 그럼 그게 안 좋잖아요.
1: 약간 좀 경계하게 되고 좀 그러니까 약간 무섭죠.
0: 아무 가치가 예.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을 내 사랑이 사랑이 가치 내가 주는 것을 사랑의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 자신의 존엄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거절해야 돼요.
1: 네.
0: 저는 이런 충고를 누가 좀 예전에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 근데 충고로 이건 깨달은 게 아니라.
0: 맞아요. 또 예. 각자 사는 거기 때문에.
1: 오랜 삶의 경험과 그런 걸로 깨달으신 거죠. 예. 근데 그 첫 책이 고3 딸에게 주는 편지였는데 공지영 작가님의 고3 생활은 어땠는지 그때 상당히 좀 힘든 일이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0: 제가 고3이 이제 1980년이었어요. 계엄령하고 예. 5.18. 예. 예. 거기다가 1980년이 아직도 되게 많이 안 잊혀지는 게 이제 곧 직전에 저의 단 하나의 단짝인 친구가 아버지 엄마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태어난 친구라 18살이 되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1979년 겨울에, 그러니까 저 고2 때 겨울에 떠나고,
1: 예.
0: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친구 그땐 빚보증이라는 게 있어서, 친구 빚보증을 잘못 써셔갖고, 저희 집이 이제 다 이제 경매에 넘어가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1: 예.
0: 거기다 이제 저는 고3이 되고, 계엄령이 덮치고, 그 다음에 신문에 봤더니 막 5.18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또 마침 제가 다니던 성당에서 신부님이 잡혀가시고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원래도 그랬지만 학교에서 늘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왕따는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더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물론 저는 이제 무슨 더 글로리에 나오는 것처럼 폭력을 당하는 왕따는 아니었고.
1: 아니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집도 부자고 왜 왕따를 그러니까, 당했을까요?
0: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죠.
1: 아 질투.
0: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도 예. 또 밥맛이었겠죠 좀.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길래 아 내가 우리 그때 반이 70명이었어요 저희가. 예. 그래서. 아, 내가 우리 반 69명을 왕따시켰어. 내가 쟤네들 왕따시킨 거야.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이렇게 말한다고 좀 낫냐? 그런데 어린 시절이니까 힘들어요, 그것도.
1: 힘들죠.
0: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그때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우연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남편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 부인이 제 동기인 거예요.
1: 예.
0: 그 고3 때 같은 반이었던. 그래서 이제 함께 술을 한 잔 마시는데 그 친구가 약간 술이 취해가지고 갑자기 막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제가 고3 때 우리 반 69명을 다 왕따시키네요.
1: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럴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0: 아니, 그래서, 예. 나는 그냥 장난삼아 한 말이었는데 왕따 내가 당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친구 딸이나 누가 왕따 당한다 그러면 제가 그 일화를 좀 들려줘요.
1: 아.
0: 걔네들 마음도 안 편해. 그러면서.
1: 아, 참 힘들었겠네요.
0: 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1: 예. 예. 그, 고3의 딸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의 고3과도 많이 비교를 네. 했을 것 같고, 또,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딸을 만나지 않았을 때 생각했던 딸과 실제의 딸은 좀 다르잖아요. 내 가상의
0: 많이
1: 딸과
0: 다르죠.
1: 실제의
0: 많이.
1: 딸은 어떤 차이가 좀 있었어요?
0: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꿈꾸던 딸은 예쁘고 착하고 날씬하고 먹어도 배 안 나오고 뭐 네. 엄마가 뭐라 그러면 네 하면서 어디서 남자친구 데려오면 너무 수더분하고 좋은 애를 데리고 오면서. 공부는 스스로 알아서 잘해서 대학도 잘 가고 이런 딸을 원했죠, 제가.
1: 그거는 남의 딸이죠. 내 딸은 아니에요.
0: 그런 딸이 없어.

0: 그래서 제가 또 이랬죠. 거봐, 나는 이렇게 착한 딸이었는데 나는 왜 복이 없는 거야.
1: 시간이 벌써 흘러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시간이 금방 갑니다.
0: 아, 그러네요.
1: 네, 다음 시간에 또 모시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공지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올해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경상권, 모레 새벽부터 전라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대전, 충북 중남부, 전북 북서부와 전남 남동부, 경상권, 제주도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6도에서 33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4도, 습도는 73%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에서 전자식 보완대체 의사소통, 이른바 AAC 도구 활용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는데요. AAC는 말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표정이나 몸짓, 그림, 사진, 그리고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돕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번 교육은 도구를 직접 체험하고 활용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과 활동 지원사 등 의사소통 지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 신청은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홈페이지에 안내한 링크를 통해서 7월 10일까지 하면 되고요. 교육은 7월 23일, 24일 이틀 동안 서울 이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줄이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조성민의 장애 칼럼,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함께하는 일터,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픽토그램을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번 픽토그램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픽 심볼 개발에 초점을 뒀고요. 안내보행 지원과 수어, 자막, 음성 해설, 터치투어 등 문화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구성을 했는데요. 픽토그램은 포스터와 리플릿, 영상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할 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관련 자료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기 위해서 천안시 장애인식 개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마련했는데요. 영상과 그림, 사진 등 세 개 분야에서 작품을 접수하고 천안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시민 등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전자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서 양식은 천안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상작은 앞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전시와 홍보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제주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에서 장애학생들을 지원하는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직무지도원은 장애학생이 사업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대인관계와 직장예절 등 현장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7월 15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무지도원 사이버 교육을 마친 후에 제주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을 수료하면 직무지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0: 조성민의 장애 칼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입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오늘 미국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을 지켜왔던 두 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애인법 혹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 재활법 504조라고 해서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법률인데 이 법률과 또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그런 해석을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내놓으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0: 예. 네. 먼저 이번 논란을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미국 법무부가 무엇을 발표한 건가요?
1: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그 미국의 그 재활법 504조와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미국 장애인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법률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살려고 할 때 그러면 그 모든 그 예산이나 이런 거를 주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무부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그게 의무가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꼭 지원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재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좀 논란이 된 거죠.
0: 네. 법 자체를 바꿨거나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 해석과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가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은 있는데 그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예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는 그 법률을 달리 해석함으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지원이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살게 되면 집도 줘야 되고 또 뭐 병원도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주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그리고 실제 옴스테드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판결 역시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판결한 거를 그게 의무가 아니다.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0: 예, 네. 이번 논란에서 미국 법률 또 옴스테드 판결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옴스테드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1: 그 옴스테드 판결은 아마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꽤 유명한 판결이어서 그러니까 이 1999년에 난 미국 대법원 판결인데 이 판결로 인해서 사실 미국 장애 인권의 역사 확실히 바뀐 그런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고 그 법에서 법에 의해서 그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그 조지아주의 정신질환 여성 두 분이 이제 그 주립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었고 그 병원에서는 이제는 이제 지역사회 나가 살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지역사회에서 나와 살려고 하다 보니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생활이 보장돼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송을 제기했죠. 그 누구를 상대로 했냐면 미국 조지아주 주립의 장애인 복지국의 토미 옴스테드라는 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옴스테드 판결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을 받아들인 연방 대법원이 미국의 그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활법 504조와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당연히 주정부가 지원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렸고 그것이 이제 미국의 자립생활과 탈시설 운동에 굉장히 근간이 됐고 이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0: 예. 미국 장애인법과 재활법은 어떤 법이고 해당 법안 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건가요?
1: 뭐 핵심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제 장애인법,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큰 영향을 미친 법률인 거고요. 그러니까 뭐 고용이라든지 심지어 민간, 뭐 호텔 이런 데도 우리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간까지 일정 부분 시설 접근성을 다 의무화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차별이다라고 이제 그 법률에 규정한 그런 법률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1990년에 이제 제정이 된 건데 그 이전에 70년대 어떤 법이 나왔냐면 미국 재활법 504조에 따르면 미국 연방행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기관들, 그 기관들이 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는 장애를 차별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법률이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된 그런 법률이었던 거죠.
0: 예. 네. 왜 이런 법률 해석을 내놓았을까요?
1: 저는 이제 그 뭐 거기에 그 소식에 그렇게 뭐 정확하게 규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거는 재정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반드시 의무를 이렇게 지워지니까 예를 들면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오게 되면 그 모든 예산을 다 주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그 재정적 부담이 있었고 실제 이거에 앞서서 지난 아마 1월 달인가 2월 달부터 몇 개 주정부가 이 법률을 다시 해석해달라고 연방정부에 계속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연방정부도 좀 책임을 좀 벗어나서 주정부가 알아서 해라. 결국은 이제 재정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예. 네. 뭐 이번 사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권리가 축소가 된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1: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차별적 영향 혹은 이제 간접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간접 차별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기준은 차별이 아닌데 결과적 차별을 유래하는 거죠.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소위 이제 간접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채용할 때 그냥 장애인은 안 돼 이게 아니라 신체 용모 또 나이는 몇 세 이상 이런 거를 예. 기준을 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0: 미국 행정부가 또 이제 해석을 좀 하기 시작한 거죠.
1: 예. 네.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0: 결론적으로는 뭐 물론 이제 이거를 해석을 미국의 해석을 보고 좀 인용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미국은 연방 정부가 있고 주 정부가 따로 주 정부마다 또 뭐 아시겠지만 법률이 좀 다르게 해석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법률은 한국 중앙 정부가 이제 뭐 운영을 하고 지방 정부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 또 하나는 법률 자체도 우리는 법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각각 활동지원법 또 자립지원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은 이 두 법률과 해석에 따라서 그 대법원 해석에 따라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자립생활이 이제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좀 아마 유의미하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하거나 개선을 해야 할까요?
0: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자립생활지원법이 이제 시행이 이제 됐고요. 그리고 활동지원법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장애인들이 만약에 시설에서 지역사회 나왔을 때 인프라가 사실은 이제 많이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문제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역시 이제 주거의 문제가 가장 크고 노동 고용의 문제,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이것이 과연 원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이번에 제정이 됐으니 시행령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놔야 되는 법적으로 좀 더 강하게 담아놔야 되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네. 자 앞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야기도 몇 차례 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겠죠?
0: 맞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런 기사 내용에는 없지만 미국이 이렇게 법을 해석할 수 있었던 때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미국은 가입하지 않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19조에는 자립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은 그런 거로부터 유엔 권리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런 거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준한 나라인 만큼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좀 있는 거죠.
1: 예. 자, 끝으로 오늘 말씀 정리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법률이 있다고 해서 이제 이거는 단순히 이제 해석의 문제가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장애인이 어디에 살든 그거는 복지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도 살고 싶은 데서 사시잖아요. 이사할 권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장애인도 시설에만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지역사회에서 살겠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살 수 있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고용의 힘 뭐 예를 들어 일할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국가가 그거를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로 바라보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있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예. 네. 자 미국에서는 장애인 관련 법률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장애인 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오늘 들었는데요.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역시 보다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민의 장애 칼럼 한국장애인재벌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상황을 같이 살펴보고 의미 있는 판결과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2: 네, 최근에 학교를 둘러싸고 학생 인권, 그리고 교권 침해, 학교 폭력, 학부모 민원 등의 문제가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 내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예, 요즘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학교 내 인권 문제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2: 네, 드라마 참교육은 학교 폭력, 교권 추락, 학부모 민원 같은 문제를 아주 강하고 좀 자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참교육이라는 제목 자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참교육은 학생을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을 뜻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참교육 당했다라는 말처럼 잘못한 사람을 강하게 응징하거나 혼쭐 낸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말의 중심이 존중과 성장에서 응징과 제압 쪽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1: 예. 왜 참교육이라는 말이 그렇게 바뀐 걸까요?
2: 네, 학교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답답함과 분노가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나 선생님이 악성 민원 앞에 혼자 놓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누가 강하게 나서서 한 번에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의 학교는 드라마처럼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누군가를 제압한다고 해결되지 않죠.
1: 예, 드라마를 보면 학교 현장이 정말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학교가 그렇게 위험한 공간인지도 궁금한데요.
2: 네, 학교 안에 문제가 좀 많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고통받는 데도 있고 교사가 악성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로 크게 상처받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의 학교를 학생 대 교사나 학부모 대 교사의 전쟁터 같은 공간으로만 보면 해법이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학교가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학교는 갈등이 생기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갈등을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1: 예, 드라마처럼 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나 인력을 학교에 투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2: 네, 교사를 보호할 공적 기구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구가 갈등을 교육적으로 풀기보다 누군가를 제압하고 또 빨리 종결하는 방식으로만 설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폭력이나 교육활동 침해에는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 뒤에는 사실관계 확인, 피해 회복, 또 재발 방지, 관리자 책임이나 교육청 지원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1: 예,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약해졌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학생 인권 조례는 어떤 제도인가요?
2: 네,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도 학교 안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니다. 대표적으로 체벌 금지나 강제 야간 자율학습과 같은 것을 규제하거나 과도한 두발 복장 규제의 제한, 종교의 자유, 사생활 보호, 차별 금지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죠. 쉽게 말하면 학생이라도 함부로 때리거나 모욕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학교 현장에 세우는 것입니다.
1: 예, 학생 인권 조례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뭔가요?
2: 네, 찬성하는 쪽은 학생인권 조례가 학교를 더 민주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기본 장치라고 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되면 생활 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의 권위가 약해진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학생 인권과 교권을 서로 빼앗는 관계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학생이 맞지 않을 권리와 교사가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 둘 다 보호되어야 하는 거죠.
1: 예, 학생 인권 조례가 실제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저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교권 침해는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의 부재나 교사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행정 업무, 관리자 책임의 공백,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지원할 전문 인력 부족 같은 문제가 함께 작용을 합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교사를 괴롭힐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권리 보장은 방임이 아니라 모두에게 지켜야 할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1: 예, 학생 인권과 교권은 어떻게 함께 보호를 할 수 있을까요?
2: 네, 출발점은 권리가 부딪힐 때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학생에게는 안전하게 배울 권리가 있고 교사에게는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가 있죠. 학생이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하면 즉시 보호되어야 하고 교사가 악성 민원이나 위협을 당하면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빨리 멈추고 또 공정하게 사실을 확인하며 재발을 막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예, 학교 폭력 문제도 학교 내 인권의 중요한 부분이겠죠?
2: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한 장난이나 아이들끼리의 다툼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될 수 있고요.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을 즉시 보호하고 또 가해 행동을 멈추게 하며 목격 학생이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모든 사안을 처벌 절차로만 가져가면 학교가 법정처럼 변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접근도 함께 필요합니다.
1: 예, 요즘 학교 폭력이나 교권 침해 사건이 점점 사법화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2: 네, 사법화라는 것은 학교 안의 갈등이 대화나 교육적 조정으로 다뤄지기보다는 고소나 고발, 행정심판, 소송 중심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론 중대한 폭력이나 범죄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모든 갈등이 법적 싸움이 되면 학생도 교사도 지치고요. 학교는 관계를 회복할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와 함께 안전한 중재와 회복적 대화가 작동할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1: 예,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강조해 왔는데요. 핵심 내용은 뭔가요?
2: 네, 인권 친화적 학교라는 말은 학생 마음대로 하라는 뜻도 아니고 교사가 참기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학교의 생활지도 기준 안에 학생의 존엄과 안전을 분명히 넣고 교육활동 침해나 학교폭력 사안은 당사자를 방치하지 않는 공적 절차로 다루자는 뜻입니다.
1: 예.
2: 또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책임 전가도 교사의 인권 문제로 함께 다뤄야 합니다.
1: 예. 자,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2: 네, 참교육이라는 말을 좀 다시 좋은 의미로 돌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교육은 혼내주는 교육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갈등은 생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특정 학생이나 특정 교사, 특정 학부모의 문제로만 몰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갈등이 반복되는지, 또 피해를 막는 장치가 충분했는지, 교사가 혼자 감당하도록 방치되지 않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교육은 강한 처벌 하나가 아니라 대화와 책임, 회복과 제도 개선이 함께 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1: 예, 오늘은 학교 내 인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다정한 하루 되세요.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전철의 해운대 연가.

0: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일터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장애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시간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분들도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게 신청 절차를 설명을 해 주시죠.
1: 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장애인 근로자분이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신다면 사업주 동의를 얻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와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신청서 내용이 막 어렵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제로 어떤 도움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필요한지 적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신청서를 내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 소진 시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한참을 기다렸다가 받아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점을 신청하시기 전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그러면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을 하는 건가요?
1: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직접 제출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수행기관에 제출을 해도 되는데요. 근로지원인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접 운영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같은 다양한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 근로지원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0: 예.
1: 때문에 수행기관에 제출을 하게 되면 진행사항 등 세세한 피드백을 아무래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공단에 제출을 해도 장애인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행기간이 배정된 다음에 수행기간 담당자와 소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0: 예. 그러면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인가요? 장애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죠?
1: 네, 맞습니다. 물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통해 업무 수행이 원활해지고 직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서비스가 장애인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인 근로자가 필요한 업무 지원을 받게 되면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도 생산성과 조직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 역시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근로지원인이 없을 경우 동료들이 대신해서 업무를 도와야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근로지원인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동료들은 자신의 업무에 더욱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더 나아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근로지원인이라는 전문 직무가 생겨나고 이를 통해 또 다른 고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면서도 사업주, 동료 근로자, 그리고 근로지원인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가 큰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앞서 신청 절차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신청과 관련해서 꼭 알아두면 좋은 점이나 추가로 안내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1: 네, 지난번에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다고 제출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 서비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소재지에 따라서 관할이 나뉘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서울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접수를 해도 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단 거거든요.
0: 예.
1: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은 알고 계시지만 이러한 지역 구분까지는 알지 못해서 또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0: 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역별로 지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이 가까운 지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역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1: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 25개구로 가장 많다 보니까 제가 서울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0: 예.
1: 서울 지역본부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0: 네.
1: 서울 남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네.
1: 동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 북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결정까지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1: 그러게요. 앞서 서비스 신청 절차까지는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막상 신청 후에 이용 결정까지의 과정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0: 예.
1: 신청서와 근로중임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까지 해당 관할 지역 장애인 고용공단 혹은 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수행기관에 제출을 하셨다면 추후 장애인 고용공단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나가서 실제 근무하는 환경이라든가 배정된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후 서비스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통지를 받게 돼요. 우선순위에는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기타 공단이 정한 우선 지원 대상 등이 있습니다.
0: 예, 신청을 한 뒤에 실제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는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1: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저도 업무를 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예산 상황에 따라 빠르게 통지가 날 때도 있고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기간만 해도 올해는 예산 소진이 빠르게 되어서 대기를 한참 하시다가 실제로 서비스를 받게 된 장애인 근로자분들도 계십니다.
0: 예. 그러면 혹시 조금 더 빨리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 알아두면 좋을 방법이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1: 저는 그래서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취업을 하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도 같이 작성하시는 거를 사실 권장드리고 있어요. 근무에 적응을 하시다가 막상 추후에 필요로 할 때 신청을 하게 되면 막상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
0: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혹시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을까요?
1: 네. 이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받을 때 1시간당 300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게 될 때 월 160시간 기준으로 4만 8천 원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서비스를 이용 시 무조건 이 정해진 이용 부담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다만 실제로 서비스를 받은 시간에만 부담이 된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간혹 서비스를 신청한 시간만큼 부담금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장애인 이용자분들이 계신데 예를 들어 장애인 근로자가 연차를 낼 수도 있고 출장을 가게 되어 근로지원인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만큼은 이용부담금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시지원을 받게 될 경우 이용부담금도 줄어드는데 동시지원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0: 예. 장애인 근로자와 근로지원인은 어떤 기준으로 매칭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1: 앞서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원은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장애인 근로자분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공단에서 수행기관에 통지가 가게 되고 저와 같은 수행기관 담당자가 장애인 근로자분께 연락을 드리게 돼요. 어떤 업무를 하고 실제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근로지원인은 대기 인력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근로지원인 분들을 모집하여 이용자분들과 매칭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매칭 과정은 각 수행기관 담당자마다 업무 스타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0: 예, 앞서 설명해 주신 동시지원은 뭔가요?
1: 네, 근로지원인이 장애인 근로자와 매칭된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같은 근무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다수 있을 경우에 한 명의 근로지원인이 여러 명의 장애인 이용자와 매칭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명일 경우에는 2대 1, 세 명일 경우에는 3대 1. 현재는 최대 5명까지 가능한데요. 다만 3대 1까지는 바로 매칭이 가능하지만 4대 1부터는 별도의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통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지원으로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앞서 나온 이용부담금도 줄어들어요. 기존 시간당 300원에서 2대 1은 180원, 3대 1은 120원으로 줄기 때문에 부담도 같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함께하는 일터 오늘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방법과 이용 결과 안내 절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장혜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H.O.T.의 캔디.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긍정의 힘으로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2: 네, 오늘의 긍정의 힘은 이 마니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러 갑니다. 예. 마니아는 어떤 한 가지 일에 몹시 열중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마니아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정말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다만 가족이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선에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만 쌓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어떤 갈등이든지 이해하지 못할 건 없을 거라고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때 정말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공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2: 좋아하는 것이 생겨서 마냥 신난 장애인이 있어서 소개도 하고 또 배울 점은 진하게 한수 배워보려고 합니다.
1: 예, 좋아하는 것이 생겼지만 가족의 공감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인가요?
2: 네, 그러니까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 등의 어려움이 정말 많았죠. 더군다나 자기만의 세계에 갇혔었기에 집 밖 출입을 극히 싫어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부모님의 마음은 갈수록 걱정이 커져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장해 가면서 몸집은 커가는데 인지능력은 낮아지는 게 뚜렷하게 보였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좋아하는 것을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임세훈님입니다. 임세훈님은 락에 살고 락에 죽는 남자다라는 거죠.
1: 예.
2: 발달장애인 밴드에서 보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꿈이 굉장히 크죠. 세계적인 록 가수가 되겠다라고 꿈꾸고 있으니까요.
1: 아, 세계적인 가수를 꿈꾸고 계시는군요. 꿈이 창대하니까 꼭 뭐라도 해내실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꿈이나 목표는 정말 정말 크게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1: 예.
2: 그리고 반드시 꼭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실천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고 혹시 이루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가깝게는 갈 수 있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1: 예.
2: 이처럼 록과 하나가 되어서 꿈을 향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임세훈님은 20대 후반이죠. 발달장애로 인하여 소극적인 성향이었었는데 완전히 성향이 달라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락을 좋아하게 된 사연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의 등쌀에 떠밀려서 집 밖으로 나가서 여기저기 구경하던 중에 길거리 공연 있지 않습니까? 버스킹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완전히 빠지게 됐죠. 와, 멋지다로 시작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로 바뀌게 된 타이밍이었습니다.
1: 예, 뭔가에 빠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죠.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건 좋은 게 아닐까요?
2: 맞습니다. 제대로 보셨는데요. 이제는 할 게 있고 내가 궁금해 할 게 있으니까 심심할 틈이 없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 록 음악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직접 불러보면서 점점 더 매력에 빠지게 됐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반응도 결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락에 열중하고 공부하는 열정을 쏟는 모습이 훨씬 더 보기가 좋았었으니까요.
1: 예.
2: 그 덕분에 부모님과의 소통을 비롯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삶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록과 관련된 소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상점에서 쇼핑하는 모습은 사회생활의 기틀을 마련하는 또 하나의 삶의 과정으로도 좋았다라는 겁니다.
1: 좋은 변화로 느껴지는데요.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는 건가요?
2: 네. 부모님하고 예기치 못하는 또 하나의 갈등이 하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은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락이나 헤비메탈을 하는 사람들을 떠올려보면 의상 있지 않습니까? 네.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그리고 패션 스타일이 독특하다라는 겁니다.
1: 예.
2: 이제 느낌이 갈 거예요. 그게 갈등 요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얼굴에는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하죠. 입술도 새빨갛게 바르고 귀걸이도 작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걸로 하고 셔츠는 검정색 바탕의 아주 무서운 디자인의 옷과 가죽 자켓에는 독특한 액세서리를 직접 하나하나 달아서 달고 다닌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부모님은 너무 과하다고 하고 임세훈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니 갈등이 커져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집에서 연습할 때도 이 완벽하게 갖춰입고 난 후에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 갈등이 네.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노력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2: 그게 이제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하나의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못하게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그렇다고 예. 그냥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던 거죠.
1: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그런 모습 보면 참 속상하시겠죠.
2: 맞습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가족 간에도 또한 풀지 못할 갈등은 없을까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1: 예.
2: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조금만 더 공감해주면 어떤 갈등이든지 풀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부모님은 생각의 틀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1: 아, 부모님께서 좀 양보를 하셨군요.
2: 맞습니다.
1: 예.
2: 집에서는 과하지 않게 하고 밖에서는 마음껏 하고 다녀라라고 얘기했던 거죠. 또한 임세훈님은 남들의 시선을

0: 오히려 즐기는 수준이었습니다. 나는 락을하는 사람이라고 패션으로 알리고 싶어했다라는 게 임세훈님의 입장이었으니까요.
1: 아...
0: 네. 그리고 좋은 점은 감사한 점을 먼저 생각하고 좋았던 거하고 감사한 점을 먼저 생각하니 어찌됐건 고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거죠.
1: 예.
0: 그로 인하여 꿈도 있고 락 마니아가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하철도 혼자 타고 가서 연습하고 오는 걸 보면은 감사할 따름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예.
0: 그래서 갈등은 작아지면서 좋아하는 락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1: 예. 부모님의 생각이 먼저 바뀌셨군요. 우리 속담에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는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죠.
0: 맞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빠를 거라고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닌 상대방의 기준에서 딱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의 교훈이 마니아는 좋아하는 것에 빠질 수 있는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예,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에코의 마지막 사랑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여름이면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있죠. 바로 음악을 온몸으로 즐기는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뛰며 그 순간을 마음껏 즐기는 시간인데요. 우리 시각장애인도 뮤직 페스티벌에 갈 수 있을까요? 자, 어쩌면 이런 질문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편견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물론 이동이나 정보 접근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근 이런 장벽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철원 고석정에서 열린 DMG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에는 장애인 음악 팬들도 함께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락 페스티벌을 즐겼다며 그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들 했는데요. 이런 경험이 가능했던 건 계단 부셔 클럽과 조금 다른 주식회사가 함께 진행한 우정 원정대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우정 원정대는 장애인도 음악 축제를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국내 대중음악 페스티벌 접근성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음악을 좋아한다면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또 즐기고 싶은 마음 똑같은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즐길 수 없는 게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음악이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관객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바뀌고 있는 축제들,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이런 축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월 7일 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조용필이 부릅니다. Bounce.

우리는 한 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씨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티켓 교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여름 뮤직 페스티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서 여름 휴가 여행을 잡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금요일에 함께하는 우리 신세미 씨 같은 분들이 그러는데, 낮에 즐겁게 놀고 숙소인 호텔로 돌아왔는데 호텔에서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즐거웠던 기분이 한순간에 사그라든 경험 있으시죠? 있을 텐데. 여행의 설렘을 오래 이어가기 위해서는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어떤 배려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호텔에서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또 매주 화요일에는 화면 해설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지역 대표 음식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음식 문화 등을 매주 한 편의 푸드 멘터리로 꾸며낸 KBS의 인기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을 화면 해설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로꼬와 펀치가 부른 Say Yes.

0: 때와 장소에 어울린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오늘도 장애인식 개선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뭐 네. 이미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대규모 인원들이 이동을 할 텐데, 그때 네. 호텔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1: 많이 이용하죠, 요즘.
0: 그쵸. 근데 호텔 이용 시에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한 내용을 오늘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이제는 꼭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0: 많죠.
1: 있어요.
0: 네. 네.
1: 가격이 여전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 호텔 이용이 많이 대중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를 이용해 호텔 패키지, 즉 호캉스를 떠나는 장애를 가진 분들도 굉장히 늘고 있어요. 오늘은 호텔 이용 시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호텔 객실을 이용할 때 그러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제가 이런 에티켓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도 소음이고 두 번째도 소음이에요. 네. 옆방까지 들릴 정도의 소음은 당연하게 피해야 하겠죠. 늦은 밤 큰 소리로 뭐 대화를 하거나 TV를 크게 틀어놓는 것도 다른 투숙객에게 휴식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 전에 파티를 할 때도 네, 호텔 네. 방을 많이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0: 그쵸.
1: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은 옆방을 좀 배려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냄새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호텔에서는 객실 내 흡연이 금지되어 있어요. 담배 냄새나 음식 냄새도 오래 남아서 다음 투숙객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0: 그 방금 냄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호텔 객실에서 배달 음식 주문해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1: 어마어마하죠.
0: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또 생각할 게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일단 호텔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우선 배달의 과정에서 객실까지 배달이 가능한 곳도 있고요. 로비에서 수령을 해야 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을 시켜놨다가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물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안 좋겠죠. 네. 이용 전에 호텔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객실에서 음식을 먹었다면 뒤처리도 신경 쓰는 게 당연하겠죠.
0: 그럼요.
1: 네. 객실 이용을 하는 이용료에 청소 비용까지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객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겠죠. 네. 정리하는 직원의 입장도 고려해야 될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한 곳에 모아서 정리를 하고 새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0: 네. 네. 그 호텔을 이용할 때 맞다 아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 객실 내에 있는 각종 네. 비품들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떤 건 가져가도 되고 어떤 건 가져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
0: 예, 이 얘기 좀 해주세요.
1: 호텔에는 대부분 간단한 일회용 세면 용구들이 있죠.
0: 그쵸.
1: 네. 이를 어메니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한 객실 용품은 호텔의 자산이죠. 즉 어메니티는 가져가도 될 수 있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네. 그 일회 용품들이니까. 네. 객실 안내 책자나 수건, 옷걸이 이런 것들은 그리고 헤어드라이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비품류 이런 것들은 호텔의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져놓으면 안 되겠죠. 또한 객실용 슬리퍼들도 호텔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회용 슬리퍼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일회용 슬리퍼 어떤 건지
0: 네.
1: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겠죠. 가져가도 되겠죠. 그렇지만 재사용하는 슬리퍼는 분명히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호텔도 있으니까 확인 후에 뭐 가져가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 최근에 환경 문제로 일회용 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1: 환경 보호 정책에 의해서 일회용 세면 도구를 객실에 비치하지 않는 호텔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네, 필요한 경우에는 프런트에서 별도로 구매를 하거나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0: 네.
1: 실제로 환경을 생각해서 개인 세면 도구를 별도로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여행을 떠날 때 칫솔, 치약 그리고 면도기 등 기본적인 세면 도구를 준비해 간다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0: 네. 그 욕실 사용과 관련해서도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샤워할 때 샤워 커튼을 치거나 샤워 부스의 문을 확실히 닫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바닥이 물로 흥건하다면 불편할 수 있겠죠.
0: 그럼요.
1: 샤워 후에 물기를 정리하는 것은 동행한 투숙인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넘어짐 사고 등에 대한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시각장애인 분이에요. 여행을 갔다가 이 물기 때문에 가가지고 첫날 이 팔이 부러지신 분도 있어요.
0: 아이고,
1: 이 물기 때문에 물기가 시각장애인한테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해외여행 시에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럽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호텔들, 특히 오래된 호텔들은 욕실 바닥에 배수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샤워 부스 안이나 욕조 안에만 배수 시설이 있어서 물이 밖으로, 즉 샤워 커튼을 해놓지 않으면 물이 밖으로 이렇게 튀게 되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화장실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0: 그 객실 내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객실 밖에서라면 어떤 걸 좀 주의해야 할까요?
1: 우선 복장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0: 왜?
1: 아무리 숙소라고 하더라도 잠옷 차림이나 그리고 지나치게 편한 복장으로 호텔 내부를 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목욕 가운 차림으로 로비나 식당 등을 이동하는 경우는 그런 건 적절하지 않죠. 그렇죠.
0: 네네. 네.
1: 목욕 가운이나 잠옷 차림은 사적인 공간의 차림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곰곰이 보면은 성인의 경우에, 성인의 경우도 일부 있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복장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배웠던 에티켓, 기본 에티켓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조식을 먹으러 갈 때 너무 간단한 복장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텔은 기본적인 격식을 갖춘 공간이기 때문에 외출이 가능한 공간 정도의 그런 복장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특히 고급 레스토랑에 만약 가시게 된다면 식당 분위기에 맞는 복장을 갖추는 게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0: 왜냐하면 어떤 데는 또 그 복장 규정을 안 맞추면 못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네.
0: 자, 그리고 이제 해변 인근이나 수영장 있는 호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1: 저도 이렇게 호캉스나 이런 데 가면은 많이 만나는 분들이기도 해요. 해수욕을 한 다음에 몸에 모래가 묻은 상태로 호텔 안을 돌아다닌다든지 수영한 뒤 물기를 이제 뚝뚝 흘리면서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죠. 네. 왜냐하면 거기는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기를 정리하고 이동하는 것이 에티켓이겠죠. 네.
0: 그 최근에 어린이 고객의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노키즈 존 호텔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1: 실제로 많아요.
0: 네.
1: 만 18세 이하 투숙객의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 존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투숙객이 편안하게 쉬러 왔으니까 그럴 권리가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라는 거죠. 아이를 동반한 경우에도 복도나 객실에서 과도한 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다른 이용객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주는 그런 태도도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0: 자, 그런가 하면 반려동물 친화 호텔 이런 것도 있는데 반려동물과 만약에 함께 투숙을 한다면 이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잖아요.
1: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0: 네네. 네.
1: 반려견과 함께 숙박을 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호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호텔마다 이용 기준이 다릅니다. 반려견의 크기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게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객실에 동반 가능한 마리수를 정하는 것도 있어요. 예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겁니다. 반려견과 함께 호텔을 이용할 때에도 에티켓은 중요합니다. 침대나 소파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매너벨트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호용품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배변 관리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철저히 해야 됩니다. 호텔 내 이동 시에는 이동장이나 목줄을 이용해야 되고요. 반려견을 혼자 객실에 두고 장시간 외출하는 것은 당연하게 피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당연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0: 그 호텔을 비롯해서 휴가지의 숙소를 이용할 때 이런 점은 특히 주의하면 좋겠다는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1: 네. 예전에 비해서 호텔에서 여유를 즐기는 호캉스 문화가 많이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인만큼 나 자신만을 위한 휴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휴식도 함께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모두에게 즐겁고 쾌적한 호캉스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0: 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식계성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보아가 부릅니다. 아틀라

0: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서 살고 있는 신나윤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저는 좋은 글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음성으로 보내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소리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그리하여 희망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녹음을 하니까 편안하게 느껴지는가 봐요. 핸드폰에 보면 동영상에 들어가면 좋은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읽고 이게 희망적인 메시지라면 확대를 해요. 사진을 찍어서. 제가 시각장애인이니까 작은 글씨나 못 봐요. 대신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몇 번 읽어요. 그 메시지, 글씨니에 때 메시지 마음이 있잖아요. 연습하고 또 녹음하고 다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보내요. 반응 너무 좋죠. 편안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때로는 이제 노래도 불러드리고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고 나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시고 희망을 느끼신다면 저는 계속 하고 싶어요.
1: 어머, 서울 도봉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신나윤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네, 너무 좋았고요. 좋은 글이나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직접 읽어서 녹음을 하고 지인들에게 보내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요. 왜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지금 좋은데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뷰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글을 어떻게 읽어주시는지 상상이 됩니다. 좋은 목소리로 읽은 글을 들으면 그 울림이 더 클 때가 있죠, 그쵸?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낭독가로 함께해 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찾아 듣고 싶어집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Wet, Wet, Wet이 부르는 Love is All Around.

0: 화제의 TV 프로그램을 화면 해설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네. 달 어떤 프로그램을 화면 해설로 만나보나요?
1: 네, 7월에는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하고 있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곳곳의 음식 문화를 깊이 있게 짚어볼 수 있고요. 네. 오늘은 한국인의 밥상 제465회 호로록 호로록 오묘한 국수의 세계편을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국수를 볼 수 있는데요. 여름이면 우리가 시원한 국수를 많이 찾게 되는데 특히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0: 그냥도 주목을 하겠지만 면이 나오니까 더 네. 주목하게 됩니다.
1: 아, 면 좋아하시는군요.
0: 엄청 좋아합니다. 네, 라면을 한 초등학교 이후로 하나를 끓여본 적이 없습니다.
1: 아, 하나로 안 끝나시나요?
0: 아, 그럼요. 기본이 두 개 아니에요. 자, 어쨌든 다양한 국수를 만나기 네. 위해서 떠나볼 텐데 어디로 먼저 가나요?
1: 네, 경상남도 거창으로 가서 이 지역에서 먹는다는 국수에 대한 이야기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동호마을이란 곳으로 같이 가보시죠.
0: 네, 화면 해설로 들려드리는 KBS 한국인의 밥상 이선영 성우의 화면 해설로 함께합니다.
2: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홍호마을.
3: 넣어줄까?
2: 두 아나기 밀가루에 부추물을 부어 반죽을 한다.
3: 좀 매콤한 부추 갈아서 만든 거. 예, 옛날에는 들을 쓰는 풀도 썼다라는데, 아유, 이거 귀한 겁니다요.
4: 색깔 나고.
5: 색깔 좋고, 맛 좋고, 그러라고 했어요.
2: 질문. 밀반죽은? 밀의 맛을 깨우는 작업. 이렇게 치대야 밀 속에 글루텐이 활성화되면서 탄성이 살아난답니다. 다음 요리사는 바로 홍두깨. 그런데 요새 원래 쓰임은 옷에 주름을 펴는 다리미였다네요.
6: 이 홍두깨를 쓰기 시작한 게 상당히 오래됐죠.
2: 81세 성행자 씨.
7: 따지면 쫙 해가지고 여기다가 입혀가지고 뚜지기 막. 네. 아무것도 거기 구금지기 하나도 없습니다.
6: 그 이제 저 다리미돌 놓고 다리미 지르는 거 예. 같은 원리군요. 예, 예.
8: 홍두깨도 몇 년 전에 돼서
7: 이거 21살에 해서 81개 60년 따고.
8: 아이고야.
7: 아이구나. 신정 가서 따다 먹어와서 우리 아버지가 따다 맞어요. 근데 그때도 국수 밀고 예. 옷도 하고 그랬어요. 비.
2: 부엌 살림꾼인 홍두깨 덕에 대가족 국수 먹이는 일이 훨씬 수월했답니다.
9: 밀가루 반죽을 칼로 썬다.
2: 얇게 편 밀반죽을 칼로 썬 것이 절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면법입니다.
3: 아이고야, 물 끌래. 아이고야, 불 좋다. 불심 좋고.
2: 논일하느라 힘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미꾸라지.
9: 미꾸라지를 끓는 물에 넣고 주걱으로 휘휘 저어 삶는다.
10: 이거 뭐 요새 주탕이 몸에도 좋다고 해서 보신도 되고 네. 별미로 낮에 한번 해먹어보려고.
2: 주탕을 밥과 같이 먹기도 하지만 밀을 많이 재배했던 동우마을에선 어탕국수로 즐겨 먹었답니다.
3: 아이고야, 색깔 이쁘다. 어머.
9: 부추면을 미꾸라지 삶은 물에 넣는다.
7: 너무 마요만 맛없어.
3: 아, 그래요?
7: 됐다 하지
10: 말까. 저 파.
7: 아, 예.
10: 파가 없어서.
11: 뭐예요?
10: 방아.
2: 밀국수에 향내 짙은 부성기까지 더하면 동호마을 별미국수가 완성됩니다.
10: 지금은 쌀이 있으니까 이거 국을 해갖고 밥을 말아 먹지만은 옛날에는 쌀이 없었잖아요. 보리밭 좀 해갖고 그래갖고 뭐 그걸로 이렇게 살다 했는데 그렇게 이제 요걸 국수로
2: 이렇게 한 솥 끓여 놓으면 식구들 먹이 마음에 안 먹어도 부자가 된 듯 배가 불렀다는 추어 부추 칼국수입니다.
9: 추어 부추 칼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든다. 81세 성행자 씨.
7: 다 같은 농사인데 그때는 와 그래 안 되었던 거 몰라. 그런 견해로 밀 해가지고 참 그거 늘어먹는 거는 국수거든. 물 많이 부어갖고 오늘 맹기로 칼집에서 끓이마 물구름해도 그게 어울려서 한 그릇 떼고 그래.
4: 아열났고
2: 돌아보기도 싫을 줄 알았는데 어렵던 시절의 기억은 왜 더 또렷해지는지. 그 시절의 맛을 자꾸 더듬게 되는데요.
4: 김치도 이거 달라.
9: 고구마와 김치를 끓는 물에 넣는다.
2: 국수 미는 날이면 꼭 해먹는 음식이 하나 더 있답니다.
7: 꼬다리를 아미. 꼬다리.
8: 꼬다리?
7: 응. 개똥회를 해가지고 또 꼬도 먹고 그랬어. 물에 이랬는데 꼬부갖고도.
2: 국수를 밀고 남은 꽁다리는 결코 버릴 수 없는 귀한 양식. 남은 찬밥에 제철 채소를 양껏 썰어 넣으면 끓일수록 양이 늘어나는 마법의 솥단지가 되곤 했답니다.
9: 88세 문연희 씨.
7: 혹시도 좀 삶으면 막. 식구 많을 때는 갈라마 많다네. 네. 그러마 또 이제 국수를 이제 좀 해서 갈라갖고 또 이제 물 좀 부어가지고 또 장 좀 떠나가지고 또 국물 따라 먹고 또 그래도 거기다 물 부어가지고 장 나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산 거는 말도 못해.
9: 81세 성행자 씨.
7: 너무 그래 살았어. 국수는 고급이 있었어 그래. 국수는 고급이라 뭐.
2: 가족들 배골치 않는 게 간절한 소원이었던 그 시절 어머니들. 그들의 눈물로 끓여낸 추억의 한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9: 참아 꼬랑지 국수.
0: 와, 이름 독특해요. 추어 부추 칼국수.
1: 네.
0: 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부추로 물들여 반죽한 칼국수를 추어탕에 넣어서 끓여 먹는다. 이거 완전 몸보신 되겠어요.
1: 맞습니다. 네. 저도 추어탕을 딱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여름이었거든요. 땀이 얼굴에 조금씩 맺히는데 속은 시원하면서 든든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네. 맛집이었는데 미꾸라지를 갈아서 조리를 해주니까 먹으면 했습니다.
0: 형체가 없네.
1: 네, 네. 그래서 그런가 영상을 보면서 맛이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0: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꼬랑지 국수. 이것도 이름 재밌어요.
1: 네, 국수를 밀고 나면 나오는 그 끄트머리 부분을 남은 찬밥에 제철 채소를 양껏 썰어 넣어서 끓여 먹어서 이름이 꼬랑지 국수라고 하는데요. 지금이야 많이 먹어서 문제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 시절의 추억이 담긴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볼 곳은 강원도입니다.
0: 네, KBS 한국인의 밥상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9: 강원도 횡성군 돈내면.
2: 8월이 돼야 꽃이 피는데 성질 급한 녀석들은 일찌감치 몽우리를 터뜨렸네요. 메밀꽃입니다. 한반도에선 밀보다 흔한 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
9: 마을 아낙들이 평상에 모여 앉아 맷돌에 메밀을 갈고 있다.
2: 특히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되죠. 메밀 역시 껍질이 단단해 가진 수고를 보태야 가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9: 61세 장명란 씨.
11: 메밀 껍데기는 되게 속에도 들어가고 이 녹살 갖고서는 이제 냉면도 해먹고 부침개도 굽고 묵도 쏘고 통떡도 하고 옛날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7: 이게 맛은 좋아요. 네. 이래도 아직 이렇게 해도 먹게 헬레 멀었어요. 엄청 많이 가요. 오늘 다 해지도 못해.
2: 대여섯 번을 이렇게 채 쳐야 한다니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9: 메밀가루에 전분을 섞는다.
11: 이 전분가루 100% 말면 힘이 없어요. 약해서 똑똑 떨어져서 힘이 없어서 좀 쫄깃쫄깃한 맛을 내기 위해서 예습 섞고 있어요. 반죽을 맞춰줘요.
9: 명란 씨가 물을 넣고 반죽을 치댄다.
2: 메밀은 밀과 달리 글루텐 함량이 적어서 탄성이 떨어지는데요.
9: 메밀 반죽이 동그랗게 완성된다.
2: 그래서 면을 만드는 방법도 사뭇 다릅니다.
9: 가마솥 위에 나무틀을 걸쳐 놓는다.
8: 이 냉면기계요. 오. 지금 거는 유압식이라 막국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냉면기계라. 오. 원조.
2: 반죽을 틀에 넣고 눌러서 만드는 면을 압출면이라고 한다죠?
9: 명란 씨가 반죽을 구멍에 집어넣는다.
12: 네, 됩니다.
2: 네, 이제 전 먹던 힘까지 다 모아서 지렛대를 눌러야 합니다.
9: 세 남자가 지렛대를 힘껏 누른다.
2: 틀에서 나온 면은 그대로 뜨거운 물에 토하. 이래야 뚝뚝 끊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네요. 국수 한번 만들다 배 다 꺼지겠습니다.
9: 가느다란 면발이 가마솥 뜨거운 물 속으로 떨어진다.
2: 네, 넣고 치대고 누르고 과정을 보니 검은 국수발이 예사롭게 보이질 않습니다.
9: 72세 최치원 씨.
8: 작은 구역으로 센 압력을 눌러야 되니까 그 사람이 힘이 많아야 되잖아. 옛날처럼 뭐 100kg씩 안 나가니까.
13: 깊은 맛이 더 낫지. 그냥 사 먹는 것보다.
0: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14: 힘이 들어가니까.
8: 그렇지, 내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더 맛있지.
14: 노력의 대가.
9: 삶은 면을 얼음물에 넣는다.
2: 이번엔 냉탕에 들어가 몸을 굳히면 끊어질 염려 없는 메밀면이 완성됩니다.
9: 명란 씨가 장작불을 피우고 있다.
2: 냉면을 만든다고 하는데 육질을 내기 위해 닭 한 마리를 푹 삶습니다.
15: 이 생강가루예요. 메밀은 좀 차잖아요. 그래서 이 따뜻한 성질을 같이 조합을 해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육수를 냈어요.
2: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메밀냉면은 원래 육수와 동치미 국물을 반반

0: 섞어야 한답니다. 여름엔 동치미 대신 총각김치.
1: 냉면 육수를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이 갓김치를 갖고서는 새콤달콤하고 좀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0: 김장때 담은 곰삭은 청갓김치가 냉면에 알싸한 맛을 더하죠.
1: 닭 삶은 물이에요. 이게 닭육수 물고는
0: 거기에 식초와 설탕을 넣으면 새콤달콤 냉면 육수가 완성.
2: 메밀면을 그릇에 담고 육수를 붓는다.
0: 메밀냉면은 예로부터 인기가 좋아 세종실록에는 메밀을 더 진상케 했다는 기록도 있다네요. 아, 먹음직스럽습니다.
3: 야, 또 얼마나 좋아하셨길래 메밀을 더 내오너라 하셨을까. 네. 네, 세종대왕이 심지어 메밀 음식을 좋아하셨나봐요.
4: 네, 메밀 냉면이 당시에 인기가 좋으니까 메밀을 더 진상을 해라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세상에, 합니다. 네. 메밀 냉면이라고 하면 이게 뭐지 하는 분들 계실텐데 지금의 막국수가 메밀 냉면입니다. 춘천에서 막국수라고 특허를 내면서 막국수로 불리게 된 거고 그 전에는 이 지역에서 모두 메밀 냉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3: 전 지금 막국수 가 특허낸 음식이었다는 것도 처음 네. 알았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닭갈비의 그 영원한 짝꿍이잖아요, 그죠? 우리 유혜진 리포터 혹시 인생 막국수 있어요?
4: 있죠. 오. 제가 리포터 된지 얼마 안 돼서 강원도 쪽으로 특집 취재를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연히 간 닭갈비 집이 있었는데 닭갈비보다 곁들여 먹는 막국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3: 비빔입니까 물입니까?
4: 물이었습니다. 아. 동치미고 육수가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네. 좀 피곤해서 입이 깔깔했는데 딱 그 느낌이 사라지면서 입맛이 돌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우연히 갔던 곳이고 제가 운전을 한 게 아니니까 네. 더군다나 2011년에 갔던 곳이라 어떤 식당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3: 혹시 고성 아니에요?
4: 고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네. 찾고 싶어요. 어딘지 알고 싶어요.
3: 아, 모른다?
4: 네, 몰라요. 한 번 먹고 끝났어요.
3: 아니, 이렇게 자극만 하고 빠지실 거예요?
4: 자,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네. 음식은요. 군산에서 맛볼 수 있는 짬뽕과 짜장면입니다.
3: 네, KBS 한국인의 밥상 계속 이어갈게요.
2: 전라북도 군산시.
0: 시간을 돌려놓은 듯한 군산의 근대 역사 문화거리에 남아있는 한 건물. 일제가 물러나고 처음으로 이 건물을 인수한 것이 제분 회사였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미리 귀했던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이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이 한국전쟁 후 미국에서 밀가루가 들어오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후 미국의 잉여 농산물인 밀가루를 원조받으면서 한국인의 밥상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2: 당시 흑백차례 영상.
0: 이후 정부에서 분식을 장려하면서 국수는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의 든든한 한 끼가 되어주었죠.
2: 최불암 씨가 어느 음식점으로 들어간다.
5: 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밀가루가 흔해지면서 인천을 시작으로 중국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 당시 많은 국수 요리가 태어났죠. 3대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설안정 씨는 산둥성 출신의 화교로 그의 조부모가 약 100년 전 인천을 거쳐 당진에 정착했습니다.
6: 원래 그 중국식 짬뽕입니다. 밀가루가 이제 삼등반도에서 생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빵이나 만두이나 국수나 이렇게 많이 식사하는데요. 밥 한 그릇 주시고 면 한 그릇 옆에 넣어주시면 면만 듣죠. 밥은 안 치덕입니다. 그렇게 면발을 좋아하십니다.
0: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둥성은 유서 깊은 국수 본고장인데요. 중국집 주인들이 대부분 산둥성 출신인 것도 국수 요리를 발전시키는 데 한 몫을 했답니다. 이들은 산둥성의 국수 요리를 바탕으로 짜장면, 짬뽕 등 한국식 면 요리를 탄생시킨 것이죠.
2: 작업대 위에 밀가루를

0: 한뜩 뿌린다.
1: 중국 면요리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수타면이죠.
0: 밀가루 반죽을 길게 늘여 작업대에 내려친다. 밀가루 반죽이 반복된 과정을 거쳐 여러 가닥으로 나눠진다.
1: 이것을 남면이라고 합니다. 아무 도구도 없이 면을 만드는 가장 오래된 제면법 중에 하나입니다.
0: 67세 손한정 씨.
2: 수타는 바로 라면입니다. 중국말 라면.
3: 라면?
2: 예. 면 치고 땡기고 늘어두고 라면. 즉석 빼니까 바로 집어넣어야 돼요. 반죽 아주 부드럽게 나왔기 때문에 금방 익을 거예요.
0: 삶은 면을 찬물에 씻는다.
1: 늘려서 만드는 국수를 중국어로 라면이라고 하고,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 인스턴트 라면이 된 거라지요. 한국 발명품인 짜장면에도 이름의 기원이 있는데요. 짜장면의 짜는 한자어로 튀길 자, 채소를 기름에 볶는 중국식 요리법입니다.
2: 중국말은 면장, 한국말은 춘장이라고 합니다.
1: 거기에 보태지는 것이 바로 직사광선에 발효시킨 색이 까만 춘장입니다.
0: 채소에 춘장을 둘러 만든 소스를 면 위에 끼얹는다.
1: 이것이 바로 튀길 짝, 장장, 국수면, 작장면. 그래서 짜장면이 된 겁니다.
0: 최불암 씨가 짜장면을 먹고 있다.
4: 옛날 먹던 추억이 입속에 떠오르네요. 이 수타국수로 거기에는 힘도 너무 많이 들고.
5: 요즘은 힘듭니다.
4: 네.
5: 이제 겨울에는 쏘는 날씨는 면발 잘 나옵니다.
4: 네.
5: 그 여름에 날씨 더울 때는요, 면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식소도 많이 발려요.
4: 네.
5: 발려가지고 쪼글쪼글 해가지고, 이렇게 빼. 근데 1년 4개월 제가 맛이 다 틉니다.
1: 화교들이 우리 입맛에 맞게 고안한 최고의 창작품. 짜장면입니다.
6: 살면서 매번 고민하는 주제죠.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저는 둘 다 시켜요.
7: 아, 둘 다 짬짜면.
6: 그렇죠. 한 그릇씩.
7: 아, 한 그릇씩. 아, 아까 라면도 두 개 라면이라고 네. 하셨으니까.
6: 저는 그래서 이 고민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럼 다 시켜 먹으면 되지.
7: 다 못 먹으니까요. 다 시키면.
6: 네, 어쨌든 우리 의효진 리포터는 오늘 선택한다면 오늘, 지금.
7: 오늘. 오늘이라면 제가 약간 어린이 입맛이라서 어린이 입맛은 뭐니 뭐니 해도 그쵸. 짜장면이다.
6: 그렇죠. 네.
7: 그냥 짜장면도 맛있는데 이 방송에서는 수타면으로 만든 게 나왔잖아요.
6: 여의도에 기가 막힌 데가 있는데.
7: 어딘가요? 알려주세요.
6: 네, 정말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7: 끝나고 알려주세요. 네. 이 수타면의 쫄깃한 매력이 더 드러나는 게 좀 짬뽕보단 짜장면이 아닐까 맞아요.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방송 들으면서 배달 앱 켜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콩국수, 돼지고기 볶음, 비빔국수, 수박국수를 만나러 부여로 가보시죠.
6: 네, KBS 한국인의 밥상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0: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1: 보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이는 국수가 있는 풍경이죠. 자연 마람에 말린 국수를 걸어놓고 파는 소규모 국수 공장. 이제는 전국에 몇 개 안 남았다죠. 박화순 씨 부부는 외지로 나갔다가 22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친척 어른에게 제면 기술을 배웠답니다.
0: 66세 박화순 씨.
8: 국수 만드는 기계예요. 구물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 기계가 50년대 그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나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1: 이런 국수 공장은 일제강점기에 하나 둘 생겨나 일본의 제면 기술로 소면, 중면을 만들게 된 건데요. 1960년대 밀가루가 흔해지면서 전성기를 누렸다네요. 이 제면기는 우선 얇게 편 반죽을 늘려 천처럼 돌돌 말아줍니다. 그런 다음 칼날이 있는 부분에 반죽을 넣으면 가늘고 긴 국수가 모습을 드러내죠.
3: 어, 국수 잘 됐다. 기분 좋다.
1: 그러니까 소면은 늘리는 라면과 칼로 쓰는 절면, 두 가지 제면법으로 만들어진 국수인 것입니다.
0: 막대에 걸어놓은 면발이 바람에 흔들린다.
3: 매끄럽고 이렇게 재보면은 벌써 쫄깃거리잖아요. 봐요, 늘어나는 거 봐봐요. 이 정도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럼 좋은 거거든요, 이거 봐요. 이만큼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 고무줄 같아, 고무줄 같아. 탱탱하게. 늘어나는 거 봐봐요.
0: 박화선 씨 부부가 면발을 줄줄이 걸어 놓는다.
3: 아, 날씨 좋고, 바람도 잘 부네.
1: 네, 이제부터는 볕과 바람이 국수를 만드는 시간. 대략 하루면 국수가 알맞게 마릅니다.
3: 국수 말리는 데는 적당한 햇빛, 또 적당한 습도, 적당한 바람,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바람이 지금처럼 약하게 이렇게 불어주는 날이 참 좋죠.
1: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국수가 콩국수죠.
0: 아내 오키 씨가 재료를 믹서에 넣는다.
9: 그다음에 호두, 마늘이요, 생강이요.
3: 이제 생강하고 마늘이 들어가면은 그 텁텁하고 그 콩 맛만 안 나고 마늘하고 향이 있어서 더 이제 콩 맛도 더 구수한 맛을 더 이렇게. 그 향이 해주죠. 그래서 더 좋아요.
1: 콩국수는 단백질이 풍부해 자체 소홀하기 쉬운 여름철 영양까지 챙기는데요. 슴슴한 국수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콩국의 고소함을 빛내는 유능한 조력자입니다.
0: 화순 씨가 잘게 다진 고기를 후라이팬에 볶고 있다.
3: 비빔국수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더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고기를 이렇게 볶아서 비빔국수에 넣고 있습니다.
1: 점심은 늘 국수를 먹다 보니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의 국수 메뉴를 많이 개발했다는데요. 볶은 돼지고기 고명을 얹은 비빔국수는 부부의 최고 인기 메뉴입니다.
0: 차막, 돼지고기 볶음 비빔국수.
1: 부여에 수박이 많이 간다죠.
0: 화순 씨가 수박을 반으로 가른다.
3: 어우, 잘 익었다.
1: 어이구, 수박으로도 국수를 만들 모양입니다.
3: 여름에는 국수를 먹으려면 뜨거운 게 싫잖아요. 더 시원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더 나거든요.
0: 화순 씨가 숟가락으로 수박을 뜨고 얼음과 함께 믹서에 간다.
1: 어떤 재료로 만들어도 국수는 그것의 본연의 맛을 잘 살리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토록 오랜 세월 인류의 사랑을 받는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빈 수박통에 갈아놓은 수박 육수와 면, 그리고 간장 양념과 고명을 얹는다. 자막, 수박국수.
6: 다른 국수는 아 이럴 것 같다 이 느낌인데 네. 수박국수. 와, 이거는 상상도 안 됩니다.
7: 근데 이게 짠맛하고 단맛이 만나면 단맛이 좀 더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6: 그렇게 알고 있죠.
7: 뭔가 수박의 단맛과 시원함이 극대화된 맛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내가 좋아하는 시원한 국수와 함께 여름 더위 이겨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 네. KBS 한국인의 밥상, 오늘은 맛있고도 오묘한 국수의 세계에 대한 내용 함께 감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6: 자, 마지막 곡으로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요. 칭찬을 부담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멋있다, 잘한다 하면, 기뻐하고 고맙다고 하면 그만일 텐데, 불편해하고 어색해하고 지나치게 쑥스러워하죠. 그런데요, 그러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좋았을 때의 기쁨보다 못했을 때의 실망을 더 크게 기억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이상은 못할 텐데, 나중에 나한테 실망할 텐데, 이런 걱정이 지금 누려야 할 기쁨을 압도하는 거죠. 오늘 멋있네요. 정말 훌륭한데요. 이런 말 들으면요, 오예 하면서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라종민의 Say Yes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어떤 것에 칭찬을 하면 왜요? 뭐가요? 왜 그런 말을 하시죠? 라면서 반문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숨김없이 좋아하고 기뻐하면 될 텐데 뭐지? 왜 날 칭찬하지? 뭐 부탁할 거라도 있나 하면서 의심부터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상대가 의도를 갖고 접근할 때도 아예 없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그냥 태연히 웃으면서 그래요? 고마워요? 이렇게 기분 좋게 답하면 그뿐입니다.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노래는 나의 인생 준비되어 있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들으면 왠지 힘이 나는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승환의 덩크슛 이어서 일기해봅니다. 좋아 좋아

0: 좋아.
1: 이승환의 덩크슛,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두 곡 이어드렸는데 기분이 좀 좋아지셨나요? 신창희님께서 안녕하세요 노디, 오늘도 파주댁 출석 체크합니다. 한 시간 운동하면서 즐겁게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추운 겨울에도 운동하면서 듣는다고 사연 주셨었는데 더운 여름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군요. 우리 신창희님 파이팅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늘 파이팅 하실 것 같아요. 사연 고맙습니다. 이소영님께서는 안녕하세요 노디, 늘 졸려서 아침 방송 잘 못 듣는데 요즘 며칠째 계속 듣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드려보아용 굿모닝용이라고 귀엽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첫 방송은 좀 힘드시다고 사연 주셨었죠. 그런데 오늘은 며칠째 계속 듣고 계시단 말이죠. 장하십니다 우리 소영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사연 고맙습니다. 애청자 가운데 박진경님이 계신데 오늘은 김진경님께서 인사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죠. 김진경님 반갑습니다. 좋은 음악 계속 준비할 테니까요. 자주 들르셔서 글 남겨주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원한 노래 두 곡 듣고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이어갑니다. 징검다리의 여름 그리고 바다새가 부릅니다. 바다새. 바다새.

사부작 사부작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로서 먼저 실력을 발휘했고요. 실장님 전문 배우로 여러 작품에서 만났었죠. 노래와 연기가 되니 뮤지컬 무대도 자주 섰고요. 또 몇 권의 요리책을 낸 요리사로 서바이벌 요리 프로그램에서는 우승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DJ로는 20년이 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죠. 이쯤 되니 누군지 다들 아시겠죠?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의 주인공 가수 이현우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이현우와 가족들에게 낯선 땅에서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도전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적 장벽 앞에 방황하던 어린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준 건 바로 음악과 그림이었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악기를 잡고 취미로 음악을 독학하면서 그는 음악성을 키웠고요. 또 뛰어난 미적 감각으로 그림에도 소질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명문대학 순수미술학과에 입학했고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부모님께서는 적극 지원해 주셨죠. 뉴욕 미술 디자인 대학교를 거쳐 유명한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산업 디자인학 학사 학위까지 그는 별탈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디자이너로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갔죠. 그런데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자

그 틈을 비집고 음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뉴욕 클럽 문화와 세련된 미국식 팝, 락, 댄스 사운드를 습득하면서 그는 손을 놓았던 곡 작업까지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디자인보다 음표를 더 자주 그렸고 거기에서 더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잠시 방문했던 어느 날 친구들과 취미삼아 데모 음악을 만들었는데 운 좋게도 음반 제작 기획까지 얻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음악을 안 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분명히 실망하실 것을 알았기에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그만두는 대신에 거짓말을 택했죠. 한국지사로 발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탄 겁니다. 그리하여 가수 이현우가 탄생했습니다. 1990년 이현우는 슬픔 속에 그대를 지워야만 해, 또 꿈, 이렇게 두 곡이 수록된 싱글 12인치 댄스 버전으로 먼저 선을 보였고요. 이듬해 1집을 발표해 정식으로 데뷔를 합니다. 이 앨범엔 이전에 발표한 두 곡도 같이 실었는데 싱글에선 발라드, 데뷔 앨범에서는 리믹스 댄스곡 꿈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련된 외모에 교포 출신이라는 점도 인기에 한 몫을 톡톡히 했죠. 그럼 두 곡 듣겠습니다.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이어서 꿈.

노래는 나의 인생. 오늘은 가수 이현우의 이야기와 노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수로 성공한 아들의 소식을 부모님께서는 TV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한국지사로 발령받아 갔다던 아들이 허리를 돌리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신 부모님은 잠시 놀랐지만 아들을 나무라기보다 든든한 응원을 보내주셨다고 하죠. 하지만 곧 이현우는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무리를 일으키고 말고 잠시 자숙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뒤에 팬들 곁에 돌아올 때 선택한 것은 락 음악이었죠. 그는 원래 락에 관심이 많았고 88년엔 뉴욕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락 가수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5년 락 그룹을 조직하는데요. 이름은 문차일드. MC 더 맥스의 전신 문차일드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팀입니다. 여기엔 신화위 출신의 김영진이 함께했고 김도균, 신윤철, 김민기, 11월에 김효국이 세션으로 참여했습니다. 다만 앨범을 500장만 한정으로 발매하고 활동을 접어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진 않았죠. 그래도 앨범 수록곡들은 나중에 이현우가 자신의 앨범에 다시 실었습니다. 처음엔 슈거버니 팬들의 사랑을 되찾기는 좀처럼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1997년 이전에 받은 사랑보다 몇 배나 되는 사랑을 받게 되는데 정규 앨범 4집 타이틀곡이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 거였죠. 바로 그의 대표곡이 된 헤어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별하고 때마침 들려오던 비발디의 곡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단숨에 쓴 이 곡은 가요 톱10의 마지막 골든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방송 진행자로, 라디오 DJ로, 또 요리, 연기 등 활동폭을 넓혀서 멀티 엔터테이너로서 성공을 합니다. 한때 신문 사회면에 이름을 올리며 팬들을 실망시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활동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뮤지컬 맘마미아에선 해리 역할을 몇 해 동안 지켜오고 있고 또 얼마 전엔 윤상, 김현철과 함께 콘서트도 했죠. 앞으로도 좋은 음악, 좋은 이야기로 팬들에게 기쁨을 주는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현우의 노래 두 곡 이어듣죠. 헤어진 다음 날, 이어서 비가 와요.

0: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는 멀티 엔터테이너 이현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래 가운데 슬픔 속에 그대를 지워야만 해, 꿈, 헤어진 다음 날에 이어서 비가 와요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바로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집니다. 오늘 당장 저장하게 될지 모르는 노래와 함께하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요즘 그 아주 유명 서점 그 향기 나는 그런 향수 네. 같은 거 있거든요.
1: 맞아요. 예.
0: 신세미 평론가가 좋아하는 뭐 향, 냄새가 있다면요.
1: 저도 제가 많이 향수를 쓴 건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향이 항상 있더라고요.
0: 뭐요?
1: 살펴보니까 오렌지 향을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예.
0: 그쪽 계열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1: 예. 그래서 방에다가 이제 뿌리는 그런 스프레이나 예. 향수 같은 거에 이제 들어간 향의 그 탑노트들을 살펴보니까 항상 오렌지가 들어있어서 아무래도 저는 오렌지의 그 상큼한 향기를 좋아합니다.
0: 네. 예. 이렇게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향기처럼 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네. 음악을 소개해 주셔야죠.
1: 네, 오늘은 에픽하이의 정규 4집 리맵핑 더 휴먼 소울 앨범에서 수록곡 Love Love Love라는 곡 듣겠습니다. 이 앨범이 발표된 게 2007년 3월인데요. 네. Love Love Love 이 곡이 올해 초에 국내 음원 차트에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아직도 차트에 머물러 있는데요.
0: 몇 년 만에 다시 역주행한 거예요?
1: 이게 거의 19년 만에 다시 역주행에 예. 성공을 했는데 그 이유들이 좀 복합적이에요. 이제 현재 지금 힙합 씬에서 가장 뜨거운 이제 뮤지션인 CK 그리고 릴모시핏이 지난해 러브라는 곡을 발매했는데 이 곡에 에픽하이의 이 러브럼럽 이 곡을 샘플링해서 사용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릴모시핏과 CK의 곡이 이제 좀 음악성도 인정받고 화제성도 가져가다 보니까 이 곡이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수상도 했고 이제 대중들 사이에서 특히 SNS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이 샘플링한 에픽하이의 원곡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졌고요. 타이밍 좋게 이 한 샌드위치 브랜드에서 광고 음악으로 이 에픽하이의 러브 러브 러브 이 곡을
0: 들은 것 같아요.
1: 네, 예. 광고 음악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 역주행의 화력이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이제 19년 만에 이제 명곡은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오랜 세월이 흘러서 들어도 좋은 음악은 또 지금도 빛이 나잖아요.
0: 그래서 명곡이죠.
1: 맞아요. 네. 그래서 러브 러브 러브 이 곡은 또 인디밴드 그 캐스커의 보컬 융진이 또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에픽하이가 또 너무 잘하는 게 이 여성 보컬 기용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또 노래와 랩 사이에 이제 균형을 잡아가면서 굉장히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 곡이고요. 언제까지 이 곡이 차트를 지킬지 지켜보는 것도 올 한해 음악계를 좀 관찰하는 그런 하나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0: 대한민국 인기가요 애청자분들도 많이 좋아하는 곡입니다.
1: 네.
0: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캐스커의 융진이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노래 Love, Love, Love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시거나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청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청아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끝고 로이킴의 그때 헤어지면 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오늘은 작은 더위란 뜻을 가진 소서절기입니다. 비록 작은 더위라지만 사실 이 무렵부터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됩니다. 옛말에 소서가 지나면 새참이 두 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농사일이 바빠진다는 뜻인데요. 논에서 김매기에 한창인 농부님들도 그렇겠지만 어느 일터에서든 덥고 습한 날씨가 시작되는 이맘때가 가장 지치기 쉬운 때겠지요. 바깥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물과 염분을 잘 보충하셔야겠고 요즘 많이 나오는 제철 음식까지 챙겨 드신다면 작은 더위든 큰 더위든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시원한 추억의 노래로 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해변의 여인 나훈아의 노래입니다.

네, 오늘은 학창시절에 한 번쯤 소리내 읽어봤을 법한 여름시 이육사의 청포도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한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청포도 사랑 주염입니다.

0: 네, 여름 한낮에 잠깐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가면은 에어컨 바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 잠깐의 서늘함에 바깥 무더위를 잠시 잊을 수가 있지요. 오늘 이 시간이 어쩌면 시원한 은행처럼 잠시 더위를 잊게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뭐 사실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을 많이 하니까 은행 창구 갈 일이 많지는 않은데 과거 한여름에는 특별히 볼일

0: 없어도 지나가다가 은행 꼭 들어갔잖아요.
1: 아예 약속을 은행으로 잡을 경우도 있었어요. 몇 은행 시에.
0: 창구 안에서 보자.
1: 그렇죠. 예. 자동 판매기도 있으니까.
0: 아 그렇네요.
1: 커피도 한 잔씩 하고. 오. 예, 그렇습니다.
0: 그 객장의 수많은 고객들을 보면서 네. 네, 은행 직원들은 흐뭇하셨겠죠. 네.
1: 그랬을 것 같은데요.
0: 더위를 피하시는구나 하시면서. 네. 뭐 요즘은 수없이 많은 커피숍이나 카페가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것 같네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더위를 식히려면 한낮에 더울 때는 네. 정말 그런 데 들어가서 더위를 식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아 그래야죠. 예, 쓰러집니다.
1: 너무 따갑더라고요. 네. 햇살이요. 예.
0: 어르신들 특히나 고열 증상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항상 그 다니시다가 좀 지치거나 힘드시면은 그늘에 꼭 들어가셔야 되고 어디든 그 실내에 들어가서 네. 땀 식히고 가셔야 돼요.
1: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무더위 쉼터 그런 맞아요. 것들 많이 생겼더라고요.
0: 예, 예. 예. 고마운 복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숙명화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 주제는 뭔가요?
1: 요즘에는 우리 가요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또 뭐 K-POP이라는 장르가 해외에서도 이제 해외 음악인들도 K-POP이라는 장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세세하게 분류할 수 있는 음악들이 많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좀 전해드렸던 엘비스나 비틀스의 음악을 연주했던 것 같이 1970년대 이후에는 기존 가요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조금씩 해외 전통적인 장르를 수용한 음악들을 좀 선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 가운데서 이번 주에는 보사노바 음악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여름에 잘 어울리는 장르죠?
1: 좀 살랑살랑 느낌이 좋죠. 네. 예, 살랑살랑 부는 바람 같은 그런 음악입니다.
0: 여름에 그늘 아래서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 맞을 때 기분 상쾌하잖아요.
1: 아, 그렇습니다.
0: 쾌적하고. 네. 보사노바도 남미에서 탄생한 걸로 아는데 어떤 그렇죠. 특징이 있죠?
1: 1950년대 후반에 브라질에서 탄생한 음악 장르인데요. 이름 자체가 새로운 경향, 또 새로운 물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0: 뭐 뉴 웨이브 이런 거군요.
1: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브라질 음악 하면은 삼바.
0: 삼바.
1: 예. 좀 정열적인 춤과 동반된 그런 그렇죠. 음악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브라질에서도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맨날 이 음악 들으면서 춤만 추고 이래야 되나 좀 감상 전용의 어떤 삼바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0: 좀 세련되고
1: 네, 그래서 이제 발생한 음악이 그 보사노바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감상용 삼바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럼 기존 삼바 음악의 다른 장르가 좀 결합된 건가요?
1: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냥 기존 삼바 음악이 느린 형태 아니면 감상 형태였었는데 이 음악이 세계 박람회 같은 데 갔다가 유럽 사람들이 보면서 오 이거 재즈하고 잘 어울리겠는데.
0: 아, 재즈.
1: 예, 그래서 유럽 쪽에서 재즈와 접목된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됐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지금 들을 수 있는 보사노바 음악은 네. 거의 재즈와 결합된 보사노바 음악들이 많습니다.
0: 그 약간 유럽풍이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자, 그럼 어떤 노래를 먼저 들어볼까요?
1: 우선 김민기 씨의 아하 누가 그렇게 그리고 양희은 씨의 그 사이 이렇게 두 곡을 준비했어요.
0: 김민기 씨의 음악도 보사노바가 있었군요.
1: 그렇습니다. 국내 초창기 보사노바 음악들은 재즈가 아니고 포크에 접목이 되는데요. 이렇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하 누가 그렇게와 그 사이가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하 누가 그렇게는 아침 이슬에 수록된 김민기 씨의 역사적인 데뷔 앨범에 담겼던 곡이고 오늘 준비한 두 곡 모두 김민기 씨가 작곡한 곡인데 네. 음악 자체를 보사노바 풍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편곡 과정에서 보사노바로 편곡된 느낌이 많아요.
0: 네. 편곡자의 영향이 많이 들어갔군요. 누가 하셨는데?
1: 편곡은 정성조 씨가 있습니다.
0: 아, 정성조 씨. 예. 재즈 뮤지션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두 곡 모두 이제 정성조 씨가 편곡을 맡았고 예. 연주 자체도 아예 정성조 코텟이 담당을 했어요.
0: 예.
1: 정성조 씨는 아시다시피 재즈 메신저스런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하기도 했던 재즈 뮤지션인데요. 포크 싱어송라이터와 만난 재즈 뮤지션. 좀 독특한 보사노바 넘버들입니다.
0: 네. 그렇게 탄생한 노래 두 곡 들어보시죠. 김민기의 아하 누가 그렇게 양희은의 그 사이.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은 보사노바 풍 가요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김민기의 아하 누가 그렇게, 또 양희은의 그 사이. 김민기가 만들고 정성조 씨가 편곡을 해서 이렇게 보사노바 풍으로 멋지게 탄생한 곡들이었습니다. 숲속 나무에다가 그 해먹이라고 하죠.
1: 네. 네,
0: 그물침대를 걸어놓고 거기 누워서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1: 저는 해먹은 무서워서 못 눕겠더라고요.
0: 아니, 낮게 걸잖아요. 떨어지면 좀 얼마나 아프겠어요.
1: 낮게 걸어서 이렇게 자다가 제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0: 하긴 뭐 뒤집어서 떨어져서 뭐 이마를 박을 수도 있고.
1: 네, 네. 살랑살랑 바람 불고 하면. 네, 살랑살랑 바람 불고 그러면은. 잠이 솔솔 오잖아요. 그런데서.
0: 그렇죠.
1: 예. 예. 그래서 그 이후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무서워서 해먹은 잘 안 올라갑니다.
0: 가끔 영화에서 보면 그 부럽더라고요. 아, 저거 좀 편하겠다.
1: 제가 이 여름 지나서 여름하고 가을 사이에 이제 페스티벌 하는 게 하나 있는데
0: 예, 예.
1: 야영과 더불어서 이제 숲속에서 페스티벌 하는 게 있거든요.
0: 해먹이 꽤 설치되겠네요.
1: 네, 해먹을 많이 설치해 놨어요. 근데 가서 보면은 네. 거의 아이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0: 아이를 찾으군요.
1: 예, 가족들이 와가지고 아이 해서 좀 밀어주고 좀 네. 흔들흔들 해주고 그런 그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0: 잠재력이 좋겠는데요. 네. 다음 곡들은 어떤 곡들입니까?
1: 이번에도 두 곡 준비했는데요. 장현 씨의 나는 너를 그리고 이정선 씨의 행복하여라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나는 너를은 신중현 씨가 만든 곡인데.
1: 네. 장현 씨는 저음이 매력적인 가수로 뭐 신중현 씨가 작곡한 블루스 음악들을 잘 예. 소화했던 그런 가수였었죠.
0: 뭐 대표적으로 뭐 미련, 마른 잎 이런 곡들이 떠오르는데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너를 이 곡을 좋아하지만은 이 노래가 보사노바로 분류가 되나요?
1: 그렇죠. 들어보시면 생각 안 하고 들을 때는 보사노바였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0: 네.
1: 딱 들어보면은 이제 드럼 리듬이나 이런 게 이제 보사노바 그렇군요. 리듬을 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0: 예.
1: 그 뭐 마른 잎이나 미련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 신중현 씨가 만든 거의 유일한 보사노바 넘버가 아닌가 싶어요.
0: 그러게요.
1: 네.
0: 이어서 들어볼 이정선 씨의 행복하여라 어떤 곡입니까?
1: 이정선 씨의 행복하여라는 1976년 공식 데뷔 앨범에 담긴 곡이고요. 보사노바 리듬이긴 하지만 당시 편곡은 그 느낌이 살짝 덜하고 1988년에 발표한 셀프 리메이크 버전은 확실하게 또 보사노바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0: 그러면은 88년도 셀프 리메이크 버전을 들어봐야겠네요.
1: 76년 버전을 들어봐도
0: 오리지널.
1: 예, 거기서도 보사노바 느낌은
0: 나긴 나니까.
1: 나긴 나니까요.
0: 70년대의 원곡은 왜 덜 났을까요?
1: 어떻게 생각하면 1970년대는 장르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좀 부족했고 그 표현 역시도 서툴렀던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0: 흉내내는 정도.
1: 네. 이정선 씨보다 한 해 전에는 이동원 씨가 먼저 발표를 했었고요.
0: 아, 그래요?
1: 독특하게도 이정선 씨와 같은 해인 1976년에 남진 씨의 앨범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0: 아, 남진 씨가요?
1: 네.
0: 좀 생뚱한데.
1: 남진 씨의 이정선 작곡집 앨범이 하나 있어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네, 남진 씨의 앨범에 있는 버전은 보사노바하고는 완전히 벗어난 또 남진 씨 스타일로 편곡이 되어 있고 이정선 씨 앨범에는 그 보사노바 풍으로 편곡이 되어 있습니다.
0: 남진 씨가 발표한 이정선 작품집 이것도 한번 귀한 자료가 되겠네요.
1: 그래서 재미있는 이정선 작품집도 있는 윤복희 씨 앨범 중에 이정선 작품집도 있고
0: 그래요.
1: 그러니까 당시에 그 레코드사 전속으로 이제 전속 작곡가로 활동을 하던 무렵이라서 이정선 씨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조합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0: 그 레코드사의 기획이군요.
1: 아, 그렇습니다.
0: 예. 홍보는 잘 됐겠습니다. 자, 두 곡 들어보시죠. 장현의 나는 너를, 이정선의 행복하여라.

0: 네, 이정선의 노래 행복하여라 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나는 너를, 장현의 노래였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우리 가요에 스며든 보사노바풍 노래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많이 익숙해졌지만 초기에는 보사노바 음악이 좀 어색했을 수도 있겠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좀 모험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1: 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고. 네. 당시에 이제 음악인들이 해외 보사노바 음악을 들었을 때 처음 듣고 쏙 빠질 수가 있잖아요.
0: 그럼요.
1: 나도 네. 이런 음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음악 스타일도 이런 식으로 뭐 편곡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욕심들이 생겼겠죠, 아무래도요.
0: 네. 자, 이번에 준비하신 곡들은요.
1: 네, 이번에는 최성수 씨의 후인하고요. 11월에 머물고 싶은 순간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네, 최성수 씨의 노래가 있었네요. 최성수 씨는 보사노바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최성수 씨가 1988년에 발표한 세 번째 독집에 담긴 곡인데요. 편곡을 유영선 씨가 했어요.
0: 아, 그래요.
1: 나중에 자신이 만든 오리엔탈 쇼크라는 밴드의 앨범에도 다시 수록하기도 했었는데 이 노래는 최성수 씨가 조금 더 성인가요 스타일로 접근하면서 보사노바와 어떻게 보면 트로트가 좀 맞물린 예, 그런 독특한 트랙으로 폭넓은 사랑을 받았던 트랙입니다.
0: 자, 이어서 들려주실 11월이란 팀은 밴드죠?
1: 예, 11월은 하늘바다라는 그 듀엣의 앨범에 음반 세션에서 만난 음악인들이 결성한 밴드인데요.
0: 아, 전문 세션 밴드.
1: 그렇습니다. 하몬드 얼간을 연주하는 김효국 씨가 만든 밴드예요. 김효국 씨의 이름은 뭐 7, 80년대 많은 음악인들의 앨범에 보면은 네. 이제 세션으로
0: 오르간은 거의 김효고.
1: 예, 그렇습니다.
0: 네.
1: 1989년에 밴드를 결성한 데 착안해서 밴드명을 11월로 지었다고 해요. 세션을 통해서 탄탄한 연주력을 인정받았던 멤버들을 주축으로 이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주가 돋보이는 팀이었었는데 데뷔 앨범에 담긴 곡이고요. 오늘 준비한 네. 머물고 싶은 순간. 밴드 사운드로 표현한 보사노바 음악이에요. 김효국 씨가 리더였던 만큼 하몬드 올겐 연주가 들어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사노바 음악에서는 하몬드 올겐이 잘 등장하지 않는데 독특한 넘버라고 할 수 있어요.
0: 오르간 종류 중에 한 종인가 보죠. 하몬드 오르간.
1: 하몬드 올겐은 오르간 중에서 이제 앰프를 연결해서 그 오르간인데.
0: 그러니까 밴드용이군요.
1: 네. 스피커가 돌아가요.
0: 스피커가요?
1: 네, 스피커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소리가 크게 들렸다, 작게 들렸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0: 오르간 자체에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1: 그러니까 앰프에 연결했을
0: 때. 예. 예.
1: 그렇기 때문에 비브라토가 올겐 연주에서 나오는 네. 그런 올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0: 그렇군요.
1: 같아요.
0: 하몬드 예. 오르간. 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제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1: 전에 김효국 씨가 예전에 이제 그 밴드 이름을 따서 11월이라고 산장 같은 걸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0: 11월 산장.
1: 예. 지금은 안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인터뷰를 한번 갔었는데 예, 예. 설치가 딱 돼 있더라고 올겐이.
0: 아, 멋졌겠네요.
1: 네, 그래서
0: 손님들한테 들려주시기도 하고.
1: 네, 만지지는 못하고 그 옆에 앉아서 사진 한 장 찍고 왔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그런 추억이 있으시군요. 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최성수의 후인, 11월에 머물고 싶은 순간.

0: 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우리 가요에 스며든 보사노바 풍의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최성수의 후인, 그리고 11월에 머물고 싶은 순간 두 곡 듣고 왔는데요. 듣고 있으니까 정말 멋진 휴양지로 떠나고 싶은 기분이 절로 드네요. 올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1: 아직 못 세웠고요.
0: 여름에 페스티벌도 많이 있잖아요.
1: 네, 페스티벌 취재들 일단 다니고 네. 그거 지나서 휴가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다음 곡들 뭡니까?
1: 다음 곡 또 두 곡 준비했는데요. 네. 동물원의 말하지 못한 내 사랑 그리고 강인원 권이나 김현식 씨의 비 오는 날 수채화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다 유명한 명곡들인데.
1: 네.
0: 동물원의 노래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1: 이 노래는 동물원의 유준열 씨가 만든 곡인데요. 유준열 씨가 고등학교 때 당시에 AFKNTV라고
0: 네. 미군방송.
1: 미군방송이 나왔었죠. 예. 거기서 영화 007 카지노 로얄을 보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주제가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The Look of Love를 듣고서
0: 유명한 곡이죠.
1: 예, 첫 귀에 반했다고 하는데 네. 이 노래는 그 영향으로 대학교 3학년 때 만든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래요.
1: 유준열 씨와 강승원 씨를 주축으로 결성된 우리 동네 사람들의 앨범에 다시 실리기도 했어요.
0: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The Look of

0: Love, Love 그 노래와 비슷한 점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말하지 못한 내 사랑이. 이따 들어보면서 확인을 해보죠. 이어서 준비한 비오는 날의 수채화. 영화보다 유명해진 주제가였죠.
1: 그렇습니다. 곽재영 감독의 데뷔 영화 주제가고요. 강석현 씨, 옥소리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로 영상미가 참 아름다웠다는 기억이 있는 영화예요.
0: 네.
1: 1990년 제26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주제가상 받았고요. 제10회 영화평론가협회 음악상, 일간스포츠 골든디스크상, KBS 가요대상, 작사상.
0: 상 많이 받았네요. 네,
1: 한국 노랫말 대상. 가요 관련 상을 무려 7개나 휩쓸면서 네. 1990년을 대표하는 노래가 됐는데요. 90년에 김현식 씨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김현식 씨의 거의 마지막 활동과도 같은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곡은 강인원 씨가 만들었던가요?
1: 예, 그렇습니다. OST 자체를, 음악 감독 자체를 강인원 씨가 맡았었어요.
0: 영화의 음악 감독 하시면서 예, 주제가도 그렇죠. 만들고.
1: 음반에 보면은 권인하 씨 솔로곡도 있고 뭐 신영원 씨 솔로곡도 있고 네. 강인원 씨 솔로곡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0: 그 앨범 자체가 참 명반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편하게 듣고 있기 좋은 음반이라고 하겠습니다.
0: 특히 이제 비 오는 날 들으면 더 좋겠죠.
1: 예.
0: 자, 들어보시죠. 동물원의 말하지 못한 내 사랑, 강인원, 권이나 김현식의 비 오는 날의 수채화.

0: 네. 저희 또래 세대에게는 정말 아련한 추억을 남긴 노래들 두 곡이었습니다. 동물원의 말하지 못한 내 사랑, 그리고 강인원, 권이나, 김현식의 비 오는 날 수채화. 자, 오늘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아 씨와 함께 옛 노래 이야기 꾸미고 있는데요. 보사노바가 접목된 가요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보사노바 음악은 참 묘한 것 같아요. 이게 슬픈 것 같으면서 여유가 있고 또 경쾌한 듯 차분하고.
1: 네.
0: 송명아 씨는 보사노바의 매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여유로움, 한가함,
0: 네.
1: 무리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0: 자칫하면 좀 늘어짐 이런 거니까요. 네.
1: 요즘 특히 이제

0: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네. 단시간에 눈에 띄어야 되니까 기승전결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드라마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노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 그래요.
0: 그리고 클라이맥스 부분에서는 정말 천정을 뚫을 것 같은 그런 고음을 구사하고 네. 힘줘서
1: 클라이맥스 부르고. 만들고 예. 네.
0: 보사노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흘러가는 대로
1: 아주 편안하게
0: 예. 그렇게 부르는 음악
1: 이지 리스닝의 뭐 대명사 같죠. 자 이제 마지막 곡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준비하셨네요.
0: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면 준비했습니다.
1: 곡 소개해 주시죠.
0: 네.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김현식 씨의 3집 앨범에 참여했던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멤버 가운데서 김종진 씨 기타와 드럼을 맡은 전태관 씨가 만든 팀이고요. 그리고 베이스 기타의 장기호 씨와 키보드의 박성식 씨는 빛과 소금이라는 팀으로 나오게 되죠.
1: 그렇죠.
0: 두 팀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신촌블루스와 같은 소속사였어요. 그래서 신촌블루스의 앨범에 네. 이 노래 하나를 집어넣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0: 예, 그래서 마지막에 담긴 곡이었었고 네. 우정 출연해가지고 한 곡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그럼 오늘 마지막 곡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면 띄워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아 씨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이직을 결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직 이유를 조사해봤더니 제일 많은 대답이 사람 때문이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직하지 않는 경우도 사람이 이유란 대답이 많다고 해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다시 버티고 서게 하는 힘은 결국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에게서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곁에 있는 고마운 인연들을 떠올리면서 시작해볼까요? 연, 연분인가 하노라. 강리경의 해금과 노래, 오늘 첫 곡입니다.

강미경의 해김과 목소리로 연분인가 하노라. 오늘 첫 곡 함께 하셨습니다. 인연은 때로 말보다 깊은 울림을 남기기도 하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일정한 거처 없어 동과 서로 다닌다니 정녕 귀향객이 협곡에 몸을 의탁한 것과 같아라. 뜰에 매달린 매출이 따라온 편지 보았으니 황희편에 편지통 보낼 필요 없구려. 조선시대 김수황의 시, 박징지가 붙여준 시를 차운해 매추리를 보내준 데 감사하다 였습니다. 박징지는 박태징의 다른 이름으로 김수황과 교유했던 송시열의 부인입니다. 매추리 고기는 궁중 수라상에 올려질 정도로 맛있는 식재료였다고 해요. 박태징은 시와 함께 말린 매추리를 친구에게 보냈는데요. 거기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외로운 새 편에 시통을 보낸다. 매추리가 일정한 거처 없이 다닌다고 해서 얘기한 구절인 거죠. 또 김수왕의 답시엔 황희 편에 편지를 보낼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요. 황희는 중국 진나라 육기가 길렀던 개입니다. 고향과 타향을 오가면서 편지를 배달하는 명견이었다고 해요. 고즈넉한 풍류음악 봉장취, 이생강의 대금, 허봉수의 장구, 이호영의 진 연주를 함께 듣겠습니다.

정갈한 풍류음악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생강의 대금, 허봉수의 장구, 이호영의 지인연주로 봉장취 함께 했고요. 다음은 경쾌한 세타령 함께 하시죠. 신영희, 안숙선, 김동해, 김경숙의 소리입니다.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처럼 흥과 재치가 가득했던 새타령이었습니다. 신영이 안숙선 김동의 김경숙의 소리였고요. 이번에는 김정희 작곡의 기러기 날 듯, 문세한별의 해금, 김태형의 생황,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전통음악 시조는 부르는 방법이나 형식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되는데요. 평시조를 기본으로 해서 사설시조, 지름시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3장 45자 내외로 정형화되어 있는 평시조 백년을을 만나보시죠.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년을 가사 인인수라도 오락 중분하면 미백년이라. 백년을 사람마다 각기 산다고 해도 근심과 즐거움을 반으로 나누면 백년이 채 못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에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백년이 반드시 어려우니. 더없이 짧은 인생을 의미하는 거죠. 평시조 백년을 이어지는 세 번째 마지막 장입니다. 두어라 백년 전까지라도 취코 놀려 하노라. 백년을 채 못 사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만이라도 실컷 취하고 놀 테니까 말리지 말고 그냥 놔두란 말입니다. 시조는 노래할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사설 마지막 장, 마지막 말을 생략하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취코 놀려 하노라에서 하노라를 노래하지 않는 거죠. 긴장감을 이어가거나 여운을 남기고 함축적인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럼 평시조 백년을 김호성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평시주 후 100년을 김호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계속해서 박범은 작곡 가야금 3중주 돈돌나리 박혜린나 김민정의 가야금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0: 야!
1: 박범은 작곡 가야금 삼중주 돈돌나리 박혜리나와 김민정 그리고 여러분의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떠나고 싶은 곳과 머물고 싶은 곳이 함께 있는 사람 때문에 달라지곤 합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부대낌이라면 미워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소중한 인연에게 마음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릴 차례인데요. 너영나영 김용우의 노래와 논이나의 뒷소리로 함께 하시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코스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식당이나 커피숍에 가면 종종 오늘의 커피, 오늘의 메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문하면요, 크게 실망하는 경우는 많이 없죠. 오늘 가장 심혈을 기울인 메뉴이기에 자신 있게 추천하는 걸 테니까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오늘, 아주 평범한 말에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의미가 깊어집니다. 오늘은 딱 하루뿐이니까요. 딱 하루라서 더욱 특별한 오늘, 우린 또 여기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특별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김건모의 빨간 우산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늘 같은 하루라도 빨간 우산을 쓴 그녀를 본 오늘이 특별하듯 항상 비슷비슷한 날이라도 오늘은 좀 더 특별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은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해먹거나 아니면 그동안 연락 못하고 지냈던 지인에게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도 아니면 지난날 좋아했던 음악을 찾아 듣는 것도 괜찮겠죠. 오늘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말이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트로트 세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신승훈의 로미오 앤 줄리엣 그리고 김준선이 부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신승훈의 로미오 앤 줄리엣, 그리고 김준선의 아라비안 나이트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장희숙님께서 오늘은 수업 못 가고 아들 기다리고 있어요. 장가들어 애비가 되었어도 엄마라는 존재가 필요하군요. 크크크. 오늘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그럼요. 엄마라는 존재는 늘 필요하죠. 장희숙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은근히 흐뭇해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마무리됐기를 바랍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또 조정수님께서는 쉬는 날에도 알바하고 오늘은 직장이 나왔는데 너무 힘드네요 라고 하셨어요. 씩씩하신 조정수님께서 힘드시다니까 걱정이 됩니다. 체력관리 잘하셔야 돼요 조정수님. 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예. 저희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아택님은 저를 언제나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군요. 상쾌지수 높여주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 치유지도사. 치유지도사. 어떻게 이렇게 말도 잘 만드셨을까요? 고맙습니다. 좀 민망하긴 한데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제게 심리치유사는 우리 조아택님이 첫 번째고 또 조아택님을 비롯한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는 심리치유사이십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트로트 세상에서 다시 만나죠. 이예린의 늘 지금처럼, 그리고 박지윤이 부릅니다. Still Away.

한국인의 진정한 소울을 노래하는 트로트 세상. 오늘도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트로트 곡들을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노래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곡들로만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현당의 노래 여자는 모르지 준비했습니다. 1989년에 데뷔해 정 하나 준 것이 타인 같은 곡으로 사랑받은 현당이 94년에 내놓은 노래입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애틋한 속내와 숨겨진 진심을 여자는 모를 거라면서 마치 넋두리처럼 풀어내고 있죠. 그런데요, 아무리 눈치 빠른 사람도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우리 남성분들, 여성은 모를 거라고 서운해하지 말고 확실히 마음속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당의 여자는 모르지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번에 여자의 답답한 마음도 알아보겠습니다. 1989년에 발표된 문주란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입니다.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남자들은 뭐라고? 하면서 다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데요. 그런데 노랫말을 듣고는 이내 살짝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핑계로 여자를 구속하고 귀찮게 하는 남자들의 심리를 위트있고 솔직하게 꼬집은 노랫말이 전혀 얼토당토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성들의 속이 다 시원했다고 하죠. 이 곡은 이전까지 슬프고 애절한 곡을 주로 부르던 문주란이 경쾌하고 리드미컬하게 소화해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활동이 뜸했던 그의 화려한 재기에도 크게 도움이 된 곡이죠. 지금도 큰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럼 두 곡 들어볼까요? 현당의 여자는 모르지, 이어서 문주란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트로트 세상. 오늘은 여자의 마음과 남자의 마음을 노래한 곡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입니다. 가수 조항조의 이름을 대중에게 알린 노래로도 유명하죠. 밴드 활동을 하던 조항조는 무명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절친인 최진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래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돌아왔고요. 1997년에 만난 곡이 바로 오늘 들으실 남자라는 이유로였죠. 가족을 위해서 슬픔과 삶의 무게를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가장의 외로움과 고달픔을 담은 곡인데요. IMF 외환위기 시절 어려움을 겪던 중장년층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위로송이 되면서 현재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1987년에 발표된 최진희의 미워도 미워 말아요가 원곡이고 이후에 박우철도 발표했었지만 조항조가 부르면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게 됐죠. 남자의 마음을 담은 노래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 잠시 후에 듣겠고요. 조항조의 절친이면서 남자라는 이유로의 원곡자이기도 한 최진희는 여자의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곡 제목도 그래서 여심입니다. 여심. 김희갑이 작곡했고요. 기교를 절제한 담백한 스타일의 곡이죠. 잔잔하면서도 서정적 리듬으로 구성된 이 노래는 떠나간 연인을 향한 조용하면서도 애절한 바람을 담았는데요. 뭐 메가 히트곡까지는 아니어도 팬들 사이에서 잔잔하게 오래 사랑받는 숨은 명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 이어서 최진희입니다. 여심.

오늘 트로트 세상에선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을 그린 곡들로 채워봤습니다. 현당의 여자는 모르지, 문주란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 최진희의 여심까지 함께 했는데, 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한 곡은 어떤 곡이었을까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영미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외로움, 그댄 그리움.

0: 우리를 설레게 하는 노래가 차고 넘치는 세상,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저는 그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다 보면 네. 나도 저런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참 아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신세미 평론가는 초능력 가운데 순간이동 능력이 있고요. 네. 시간을 멈추는 능력이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1: 순간이동 고르고 싶은 게요. 네. 진짜 집이 좀 서울권에서 멀리 살다 보면
0: 아, 예.
1: 아니 지금 바로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지하철에서 많이 하게 되거든요.
0: 그러네. 시간 멈추기보다 순간이동이 더 좋을 수가 있겠네요.
1: 그게 아무래도 좀 저에게는 시간을 버는 초능력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골라봤습니다.
0: 그러네요. 자,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언타이틀곡은요.
1: 네, 오늘은 힙합 뮤지션인 빅나티가 올해 초에 발매한 앨범 코발트와 네이비 그 사이에서 수록곡 준비했는데요. 예. 빅나티의 본명은 서동현이고요. 또 2003년생인데요. 17살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쇼미더머니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지금은 힙합씬에서 이제 가장 많이 불려지는 그런 이름이 됐는데요. 네. 사실 이 외고 출신에다가 로스쿨 진학을 꿈꿨을 만큼 굉장히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쇼미더머니에 이제 빅나티가 나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아쉬워했다고도 하는데요. 뭐 힙합계에 빼앗긴 인재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 아쉬움은 아쉬움으로 남기고 현재는 이제 자신만의 커리어를 굉장히 잘 쌓아나가고 있는 그런 뮤지션인데 예. 힙합 쪽에 있다고는 하지만 뭐 10cm나 이무진이나 멜로망스처럼 이제 좀 힙합계 밖에 있는 그런 뮤지션들이랑 콜라보레이션한 그런 음악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힙합 그 너머에 있는 팬들에게도 이름이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노브레인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빅나티가 노브레인의 위스키 블루스라는 곡을 또 새롭게 편곡해서 발매를 하면서 이제는 로그음악계와도 좀 친숙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올해 초에 발표한 앨범인 코발트와 네이비 그 사이 이 앨범이 이제 본격적으로 빅나티가 록이나 인디씬의 그런 뮤지션들이랑 교류하면서 만들어낸 음반이에요. 이 음반의 피처링진을 보시면은 뭐 선우정아나 노브레인의 이성우나 10cm 같은 이런 선배 뮤지션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디 씬에서 가장 핫한 그런 이름 팀들도 참여를 했는데요. 네. 오늘 함께 들어볼 수록곡은 인디밴드 신일류라는 팀과 함께 만든 디셈버라는 곡입니다. 사실 이 신일류라는 팀이 이제 해체 직전까지 갔다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앨범을 내보자 이렇게 심기일전을 해서 작년에 빛나는 스트라이크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 앨범으로 이제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인디밴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팀이 또 완전히 록 음악이라기보다는 조금 대중음악에 가까운 음악을 하는데 여기에 빅나티의 랩과 약간 노래를 오가는 그런 보컬이 예상외로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힙합과 인디밴드의 약간 기묘한 만남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면 신일류가 피처링한 빅나티의 노래 디셈버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1: 감사합니다.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 들으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방법은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조영태님께서 비 온다는 소식 있네요. 딸 집에 환기시킨다고 문 다 열어놓고 왔는데 이런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조영태님 이 글 보내주신 날 비가 왔었을까요? 만약 왔다면 혹여 집 안으로 들이치지는 않았는지 별일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어땠었는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태님 사연 고맙습니다. 이현주님께서는 재혼하는 결혼식 갔다가 하루 자고 오려고 해요. 딸이랑 셋이서 사별한 지 10년 넘어가는데 좋은 만남에 축하해 주러 가기로 했어요. 축의금만 보내긴 좀 그래서 라는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뭐 결혼식 모든 결혼식이 다 그렇지만 더욱 축하받아야 하는 그런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현주님 가정은 가족여행을 하신 것 같네요. 결혼하신 분 앞날을 축복하면서 이현주님 댁 가족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패닉이 부른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오늘도 강박과 살아갑니다. 신재현 지음, 성우, 길기철 읽음. 1장 강박의 정체. 왜 멈추려고 할수록 더 강해질까? 뇌는 불안을 피할수록 더 잘 배웁니다. 강박이 강화되는 과정은 놀라울 만큼 정교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이었습니다. 문이 잘 잠겼나?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돌아가 확인합니다. 철커덕. 잠긴 문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이 휴 하고 사라집니다. 그 안도감은 달콤합니다. 이때 뇌의 깊은 곳에서는 아주 위험한 공식이 기록됩니다. 불안할 때는 확인해라. 그러면 편안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건 뇌가 문이 잠겼는지 같은 사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불안이 사라졌다는 결과를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뇌는 불안이 줄어드는 그 순간을 생존 성공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불안이 찾아오면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서 확인해. 그래야 살 수 있어. 이 과정이 행동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적 강화입니다. 여기서 부적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불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행동이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두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시 말해, 불안을 멈추려는 당신의 시도는 오히려 뇌가 불안을 더 잘 배우게 만드는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도감은 뇌에게 강력한 보상입니다. 강박 행동은 대부분 불안을 낮추기 위한 행동입니다. 문제는 그 행동이 진짜로 불안을 낮춰주는 데 있습니다. 불안이 짧게 내려갔었다면 뇌는 그 방법을 가장 먼저 꺼내듭니다. 그렇게 반복이 쌓이면 강박 행동은 생각해서 하는 선택이라기보다 습관이 됩니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익숙해지면 딴 생각을 하면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강박 행동도 비슷합니다. 확인하기, 씻기, 정리하기, 숫자 세기.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생각하지 않아도 습관처럼 실행되기 쉽습니다. 연구자들은 강박장애에서 습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복된 안도감은 이 행동이 정답이라는 확신을 뇌에 새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불안을 충분히 느끼기도 전에 몸이 먼저 문고리를 잡고 수도꼭지를 틀게 됩니다. 이건 내가 이상해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뇌가 습관을 너무 성실하게, 너무 빨리 형성했을 뿐입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안전했다는 착각. 강박의 뇌가 가진 또 다른 특징은 불안을 잊는 능력이 유난히 느리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원래 유연합니다. 길을 가다 벌레를 보고 깜짝 놀라도 벌레가 사라지면 뇌는 이제 끝이라고 신호를 보내며 공포 반응을 꺼줍니다. 마치 칠판에 쓴 불안이라는 글자를 지우개로 쓱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강박의 경우 이 글씨가 잘 지워지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논리로는 끝났는데 감각으로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위험해. 뭔가 찝찝해. 라는 감각이 계속 남는 겁니다. 이 현상은 흔히 공포서거, 더 넓게는 안전신호 학습의 어려움과 함께 설명됩니다. 밀레드 등의 연구는 강박장애에서 이제 위험하지 않다는 학습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뇌가 안전을 학습하지 못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끝까지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순간 곧바로 확인 행동을 해버리면 뇌는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안전했다.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결국 뇌는 불안을 스스로 끄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오직 강박적 행동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작은 연습. 안도감의 유효기간 측정하기. 강박 행동이 가져다주는 가짜 안도감의 실제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연습입니다. 1. 가장 자주 하는 강박 행동을 고릅니다. 확인, 씻기, 검색, 되뇌기 등

0: 2. 그 행동을 한 직후 안도감이 지속되는 시간을 잽니다. 10초? 30초? 3분? 다시 혹시 라고 불안을 느끼기까지 걸린 시간도 기록합니다. 이 실습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안도감의 유효기간은 짧다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하는 것. 그러면 더 확인할수록 더 편해질 것이라는 착각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뇌는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절망적으로 들리시나요? 이미 뇌가 이렇게 배워버렸는데 나아질 가망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강박이 학습으로 만들어진 회로라면 새로운 학습으로 덮어씌울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뇌과학의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뇌는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경험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찰흙과 같습니다. 강박의 회로를 산 속에 난 길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매일 다니던 길, 즉 강박 행동은 하도 많이 다녀서 뻥 뚫린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반면 다니지 않은 길, 즉 강박 행동을 하지 않고 견디기는 수풀이 우거져 길이 있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편한 고속도로로만 다니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룰 치료의 여정, 특히 ERP, 노출 및 반응 방지는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발을 내디뎌 새로운 길을 내는 과정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어도 확인하지 않고 견뎌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시덤불에 찔린 듯 아프고 미칠 듯이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이겨내면 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 확인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불안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저절로 가라앉네? 이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수풀이 눕고 흙이 다져져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동시에 예전에 다니던 강박의 고속도로는 조금씩 덜 쓰이면서 점점 희미해집니다. 뇌가 공식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안해도 확인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강박은 얼마나 흔하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강박을 숨기며 버틸까요? 다음 글에서는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 강박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닥터 조르바의 강박증 이야기. 강박증. 왜 더 심해지기만 하는 걸까? 책을 읽어도 자꾸만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 라며 자책감이 든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 이 영상을 먼저 봐주세요. 당신의 뇌가 어떻게 불안이라는 사기꾼에게 속고 있는지 그 속임수의 공식을 직접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4: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플라톤 지음. 최유경 옮김. 성우 이자영 읽음. 소개글. 소크라테스는 여러 가지 죄로 아테네 시민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죄목은 모두 그가 철학을 가르쳤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를 고발한 사람은 멜레토스이고 소크라테스는 몇백 명의 아테네 시민 배심원단 앞에서 연설을 한다. 이 유명한 작품에서 소크라테스는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는 그의 철학적 실천을 변호하고 철학적 삶의 아름다움을 묘사한다. 결론. 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를 고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들은 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할 정도로 저를 아주 잘 설득했죠. 물론 그들의 말에 진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숱한 거짓말 중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 연설에 속아선 안 된다고 했던 말입니다. 제가 그리 대단한 연설가가 아니란 사실을 증명하면 자신들의 거짓이 바로 드러날 텐데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니 이 또한 너무 놀랍습니다. 그들이 일컫는 연설이란 진실이 담긴 제 연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서 진실만을 듣게 될 겁니다. 물론 저는 그들처럼 한껏 꾸민 화려한 연설은 못합니다. 그저 제 생각과 주장을 진솔하게 전달할 뿐입니다. 저는 제 연설에 정당성이 있다고 자신하고 제가 가는 길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젊은 연설가처럼 듣기 좋게 꾸며 말하길 기대하지는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오랜 인생을 살아온 제가 그럴 리는 없겠죠. 여러분께 부탁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하던 대로 자신을 변호할 생각이라 이제부터 광장, 환전상들의 탁자 혹은 다른 어느 곳에서든 제가 버릇처럼 쓰던 말들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이에 놀라 제 말을 막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제가 70이 넘은 나이에 난생 처음으로 법정에 서봐서 이곳의 말들이 제게는 너무 생소합니다. 그러니 제가 모국어를 사용하는 타지에서 온 사람이라 여기고 제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방식이 어떻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내용만 따져주십시오. 웅병가는 진실을 말할 테니 재판관님들은 정당하게 결정만 내리시면 됩니다. 우선 저를 처음 고발한 사람들의 오래된 고발 내용에 대해 답한 후 나중에 저를 고발한 사람들의 고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년 동안 저를 부당하게 고발한 자들이 너무 많고 저는 그들이 나름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처음 고발한 사람들이 아니토스, 당시 정치인의 대표적 인물, 와 그의 일당들보다 더욱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정신을 사로잡아 거짓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 위의 것들과 땅 아래의 것들을 탐색하는 현자 소크라테스란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나쁜 일을 좋은 명분으로 치장하는 사람일 뿐이라며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퍼뜨린 자들이 바로 제가 두려워하는 저의 첫 고발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적 기록으로 평가받는 플라톤의 대화편 가운데 소크라테스 철학의 정수를 담은 네 편의 작품을 한데 묶어 펴낸 책입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인데요. 플라톤의 대화편은 서구 사상의 근본적 토대를 이루는 지혜의 복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네 작품은 고대 아테네 사상가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이 나눈 논증과 대화를 담고 있죠. 이 작품들은 단순한 철학적 글쓰기를 넘어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적 실험의 기록으로 읽힙니다. 무엇보다 이 책에 실린 네 편의 글은 소크라테스라는 한 인간의 삶과 사상이 가장 극적으로 응축되어 있는데요. 재판과 투옥, 죽음과 사랑이라는 생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며 철학이 관념의 유의를 넘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자영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봄이 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던 해 나는 학교를 1년 쉬기로 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해 힘들어하던 나날이었다. 막상 하루 종일 집에 있으려니 그것도 심심했다. 은수 언니라면 무언가 새로운 일을 만들 텐데. 나는 잠시 은수 언니가 되어 생각해보기로 했다. 어떻게 하면 하루를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아무래도 영 생각이 나지 않는다.

0: 감기
1: 아직도?
0: 진짜 지독하게 안 떨어지네.
1: 감기 맞아? 너무 오래 걸리잖아.
0: 이건 둘째 언니가 용서를 안 해줘서 안 떨어지는 거야.
1: 모르겠다. 누가 용서를 해야 되는지는.
2: 에? 언니! 언니는 그래도 내 편 들어줘야지.
1: 그치만 은수 언니 노트 한 권을 다 찢었다며.
0: 잠깐만. 이거 봐. 그래도 내가 얼기설기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기는 했어.
1: 이걸로는...
2: 그럼 원고지에 내가 써줘야 돼?
1: 모르겠어.
2: 아니 그래도 너무하잖아. 스케이트장에서 날 모른 척했다니까? 준호 오빠랑 히히덕거리면서 나를 완전 따시켰다고.
1: 그건 미안하다 했잖아.
2: 그러고도 한 달이 지났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걸고 눈도 안 마주치고.
1: 네가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
2: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하나 있거든?
1: 언니 들어봐. 이건 언니만 할 수 있는 거라고.
3: 그래서 뭐 어쩌라고.
1: 왜 우편함을 설치해야 하냐면 왜냐면
2: 가족끼리도 속마음은 잘 말 못하니까.
1: 그치. 속마음을 전하기엔 편지가 딱 좋잖아.
2: 딱 좋잖아. 그리고 우리 집 우편함은 너무 작아.
1: 그치. 아빠가 소포를 보내주실 때 우편함이 작아서 우체부 아저씨가 꼭 동네방네 이름을 부른단 말이야.
2: 맞아. 그리고 우편함을 설치해야 한다면 나무로 만드는 게 좋겠는데 말이야?
1: 아무래도 그렇지.
3: 그러니까 뭐야. 니들은 지금 나한테 나무로 우편함을 만들어달라 그 말이야?
1: 그치. 언니가 손재주도 있잖아.
3: 내가? 계란후라이에 만날 노른자 터뜨리는 내가?
1: 그건 음식 솜씨고.
2: 첫째 언니는 뜨개질을 잘하고 둘째 언니는 망치질을 잘하지.
1: 그치.
2: 잘하지.
3: 너 그 말에 뼈가 있는 것 같다.
2: 아니야. 뼈 전혀 없이 순살로 말한 거야.
3: 좋아. 그럼 우체국장을 정해야겠네. 편지를 전달해주는 사람, 중간에 열어보거나 가로채지 않을 사람.
2: 네, 갈게.
3: 넌 절대 안 돼. 지수가 해.
1: 어?
3: 우체국장 정지수.
1: 우체국장 정지수?
0: 그래. 셋째 언니 해.
1: 정지수? 그렇게 나는 명예 우체국장이 되었다.
3: 자, 거의 다 됐어. 이렇게 문을 여닫으면 되고.
2: 마무리 페인트 칠은 내가 할게. 연보란색으로 조색해뒀어.
1: 문 아래에 풍경 같은 거 달면 어때? 누군가 우체통을 건들면 소리가 나게.
3: 그래? 그게 좋으려나? 풍경은 바람에도 흔들릴 텐데.
1: 난 우편함에 편지가 왔다는 신호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
3: 좋아. 어디 세울까? 여기 정원에 꽂아놓을까?
1: 대문 밖에 세워야지. 그래야 우체부 아저씨도 쓸 거 아니야.
0: 그리고 준호 오빠도 쓰고.
3: 야, 여기 이준호는 왜 끼는데?
2: 아, 준호 오빠도 쓸 수 있지. 우리한테 할 말 있으면.
3: 그래? 뭐 누구든 써주면 좋지. 대신 정지수 우체국장님.
2: 네.
3: 우편물 잘 배달시켜야 돼요.
2: 네, 알겠습니다. 우체국장 정지수.
1: 사흘이 멀다 하고 우편함에 편지가 도착했다. 주로 엄마가 나에게, 혜수가 둘째 언니에게, 연수 언니가 엄마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였다.
3: 뭐야?
0: 언니,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3: 용서가 안 된다, 용서가. 그냥 시간이 더 필요해.
4: 지수야, 오늘 고양이 밥 좀 챙겨주고 화단에 물 좀 줘. 엄마가.
5: 연수야, 엄마가 우리 연수 덕에 늘 든든하고 마음이 따뜻해진다. 사랑한다.
6: 야! 야, 이거 누구?

0: 친구야. 이거 누가 보냈어?
1: 뭔데?
0: 봐봐.
1: 뭔데?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주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있는 이 편지는 나흘 안에 당신 곁을 떠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당신은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피하려면 이 편지를 포함해 7통을 행운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힘들겠지만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7년의 행운과 저주를 빌어.
0: 야, 뭐야? 이게 그 행운의 쪽지야?
2: 정혜수, 너야?
1: 나 아니야. 오지 마. 이게 내 글씨체 아니잖아.
0: 그럼 누가 보낸 거야?
3: 행운의 쪽지 이후 우체통은 텅 비어버렸다. 가끔 새들이 앉아가는 노란 우체통. 우체통을 볼 때마다 골목 앞에 가서 외치고 싶었다. 여러분, 편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 우체통은 타임머신 빼고 다 된다고 소문 좀 내주세요. 누구세요?
4: 소포요.
5: 우편함에 두고 가세요.
4: 에? 아니, 우편함에 안 들어가는데.
5: 아, 나갈게요.
6: 언니. 우편물 왔대잖아.
5: 나가요.
4: 정은수 씨 되시죠?
6: 저희 언니인데요.
4: 에? 그럼 정은수?
6: 아니요.
4: 아, 그럼 정지수?
6: 네.
4: 아, 혜수는 동생이에요?
6: 네.
4: 여기 이름이 네 명 적혀 있는데.
6: 어디서 온 건가요?
4: 그 정지원 씨가 보냈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4: 한 장 더 있는데. 이거 우편함에 넣어놓고 갑니다.

0: 안 돼. 언니들 기다렸다가. 이거 무슨 냄새 나는데? 아, 우리가 살짝 뜯어보고 다시 붙여놓으면 되잖아.
1: 안 돼.
0: 아, 무슨 음식 든 것 같아. 냄새 나잖아.
1: 아빠가 무슨 음식을 보냈겠어.
0: 왜? 지난번엔 한강물도 담아서 보냈는데 뭘 못 보내겠어?
1: 그런가?
0: 아니, 살짝 뜯어보고 우리 것만 꺼내줘.
1: 대신 편지 들어있으면 그건 같이 읽고.
0: 물론이지.
1: 조심해서 뜯어.
0: 티 안 나게.
1: 알았어.
0: 언니 이거
1: 오징어다. 마른 오징어.
0: 그리고 이거는 옷이네?
1: 어?
0: 누구 옷이지?
1: 맞는 사람이 입는 거지.
2: 예! 언니! 왜? 이게 뭐게?
1: 뭔데?
0: 이거 댑다 좋은 거. 이거 마이.
1: 또 뭐 있어?
0: 아,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이거 하나면 돼.
1: 악보 있다. 큰 악보. 서울에는 악보만 파는 서점도 있다더니 아빠가 다녀오신 모양이야.
0: 근데 선물에 온통 오징어 냄새나.
1: 다 쓰니 다 넣어놓자.
0: 마이 빼고.
1: 뭐?
0: 아, 이건 빼고 닫아.
1: 정혜수, 그건 안 되지. 갖고 와.
0: 아, 싫어.
1: 어차피 그거 들켜. 들키면 완전 쪽팔릴걸?
0: 아, 나 이거 갖고 싶은데.
1: 은수 언니 아직 기분 안 좋다.
0: 자, 좀 이따 내 편 들어줘야 돼.
1: 같이 들어.
0: 언니, 마이마이는 같이 듣는 게 아니야. 이어폰 끼고 혼자 듣는 거지.

그나시들 연수, 은수, 지수, 해수 잘 있었수? 아이고, 지난 가을 이후로 이렇게 오래 집에 못 간 것도 처음인 것 같다.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이 왔구나. 한 학년씩 올라갔고 조금씩 더 자랐겠네. 아빠는 내년 88 올림픽 전에 완공해야 해서 짬을 낼 수가 없구나. 우리 딸들, 작은 아씨들, 아빠가 늘 믿고 사랑해.

0: 누군가는 우체통에 씨앗봉투를 넣어두기도 했다.
1: 어머, 누가 꽃씨를 보냈네? 근데 누구지? 마당에 심어볼까?
0: 그 씨를 뿌려 가을에는 꽃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는 그 안에 소원을 넣어두기도 했다.
2: 아, 이번 중간고사는 반에서 중간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0: 때로는 수신인이 없는 편지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그러다가 누구세요?
2: 저도 놀랐는데 그 아저씨도 이 우편함 쓰세요?
3: 네.
2: 그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3: 그게요. 그 익명으로 누가 받아도 좋은 거라서요.
2: 혹시 그럼 행운의 쪽지?
3: 그게요. 좀 비밀로 해주세요. 제 딸이 주머니에 넣은 거를 제가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죠. 아무튼 그 비밀로 좀 해주세요.
2: 네.
0: 비밀은 또 있었다.
4: 웬 손수건에 편지를? 이거 나한테 온 거 맞아?
0: 언니 손수건이잖아.
4: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5: 연수 씨 웃는 얼굴을 보고 싶네요. 언제 퇴근하고 다방에 같이 갑시다.
2: 누구지? 누가 보낸 건지 전혀 모르겠어. 우표도 없이.
0: 그렇게 시치미를 떼던 큰언니는 퇴근 후에 점점 늦게 귀가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0: 그리고 어느 날 우편함에 초대장이 도착했다.
1: 지수양, 내 딸아이는 어릴 적 누구 앞에서 피아노 치는 것을 굉장히 수줍어했어요. 그래서 방에 피아노를 두고 모두가 외출한 후에만 피아노를 쳤어요. 외출하고 돌아와 보면 그래도 집안의 피아노 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것 같고 늘 음악이 있는 집 같았어요. 이제는 그 피아노가 어떤 음을 내는지 잊었을 정도로 오래된 일이에요. 가끔 저희 집에 들러 잠자는 피아노를 깨워주시길. 여기 열쇠를 동봉합니다.
2: 열쇠까지?
3: 언니 너무 잘됐다. 그 집이 비는 시간에 가서 피아노만 치고 오는 거야.
0: 나 혼자?
3: 가끔은 같이 가줄게. 근데 한번 생각해봐. 다들 학교 가고 없을 때 가서 치는 게 나을 텐데.
0: 그때부터 매일 오전에 한 시간씩 나는 회장님 댁에 가서 피아노를 쳤다. 뚜껑을 열고 빨간 수건을 걷어 하얀 건반 위에 내 열 손가락을 올려두었다. 그러면 음악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어쩌면 한 시간이 지났을지도 몰랐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야 회장님이 그 시각엔 아무도 나오지 말라고 집안 사람들한테 신신당부해 놓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 집 노란 우체통은 타임머신만 빼고 뭐든지 가능했다. 그리고 먼 훗날 그 우체통은 타임머신이 되었다.

0: 위해서 이찬 김춘 추궁이 도착했습니다.
1: 반드시 제가 직접 출동하겠습니다.
2: 오늘날 백제는 무도하여 김뱀과 못난 돼지 마냥 우리의 땅을!
3: 김춘추는 공공연하게 백제를 원수로 설정하며 복수를 선언한
4: 김춘추라면은 그 딸하고 사위의 머리가 우리나라 교도소 바닥에
3: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아무래도 약을 좀 줘야겠습니다.

0: 무슨 소리야?
1: 연개소문과 보장왕이 춘추공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며 길들이기를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0: 그동안 우리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
2: 진흥왕 시절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의 땅을 차지하자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었던 고구려.
1: 그런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왜나 당나라에 지원병을 요청할 걸 그랬습니다.
0: 싸움의 기술은 고구려가 최고야. 수나라의 백만대군을 물리친 지구상의 울트라 슈퍼 레어 군사 강국이 바로 고구려야.
1: 형님, 고구려는 우리가 자기네 한강 유역을 훔쳤다고 우리 신라를 도둑 취급하는 나라예요.
0: 그래서 필요한 게 외교야.
2: 고구려, 백제, 신라 3국 중에서 신라는 가장 뒤늦게 외교에 뛰어든 나라다.
0: 백제는 그동안 꾸준히 고구려와도 틈새 침묵을 다지고,
1: 아니 뭐 외하고도 무슨 동아리를 한다고 하던데,
0: 해마다 당나라에 조공도 바치지.
1: 참, 어서 춘추공이 고구려에서 지원병을 받아와야 고타서 원수를 갚을 텐데.
0: 춘추공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고구려 국경을 넘은 게 아니야.
1: 아니 형님, 저 화랑들 사이에서도 춘추공이 딸의 복수를 하기 위해 고구려에 간 거라고 말들.
0: 개인의 복수를 위해 어떻게 군사를 움직인단 말이냐?
1: 아, 로열 패밀리인데 할 수도 있죠 뭐.
0: 춘추공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1: 큰 그림이요? 무슨 그림이요?
2: 김춘추가 당나라로 떠나기에 앞서 혈맹을 다졌던 김유신과 김춘추.
1: 아, 형님, 무슨 큰 그림이요?
0: 아주 큰 그림.

0: 용건만 간단히 합시다. 내가 요즘 경무에 시달리는 중이라.
1: 그러니까 고구려가 우리 신라의 지원병을 파견하고 우리가 백제를 무너뜨리면 7대 3.
0: 3? 아니 뭐 신라가 3을 먹겠다는 건 아닐 테고.
1: 6대 4!
0: 장난하나? 지금 살려달라고 온 주제.
1: 5대 5!
0: 백제를 딱 반씩 나눈다. 나 원래 치킨도 반반은 안 먹는 사람인데.
1: 백제가 멸망하면 정확하게 백제 땅을 딱 반반.
2: 신라가 백제에 두들겨 맞곤 있지만 동쪽 구석에서 존재감이라고는 일도 없던 예전의 신라는 분명 아니야.
1: 훗날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거나 혹은 백제가 침공하면 그땐 우리 신라가 반드시 지원병을 파견하겠습니다.
2: 당나라는 물론 언젠가는 백제 신라를 모두 정리해야 할 텐데 신라를 앞장세워서 백제부터 정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1: 고구려와 신라가 우방국, 좀 더 세게 말씀드리자면 혈맹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0: 소문 씨.
1: 아, 그 악센트 조심하고. 5대5.
2: 헐.
3: 쉽게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4: 연계 소문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3: 자국민도 믿기 어려운 세상에 누구를 믿겠습니까?
4: 연계 소문은 이번 기회에 우리 손을 빌려 백제를 처단하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아마도 그 다음 목표는...
3: 알고 있습니다. 유신공께서 그 후의 일을 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4: 물론이죠.
3: 도장 찍는 대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0: 야, 개성원 씨, 당신에게 해외에서 전보가 왔어요.
1: 해외 우편물을 손에 드는 연개소문.
2: 내 이름인데 자꾸 욕을 먹은 기분이지. 어? 백제 성충.
3: 네,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아무래도 약을 처형했다고 대체 몇 번을 말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1: 충신의 아이콘 백제 성충의 편지가 도착한다.
3: 존경하는 고구려의 막리지 연개소문 보십시오. 네, 업무가 막중할 테니까 서로는 건너뛰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 딱 내 스타일이야.
3: 우리 백제는 앞으로도 계속 고구려와 친하게 지낼 것을 선명하게 밝힙니다. 예, 앞으로도 예전처럼 말입니다.

0: 대신자입니다.
1: 자, 신라에 배신자 아이콘을 씌우는 성충 순간.
2: 배신자.
1: 흔들리는 연개소문의 눈빛.
0: 한때 나제 동맹으로 신라와 백제는 하나가 되기로 어깨를 걸었습니다.
2: 그랬지. 니놈들이 우리 고구려가 무서워서.
0: 그런데 신라는 동맹을 파기하고 동맹국의 뒤통수를 후려쳤어요. 아쉬울 때는 간설계까지 다 내주지만은 그 마음이 조석으로 변하는 것이 신라입니다.
2: 그래. 동맹을 깬 건 신라였어.
0: 고구려가 신라와 손을 잡을 경우 우리 백제는 살기 위해 당나라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2: 백제가 당나라와 손을 잡으면...

0: 백제의 약 처방 달인 성충에게 제대로 낚이는 연계 소문.
1: 그러면 이쯤에서 중, 아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유 아니 성충.
2: 고구려와 동맹만 맺게 된다면. 원수를 갚고 그동안 백제에게 잃은 땅을 빠르면 겨울도 가능해.
0: 연계 소문과의 회담으로 꿈을 야무지게 꾸는 김춘추.
2: 기다려라 백제. 내 딸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개소문.
3: 네, 신라의 김춘추입니다.
4: 알고 걸었어요. 좀 봅시다.

0: 그게 무슨 소립니까?
1: 만약 우리가 신라의 지원군을 파병하면 신라는 우리 고구려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습니까?
0: 아니, 그 백제 땅을 5대5로 지난번 회담에서 분명히 5대5로 그...
1: 5대5 묶고 더블로 가?
0: 더블이라뇨?
1: 아, 미안, 이 더블이 습관이 돼서. 어이, 문서가 지도 좀.
2: 아, 예, 회장님. 5번 지도로 드릴까요? 6번 지도로 드릴까요?
1: 7번 지도.
2: 아, 예, 7번 지도 들어갑니다.
1: 보자. 내가 원하는 건, 아이, 우리 고구려가 원하는 건 여기. 안 보이나? 돋보기 필요하신가?
0: 아니요. 중령 이북의 땅을 설마?
3: 자, 중령은 경상북도 영주시와 충청북도 단양군 사이에 있는 고개로
1: 원래 우리 땅이었거든.
3: 고구려가 말하는 중령 이북이란 한강 상류 지역으로 신라 입장에서는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노른자 땅이었다.
0: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3: 고구려 장소왕 때 백제 소유였던 한강 유역을 차지했던 고구려. 물론 당시의 명의는 신라에게 있었다.
0: 이거는 그 원래 잃어버린 주인을 찾자고 하시면
1: 참말 말고 내놓으시든가 아니면 빈손으로 가시든가.
0: 이거 뭐 동맹을 깨겠다는 무슨 생대도 아니고.
1: 난 다 보여. 내가 생떼를 쓰는 것처럼 보이시나?
0: 아닙니다.
1: 그럼 어떻게? 콜?
3: 신라가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연계 소문.

0: 배우는 정말 합리적이죠. 연기성은 조민수.
1: 나는 말이야, 한번 했던 말 또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2: 김자연.
3: 그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막 학생한테 도장 한 개씩 파주고 지금도 그래요? 허연.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해.

0: 좋은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월악산 국립공원을 찾아갑니다. 월악산은 소백산에서 속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명산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난 1984년에 우리나라의 17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월악산 국립공원에는 영봉코스, 백두대간코스, 만수봉 능선코스 등을 비롯해서 모두 23개의 지정 탐방로가 있고요. 월악산 정상으로 오르는 영봉코스는 덕주사, 동창교, 칠륵사, 보도감에서 출발하는 4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가장 인기가 많은 코스인 영봉 덕주사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코스의 길이는 6km로 편도 약 3시간 40분이 소요됩니다. 영봉 덕주사 코스에 도전하려면 우선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에 있는 덕주사 주차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덕주사 주차장을 출발해서 조금만 걸으면 탐방로가 양쪽으로 갈라지는데요. 이 갈림길에서 아스팔트 길을 따라 직진해도 되고요. 오른쪽 나무 계단이 있는 자연 관찰로를 걸어도 됩니다. 어느 길로 가더라도 덕주사와 만나게 되는데요. 탐방로의 길이는 약 1km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덕주사는 신라 경순왕의 딸인 덕주 공주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사찰 이름도 덕주사라고 붙인 것입니다. 하지만 본래의 덕주사는 산 위쪽으로 1.7km쯤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6.25 전쟁 당시에 불에 타고 말았고요. 현재의 덕주사는 지난 1970년에 새로 지은 것입니다. 덕주사를 출발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명소는 옛 덕주사터에 있는 마애불인데요. 13m 높이의 커다란 바위에 조성되어 있는 덕주사 마애불은 고려시대의 불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인 덕주골에서 마애불까지의 거리는 2.6km로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마애불부터는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돌계단, 철계단, 나무계단 등이 번갈아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탐방로 중간에 일부 능선길이 있기는 하지만 영봉에 오르려면 또다시 철계단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영봉은 커다란 바위로 이루어진 암봉인데요. 정상에 서면 시원한 충주호 전경을 하늘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봉까지 오르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력적으로 자신이 없거나 어린아이와 동행하는 경우라면 덕주사 마애불까지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주골을 끼고 있는 송계계곡에서 남은 일정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송계계곡은 계곡 산행을 즐기는 다른 계곡들과는 달리 자동차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좋은 명소인데요. 경치가 아름다운 곳

주변에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쉬엄쉬엄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덕주골 근처에 있는 덕주골 야영장에서도 야영을 할 수 있습니다. 송계 계곡 끄트머리에 있는 미륵 대원지는 예전에 중원 미륵리 사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옛 절터인데요. 현재 미륵 대원지에는 석굴터와 석굴 입상, 5층 석탑, 거북바위 등이 남아 있으니까요. 월악산과 송계 계곡을 찾아가는 길에 잠시 시간을 내서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오픈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월악산 국립공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박화목 씨 임금수곡 그대 창밖에서입니다.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박화목 씨 임금수 곡 그대의 창밖에서를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한쪽 눈이 특히 더 침침하고 사물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흔들려 보이기도 하고요. 불편이 커지면서 병원에 갔을 때 황반원공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력에 영향을 주는 망막질환의 하나인데요. 황반원공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우리 눈의 황반에 구멍이 생긴다는 걸까요? 노인성 질환으로도 지적이 되는데요. 황반 변성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질환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의 정도가 크지 않지만 방치할수록 불편은 더해지는데요.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기능에 영향을 주는 비구순 파열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박지윤의 미스터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증상이 있어도 노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망막에 황반에 생기는 황반 원공 역시 노안과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황반 변성은 비교적 익숙한데 황반 원공은 뭘까? 진단을 받는 분들도 당황할 것 같은데요. 어떤 상태인 걸까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김진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황반 변성, 황반 원공 모두 황반에 생기는 문제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황반 변성, 황반 원공 두 가지 모두 황반이라고 하는 부위에 생기는 병입니다.
0: 네.
1: 하지만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병인데요. 황반 변성은 황반이 노화하며 나쁜 혈관이 생기는 병이고
0: 네.
1: 황반 원공은 황반에 구멍이 생기는 병입니다.
0: 네. 오늘은 특히 황반 원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구멍이 생긴다는 건가요?
1: 맞습니다. 질병 이름 그대로 황반에 구멍이 생기는 병입니다. 황반은
0: 네.
1: 망막의 중심부를 일컫는 부위로 눈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0: 네.
1: 카메라로 치자면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0: 네.
1: 이 부위에 구멍이 생기는 것인데 처음에는 작은 틈으로 갈라지지만
0: 네.
1: 작은 구멍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0: 노인성 질환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1: 네, 맞습니다. 황반 원공은 50대에서 60대 이상 흔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0: 네.
1: 물론 노화 이외에도 외상이나 고도근식, 포도망염 등
0: 네.
1: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지만
0: 네.
1: 그래도 가장 흔한 원인은 눈 안에 유리체라고 하는 물질이 노화하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일단 황반 원공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로 보면 되는 거네요.
1: 네. 황반 원공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0: 네.
1: 그래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유리체가 노화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황반에 구멍이 뚫리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 눈에는 투명하고 끈적끈적한 계란 흰자 같은 유리체라고 하는 물질이 가득 차 있는데
0: 네.
1: 이 유리체가 나이가 들면서 흐물흐물하게 물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0: 네.
1: 원래는 이 유리체가 황반에 그냥 붙어 있다가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0: 네.
1: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고 황반에 단단하게 붙어서 붙잡고 쭉 잡아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황반이 상하게 되고 이 힘이 아주 세지게 되면 결국에는 황반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0: 네. 노화가 원인이고 또 고도근시나 포도망염 같은 다른 망막 질환도 황반 원공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1: 황반 원공은 유리체가 이 황반을 잡아당길 때
0: 네.
1: 황반이 버티는 힘이 강하면 사실은 정상으로

0: 넘게 되는데 황반이 버티지 못하고 따라 끌려가서 잡아당겨지는 힘이 더 크게 되면 구멍이 뚫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두근시나 포도망염이나 낭포 황반부종, 외상 이런 경우에는 황반 원궁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러한 질환에서 황반이 버티는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유리체가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겁니다.
1: 황반 변성에 비해서 황반 원공은 좀 생소한데요. 흔한 질환은 아닌 걸까요?
0: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황반 원공도 1,000명에서 한 3명 정도는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에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황반 원공이라는 병은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황반 원공 같은 경우는 초기 변화가 일어났을 때부터 완전히 구멍이 크게 뚫릴 때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안과에 안 오시기 때문에 진단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고요. 네, 두 번째로는 녹내장이나 황반 변성은 사실 실명하는 질환인데 이어서 사회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고 검진 같은 데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이 황반 변성은 실명하는 질환이 아니다 보니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질환이 1990년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진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금씩 알려지게 된 그런 점도 있습니다.
1: 증상이 경미해서 이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황반 원공 진단을 받는 분들은 그럼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0: 황반 원공은 물론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백내장 수술하실 때 수술 전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으세요.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이 증상을 느끼시고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황반 원공이 초기 단계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해서 사실은 이걸 느끼고 안과에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황반에 구멍이 뽕 하고 뚫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황반은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손상되면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1: 그럼 황반 원공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일단 시력 저하가 있을 것 같고요. 시력 저하 외에 또 있을까요?
0: 황반은 우리 눈 안에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이 위치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한가운데에서 모든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위고 중요한 중심 시력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황반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0.3, 0.5 이런 주관적인 시력도 물론 떨어지지만 그것보다 내가 보려고 하는 부위에 중심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 얼굴을 볼 때 이 사람의 윤곽은 보이는데 눈, 코, 입이 뭉그러져서 안 보인다. 글씨를 읽을 때 가운데 글자 한두 개는 잘 안 보이는데 옆으로 보면은 보인다. 또는 아파트나 횡단보도 등 일자인 선이나 아니면 물체가 휘어져 보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런 증상들은 노안이나 황반 변성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0: 맞습니다. 이런 증상은 사실 황반에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노안, 황반 변성, 망막, 안막 또는 중심 장액성 맥락 망막병증처럼 황반부에 생기는 모든 질환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1: 진단도 궁금합니다. 황반 원공의 진단은 어떤 검사로 확인하나요?
0: 황반 원공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으로 환자가 느껴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안과에 내원을 해서 객관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검사는 빛 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1: 네.
0: 이 검사는 보통 CT처럼 눈 안에 망막의 구조를 잘라서 볼 수 있는 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반부 주변의 변화를 자세히 볼 수 있고 유리체가 황반을 얼마나 당기는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검사를 통해 유리체가 황반을 당기고 있는지 그 힘은 얼마나 강한지를 유추해 볼 수 있고
1: 네.
0: 황반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또 구멍은 얼마나 큰지 등등을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상태로 볼 때 초기부터 단계가 있는 걸까요?
0: 네. 황반 원공은 구멍이 뚫린다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크게 구멍이 뚫리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멍이 뚫리기 전에는
1: 네.
0: 유리체가 황반을 단단히 잡고 당기고 있어서
1: 네.
0: 황반 부위에 신경이 소실되고 모양이 변형이 될 수 있지만 완전하게 구멍이 생긴 상태는 아닙니다.
1: 네.
0: 약간의 틈이 벌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힘이 더 세지게 돼서 구멍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황반의 모든 층에 결손이 발생하고
1: 네.
0: 구멍이 있다고 해서 전층 황반 원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이 전층 황반 원공도 그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1: 그런데 황반 원공이라고 해도 모두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0: 황반 원공은 단계에 따라서 또는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유리체가 황반을 잡아당기고만 있거나 아니면 일부의 층만 갈라져 있거나 아주 작은 구멍만 있거나 하는 경우는 지켜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1기 황반 원공의 경우에는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고 모양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면 환자분이 전혀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리고 모두가 다 완전한 황반 원공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반 전체에 구멍이 생기거나 그 구멍이 크거나 또는 작더라도 환자분이 현저하게 시력이 떨어지거나 모양이 뒤틀려서 보이는 등 변형실을 호소하시면 저절로 좋아질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1: 네. 구멍이 얼마나 깊게 또 크게 자리하느냐 이 부분이 단계를 결정짓는 거네요.
0: 네.
1: 크기가 크고 단계가 높을수록 증상은 심해지겠네요.
0: 맞습니다. 구멍은 결국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클수록 깊을수록 단계가 높을수록 중심 시력이 저하되고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는 등의 증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뭐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뭐 망막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까요?
0: 일단 황반 원공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황반 변성이나 망막 박리처럼 빠른 치료를 요하는 병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행히 이게 반대편 눈으로 전염되는 것도 아닙니다.
1: 네.
0: 하지만 이 황반 원공은 간단한 눈병처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병도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게 되면 구멍이 점점 커질 수도 있고 수술을 하더라도 구멍이 다치지 않고 예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황반 원공을 진단받으시면 얼마나 진행이 빠른가 진행의 정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네.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0: 황반 원공의 주된 치료는 사실 수술이에요. 수술은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황반 원공은 유리체에 의해서 황반을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하고 구멍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 유리체를 황반을 잡아당기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분리하여서 제거함으로 더 이상 당겨지지 않게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1: 네. 유리체 절제술이 시행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의 상태일 때 수술이 결정이 되는 건가요?
0: 일단은 황반 전체 층에 구멍이 생겨 있고 앞으로 구멍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수술을 결정합니다. 구멍이 크고 실제로 시력이 떨어지고 물체가 뒤틀려 보이는 그런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수술을 결정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1: 네. 수술 방법은 복잡한 건가요?
0: 그렇진 않습니다. 수술 방법 자체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황반에 이 단단하게 붙어있는 유리체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더 이상 황반이 당겨지지 않도록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노화된 유리체는 제거를 하게 됩니다. 즉 구멍이 막혀야 되기 때문에 구멍의 폐쇄 성공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다시 재발할 수가 있어서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망막 안막이나 뇌 경계막 같은 구조물을 제거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외에도 구멍이 아주 크면 자가 혈청 같은 것을 사용하여서 구멍이 막히는 것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 유리체가 제거되게 되면 눈 안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충전 물질을 넣어서 보충해줘야 되는데 흔히 가스가 이용됩니다. 이 가스는 부력에 의해서 위로 뜨게 되고 황반 원공의 가장자리를 꼭 누르게 되는데 이 누르는 힘으로 구멍이 막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1: 그럼 유리체 절제술은 황반 원공으로 생긴 구멍을 막아주는 건가요?
0: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0: 수술로 이 황반 원공에 구멍이 뚫린 그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이미 구멍이 뚫렸고 이로 인해서 신경 소실이 일어난 셈이거든요. 그런데 가스를 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스는 남아있는 신경을 꼭 눌러서 더 이상 구멍이 벌어지지 않고 구멍의 가장자리가 서로 만나서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아.
0: 예를 들자면 옷감이 찢어져서 구멍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구멍을 메울 때 여분의 천을 대지 않더라도 옷감을 오므려서 바늘로 꿰매거나 반창고로 이렇게 붙이면 붙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가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망막을 만들어서 구멍을 막아줄 수는 없지만 망막을 오므리고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런데요.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이 많이 불편하다고 들었습니다. 엎드려 있어야 한다면서요. 왜 이런 불편한 자세를 해야 되는 건가요?
0: 이 가스는 사실 공기방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물컵에 공기방울이 들어있으면 물에서 위로 뜨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눈에도 가스가 들어있으면 이 위로 떠오르는 그런 부력이 발생합니다. 떠오르면서 망막을 꼭 눌러주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 눌러주는 힘을 이용해서 황반 구멍을 막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가스가 황반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바로 이 황반이 뒤통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야지만 뒤통수 쪽으로 가스가 쭉 올라가게 되고 황반을 누르게 되고 구멍 막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1: 엎드려 있어야 한다면 먹고 씻고 하는 일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얼마나 또 그렇게 해야 하는지 기간도 궁금한데요.
0: 사실 환자분들이 수술 때 힘들어하시는 것보다 수술 후에 엎드려 하는 거를 훨씬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1: 그렇겠어요.
0: 많으시고 맞아요. 실제로 먹고 씻고 주무시고 하는 일에도 많은 제한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스는 눈 안에서 결국 황판을 누르기 위해서 일부러 넣어둔 거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저절로 없어져 버리면 너무 아까워요.
1: 아,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가스가 눈 안에 있을 때는 최대한 자세를 엎드리는 자세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이 눈 안의 가스는 사실 종류에 따라서 또는 그 농도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짧게는 2주, 길게는 6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어요. 하지만 1주, 2주 이런 기간보다 눈 안에 가스가 있는 동안은 최대한 엎드리는 것이 환자분의 예후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엎드려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수술 후에 얼마나 엎드린 자세를 잘 유지했는지가

0: 수술 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엎드린 자세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1: 맞습니다. 물론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환자와 의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 엎드리지 않거나 아니면 가스를 넣지 않더라도 사실 상반 원궁이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성공률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오래되거나 크기가 큰 황반 연궁의 경우에는 안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가스를 넣는 것은 매우 유용하지만 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불가피하게 실리콘 오일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 걸 고려해보기도 해요. 이 실리콘 오일도 가스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리콘 오일은 가스처럼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제거 수술이 다시 한 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게 수술 후에 잘 관리하면 시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1: 많은 환자분들에서 수술을 하면 시력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원래 자기 시력으로 100% 돌아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0: 그렇군요.
1: 이 수술은 이미 생긴 구멍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고 막히기를 바라는 수술이지 새로운 망막을 만들어내는 수술이 아니에요. 이미 황반에 구멍이 생겼을 때 신경이 손상이 되었고 구멍이 다치더라도 시력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멍이 애초에 작거나 발생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비교적 예후가 좋지만 크기가 크고 오래되고 신경 손상이 심하면 구멍이 다치지도 않고 다치더라도 시력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0: 그럼 반대로 방치되고 치료가 늦어질수록 실명 위험도 있을까요?
1: 다행히 황반 원궁으로 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황반 원궁은 망막의 중심에 구멍이 생기는 거지 주변부의 망막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이 완전히 캄캄해지는 그런 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황반은 중심 시력을 담당해요. 그래서 황반 원궁이 발생하면 가운데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책 읽기가 힘들다, 사람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들다, 운전할 때 힘들다 등등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0: 황반 원궁 치료를 받은 분들은 다른 쪽 눈에도 생기면 어쩌나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1: 황반 원궁이 있다고 해서 반대쪽으로 옮겨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눈에 생기는 경우는 10% 이상으로 비교적 흔합니다. 병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나 위험인자가 양쪽에 모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쪽 눈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대쪽 눈에 발생하지 않는지 정기검진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망막 중심부인 황반에 생길 수 있는 황반 원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김진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투야의 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관절이죠. 운동성은 물론 안정감을 주는 데도 역할을 하는데요. 비구순 파열 들어보셨습니까? 고관절의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는 게 비구순입니다. 그런 비구순이 파열되는 건 어떤 상태인 걸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넓게 보면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비구순 파열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최근 고관절 주위에 자기공인 영상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서 비구순 파열에 대한 진단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0: 네, 비구순 이름도 참 어려운데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1: 보통 비구순은 대퇴골두와 비구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는데 이 대퇴골두와 비구는 어디를 말하냐 하면 고관절이에요. 네. 엉덩이 관절인데 보통 비구의 기능은 비구의 입구 부분을 타이어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거든요. 이 비구순은 대퇴골두가 비구에 안정적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관절액이 새어나지 않도록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비구순이 파열이 되면 고관절이 불안정성해지고 그다음에 관절액을 잘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관절 연골이 이제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닳게 되고 접촉 응력이 증가해서 이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0: 연골로 생각하면 될까요?
1: 예, 맞습니다. 뭐 말씀을 좀 복잡하게 해서 죄송한데 맞는 말씀입니다. 연골이 맞습니다. 특히 이 비구순 같은 경우에는 섬유연골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골은 닭 같은 걸 먹을 때 닭뼈를 보면 이제 오돌뼈 같은 데 보면 무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좀 약간 딱딱한 연골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섬유연골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우리가 고유 감각신경이나 통증을 느끼는 신경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골이 비구순이 찢어지면 신경에 자극이 돼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0: 네. 그럼 비구순은 고관절을 도와주는 역할인가요? 체중도 좀 분산시키고요.
1: 예, 맞습니다. 비구순은 고관절 안에 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연골 성분인데 고관절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관절 기능이 상체 에너지를 하체로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관절 가동 범위가 어깨 다음으로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관절이 그게 안정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0: 이 비구순이 관절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열 위험까지 생기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1: 가장 극단적인 상황은 사고입니다. 교통사고처럼 큰 사고가 났을 때 특히 고관절이 그렇게 되면 고관절이 탈구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100%에서 비구순 손상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열어보면 모든 환자에서 비구순이 찢어져 있거든요.
0: 그런 사고의 경우도 있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반복적으로 자극이 되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손상이 되는 건가요?
1: 그게 오히려 조금 더 흔한 증상이 소견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래에서 보는 대부분의 비구순 파열은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된 자극에 의한 마찰로 발생하게 됩니다. 비구순 파열은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비구순이 반복된 마찰로 손상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대퇴골과 비구의 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구순 파열은 꼭 생기면 골두나 비구 쪽에 다른 뼈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가를 꼭 봐줘야 됩니다.
0: 네. 사고도 원인이 되고 또 반복적으로 많이 써도 문제가 되는 건데요. 노화도 이유가 될까요?
1: 노화도 이유가 됩니다. 비구순 파열의 가장 흔한 원인은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거든요. 즉, 이 대퇴골에 있는 경부와 비구가 비정상적으로 맞물리는 거에 아주 둥글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되면서 충돌이 발생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또 외상이나 비구 이형성 같은 질환도 비구순파열의 원인이 되는데
0: 네.
1: 이런 경우에는 관절 연골의 손상이나 비구순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 점점 노화가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더 가속화되거든요.
0: 네.
1: 결국에는 비구순파열은 왜 우리가 중시 여기냐면 나이가 들어서 노화와의 과정과 함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중요합니다.
0: 네. 노화가 문제일 수도 있고요.
1: 네.
0: 나이와 상관없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뼈의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이나
0: 네.
1: 비구 이형성증 외상 이런 것들은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오히려 젊은 환자들한테서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있습니다.
0: 네. 비구순 파열로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인가요?
1: 예,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대화를 했지만 이 비구순 안에는 그 통증을 느끼는 통각신경이 들어있거든요.
0: 네.
1: 그게 이제 찢어지면 통각신경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0: 네.
1: 그리고 우리가 비구순 파열에 의한 통증은 대부분 고관절 통증 중에서도 사타구니 쪽의 통증이 연관성이 많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이 비구순이 파열이 되면 관절 가동 범위가 좀 떨어지는 경우 경향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양반다리가 잘 안 된다든지 다리 찢기가 잘 안 된다든지
0: 네.
1: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관절 가동 범위가 좀 좁아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자세에서 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1: 비구순이 찢어진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언제 많이 아프시냐고 여쭤보면
0: 네.
1: 대부분 쪼그리 앉기 자세할 때 통증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관절낭 전체 주위에 염증이 심해지면
0: 네.
1: 어떤 자세에서도 통증이 유발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탈 때, 차를 내릴 때, 자전거를 탈 때, 내릴 때 이럴 때도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비구순 손상이 심해서 고관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어떤 자세에서도 통증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0: 네. 어떤 자세에서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앉고 서고 달리고 모든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하는 거죠?
1: 맞습니다.
0: 또 예. 움직일 때 딸깍 소리도 난다면서요?
1: 아, 예. 소리가 나는 것은 비구순 파열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0: 네.
1: 없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왜냐하면 관절에 소리가 나는 거는 우리가 따로 분류해서 발음성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0: 네.
1: 발음성 고관절은 고관절에 특별히 한 두 군데가 있어요. 바깥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
0: 네.
1: 고관절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1: 바깥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장경이 인대라는 힘줄이 바깥에 전자부하고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고요.
0: 네.
1: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장요근이 그 대퇴골두하고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데 이 장요근하고 대퇴골두 사이에는 비구순이 끼어 있거든요.
0: 네.
1: 이게 너무 심하면 고개 손상을 좀 입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은 발음성 고관절하고 비구순 파열하고는 관련이 잘 없습니다.
0: 네. 그런데요. 증상이 있어도 일반인들은 비구순 파열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표현들을 하시는 건가요? 통증을.
1: 예, 보통은 고관절 중에서도 사타구니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보통 아프시다고 하면 엉덩이 뒤쪽이나
0: 네.
1: 바깥쪽에 전자부 쪽에 아프시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비구순 파열하고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0: 네.
1: 사타구니가 아프시고 그리고 다리를 구부리는 자세, 런지 자세 이런 자세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아 비구순 손상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오시는 건가요?
1: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는 아프지 않는데요. 쪼그리 앉는다든지
0: 네.
1: 관절 가동 범위가 고관절이 120도까지 구부러질 수 있거든요.
0: 네.
1: 100도 이상 넘어갔을 때 통증이 사타구니 통증이 유발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0: 그런데 파열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이 또 있습니다.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아, 예. 사실 비구순 파열이라 하면 진짜 막 심각해 보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의 초음파 기계가 좋아지니까 이 비구순 파열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음파로 보면 이게 마치 찢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파열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0: 정확한 검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어떤 검사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1: 보통은 비구순 파열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러면 관절 내시경으로 검사를 하면 되는데 이 검사가 굉장히 마취도 해야 되고 마치 수술과 비슷하게 수술이기 때문에 관절에 조영제를 넣어서 MRI를 찍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절 조영 자기공명 영상이라는 영상 검사라는 방법인데 그러면 95%에서 100% 정도의 비구순 파열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하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비구순 파열로 진단을 하고 수술장에 들어갔는데 선천적으로 함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비구순이 약간 함몰이 있는데 이게 검사를 해보면 파열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좀 잘 감별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0: 네. 치료는 약물부터 시작하나요? 일단은 염증을 좀 가라앉혀야 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단순하게 비구순이 파열이 있으면 염증을 가라앉혀줘야 됩니다.
0: 네.
1: 약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동반되어 있는 대퇴비구 충동 증후군이나 외상 같은 명확한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해서 일상생활에서 통증을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굉장히 과도한 고관절 가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런 자세를 피하게 해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약물 치료와 함께 꼭 해줘야 됩니다.
0: 그런데요, 또 비수술적인 방법이라고 해도요, 붓는다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1: 예, 저희들이 참 우리가 약이 뭐 효과만 있고 부작용이 적으면 좋을 텐데 정형외과 있어서는 모든 약들은 붓고 소화장애나 이런 부작용을 꼭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우리가 고민인데 그렇지만 통증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제가 약물 치료를 하는데 그런 부작용이 심하신 분들은 약물을 중단하고 주사 치료를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재활 치료나 이런 것들로 하는 경우가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0: 주사 치료는 어떤 약물인 건가요?
1: 보통은 우리가 주사 치료는 통증을 조절해 주는 리도카인 성분하고 관절액 성분인 하이알루로닉 액시드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염증이 너무 심하면 약간의 스테로이드를 같이 칵테일 요법으로 해서 주사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칵테일 요법을 쓸 때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1년에 3번에서 4번을 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주사 치료도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0: 그런 약물 치료 외에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의 상태인 건가요?
1: 저희들이 이제 사람마다 다 뭐 개별화해서 판단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정도의 약물을 쓴다든지 운동을 제한한다든지 주사 치료까지 해보는데도 정상의 호전이 없거나 너무나 명확하게 비구순이 찢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0: 수술을 할 때는 관절경, 그러니까 관절 내시경 수술로 풀리는 게 방법인가요?
1: 맞습니다. 고관절도 관절경, 즉 관절 내시경 수술이 가능해졌거든요. 과거에 저희가 20년, 30년 전에는 고관절을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방법이나 기술이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고관절 관절경이 좀 드문 수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는 한 20년 이상의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관절 내시경이 재활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발표한 데이터는 한 운동선수들 중에 85% 정도가 수술 전 운동 상태로 복귀가 가능한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 내시경이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관절경, 관절 내시경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보통은 엉덩이 주위에 네. 두 개, 1cm 정도 되는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의 상처를 내고 네. 관을 꼽아가지고 관을 넣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술을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술을 텔레비전 보면서 하는데 들어가 보면 비구순이 찢어진 것도 봉합을 하고 동반되어 있는 병변들 즉 다시 말해서 대퇴비후 충돌 증후군이 있으면 그것까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원스톱으로 해결해 줍니다.
0: 네.
1: 근데 이게 좋은 거는 수술하고 나면 그날 저녁부터 보행이 가능해요.
0: 아, 그렇군요.
1: 이런 우리 그 제 주위에 있는 동료 연구자분들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0: 네.
1: 관절 내시경 고관절 관절 내시경 한 분들이 언제부터 운전이 가능한가
0: 네.
1: 보니까 비구순 봉합만 하는 경우는 1주 뒤에 운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퇴골두까지 하는 골성형술 한 분들은 2주 뒤에 운전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0: 네.
1: 즉 다시 말해서 회복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수술 후에도 재활의 시간은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맞습니다. 재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1: 보통 이런 고관절의 문제에 있어서 내시경술을 받는 분들은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1: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재활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운동하는 걸로 복귀하느냐 안 하느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0: 네.
1: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재활을 잘하면 3개월 이후에는 굉장히 일상생활이 가능하고요.
0: 네.
1: 6개월 이후에는 원래 하시던 운동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0: 네.
1: 프로 운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4개월 만에 다시 경기에 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해드리거든요.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관절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비구순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바의 Thank you for the music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표현 중에 겨치란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겨 밑에 티읕 받침을 쓰는 것으로 어떤 대상의 옆 또는 공간적 심리적으로 가까운 데를 뜻합니다. 아이는 엄마 곁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제 곁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부모의 곁을 떠나 분가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말 그대로 부모 옆에 있지 않고 나가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곁을 떠나다가 관용구를 쓰일 때는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병으로 내 곁을 떠났다라고 하면 이 경우엔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죽음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곁이라는 말에는 가까이에서 보살펴주거나 도와줄 만한 사람이라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전쟁통에 홀몸으로 월남한 그였으니 가까운 곁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혈을 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왔지만 그래도 곁이 많아서 걱정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표현 중에 도린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사람이 별로 가지 않는 외진 곳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밤늦게 찾아간 그의 집은 바람도 와닿지 않을 것 같은 후미진 도린곁에 자리하고 있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전국일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뇌병변 장애인 김송희입니다. 저는 다양한 장애인을 만나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이용자들이 원했던 부분이 활동 지원이나 일자리였다면 지금은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밌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따분하지 않은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루하루 즐거워야 자립생활을 잘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기간에 장애인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원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책을 더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립장애인 도서관이 시각장애 아동용 점자 라벨 도서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사업에 참여할 출판사를 모집합니다. 점자 라벨 도서는 일반 책 위에 점자가 새겨진 투명 라벨을 붙여서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비장애인은 글자로 같은 책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책인데요. 올해는 우수 아동도서 60종을 선정해서 전국 공공도서관과 특수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출판사는 7월 13일 월요일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제출하고 심사용 실물도서 한 부를 별도 제출하면 되고요. 실물도서 제출처와 제출기한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만나는 소중한 창이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이번 점자라벨 도서 사업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서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고 함께 꿈을 키워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장애와 피트니스, 현장 속으로 실현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7월 31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60개 보건소와 함께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전국 19세 이상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행태와 건강 지식, 만성질환 여부, 보건기관과 의료 이용 현황을 조사합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등록 여부를 조사 항목에 새로 포함해서 지역별 장애인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수준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기 위한 장애공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장애공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공모는 쇼폼과 롱폼 두 부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도 출품을 할 수 있고요. 작품 접수는 오는 8월 11일까지 한국장애인재단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성동형 스마트 쉼터에 설치된 히어링 루프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합니다. 히어링 루프는 보청기와 인공와